폭염 이두 개를 좀 비교를 하는 거야. 둘이 좀 성질이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폭염은 최고 기온만 찍으면 돼. 그럼 최고 기온만 찍으면 되니까 뜨거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륙일수록, 해안보다는 좀 내륙일수록,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되겠죠. 그래서 위도가 낮거나, 플러스 무까지 내륙이거나. 근데 열대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야 돼. 습도가 높으려면 해안 쪽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해안 쪽이거나 위도가 낮거나 일단 아니면은 해안 쪽이거나 이런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열대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성질이 더 있었죠. 촌락하고 비교할 때는 도시 쪽이 더 열대야가 많았다. 왜? 인공열 때문에. 밤에 발생하는 인공열 때문에 그런 거지. 열섬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대도시 지역 이렇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 폭염 지역이 나오면은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요. 영남 내륙 지방이 가장 많이 발생해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영남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하고 둘러싸여져 있죠. 내륙이죠. 내륙에다가 위도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바람이라도 통했으면은 이 더위를 날려버릴 텐데 바람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운 거그 자체가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영남 내륙 지방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대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하면은 주로 이제 서울을 많이 물어보죠. 서울. 그치?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대도시면은 좀 열섬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열대야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적용해야 될건 이거 일단 이거야. 대도시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도가 낮고 해안 쪽인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떤 건 촌락인데 어떤 건 도시를 비교하고 있네 이럴 때는 대도시를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우선적으로는 일단 위도가 낮고 해안 쪽인. 왜냐면은 열대야가 제일 높은 지역 하면은 제주도 쪽이 가장 높거든, 많거든 열대야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묘하게 달라요. 그럼 폭염은요 대도시를 안 물어보나요? 사실 폭염 같은 경우는요 대도시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이게 막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열대야처럼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폭염에서 대도시를 물어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열대야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해요.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감이 있어. 그치? 근데 영남 내륙 지방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 별표 좀 찍겠습니다. 알겠죠? 요새 좀 많이 등장하잖아. 꼭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46번 문제입니다.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세 도의 A에서 D까지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각각의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래프가 나올 때 항상 지역을 먼저 보는 거야. 자, 지역을 봤는데 이 자연재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큰 팁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제주 지역이거든요. 제주는 진짜 큰 힌트가 됩니다. 왜냐면요. 호우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호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없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이 그만큼 잘 빠지니까 전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범람도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이 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섬 지역의 특성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피해가 많냐면은 태풍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태풍. 그다음이 대설이야. 태풍 같은 경우는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태풍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대설 피해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해서 눈이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추우면 눈도 내립니다. 그치? 그 눈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차라리 호우보다는 많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사실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내 지역에 나왔다 이러면은 먼저 찾아야 되는 거는 요거야. 지진을 가장 먼저 찾긴 해야 돼. 지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지진을 먼저 찾고 그다음 대설을 찾습니다. 나머지 태풍하고 호우는 같이 찾아야 보통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만 발생했으니까 주로 큰 피해가 경북 지역에서 최근 10년 동안 경북에서 2016년, 2017년 이때 발생했었으니까 경북에만 거의 나타나 있다 이러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 D 중에서 뭐만 나타나 있어? D만 나타나 있는 경북에만 그게 바로 지진이 됩니다. 지진. 그리고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 같은 경우는 태풍이 될 거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대설이 되겠죠. 선생님 대설부터 찾는다면서요. 아니 제주도라는 큰 힌트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태풍부터 찾은 거지. 근데 만약에 제주도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은 사실 중부하고 남부 지방을 비교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중부하고 남부를 비교했을 때 남부가 태풍 피해가 더 많을 것이고 중부는 상대적으로 호우 피해가 더 많을 거거든.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호우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주도 지진 이거 굉장히 큰 힌트가 되니까 그렇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지형 배울 때 연결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지? 같이 좀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선박의 경우 이 선박도 가끔씩 선지로 많이 물어봅니다. 선박이 피해를 받으려면 선박이 뒤집혀야 돼. 뒤집히려면은 호우, 대설, 지진 이런 걸로 이제 피해가 잘 발생하진 않거든요. 뭐로? 태풍으로 뒤집히죠. 부딪히죠. 그치? 그래서 선박은요, 태풍 피해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주로. 그럼 A로 인한 피해액이 C로 인한 피해액보다 많다. 그치? 태풍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많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바로 이렇게 1번 나와주면 너무 고맙지. 그치? 자, 그래도 나머지도 살펴볼게요. C는요, 대설은요, B, 호우보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당연히 낮죠.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B는 지형적 요인, D는 기후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이 반대가 됩니다. 항상, 뭐야? 지진이 나오면은 지형적 요인이니 기후적 요인이니 이거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꼭. 최근 10년간 경북은요, 비교적 최근 10년간 경북은요, 지진보다 대설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 보고 풀면 되겠죠. 물론, 당연히 알고 있어. 지진에 대한 피해액이 당연히 많은 건 알고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 대설에 대한 피해액이 가장 적은 거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긴 한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뭐예요? 그래프하고 여러분들 지식이 있다면은, 그래프가 일단 우선순위입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지식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거지, 지식을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갈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그래프 상으로 보나, 여러분들 지식으로 보나, 당연히 지진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 10년에 제주는요, 경기보다 호우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지. 왜? 제주도는 호우 피해가 거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다만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도 그래프 위주로 보자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좀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것도 역시 그래프 문제가 나왔는데요. 오히려 자연재해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더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프는 A에서 C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A에서 C는요, 태풍, 폭염, 황사 중에 하나래요. 오, 신기하다. 보통 황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파라든지 대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특히 대설 같은 게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황사가 등장했습니다. 해도 뭐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는 없겠죠. 왜? 황사는 봄철, 태풍하고 폭염은 여름철. 그치? 여긴 여름이고 황사는 봄일 거니까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봄철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거, 봄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조금씩 발생하네. 이게 바로 황사가 되는 거죠. A가 바로 황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B하고 C를 구분해야 되는데, 폭염, 태풍 중에서 사실 좀 비슷비슷하죠. 둘다 여름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을 하는데 좀 애매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는 이제 뭘 보는 거야? 그래프에서 주어진 걸 보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태풍의 발생 빈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개수이고, 폭염과 황사의 발생 빈도는 7개 관측 지점의 평균 발생 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발생 빈도로 봤을 때, 폭염이 많아야 돼, 태풍이 많아야 돼. 아니, 폭염이 더 많아야지. 그치? 보면은 8월 달에 평균 6일이야, 6일. 이게 만약에 비가 태풍이 되면은 8월 달에 6개 태풍이 온 거예요. 아,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치? 거의 4일에 한 번꼴로 태풍이 오는 건데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쵸? 보통 한 달에 한 번, 많이 오면 두 번, 진짜 많이 오면 세 번, 막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은 게 뭐가 되고? 태풍이 되고. 많은 게 폭염이 되는 거죠. 그래프를 항상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읽어보고 풀면은 틀릴 수 있어요. 기억, A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라 어떤 기단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여기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서쪽일수록 황사 발생 빈도가 많았었죠.
니은, 비, 폭염의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이다. 폭염인데요. 이거는 비가 아니라 시라고 해야지, 그치?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A는 황사는요, 시, 태풍보다 호흡기 안과 질환을 많이 유발한다. 맞죠? 뭐 항공기 결항이라든지 전자기기 이런 정밀기기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겠죠. 리을, 비는 폭염이고 시는 태풍이다. 너무 직관적으로 맞는 거죠. 정답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그렇죠? 황사, 편사풍의 영향을 받아서 넘어온다라는 거좀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대설, 지진, 태풍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뭐, 앞에서 풀어봤던 내용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자, 많은 비가 내린대요.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호우인지 태풍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태풍밖에 안 주어졌잖아. 그럼 가는 태풍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긴 했습니다. 다만 태풍하고 호우가 같이 주어졌을 때는 좀잘 읽어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걸로 여러분들 틀리진 않겠지만, 그치? 그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가는요, 태풍입니다. 자, 나입니다. 또 강풍의 영향도 받죠, 그치? 규모 4.9, 그치? 여기만 읽어봐도 지진과 관련한 설명이다라는 게딱 느껴지죠, 그쵸? 규모 흔들렸다.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렇죠. 마지막 다입니다. 농작물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 주로 대설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설. 대설.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기후 문제는 이 밑에 내용을 잘 봐야 되거든. 그렇지? 카는 열대 해상에서 발원해 고위도로 이동한다. 요게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치?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적도 기단 쪽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북상하는 거잖아. 우리나라 쪽으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 맞는 설명이죠. 네, 정답 1번입니다. 1번 정답이 맞네. 자, 2번. 나는 비교적 최근 수도권의 피해액이 영남권의 피해액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뭘 비교하는 거예요?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을 비교하는 거야. 그치? 근데 보통 태풍이면은 중부하고 남부를 비교했는데, 이제 지진에 비교하니까 사실 뭐예요? 그냥 영남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보통 이런 식으로는 태풍을 많이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이것만 읽어보고 태풍인 줄 알았는데요. 지진에 대한 설명이죠. 네. 자, 참고로 지진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했어요? 이거 연도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아요. 이제 주요 지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진은 뭐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제 큰 규모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2016년 경주, 그리고 2017년 포항, 공통점은 경북입니다. 큰 피해를 줬죠, 지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남권의 피해액이 더 많습니다. 아닙니다. 3번, 다는요, 대설은요, 남고북저연 기압 배치. 아니죠. 어떤 기압 배치? 서쪽이 고기압이어야죠. 남쪽이 고기압이 아니라. 그치? 남쪽이 고기압인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 대설은 겨울과 관련된 거고,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이제 계절에 주로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4번입니다. 대설은요, 태풍보다 이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당연히 태풍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그치? 딱히 배워서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태풍과 지진은 기후적 요인. 뭐가 아니에요? 나가 기후적 요인이 아니야. 나는 지형적 요인이죠. 다는 기후적 요인이죠. 두 개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9번입니다. 그림은요, 가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수능 문제다 보니까 실생활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치? 한번 요것들을, 그래도 그림을 한번 잘 보면은 묘하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잘 숨어 있거든요. 봤을 때 지금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치? 이 방향이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거든. 이 바람은 뭐밖에 없어요? 주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다를 지나가서 생기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바다를 지나가서 생기는 거니까, 북서 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이거 보고서 아, 가는 대설이구나라는 거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대설이고요. 나는 태풍입니다. 태풍에 눈도 보이네요. 태풍.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보면은 대설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할때 서해안을 충분히 지나야지 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서해안 쪽에서도 사실은 중부보다는 남부 쪽인 호남 지방에서 눈을 많이 쏟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바다를 그만큼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치? 이해가 되니? 그리고 또 북동풍이 불 때도 있거든요. 시베리아 기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시베리아 기단은 북서쪽에 있는데 북동풍이 불어요? 이게 너무 세세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말고 그냥 북쪽에 있으니까 북풍 계열이 바람이 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북동풍의 바람이 불 때는 영동지방에 눈을 많이 쏟겠죠. 지형성 강수로 인해 가지고요. 자, 1번입니다. 제주. 제주하면요. 태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겠죠. 대설에 대한 피해보다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총 피해는요. 태풍이 대설보다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지.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진짜 큰 힌트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제주는 호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대설이 더 많은 거예요. 차라리. 호우보다는. 태풍이 가장 크고. 자, 1번. 대설은 저위도 열대 이상에서 에이, 나에 대한 설명인 거지. 아니죠. 3번. 가느다보다 우리나라 연강수량. 연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름철에 연강수량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태풍과 관련된 설명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에 내용 진짜 다 적용하지 않니? 이런 거 보면은. 그치? 수능 문제가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4번입니다. 태풍은 대설보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냥 직관적인 내용이었고요. 가는 해일 피해, 나는 빙판길. 이것도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눈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넘어갈게요. 50번입니다. 2022학년도 9월 무의평가 문제고요. 다음은 자연재해에 관한 안전 안내 문자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골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힌트, 대설, 지진, 태풍, 황사, 네개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뭐 힌트 주는데 받아 먹어야죠. 가부터 볼까요? 등산로 및 하천에 진입하지 마시고, 까지 하면은 요게 호우인지 태풍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호우가 안 나와 있고, 태풍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는 태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판 등의 낙하, 바람까지 영향을 좀 받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나입니다. 나는요, 뭐예요? 규모 5.5니까, 아, 지진이구나. 뭐, 건물 밖으로 나가라, 뭐, 이런 힌트도 있겠죠. 다른 내용에서는요. 오늘 퇴근 시간대에 다로부터 교통 혼잡과 빙판길, 이건 겨울과 관련한 설명이네. 그러니까 다는요, 둘 중에 대설이 되겠죠. 마지막 라는 하나 남았네요. 바로 황사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야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하라. 호흡기 질환을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주로 우리나라보다 저위도 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되는데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기보다 열대, 굉장히 더운 그 적도 기단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 굉장히 더운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나는요, 지진은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이거? 쉽죠? 지형적 요인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지형적 요인. 다만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제 경북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되겠죠. 그게 답니다. 3번 다는 대설은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결과 관련된 거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야 돼?

선박하고 건물에 비교했을 때, 선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태풍을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치?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태풍 피해가 더 많은 거야. 왜냐면은 선박이 뒤집어져야지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치? 아니, 선박끼리 막 부딪힌다든지.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큰 피해를 줬던 게 뭐겠어? 지진 같은 거. 큰 피해를 줬겠죠, 지진 같은 거.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유독 좀 건물에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아, 그건 지진이구나. 왜? 지진은 건물 피해에 큰 피해를 주니까. 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건물, 지진과 관련한 특성을 다른 상대적인 특성과 비교해가지고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은. 이해하면 크게 어렵진 않은 거거든요. 대설, 태풍, 비교하면은 태풍이 더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선박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옛날에는요, 아예 선박, 뭐 농경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기도 했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 여기에 녹여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대설, 태풍, 황사. 진짜 나오는 게 계속 나오지 않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게. 자,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요, 동해안에 뭐가 발생했대요? 기상청은 빙판길이 생길 곳이래요. 그러면서 좀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는요, 여기다 적을까요? 대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눈을 발생시키는, 겨울철과 발생시키는 것을 바람의 영향을 봤을 때 북서풍만 딱 이렇게 외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영동지방의 이 북동 기류에 의해 가지고 영동지방에 부딪히는 그 지형성 강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제가 기억을, 말을 하죠. 뭐라고 기억하라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동풍이 불기도 한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이요. 겨울철에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기도 하지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북동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때, 영동지방이 영향을 주는 거야. 남서풍도 마찬가지예요, 남서풍도요. 남서풍, 남동풍도 마찬가지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은 사실 좀 남동 쪽에 위치하긴 하거든, 크게. 그래서, 뭐 남동 쪽에 바람이 불기도 하겠지만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남서풍에 바람이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남풍 계열, 북풍 계열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어쨌든요, 나는 뭐가 될까요? 마이삭, 새벽, 새시경, 포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풍속 나오는 순간 뭐예요? 풍속이 정말 강하대. 강풍이래. 태풍이 되겠죠. 단은요, 하나 남았죠. 황사가 되겠죠. 황사.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이 되죠. 그러니까 황사가 미세먼지 나쁨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미세먼지가 황사는 아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사 일수가 생각보다 좀 적어요. 알겠죠? 자, 볼게요. 가에 대비한 전통 가옥시설로는요, 터도둠집이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 우대기와 관련되어 있어야지, 우대기. 우대기 또는 이제 까대기, 이런 것들도. 까대기는 적지 않을게요. 우대기가 주로 많이 나오니까. 터도둠집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집중호우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터가 도다했으니까. 더 높은 거죠. 범람에 대비한 거. 자, 2번. 나는 서구 동서양 기압 배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쪽의 고기압은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관련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나는 태풍이니까 여름철과 관련되어 있네. 그럼 굳이 따지자면은 남고 북저영 기압 배치가 나타날 때, 그렇지? 남고 북저영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여름철이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3번. 단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에서 연 발생 일수가 많다. 이 황사라는 게 사실 뭐를 타고 오는 거야?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일수록 피해 발생 일수가 더 많아야 된단 말이야.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에서 더 발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3번도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주 나와요. 4번. 가는 나보다 발생 1회당 피해 규모가 크다라고 되는데, 에이, 태풍이 더 크죠.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

뻔이었습니다. 태풍은요, 태풍은 비도 많이 쏟고 바람도 많이 쏟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를 발생시키는 게 가장 좋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다보다 산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5번 찾을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후 파트 완전히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권유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3단원 이어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3단원 문화변동 파트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고요. 또 4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단원 문화변동 우리 몇 문제 남았냐면은 지금 6문항 남았습니다. 6문항 같이 마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4단원 넘어가서 사회 불평등 현상 관련된 문항들 개념 먼저 기출엔 플러스로 보고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져 있는 문항들 순차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보게 될 문항들을 사전에 풀어보고 이 강의를 의미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2번입니다. 102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표는 각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1차 문화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2차 문화변동 시기에는 각국과 을국 간 문화 접변만 있었다. 가에서 라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 전파, 자극 전파 중 하나이며 가와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이다. 그럼 여기서 벌써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가, 나, 다를 적어볼게요. 다, 라를 적어보면은 가와 다가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이래. 지금 가에서 라가 단서 조항의 발견, 발명, 직접 자극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와 다는 발명 또는 자극 전파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1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인 변동만 있었대요. 발견 또는 발명만 있었다라는 거죠. 화면을 넘겨서 봤더니만 1차 문화 변동에 뭐가 있어요? 가, 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 나는 발명 아니면 발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종합적으로 봐서 가와 다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한다. 그러면 이 가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발명이 되는 거죠. 가가 발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가 나머지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요인 자극전파가 되는 거예요. 다는 자극전파, 남아있는 라는 뭐가 된다? 직접전파다 라고 하는 걸로 가나다라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구분의 표에서 각국과 을국의 문화변동 나와 있고요. 1차 문화변동, 변동 전에 문화 요소 A, B 각국 을국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문화변동, 즉 가는 발명이죠. 적어볼게요. 발명. 그 다음에 나는 발견이죠.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추가된 문화 요소가 C,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문화변동, 두 번째 문화변동, 다는 뭐였어요? 자극전파였고요. 나는요, 직접전파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에 추가된 문화 요소가 E와 여기 A,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문화변동 이외에 다른 문화변동은 없었고요. 문화요소의 소멸도 없었다라는 정보를 챙겨두셔야 합니다. 1번 선택지. 가는 발견, 다는 자극전파다. 가는 발명이고요. 그다음에 다는 자극전파. 두 번째 건 맞지만 앞에 거가 틀려서 오답이고요. 이번에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나는 발견이고요. 라는 직접전파죠. 어쨌든 직접 전파든 다음에 저기든 직접 전파든 발견이든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모두 둘 다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을 통해서 요거 D가 추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전파를 통해서 AC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을국의 변동 전에는 B가 있었는데 스몰 B가 있었는데 여기에 D가 추가되고 여기에 AC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을국의 문화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인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3번에 2차 문화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자, 2차 문화변동 결과 지금 을국에서는요. BDAC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ABCD 그래서 결국에 A, B, C,
D가 지금 계속 추가되고 추가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문화 병존을 또 추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2차 문화 변동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 간의 문화 접변만 있었다. 갑국과 을국끼리만 문화 접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맥락인 거잖아요. 그쵸? 요 맥락과 추가된 맥락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2차 문화 변동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있었다라고 하는 요 3번 선택지가 뭐가 된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뭐 처음에 B만 있었는데, A는 원래 갑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에 추가돼서 요 A가 여기 추가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결국에 한 사회에서 A의 문화 요소도 있고, B의 문화 요소도 있는, 갑국의 문화 요소도 있고, 을국의 문화 요소도 있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을국은 매개체를 통해 갑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간접 전파이냐라고 말하는데, 을국은 지금 발견, 직접 전파, 이런 개념을 통해서 문화 요소가 추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2차 문화 변동 결과 갑국과 을국의 공통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3개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갑국 같은 경우는 2차 문화 변동 결과 추가 추가돼서 A, C, E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 아까 지웠지만은 을국 같은 경우는 A, B, C, D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통되는 게 A, 그 다음에 이렇게 C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세 개가 아니라 몇 개다?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02번의 정답은요, 3번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두 번째 표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에 있었던 요 정보들을 잘 꼼꼼하게 살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으로 갈게요. 자, 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9번 문항입니다. A에서 C에 국에 나타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집을 읽어볼게요. A국은 갑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강력한 자국어 사용 정책을 펼쳐 일상생활에서 자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갑국 언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 A국이 갑국의 식민 통치로부터라고 하는 자, 직접 전파적인 맥락이죠. 자, 직접 전파. 요 맥락에서 일상생활에서 자국어를 이제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갑국의 언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문화 병존, 문화 공존의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국에서는 서적을 통해 소개된 갑국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외관은 비국의 가옥 형태이고 내부 구조는 갑국 종교 양식을 따른 서로 다른 문화가 접목돼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바로 문화융합의 사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서적을 통해라고 하는 거니까는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융합의 사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C국에서는 돌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C국에 들어온 갑국 상인들에 의해 갑국 주화가 유입되면서 모든 거래에서 돌화폐 대신에 갑국 주화를 사용하게 됐다. 모든 거래에서. 그럼 기존에 사용됐었던 돌화폐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상인들에 의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동화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선택지. A국에서는요, 독립 이후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문화 제공자가 문화 수용자의 의지와 반대해서 강제적으로 문화를 강요하고 이식하는 거, 식민 통치만 보고 판단할 거야? 아니죠. 그 뒤에 읽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의 내용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 문화 접변 나타났다. 오답이고요. 이번에 B국에서는 A국, C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그렇죠. B국에서 간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A국, B국은 C국과 달리 외국 사회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A, B, C국 모두 다 지금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직접 전파, 즉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접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고요. 4번에 비국 시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유지가 되었다? 근데 시국은 동화잖아요. 동화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시국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히려 병존 요 A국과 융합 B국에서 문화 변동 이후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5번 4번의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A에서 시국에서는 모두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두에서 지금 B국이 해당하지 않는다. B국이 요 직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또한 오답이 되는 거죠. 직접 전파는 A국과 C국만인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갈게요. 21학년도 3월학력 평가 19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A국은 갑국을 점령한 후, 자,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였다. 갑국을 점령한 후,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였다. 이로 인해 갑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사라지고 A국의 일부 일처제가 정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점령이라고 하는 직접 전파적인 맥락에서 갑국의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어기면 처벌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A국의 일부 일처제가 강요당하고 그것이 이식되어지고 있는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갑국의 일부 다처제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동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또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국으로부터 을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 을국 사람들은 비국의 전통춤도 즐기게 됐다. 이민 온 사람들의 직접적인 어떤 접촉에 따른 교류로 인해서 즐기게 된 것이죠. 따라서 직접 전파인 거고요. 이렇게 수십 년이 흐른 후 을국에서는 을국의 전통춤에 비국의 전통춤이 접목된 서로 다른 문화가 지금 접목되어서 별별 춤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화 융합의 사례를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선택지. 갑국에서는 직접 전파와 자발적 문화 접변? 아니죠. 오히려 직접 전파는 맞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오답이고요. 니은의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을 거쳐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을국에서 문화 병존을 거쳐서 동화가 나타났다?

아니죠. 지금 을국에서는요, 직접 전파에 따른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요. 문화 병존을 거쳤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 을국 사람들은 비국의 전통 춤도 즐기게 됐다. 본인의 전통 춤도, 본인의 나라 것도 즐기면서 동시에 이민 온 사람들로 인해서 비국의 전통 춤도 같이 함께 나란히 존재하면서 즐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병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문화 병존을 거친 건 맞아요. 그런데 문화 동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융합이 나타난 것이죠. 오케이? 따라서 니은 오답입니다. 디귿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됐다. 갑국은요, 동화가 나타났으니까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소멸됐잖아. 하지만 을국에서는요, 병존에 따른 융합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보존됐다. 옳은 내용입니다. 리을의 갑국과 을국 모두 외부 사회와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됐다. 외재적인 요인, 즉 직접 전파에 따른, 그쵸? 따라서 리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갖게 됐다라고 했으니까는요. 접촉을 통해서 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화, 외래 문화가 고유한 문화를 흡수하면서 외래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여기는요. 병존을 통해서 비국의 전통 춤도, 그쵸?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별별 춤, 이것도 새로운 문화인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21학년도 수능 1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식사 도구로 수저를 사용하던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수저를 사용하는 A국에서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 이웃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사용했다.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직접 전파죠? 하면서 나이프와 포크도 식사 도구로 포크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병존인 거지, 병존. 수저도 사용하고 나이프와 포크도 사용하는 병존이고요. 두 번째, 비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서 조리도구로 사용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으니까는 이거 자극전파네 라고 하는 순간 틀립니다. 틀려. 여기 두 개가 키워드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적용하기 전에 뭘 보라고? 맥락. 자극전파는 어떤 맥락? 문화전파의 맥락. 외재적인 거. 서로 다른 사회와의 교류가 전제됐는지. 봤더니만 어때요? 비국 군인들은 하고 하면서 비국 한 사회 내부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럼 자극 전파가 아닌 거죠. 뭐인 거예요? 예, 발명입니다. 발명으로 캐치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였던 외국인들이 즐겨 먹던 통조림 고기를 자국의 전통 요리에 접목하여서 새로운 음식을 즐기게 됐다. 식민 통치했다 대표적인 직접 전파인 거죠. 요 맥락에서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가 접목돼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선택지 A국에서는 문화 병존, B시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A국은 병존 맞죠? 그 다음에 C국에서 융합 맞죠? 하지만 B국에서는 발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이번에 A시국에서는 직접 전파,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A국 직접 전파, C국 직접 전파 맞죠? 하지만 B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발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3번에 A, B국에서는요, 자발적 문화 접변이, C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일단 C국 같은 경우, 여기 아래, 뭐 식민 통치만 보고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단정은 안 됩니다. 요거의 정확한 개념, 문화 제공자의 의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문화 요소를 이식하는 거. 그 내용 확인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거. 문화 접변이라고 하는 자체가 외재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비국은요. 발명이잖아. 발명은 내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A, B국은 C국과 달리 문화 변동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C국과 달리기 해서 지금 C국도 문화 융합이잖아. 문화 융합도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문화의 개별적인 정체성이 유지 보존된다라고 정리했죠? C국과 달리라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오케이?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동화 병존 융합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이셋 중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존과 융합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개념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A 시국에서는 B국과 달리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쵸. 지금 외래 문화의 접촉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거, 직접 전파라고 하는 거, 그다음 직접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병존으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고, 융합으로 새로운 게 나타났잖아요. 그쵸? 외재적인 직접 전파. 그런데 B는요, 발명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요인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요. AC국은 B국과 달리라고 하는 요 설명이 뭐다?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106번 가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직접 전해져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그 배운 요리사에 의해 전해졌다라고 한 거니까 직접 전파. 직접 전파.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하여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식의 특징에다가 우리나라 문화 요소의 특징을 가미해서 접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문화 융합에 해당하는 사례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나는요,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다.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직접 가져간 카리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 일본에 다시 전래가 되었습니다.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가치 카레, 카레 돈까스죠, 그쵸? 그다음에 등 다양한 음식이 등장하였고 기존의 우동 돈까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직접 가져가서, 그쵸? 요 맥락이니까 직접 전파. 직접 전파. 그리고 그것이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어서, 즉,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 가루, 인도의 카리라고 하는 게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인도의 어떤 음식 문화가 영국인의 음식 문화, 적인 어떤 요소와 접목이 되어서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 맥락. 요 맥락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융합의 사례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일본으로 전래되어져서 일본에서 이렇게 돈가스, 기존의 우동과 함께 일본의 음식 문화 중에서 공존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 뭐예요? 병존에 해당하는 사례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석됩니까? 선택지 볼게요. 1번에 가에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아니죠. 가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 있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나에는요. 강제적 문화 접변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식민지 인도라는 말만 보고서, 요것만 보고서는 나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 정복, 침략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강제적 문화 접변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 문화 제공자의 의지가 부각되어져서 문화 요소를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제시문에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고요. 3번에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가에는요, 지금 문화 융합이고, 그쵸?
오히려 나에서 문화 공존 병존이 나타나 있죠. 따라서 3번 또한 오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문화 공존이고, 4번의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 문화 동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나, 둘 다 동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5번의 가, 나에는 모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여기 융합, 나에서도 여기 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제시문에서 분석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어 마지막 문항이죠. 10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시문 읽을게요. A국에서는요, 전통신앙의 외래 종교가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종교가 나타났다. 이제 금방 캐치할 수 있지. 문화 융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국은 자신들을 정복한 이민족의 강요에 의해 그들의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하였다. 정복이라는 맥락, 대표적인 직접 전파적이고요. 그 정복한 이민족이 문화 제공자로서 강요하는 거야. 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문자를 상실했대요.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이면서 그 문화 접변의 결과가 문화 동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C국은 나무를 이용해 이전에 없던 활을 만들어 사용했다. 활을 만들었대, 이전에 없던 거. 그건 발명이죠. 또 그 활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악기를 만들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었다? 이거 자극전파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키워드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맥락이 중요하다고. 지금 어떤 맥락인데, C국이라고 하는 한 사회에서만 서술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회와의 교류가 전제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명입니다. 발명. 정확히 말하면은 활이라고 하는 1차 발명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2차 발명의 현악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A 기억 보도록 할게요.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자, A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아니라 융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오답이고요. 니은혜, B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그렇죠. 정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의 개념이라고 하는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야, 얘들아. 디귿에 C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얘를 자극전파라고 보는 순간 디귿을 오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개념이 이런 거 되게, 뭐 개념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사회문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야. 되게 생각보다 개념을 엄청 디테일하게, 되게 세밀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내고 있구나. 정확하게 개념을 우리 수능특강 수는 개념에서 정리하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실수하고 틀릴 수밖에 없게끔 문제가 구조화되고 있어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게 많이 들어봤었던 거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문화 전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교과서로 공부 안 하고 특수는 특강으로 공부 안 하고 들어봤으니까 풀 수 있겠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 염두한 우리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우수수수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기출 강의에서 계속 개념을 강조하는 거니까 꼭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디귿입니다. C국에서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얘를 발명으로 봐야 돼. 그래서 C국에서 옳은 내용인 거죠. 그렇죠?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BC국에서는요, A국과 달리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B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화잖아요. 그 다음에 C국에서는 지금 발명이잖아요. 오히려 A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국과 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문화 변동 파트 문항들을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단원으로 가볼게요.
자, 4단원 한눈에 보는 출제 빈도 이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리할 내용은요,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대적으로 4단원은요, 크게 사회계층 구조와 사회이동,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사회복지와 복지 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파트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파트, 대표적으로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두개 비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문항 출제 빈도수는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요. 그래서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서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다시 5학년도에 나왔고 6학년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6월, 9월 또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공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해야 합니다. 오케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앞서서 기출 플러스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먼저 개념 잡아보도록 할게요. 154쪽으로 오세요. 154쪽입니다. 자, 154쪽 보시면은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요, 부, 권력, 명예 등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희소가치. 사회적 희소가치. 두 번째. 자, 7번으로 건너뛰어 볼게요. 7번으로.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무엇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더 많이 기여하는 직업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덜 중요한 직업에게는 더 적은 보상을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차등 보상, 혹은 차등 분배라고 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능론에서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OX에 해당하는 개념도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예요.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떤 시대나 사회나 보편적으로 존재했었던 현상이다. 11번에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 맞습니다. 기능론은 맞아요. 하지만 갈등론은 타파하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보죠. 12번에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의 귀속적 요인, 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다. 여러분, 귀속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가정 배경,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러한 내용들의 가치 배분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들은 어디서 강조되냐? 갈등론에서 강조되어지는 가치 배분 기준입니다. 반면에 기능론은요, 기능론의 가치 배분 기준은요, 개인의 노력,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 등과 같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이러한 가치 배분 기준에 따라서 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에 갈등론에서 강조하는 가치 배분 기준인 귀속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고 보겠죠. 12번에 동그라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13번에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이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어떤 현상이라고 본다?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동그라미입니다. 14번의 갈등론은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갈등론에서는 뭘 강조한다고요? 개인의 노력, 능력, 업적보다도 재산, 권력, 가정 배경 등을 더 강조하고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업적, 요런 부분들이 사회 지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 놓친다, 가볍게 여긴다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중요한 개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116쪽에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7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위에 보니까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직업 AB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 임금 기준 하위 25%와 상위 25%, 연평균 임금을 나타낸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표만 딱 보면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자료 분석 문항인가라고 약간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발문이 뭐예요?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이야. 갑을의 관점. 그러면 어쩌면은 요 위에 표보다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 갑과 을의 멘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갑과 을로 가볼게요. 갑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 직업은 B 직업에 비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오랜 기간의 기술 숙련을 요구하므로 연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더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력과 숙련도가 필요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진대요.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른 차등 보상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요, 갑은 뭔데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입장이네요. 자, 을은요, B 직업의 연평균 임금이 A 직업보다 낮은 이유는 사회의 지배계층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B 직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어진 것이다. 갈등론에 해당하는 입장으로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번 선택지입니다. 자,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차등 분배로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한다. 기존의 지배 피지배의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이번에 을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자원의 균등 분배가, 균등 똑같이 분배하는 거.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본다? 기능론은 뭐라 그랬어요? 차등 분배를 통해서 성취 동기를 자극하고 경쟁을 유발해서 사회적인 효율성을 신장시킨다?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기여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거꾸로 표현하면 결국에 균등 분배가 인재를 적재적소 배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거지. 결국에 이 입장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다. 2번 오답이고요. 3번의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이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다. 4번의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재산, 권력, 가정 배경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이건 오히려 갈등론이죠.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5번의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을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에 의한 노력, 능력, 업적, 성취라고 하는 가치 배분 기준에 따라서 적용된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시문 읽어볼게요. 자, 현대 사회에서 분업 체계의 발달은 분배 결과의 측면에서 시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평등은 경쟁 조건의 평등이지 분배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 경쟁 조건의 평등이 전제된다면 분배 결과의 불평등은 분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분배 결과의 불평등이 분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대요. 그 분배 결과의 불평등은 차등 분배, 차등 보상에 따라 불평등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게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대. 어떤 입장이야? 기능론인 거지. 기억 선택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기능론 입장이죠. 니은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기능론 입장입니다. 디귿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정도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야. 이거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리글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 의해 강제된 거야. 이것도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요.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5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자, 확인평가.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진위 판단 참이라고 했습니다. 참이라고 했는데,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을 봤더니만은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 요 자체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쵸? 기능론이야. 그러면 결국에 A와 달리 B, 뭐 기능론은 이렇게 말했을 때 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B가 만약 기능론이라고 하면은 기능론이면은 참이라고 말한 진위 판단에 부합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1점이 와야 되잖아. 근데 채점 결과가 0점이야. 그러면 결국에 B를 기능론으로 놓지 않았다라는 거지. A를 기능론으로 놓고 B를 갈등론으로 놨기 때문에 기능론에 yes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주어를 갈등론으로 놨는데 그걸 참이라고 말하니까 진위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0점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따라서 그러면은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진입한자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B가 지금 갈등론이지. 갈등론과 달리 기능론은 이라고 하면서 가의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고 채점 결과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선택지 가볼게요. 기억입니다. A는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기능론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 보상하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답이고요. 이근의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B, 갈등론. 그렇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타파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변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니은 맞습니다. 그다음 디귿에 가에는요,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요 내용 자체는 누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갈등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 거지. 그쵸? 근데 지금 주어가 기능론이야. 기능론이 이 내용을 말했을 때, 그럼 당연히 거짓이라고 하면 여기 몇 점이 와야 돼? 진입 판단이 옳게 된 거기 때문에 1점이 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0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디귿이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디귿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는 기억이 1점이라면, 가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 전체가 합의한 것, 그럼 요 내용만 놓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기능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지금 주어가 기능론이지. 기능론에 부합하는 설명이 왔는데 얘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1점이에요. 그러면 1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진술과 진입 판단이 일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점인데 여기에 진술과 진입 판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헷갈리십니까? 헷갈려요? 계속 해봐야 돼. 반복적으로 해봐야 돼. 오케이? 계속 제 설명을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정답 3번에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을, 리을. 아유, 점수. 진입한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고 연습이 필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넘어가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임금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면서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고 부당한 임금 구조는 은폐된다.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들은 지배계급이죠. 국가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이 제정되고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구조로서 갈등론적 입장에서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고 있죠? 기억은요.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

입장으로 보는 거 갈등론의 입장이고요. 니은혜,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그래서 차등 분배, 차등 보상해야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 요거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되겠어요.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리을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요,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몇 번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24학년도 10월학력평가 6번입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A를 반박하는 학자들, 이거 잘 봐야 돼. 반박하는.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여러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워. 그 다음에 다 직업은 다 중요하지. 어떤 직업은 중요하고 얘는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어딨냐?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반박하는 거야? 바로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기능론을 반박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결국 A는 기능론이어서 기능론을 골라주셔야 돼요. 아, 이 반박이라는 워딩 때문에 제시문을 잘못 해석해서 갈등론을 고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기억, 사회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동기 유발에 기여한다? 기능론이죠.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기능론이죠. 되게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불평등 현상은 제거돼야 된다? 요거 갈등론입니다. 리을의 사회의 차등 분배 체계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요것도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연결시킨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2학년도 3월학력평가 18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볼게요. A는 직업 간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 B의 주장. 요 내용을 보는 게 누구의 주장이라고? B야. 그럼 여기가 기능론이야. 여기는 뭐가 되고? 갈등론이 되는 거지. 요 B의 주장이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누가 보는 건데? B가 보는 게 아니라 A가 보는 거잖아. 그쵸? 요것도 이전에 봤었던 문제의 제시문과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요, A를 기능론, B를 갈등론으로 본다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꼼꼼하게 읽어봤더니만 B가 기능론이고 A가 갈등론이구나. 1번 선택지. 자, 1번에 A는 차등 분배 체계가 기존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정답 여러분 1번이에요. 1번이 바로 나왔고요. 이번에 A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비례하여 사회적 성공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본다. 능력, 노력 강조하는 거 기능론이죠? 3번에 B는 원칙적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본다. 아니죠. 기능론은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에 B는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제거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다. 요거는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그래서 5번 오답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선택 잘 보셔야 돼. 기능론 불평등 현상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사회 유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거라고 인식합니다. 7번 문항 가겠습니다. 21학년도 10월학력평가 18번 문항인데요. 7번은요. 제시문 볼게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는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 기억이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인가? 라는 요두 질문에 대해서 A의 응답은 일치한대요. 일치하는 거. 뭐겠어? 기능론이 뭐로 일치한다? Yes로 일치하겠네. 여기도 Yes, 여기도 Yes. 그쵸? 하지만 갈등론은 불일치하지. 여기는 No라고 하고 여기는 Yes라고 하겠지. 왜? 보편적인 거는 공통점인 거니까. 그래서 불일치한다. 라고 해서 A, B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 A는 직업 간의 사회적 기여도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기능론은 차이가 있죠. 이번에 B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따라 계층이 결정된다고 본다. 가치 배분 기준에서 노력 업적 강조하는 것은 기능론입니다. B가 아니라 A고요.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가?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기능론의 중요한 입장입니다. 아셨죠? 요거 잘 챙겨 두셔야 돼요. 4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가 반영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능론 A인 거지. 따라서 B가 아니라 A이고요. 5번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니은에 대한 B의 응답은 모두 예이다. 기억에 대한 기능론의 응답 뭐예요? Yes. 예고요. 니은에 대한 갈등론의 응답은 뭐예요? 이것도 보편적인 현상인 거니까 갈등론도 예죠. 모두 예여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에 5번이고요. 8번 가겠습니다. 21학년도 3월학력 평가 10번 문항입니다. 지시문 바로 볼게요. 자, 사회가 평온할 때 직업 간의 중요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회에 위기가 닥치면은 직업별 중요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차등 분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게 돼. 이는 직업 간 차등 보상이 왜 정당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대. 아, 너무 명확하게 지금 힌트를 주고 있죠?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해. 그래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사회 문제로 보지도 않고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도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지 않는 거지. 유지와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는 거죠. 니은의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요거 갈등론에 해당한 입장이고요. 디귿의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유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요게 불가피한 현상의 세부적인 설명인 겁니다. 리을의 사회적 희소 가치의 소유 정도는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 재산 권력과 같은 귀속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그럼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1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점수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해줘야 되고, 가정해 보셔야 돼, 가정. 어떻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 먼저 A를 기능론, B를 갈등론이라고 놓고 점수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보자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A를 기능론으로 놨어, 얘들아. 그러면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니까 이게 틀렸네. 얘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 A도 기능론이잖아. 기능론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예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아니요라고 말했으니까 또 틀렸네. 근데 2점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응?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맞는다라는 거고, 여기도 맞다라는 거잖아요? 확인해 볼게요. B,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요 기능론이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니까, 아, 요거 두개 맞아서 갑은 2점으로 충족이 되네요. 그런데 을을 봅시다. 을을 봤더니만은 여기가 아니요가 옳은 거면은 예라고 말하는 게 당연히 반대가 되니까 틀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요가 틀린 거니까 예라고 말하는 게 맞게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얘가 2점 맞추기 위해서 얘가 여기 맞죠? 똑같이 예라고 했네? 여기도 맞겠네. 어머? 그럼 1점이 돼야 되는데 최소 2점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에 요렇게 세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뭐, 운 좋게 처음부터 A를 갈등론, B를 기능론으로 놨으면 이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모르는 거란 말이야. 해봐야지. 빨리 신속하게 해봐서 정확하게 A와 B를 세팅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갈등론이지. A 갈등론. 갈등론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어때요? 갈등론은요? 차이 없다고 보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옳은 거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등론은

0: 예라고 함으로 인해서 얘가 틀려줘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갑과 을에서 요구하는 2점, 1점 모두 충족할 수가 있으면서 A, B를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에 가에는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치? 가에는 A는 B와 달리, 즉 갈등론은 기능론과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는가? 갈등론은 간과하는가? 어때요? 요거 귀속적 요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요? 갈등론이요? 아니죠.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야지 옳은 내용인데 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라고 말해서 틀려야지만 점수에 부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에 넣음으로써 틀린 답으로써 2점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이 내용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틀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이 응답에 따른 점수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가 기억 선택지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잘 연습해 두셔야 돼. 그래서 맞추는 것도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개념적으로 얘가 어떤 건지,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념적인 구분 플러스 문제를 푸는 요령적인 측면까지도 같이 챙겨달라. 이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기억은 어쨌든 옳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기억은 아니오다. 1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얘가 와야 되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라 얘가 와야 돼서 니은 오답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A는, A 뭐였니, 얘들아? A는 갈등론은 균등 분배가 인재 적재적소에 배치해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지금 요 워딩 한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앞에서부터 문제 풀면서. 이 말에 결국 반대가 뭐라고요? 반대가 차등 분배,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특징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갈등론이 아니라 B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디귿 선택지 그래서 오답이야, 오답. 그다음에 리을에 B는 기능론이지 얘들아. 기능론은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다.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사회 전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 B가 뭐였어 얘들아? 기능론이잖아. 얘의 분배 기준 뭔데? 개인의 노력, 능력, 개인의 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합의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업적을 낸 사람한테 더 중요하고, 더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많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차등 보상. 차등 보상, 차등 분배. 이걸 강조하는 게 기능론이잖아요.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 유형이 단순한 어떤 텍스트 읽기, 제시문 읽기, 줄글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점수에 부합하는 형태, 뭐 진위 판단 이런 걸로 적용됐었을 때도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4단원 첫 번째 파트,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는 연습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3단원 후반부 문제와 4단원 초반부 문제를 연습했으니까는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에 관련된 문항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모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 찔찐이 전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문득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28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먼 미래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름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거는 있어요. 2028은 2027년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위한 거잖아. 원래 이 수능 개념 앞에 붙는 타이틀이 원래 하나 더 미래를 달리고 있는 건 알죠? 좀 헷갈리실까봐요, 여러분.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27년에 고3이 되는 친구들 이후 누구나 아 똑같이 이제 바뀐 수능 그 교육과정으로 간다는 것 알고 있죠. 이렇게 미래를 계속 달리다 보니까 저는 매해 올해가 몇 년도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계속 미래를 달리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올해가 몇 년도예요? 이런 걸 물어볼, 몇 년이에요?를 물어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어? 나는 2028 하고 있는데 올해가 몇 년이더라?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다가오죠? 나의 고3 시간, 나의 수능이라는 게, 그쵸?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열 번째 시간으로 달려보기 전이잖아, 그치? 계속 이제 열 강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습관이라는 게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습관 채우고, 그 다음에 문제 줄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확통이 끝나 있는 그런 마법의 세계를 경험할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보다는 어쩌겠어? 라고 살자.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말. 어차피 할 거면 기분 좋게. 어차피 다가올 거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걱정이라는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대부분이래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우리는 확률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미리 걱정을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하겠지만 대비가 아닌 그냥 걱정, 막연한 걱정은 오히려 지금을 불안하게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보다는 그렇게 되면 뭐 어쩌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약간 이 태도 있잖아요. 어떻게 어쩌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어쩌겠어를 하면서 어쩌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아.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어쩌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좀 더 자신감도 차오르고요.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말고지 뭐 괜찮잖아. 요런 좀 뻔뻔함도 같이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 중복조합 어떡하지가 아니고 어쩌겠어 이러다 보면은 따라가지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항정리 또 새로운 느낌이거든. 어떡하지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보다는 어쩌겠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기분 좋게 두려워하지 말고 약간 팔 걷어붙이고 가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걱정은 넣어두고, 알았죠? 자, 지난 시간 문제 제가 하나 남겨둔 거 있거든요. 요거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페이지는 44쪽 항상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에도 그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항상 선생님이 막 수업을 달려 나가고 계신데 어딘지 몰라. 어디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 선생님 앞에서 볼 때 그 어디지 하는 친구가 제일 눈에 잘 띄거든. 약간 우왕좌왕거리고 있으니까 책 아직도 안

켰어? 약간 이런 거 경험하잖아. 항상 있어요, 우리는. 몇 쪽인지에 대한 것을. 어디지, 어디지. 두리번 두리번 할거 없어, 알았지? 자, 44쪽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 나 이거 안 뺐잖아, 근데. 어쩐지 무겁더라고. 왜 나한테 말안 해줬어, 여러분? 아,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지. 그냥 내가 핑계를 대는 거야. 아, 어쩐지 거동이 좀 불편한 거야. 아, 정말.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도? 지금 깨달았어. 아, 그래. 내가 원래 수업할 때는 이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바지도 막, 여러분이 안 보여서 다행인데, 이거 그 호박 디자인 바지여가지고 웃기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거 입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머리가 잘안 움직여지는 거야. 방금 깨달았어요. 아무튼. 자연수 AB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에 대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크거나 같다라는 소스는 중복 조합을 눈치채게 하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중복 조합은 어려운 대신에 티가 나. 나쁘지 않아요. 어려운 대신에 티가 나기 때문에, 아, 이거 중복 조합이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미리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크거나 같다니까 내가 중복 조합으로 뭔가 고르는, 중복이 가능해. 8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내가 각각 몇 개씩 뽑을지를 결정하면 ABC가 알아서 결정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다려보세요. 나가 좀 신기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에서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시면 뭐래요?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아요예요. 나를 분석하면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A랑 B랑 같고 B는 C보다는 작거나 같고, C는 8보다는 작거나 같도록 된다. 두 번째는요? 그렇지, B랑 C랑 같아.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은데, B랑 C랑은 같고, 얘네는 어쨌든 8보다는 작거나 같아. 요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A랑 B랑도 같고, B랑 C랑도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겹치는 부분만 따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우리가 경우의 수 따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A랑 B랑 같은 데다가 B랑 C랑까지 같으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8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A랑 B랑 같으니까 얘네가 말하자면 한 몸인 거예요. 그한 덩어리랑 C 두 개를 고르면 되는데 자연수 1부터 8까지 중에서예요. 5, 6, 7, 8. 까지 중에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중복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둘다 1이어도 가능한 거죠. 그럼 얘네가 1, 얘가 1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죠? 칸막이 몇개 설치할까요? 제가 다 그리기는 했고 직접 그려도 어렵지는 않지만 종류 8종류이기 때문에 구분 짓기 위한 칸막이는 7개일 겁니다. 공은 두 개고요. 배열하는 방법은요. 9팩을 7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공과 칸막이 대박이야. 9, 8, 2로 나눌까요? 36까지. 아, 물론, 선생님, 저는 이제 중복조합을 잘 압니다. 하는 친구들은 어때요? 서로 다른 8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택하는 것이니까, 8 종류에서 두 개를 택합니다. 하셔서, 둘이 더하고 1 빼서 9C라고 하시고, 똑같이 계산을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넓게 쓴 이유가 뭘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봐요. A랑 한 덩어리인데, 1부터 8까지 해서 고르다 보니까, 계산 과정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겠죠. 이런 거를 빨리 눈치채는 것도 센스예요, 여러분. 보자마자, 너도 36가지.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 제가 그 확통이라는 과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학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 확통의 진짜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 대신에, 그한번 사용한 케이스를 다음에 또 사용할 때가 있어. 비슷한 계산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예, 이것은 꿀이지 하고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자꾸,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지. 비슷한, 아, 똑같은 과정이구나, 요렇게. 자, 마지막은 어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1부터 8까지 해서 그냥 고르면 되겠죠? 8가지가 겹칩니다. 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뭐라고? 둘이 더한 72에서 8만 빼주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64. 이렇게 해서 답은 6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풀이 좋죠? 억울하지 않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을 좀 억울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솔루션 2로 가볼게요. 솔루션 2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두 개의 조건을 주잖아. 가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를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자고. 물결 기억나? 부정.

나가 아닌 것을 제외시킬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가를 만족시키는 건 뭐예요? 1부터 8까지 중에서 A, B, C 3개를 고르는 형태니까 이 그림을 활용하자면 칸막이 3개, 칸막이 7개에다가 공이 3개가 될 뿐이야. 그치? 칸막이 7개에다가 공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10팩을 7팩, 3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로 하셔서 8H 3으로 간 다음에 계산을 하셔도 계산 과정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10, 9, 8, 7팩 사라지고 3, 2가 되어주고 120까지입니다. 이 120가지 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제외하는데, 나가 아니려면 어떻냐면, A 빼기 B, B 곱하, B 빼기 C가 0이 아니다예요. 나가 아니라는 말은. 그럼 어때? A랑 B랑 같지 않거나, 맞아요? 또는? 아니지, and지. 둘다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둘다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A랑 B랑 같지 않다. 그리고 and. B랑 C도 같지 않아요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가 뭐였냐면 이거였는데 A랑 B랑은 같지 않으니까 등호 없어지는 거예요. B랑 C랑 같지 않으니까 등호 없어지는 거예요. 오, 그럼 사실 제가 일부러 미리 계산했지만 이걸 미리 계산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가인 것들 중에서 이것도 계산하지 말까요? 네, 계산 안 해요. 계산하지 마. 그냥 가봐. 가인 게 뭐였다고? 얘네를 고르면 되는데 이들 중에서 나가 아닌 것으로 따졌더니 등호만 없어지면 되는 거구나로 생각이 되어 주는 거야. 끝. 그치, 그치. 그러니까 요거 먼저 써놓으면 돼. 아까 해놓은 120은 그대로 필요하니까 여기다 써놔요. 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 120에다가 이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같지 않으니까. 고르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1부터 8까지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크다에 대한 것이 되어주는 거잖아. 끝났네. 8, 7, 6, 5팩 사라지고 3, 2, 56까지를 제외해주면 되겠구나. 아까 구한 120은 써놓고요.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됐어. 이게 뭐라고?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 혹은 칸막이가 8종류니까 칸막이가 7개겠네, 공 3개겠네 해서 바로 계산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나가 아닌 것을 제외시킬까요? 120에서 56 빼니까 정답은 얼마? 64.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이게 적어요. 대신에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나가 사실 봐봐. 그냥 문제 안에서 주어진 나는 꽤나 깔끔해요. 이거 뭐 불만 없어. 근데 얘보다 이것이 아니다로 가면 요렇게 했을 때는 A랑 B랑 같다 또는 B랑 C랑 같다지만 나가 아니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A랑 B랑 같지 않고 B랑 C랑도 같지 않아요. AND로 묶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를 정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첫 번째 풀이가 아닌 두 번째 풀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둘다 보여드린 거예요. 첫 번째 풀이가 어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산이 더 많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도 좋고요. 두 번째 풀이는 생각할 수 있으면 알아두시면 분명히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싹 지우고. 슝슝슝슝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깨끗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제가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내 손으로 쓰는 착착 노트라는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이거 왜 들어있냐면, 물론 뒤쪽에서 제가 한판 쓰기 하면서 정리도 하지만, 그냥 중복 조합, 이런 거 배웠을 때 되게 낯설잖아, 그쵸? 근데 바로 이항 정리로 그냥 넘어오지 말고, 거기에다가 개념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개념에 쓰여 있는 것들 정리해서 여러분 손으로 한 번씩 다시 적어봐요. 그냥, 요약해서 한 번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뭐 공과 칸막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는 것만 해도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놨으니까 꼭꼭 한 번씩 써보도록 하세요. 복습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항 정리로 갑니다. 이항 정리가 되게 무섭게 생겼고 개념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쉬워서 제가 그 시험에 착 붙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출

문제들만 뽑거든. 기출 문제들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항 정리라는 그 자체만 알면 풀수 있는 게 나와. 근데 이제 개념 공부를 해보면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내가 뭐 이항 계수, 성질,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다할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문제화 되는 거는 여기 이항 정리 내용밖에 없고요. 내신에서는 특히나 그래도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든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든지 오늘 뒤에 배우는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 화려한 외관에 비해서 문제로 나온 알맹이는 굉장히 작고 굉장히 귀여워요. 그 생각을 미리 하고 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되게 우와 하는데 엄청 귀여워. 제가 최근에 그 동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를 봤어. 그 zoo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거기에 나오는데 막그 토끼가 주인공인데 토끼는 되게 조그맣지만 막 강하잖아, 그치?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 큰 코끼리인데 그 쥐를 무서워하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커다랗고 엄청 힘세 보이는데 으아 이런 느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항 정리 진짜 별거 없어. 엄청 귀엽구나, 엄청 간단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래. 자, 아직 우린 이항 정리가 뭔지도 몰라요. 전개하라고 하면 이미 전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고1 때부터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이건 다 배웠잖아.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A 더하기 B의 4제곱은? A 더하기 B의 5제곱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확장을 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가 된단 말이지, 그지? 자.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정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잘 따라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가 세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얘를 그림을,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주머니 안에 A라는 공과 B라는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A라는 공과 B라는 공.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제목을 이항 정리는 공뽑기라고 해놨잖아요. 중복 조합과 이항 정리가 그 전체적인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뽑기에 있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그래요. 공뽑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이 주머니에서 A 또는 B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요. 이 주머니에서 A 또는 B 중에, 얘도 A 또는 B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A 세제곱은 어떻게 된 거야? A 뽑고, 여기도 A 뽑고, 여기도 A 뽑으면 우리는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B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을 했던 걸까? A라는 공을 두개 뽑을 거고요. B라는 공은 한개 뽑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A라는 공이기 때문에 A라는 공을 두개 뽑으려면 어떤 주머니에서 두개 뽑을지를 고르셔야 되겠죠. 맞아? 얘네 둘에서 A 뽑을게. 얘네 둘에서 A 뽑을게, 얘네 둘에서 A 뽑을게 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예요? 세개 중에서 두 개의 주머니를 골라야 됩니다. 이두 주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죠? A 뽑을 주머니 두 개를 고른 거예요. 맞습니까? A 뽑을 주머니 두 개를 고르시고, 그러니까 A는 자연적으로 두개 뽑혔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어때요? B를 뽑습니다. 정확하게는 3 빼기 2한 것이 B에 붙는 거죠. 자,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어. A를 두개 뽑기로 하면 나머지 그냥 B를 뽑는 거야. 끝. 그래서 계수가 3이 된 거예요. 자, 요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뒷장으로 넘어오세요. A 더하기 B의 N제곱으로 한번 가봅시다. 확장을 시켜보자고. 확장을 시켜보자고. A 더하기 B의 N제곱. 이러면 이건 어떻겠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런 게몇 개? N개 있는 거예요. N개. 그러면 AB가 들어있는 주머니도 N개 있겠죠? N개 있겠죠? 맞습니까? 자, 나올 수 있는 종류는요, 간단해요. A를 N개 뽑을 순 있어요. 근데 그건 방법의 수가 몇 가지겠어? 모두 다 A를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썼어, 나는. 그지? 계수가 1일 테니까. 대신에 봐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형태는, 항은 이런 형태로 계속 들어가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계수를 한번 찾아봐요.

여기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개수도 찾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B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B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할게. 이유가 뭐예요? 내 맘이야. A 뽑을 주머니로 해도 되는데 굳이 굳이 B 뽑을 주머니로 할 거야. 왜냐하면 B가 개수가 여기는 한 개고 B가 개수가 두 개길래 좀더 작길래, 그치? 자, 그러면 B는 몇개 뽑아야 된다고? 이 N개의 주머니 중에서 한 개만 뽑으면 돼요. 그럼 N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N개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B는 두 개네. 오예, 그러니까 어때요? B 뽑을 주머니는 두개 고르시면 됩니다. B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요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 놀랍게도. 쇽. B 뽑을 주머니가 R개라고 해봅시다. 알파벳이 쓰이지만 괜찮아. 할 만할 거야. 그러면 N개의 주머니 중에서 B 뽑을 주머니 R개를 고르셔야 되겠죠. B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치?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뽑아야 돼? A를 뽑아야 돼. 그럼 A를 뽑는 게몇 개겠어? 나머지는 이니까 N-R 개겠죠. 자, 알파벳으로 볼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제로 풀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진짜야. 자, 그리고 이 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B는 0개부터 N개까지 뽑히면서 쭉 나열하면서 더해 갈 거니까 내가 시그마를 썼고요.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오 마이 갓. 그죠? 자, 정리할게요. 이항 정리가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항이 두 개짜리인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왜 이항 정리냐고요? 항이 두 개여서요. 수학은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대단히 생각을 하고 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짓는 건 아닙니다. 항이 두 개, 이항 정리. 진짜야? 네. 항이 두 개여서 이항 정리예요. 그런 말에 그 대단히 있어 보이는 표현에 속지 마요. 항이 두 개니까 이항 정리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그죠? 1번 친구니까 1번이고 2번 친구니까 2번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수학한테 여러분 대단한 걸 바라지 말라니까. 진짜 단순한 과목이에요. 의외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항 정리인 거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겠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에요. 근데 이제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B 뽑는 주머니를 기준으로, A 뽑는 주머니를 기준으로라고 둘다 우리 개념 노트에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교과서에는 B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쓰거든. 근데 저는 당연하지만 난 앞에 있는 수가 좋아.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써줘. 그럼 어떻게 돼?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를 알게 뽑는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B가 N-R개 뽑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A 뽑을 주머니를 먼저 고르시고, A는 0개부터 N개까지 뽑으면서 정리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얘가 일반항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식이 다르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의외로 놀랍게도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때를 볼까요? 내가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개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N개 중에서 A 뽑을 주머니 N-1개를 고르면 돼. 이 둘은 어떤 관계야? 똑같은 관계야. 그죠? 여기서는 A 뽑을 주머니 기준으로 하면 N개 중에서 N-2개를 고르면 되는데 이 둘도 어때요? 똑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체크 3에 아주 예쁘게 잘 적어놨어요. 실전에서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기준으로 차수를 맞추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A만 바라보고 싶어. 그러면 A 뽑을 주머니가 몇개 필요한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A 뽑을 주머니가 몇개 필요한지. 이게 기준이야.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필요한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한테 뭐 일반항을 적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필요한 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덩어리가 뭐 X세제곱이면 X세제곱을 몇개 뽑을 것인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기출 뒤에서 저랑 시험에 착 붙는 문제 풀어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거꾸로 식을 합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봐봐요. 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쭈루루룩 나열하는 거는 이제 많이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많이 하게 되고, 그것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항 정리라는 것을 눈치채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풀어서 전개하는 건 쉽지 묶어내는 게 어려운 것처럼. 힌트는 일단 C랑 뭔가 거듭제곱골이랑 이런 게 많으면 내가 이항정리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양을 살펴봐요. 우리가 원하는 문양은 뭐냐면 일반항이. 요런 꼴이 필요해. 그러니까 몇 제곱을 기준으로 몇 개를 뽑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잘 살펴보시면 NCL 뒤에 뭔가 거듭제곱골로 있는 게 없어. 없어? 앞에 있잖아. 자, 순서를 바꿔 써볼게요. NC0, NC1 곱하기 15의 1제곱인 거야. 그 다음 건 NC2 곱하기 15의 2제곱인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NCN 곱하기 15의 N제곱인 거야. 근데 어딘가 허전해. 왜냐면 우리한테 이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나머지를 해결하는. 근데 왜 뒤에 곱해진 게 없게요? 1의 거듭제곱인 거야. 여기는 1의 14제곱, 아니 1의 N 대신에 여기가 N이지. 그러니까 N-1제곱 이런 식이지. 여기도. N제곱. N-1제곱. 이게 있는 거야. 1의 N-2제곱. 근데 1의 거듭제곱은 내가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안 쓰고 가고 있는 거네. 그지, 그지? 모양을 살펴봐. 얘네한테 집중해봐. 이런 모양 형태라면 이 전개하는 것은 무엇을 전개했을 거냐면 봐봐. 15 더하기 1의 n제곱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삼은 건 뭐야? 15를 몇개 뽑았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15를 하나도 안 뽑았고, 15를 한개 뽑았고, 15를 두개 뽑았고, 15를 세개 뽑고, 네개 뽑고, 다섯 개 뽑고, n개 뽑고. 나머지는 1을 뽑았겠지만 1의 거듭제곱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 오케이, 그럼 뭐예요, 얘가? 물결친 데가 4의, 아니 16의 n제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4n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가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4n이 앞으로 내려올 테니까 간단히 하시오의 정답은 뭐겠어? 4n이 되어줘. 이렇게 푸는 문제야. 어렵죠, 그죠? 근데 모양을 살펴볼 수 있어야지 암호해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5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두 번째 것도 해봐. 얘는 오히려 쉬워. 나 살펴보니까 우리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한 개, 3이 한 개, 3이 두개 필요해? 두 개. 3 뽑을 주머니가 두 개, 3 뽑을 주머니가 세 개, 3 뽑을 주머니가 네 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뭐였겠어? 3 뽑을 주머니가 0개, 이런 형태였겠지. 그러면 총 주머니의 개수 4개 중에서 3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각각 몇 개인지는 0부터 4개까지 쭈르륵 다한 거야. 0, 1, 2, 3, 4. 대신에 뒤에 붙는 게 없다는 건 뒤에 뭐가 더해져 있다는 거지? 1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항 자체가 어떤 식이야? 4 마이너스 알죠? 근데 이건 써안 써. 생략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온 거겠네. 그러면 지금 식이 뭐예요? 4의 4제곱입니다. 그러면 뭐 2의 8제곱으로 쓰셔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250입니다. 아, 물론,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뭐든지 포기는 하지 마세요. 81 곱하기 1, 27 곱하기 4, 9 곱하기 6, 3 곱하기 4, 더하기 뭐 1,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출제의 의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눈을 길러주라는 거지. 이항정리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식을 합치는 문제의 유형이 오히려 사실 어려워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쭈르륵 다룰 건데요. 우리 지금 쉬었다가 이항계수의 성질로 갑시다. 자, 오늘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쉬는 시간은요. 요런 소원으로 할까 해요. 안 자고도 안 피곤하게 해주세요. 그죠? 나도. 나도 이런 소원 너무 빌고 싶다.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그냥 푹잘 자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오히려 있지 않아? 잠은 안 자고 싶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싶고. 그럼 이제 내 지금 물어보고 싶은 질문. 안 자고 뭐 하게? 공부하게? 보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이 뭘 하고 싶어도 다잘안 돼요. 그러니까 안 자고 안 피곤하면은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무조건 몸이 망가져요. 나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은 착한 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렇게 잠을 덜 자면서 안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소원을 빌기 전에 그 각성의 효과가 있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마실 때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깨는 것 같아도 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부를 해 나가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뭐 일주일만 공부해야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당장 보이는 그냥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때가 있지. 그리고 쉴 때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저랑 이제 수능 준비까지 2028 수능 준비까지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건강을 해치는 방법으로 소원을 들어줬을 때는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안 자고 안 피곤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안 자고 안 피곤할 수는 없어요. 나를 속일 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잘 자는 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요 소원을 내가 뭐 제가 다음 내다뭐 내일 콘서트를 가는데 좀덜 피곤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 단 하루니까, 그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원은 잘못됐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자야 안 피곤할 수가 있어요. 안 자고 안 피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막그 무서운 음료수 같은 것들, 그쵸? 이렇게 막 괴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거안 먹는 게 좋아요. 커피도 사실은 별로 안 좋대요. 물론 나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한데, 커피 되게 맨날, 어디를 가든 내가 뭐 건강검진을 하든 그럼 커피 마시지 마세요. 이런 말 하거든. 그만큼인데, 뭐. 여러분들은 아직 특히나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요. 잠은 잘 주무세요. 대신에 이걸 오히려 어떻게 바꾸면 좋으냐면, 밤에 잘 자요. 저녁에. 저녁에 좀잘 자면 돼. 잘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 근데 보통, 안 자면 이유야. 이유. 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아, 자꾸 이렇게 약간 나쁜 지니의 그 습성이 나오려고 해서. 짠, 차가운 지니는 여러분 고3에 만나기로 하고, 지금은 착한 지니니까 여러분 알았죠? 네, 그래서 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자야지만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꼭, 꼭잘 자는 거. 잘 자는 습관을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알았죠?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적당히 잘 자야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소원은 위험한 소원이라서 호다닥 넘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넘어올 거기는 한데 어쨌든 알았죠? 자, 이한계수의 성질이라는 부분을 볼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개념에 좀 주목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한계수의 성질은 뭐냐? 암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암기 아니고요. 자, 이한계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양 정리를 기준으로 할 건데 어떤 이양 정리해 보시냐면 X 더하기 1의 n제곱을 이항 정리로 풀어 쓸게요. 대신에 기준은 X 뽑을 주머니 기준으로 가시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X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할 거고,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X0제곱, X1제곱, X2제곱에서 XN제곱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면, X 뽑을 주머니가 기준이니까, X0개 뽑으면 NC0이겠죠. 1의 N제곱도 쓰이는데, 자, 1의 거듭제곱입니다.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생략 가능하죠? 안 쓸게요. 그지? 굳이 귀찮은 일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럼 그 다음은? X가 한 개니까 NC1. 그 다음은 X가 두 개니까 NC2. 마지막은 X가 N개니까 NCN. 이렇게 가면 되겠죠.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색해? Yes. 어려워? No. 그건 다른 이야기니까 이렇게 풀어 쓰는 연습도 오늘 꼭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이항 정리는 여러분 복습 좀 잘하고 오셔야 돼요. 안 어려운데 살면서 이런 내용을 만난 적이 없거든. 좀 낯설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기에서 제가 뭐할 거냐면, 신기한 일들을 벌여볼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이 이항계수거든요. 이항계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항계수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이항계수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쪽에다가 쓰면. A 더하기 B의 n제곱골에서도 이항계수가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었죠. 이때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A 뽑을 주머니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거 풀어서 쓰시면 A를 0개부터 N개 뽑는 방법이 있고요. A를 R개 뽑게 되면 A의 R제곱, B의 N-R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일반항이라고 불렀어요. 요 형태를 전부 다 이항계수라고 불러요. 전부. 그러니까 선생님 N값이 바뀌어도요, R값이 바뀌어도요, 네, 전부 다

그냥 이항 계수라고 불러요. 이항 정리를 하면서 나오는 계수의 이름이 이항 계수예요. 어렵지 않죠? 그 이항 계수에서 성질을 발견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요 특수한 식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뭐할 거냐면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봐요. x에다 1 한번 대입해 봐. 그럼 좌변이 2의 n제곱이 되네. 우변은요?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봐봐. nc 0, nc 1, nc 2, nc n까지 이항 계수들을 몽땅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똑같은 n으로 시작하는 0부터 n까지의 조합을 전부 다 만들어냈을 때싹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암기를 하거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요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항계수의 성질은 수능에서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떨어져요. 왜? 실제로 출제를 해보면 누가 봐도 이항계수의 성질을 활용한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별로 꼬아서 낼 만한 이 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 대신에 내신에는 당연히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어려워하니까. 자, 대신에요.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유도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만 지속이 오래되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문제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면서 많이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많이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공부해놔도 까먹어요. 근데 까먹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까먹었으니까 그냥 끝? 아니지. 그때 여러분들이 내 까먹은 기억 안에서 내이뇌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꺼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유도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 오히려 이렇게 풀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항 정리에 대한 연습, 복습 다 가능하거든. 요 생각들을 꼭 하세요.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식이야. 그럼 좌변은 뭐야? 5의 0이야. 우변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런 식으로 갑니다. 뒤에는 열린 결말로 점점점 찍어 놓을게요. n이 짝순지, 홀순지에 따라서 ncn 앞에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치? 그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항 계수들을 뿔마, 뿔마, 뿔마 이런 식으로 더하게 되는 거야. 오. 그두 번째 식이거든요. 자, 이두 가지 식을 가지고 더할게요. 위아래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2의 n제곱이고요. 누가 사라져? NC1, NC3, NC5 이런 아이들이 사라지고요. NC0, NC2 이런 아이들은 두 개씩 등장을 합니다. 맞아? 오, 신기하네. 여기도 그냥 열린 결말로 둘게요. N이 짝순지, 홀순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결국 정리해봐.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양변 2로 나눠봐요. 지수 하나 빼야 돼. 이 n-1제곱이야. 이게 세 번째 식이에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NC0 또는 짝수들의 합이라고 쓰세요. 0도 포함하거든. 0 또는 짝수들의 합이야. 그냥 짝수라고 했다가 0 빼먹을까봐 0을 좀 끼워 넣어요. 0 또는 짝수들의 합이라고 하면 2의 n제곱의 절반이 나올 테니까 2의 n-1제곱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다 2의 n제곱인데 nc0, nc2, nc 어쩌고 해서 nc 짝수들의 합을 싹다 빼내면 nc 홀수들의 합이 남죠. 그게 나머지를 차지하니까 nc 홀수 들의 합은 얼마겠어? 그 나머지 절반이겠지. 그래서 2의 n-1제곱입니다. 물론 여기서 1로 빼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 식을 더하면 짝수들의 합에 대한 이야기, 두 식을 빼면 NC 홀수들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분명 NC 0 또는 짝수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NC 홀수들의 합이니까 나머지 절반이겠네 하시면 그냥 바로 유도가 되지. 요렇게 네 가지 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도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얘네가 막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유도 과정을 아셔야 돼. 자,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요. 뒤에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거 나올 거거든. 그 전에요. 그 밑에 있는 예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쓰냐면 예제 그대로 가보자. 일로 와봐요.
제가 왜 얘네가

그 문제로 출제가 많이 안 되느냐를 알려드릴게요. 그 예제 봐봐. 여러분은 써놨어. 9C1, 9C3, 9C5 쭈루루 갈 거예요. 이렇게. 자, 누가 봐도 조합 관련된 수가 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특징 파악해봐. 모두 다 9로 시작하고, 9C 홀수들의 합이에요. 누가 봐도 뭐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으로 연결이 되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요 같이 볼 거거든. 맞아.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보고 바로 2의 9제곱의 절반이니까 지수 하나 뺄까요? 2의 8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2의 9제곱보다 절반이니까 2의 8제곱이고. 바로 눈치가 채져요. 너무 쉽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8로 시작하는 거잖아. 8C 0부터 시작해서. 어때? 8C 짝수들의 합이에요. 0 포함한. 그럼 또 이거잖아. 그니까 어때요? 2의 8제곱의 절반이니까 2의 7제곱이겠구나 하고 끝나요. 한 줄도 아니고 그냥 1분, 아니, 1초풀이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 쉽게 풀고 모르면 어려워질 수 있고.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티나. 이런 내용이 되어주는 거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홀수들이 되는 경우면 빠짐없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놓치는 경우가 얘가 좀 제외시켜 놓는 경우가 있어. 은근슬쩍. 그럼 어떡해? 9C9까지 합해야지 2의 8제곱이 되는 건데, 9C9가 없으니까 2의 8제곱에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 만약 얘가 없으면. 2의 7제곱에다가 1더 있어야지 2의 7제곱이 되는 거니까 2의 7제곱 빼기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해서 짝수들이 전부 다 있는지, 1부터 시작해서 홀수들이 전부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게 그냥 이항계수의 성질 전부예요, 여러분. 대단한 내용이 있지 않고요. 문제로 나오면 오히려 간단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에서 없어서 예제로만 넣어놨어요. 수능 형태의 기출에서는 안 나와, 안 나와. 나온 게 최근엔 아예 없는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어때요? 되게 무섭게 생겼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니까. 출제 빈도는 이항계수의 성질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막 파스칼, 수학자 이름 붙었어. 대단해 보여. 이런 느낌이 있잖아.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계수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a 더하기 b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수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죠. 그것을 삼각형 형태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됐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 계수를 아는 것들을 한번 적어 봐봐. 옆에 제가 적어 놨거든요. a 더하기 b의 3제곱이면 1, 3, 3, 1. 그 다음은 1, 4, 6, 4,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3이 나와. 이렇게 둘이 더하면 3이 나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얘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게 되는 되게 중요한 소스입니다. 자,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2번 성질 쉬우니까 그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좌우 대칭입니다. 왜? 조합에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라면 NCR과 NCN-R이 같다는 거. 이건 항상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10C1과 10C3 당연히, 아니 4C1과 4C3 당연히 같겠죠? 4C0과 4C4도 당연히 같겠죠? 좌우 대칭형입니다. 이건 좀 쉽고요. 두 번째 식,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이 중요하니까 요거는 하나 별표를 해놓으세요. 일반화 시킨 거 먼저 불러서 쓸게. N-1C, R-1. n-1c r이면 둘이 같은 층에 연속된 도수예요. 연속. 그죠? 같은 층에 연속된 수예요. 그러면 어디로 온다고? 그 밑에 층으로 내려오니까 층수가 하나 늘어날 거고요. 대신에 큰 수를 그대로 씁니다. 일반화 시킨 거 말고 예제로 볼까요? 제가 거기 교재에 적어 놨는데, 9C2 더하기 9C3이면 어떻게 돼? 같은 층에 연속된 도수죠. 그러면 밑에 층으로 내려오고 큰 수를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명 어떻게 할까요? C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는 건좀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건 10명 중에서

떡볶이 멤버 3명을 고를 거예요. 떡볶이 3명? 떡볶이 멤버 3명을 고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몰래 봤더니 이 10명 중에 내가 좋아하는 정석이가 있어요. 정석이가 있어요. 정석이와 9명인 거지. 나 혼자 몰래 좋아하니까 정석이와 9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요. 뭐라고 했냐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석이가 떡볶이 멤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지? 자, 첫 번째로 정석이가 떡볶이 멤버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해봐. 후보 9명 중에 몇 명만 뽑으면 돼요? 두 명만 데리고 가면 돼요. 정석이가 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정석이가 안 간대. 정석이가 아웃이야. 그러면 슬프지만 9명 중에서 3명을 뽑기만 하면 되죠. 어차피 케이스라는 건 어때? 정석이가 들어가거나 말거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머지 중에 2명 뽑는 거고요.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중에 3명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시켜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러나 저러나 이식 자체가 머릿속에 막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태로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위에 층에 있는 두 연속된 수가 되면 아래 층으로 내려와서 큰 수를 그대로 씁니다. 요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파스칼의 삼각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게 되는 내용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봐봐. 네, 제가 그 뒷장에 넘겨보세요. 50쪽에 있는. 거기 보시면 개념 박스에 막 희한한 거 적어놨잖아. 그것은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하기 위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할게. 몰라도 돼요. 출제 빈도가 되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까지 알아서 스트레스 받을 거면 몰라도 돼. 근데 요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벽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하잖아. 그러면 5C3이 돼요. 왜 하키스틱 법칙이냐면 하키스틱처럼 생겨서. 근데 저는 이게 산타클로스의 양말로 보여요. 누군가는 양말 공식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전혀 아닌 거지. 그죠? 요렇게 셋을 더하면 5C3이 된대요. 왜? 제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맨날 맨날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 것도 아니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풀어? 방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해요. 같은 층으로 만들고 싶어. EC 대신에 내가 이걸 3C3으로 써볼까요? 둘이 더해봐. 같은 층에 연속된 수니까 다음 층큰 수를 쓰면 되죠? 같은 층에 연속된 수니까 다음 층큰 수를 쓰면 되죠? 하고 유도하면 돼요. 알아둘 거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나아. 근데 이제 머리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것도 있다더라. 혹시라도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괜찮더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도 돼. 반대쪽 방향도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EC 0부터 시작해서 쭈루루 오잖아. 그럼 여기로 이렇게 와요. 이것도 돼. 시작은 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 여기도 벽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EC 0, 3C 1, 4C 2 이런 식으로 더하면 OC2가 된다는 거지. 얘도 근데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거 대신에 3C0으로 바꾸세요. 둘이 똑같은 수니까. 그럼 같은 층이죠? 큰 수. 같은 층이죠? 다음 층의 큰 수. 오예? 이렇게 끝내면 돼. 좀 낫죠? 그래서 하키스틱 법칙이라는 것은 벽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요런 방법으로 한 번씩 익혀주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쭉 나갈 거예요. 이항 정리의 일반 항해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이항 계수의 성질,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실제 출제가 되는 내용은 얘예요. 그것도 일반항을 사용하지 않은 되게 간단 버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들은 찬찬히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판쓰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 새로웠기 때문에 복습 잘하고 오세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오늘 수능 완성 핵심 요약 강의 1강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이제 1강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 1강이니만큼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시작의 마음. 지금 엄청 여러분이 의욕에 차서 시작을 할 거거든요. 20강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1강부터 시작할 때 가장 강의 첫 부분에서 포스트잇으로 오늘 강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자, 오늘의 핵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은 일단은 오리엔테이션을 꼭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에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지금 여러분과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듣고 오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강의에서는 항상 타입 코드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1강부터 10강까지가 유형편인데 이 유형, 즉 타입에 대한 코드, 어떻게 여러분이 유형을 풀어내야 되는가. 즉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 시험장에서 유형에 맞는 전략들이 꼭꼭 필요하거든요. 그 유형 전략을 오늘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Reading Tools. 이 선생님 강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못 봤던 지문들이 나올 겁니다. 지문은 계속 변하는데 여러분 손에 내가 무기를 쥐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무기를 하나하나씩 강의에서 풀어드릴 겁니다. Reading Tools로 전략들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것들을 볼 건지 한번 오늘의 네 문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요. 자, 오늘의 핵심 문항입니다. 이 네 문제 다 풀어 오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정말 선별한 문제인데요. 1번, 2번, 4번, 5번을 갈 거고요. 오늘 함축 의미추론 단원입니다. 유형이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OT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소재에 대한 이 친숙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익숙함이 뭘 만들어낸다 했죠?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소재를 다룰지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갈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타입 코드입니다. 타입 코드는 뭐라 그랬죠? 유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전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짜봤자 어차피 실전에서는 그걸 다 기억하기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타입 코드, 즉 유형 전략을 짤 때는 굉장히 간결하게 실전에서 정말 쓸 수 있는 말들만 가져왔거든요. 자, 1강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축 의미추론 몇 번에 나오죠? 21번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점으로 많이 출제되는 고난도 유형이거든요. 보시면 밑줄진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 밑줄진 표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정답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면 문항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왜? 함축된 의미를 찾는 거니까. 함축이라는 것은 이 표현 안에 뭔가 아주 의미가, 깊은 의미가 응축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뚫어야 돼?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뚫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줄 친 부분을 표면적으로 잘 해석해봤자 어차피 답이 안 나요. 뭘 찾아야 돼? 자, 중요합니다. 메인 아이디어. 선생님이 메인 아이디어를 줄여서 MI라고 많이 말할 텐데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밑줄 표현과 연결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뭘 찾는 것이다? 이 문제도 대입 파악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이제 유형 전략 끝났고 리딩 초스 갑니다. 리딩 초스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없는 지문이 있을까? 절대 없거든요.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의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에서는 소재를 동그라미로 특성을 세모로 표시하면서 여러분한테 시각적으로 완전히 딱 보여드릴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명확성이라는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흐리게만 읽다 보면은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모르는 그 느낌, 찝찝한 느낌. 이 들거든요. 이걸 다 없애드릴 겁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와 특성을 찾았으면 이것들이 모여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MI까지 도출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리딩 초스입니다. 되셨죠? 자, 이 리딩 초스는 어떤 질문을 보던지 선생님이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계속 선생님이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어 잡기에 집중하면서 MI 도출할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15쪽이고요. 일단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맨 뒤에 있거든요. 가장 뒷부분까지 가면서 MI 도출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each actor in a story. 자, 각각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각각의 행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이 안에 있는 인물들을 뜻하겠죠. should contribute in some way. contribute는 기여하는 거잖아. 어느 정도로는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은요, characters. 이 캐릭터는 어디서 내려온 거야? 액터로 내려온 거죠. 캐릭터들은요, are just fillers. filler는 그냥 채워 넣은 거거든요.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can they be cut? 그들이 그냥 잘려 나갈 순 없을까? 그런 캐릭터 없어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 or combine with another. 서로서로 그냥 합쳐지면 안 돼? 얘 그냥 필러로 들어간 인물 같은데 그냥 이 인물이랑 저 인물 그냥 합치면 안 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자, first time writers. first time은 이제 처음 써보는 거니까 초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 초보의 작가들은요, 뭘 갖고 있냐면 트윈스, 뭐 쌍둥이라든지 두 명의 브라더스, 이 형제들을 어디에 출연시키는 걸까? 이 캐릭터로 딱 잡겠는데, 자 근데 그들은요 설명을 합니다. Who can be reduced to one? 결국에는 하나로 압축될 수 있고 하나로 줄여줄 수 있는데도 굳이 굳이 두 명을 쓴다는 거지.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필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필러스가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굳이 굳이 이제 왜두 명을 쓰냐? 하나로 압축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줄여질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with double the complexity 뭘 더하면서 이두 배의 complexity는 복잡성을 더한다. 이두 배의 복잡성을 더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둘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두 명한테 있던 어떤 성질을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복잡성은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도 이럴 순 없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더보더가 약간 좀 걸렸을 건데 더보이라는 것은 더 자체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한정사라고 부르거든요. 한정사라고 하면 명사 앞에서 그 명사의 성질 또는 수량 이런 것들을 딱 한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더블은 뭐냐면 한정사 앞에 있다고 해서 전치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곱하기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 컴플렉서티를 두 배로 더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의 컴플렉서티를 가지고서 하나로 줄일 수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 더블이랑 비슷한 전치 한정사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both, all, health, hav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같이 적어두시면서. 자, 그러면서 뭐 함으로써 by putting more than one function 해서 하나 이상의 기능이라든지 role 이 역할을 어떻게 지금 넣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에다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하나의 캐릭터에 하나 이상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있으면서 이게 뭐야? double the complexity가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그러면서 it's possible to make them 가능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that much more interesting. 그렇게 여기서 that은 앞에 있는 much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정도 부사여서 그렇게나 훨씬 더 interesting, 뭔가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코어 한번 잡아볼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딱 느끼셨습니까?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가지 성질을 담으면서 그 캐릭터를 인트레스팅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하고 있어. 그럼 소재 한번 잡아볼게요. 소재는 지금 뭡니까? 여기 캐릭터가 뭘 가지고 있어? 하나 이상의 펑션과 롤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인트레스팅하게 된다. 딱 잡히지. 이게 소재와 특성입니다. 주인공, 그리고 그거의 성질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각 사람은요, 뭘 가져야 되냐면, 그래요, universally found quality.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그 성질도 있어야겠지. 근데 그 성질이 뭐냐면, 우리한테 그, 읽는 독자한테 줍니다. 어떤 걸 주는 거야? With a shock of recognition. 여기도 이제, 좀 뭔가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Recognition의 shock을 받는다는 것은 뭐야? 이거 딱 알아보면서, 쇼크를 받는 거야.
왜? 나도 그래 이러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포인트겠지. 그래, 이해됐습니까? 왜? 보편적으로 발견된 성질이니까 딱 그걸 보면서, 어? 저거 나도 그런데라고 알아보는 그런 쇼크를 받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성질을 가져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쭉 가면서 작품들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예시로 주어진 것뿐이고. 그러나 여기 법 뒤에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지.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들은요, should not be predictable.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보편적인 특성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뒤에 있는 거지. 뭐 하면 안 돼? 이게 예측 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앞에 설명했는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뭘 가져야 돼? 성질이나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게 뭘 말하고 있어? successful character. 얘네는 특성이 뭐야? not be predictable. 예측이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it can pay. 여기도 pay의 별표. 이 페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낸다라는 그 결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득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옵니다. 되었습니까? 뒤를 보시면요. 뭐가 이득이 되냐면, 그럼 여기서 is 뭐야? 가 주어고, to는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는 게 이득이 되냐면, have a person. 여기서 가진다라는 have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어떤 사람을요, run against. 또다시 이제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걸 보니, 얘는 사역입니다. 사역동사에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run이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목적어랑 보호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등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가 run against는 뭔가 이렇게 달리 간다는 거죠. 뭐에 달리 가는 거냐면 the personality trait, 어떤 성격적, 인격적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또는 그녀가 부여받은 특성에 반대로 가는 성격. 이게 뭐야? 예측 불가능성이겠죠. 그럼 이 특성이 이거 아니야? 요거요. 특성이지. 계속 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옆에 당한 선생님이 필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서 같이 필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성공적인 캐릭터, 성공적인 인물을 말하고 있고, 이 캐릭터의 특성은 뭐여야 돼?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복잡성입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한테 부여받은 특징을 뭔가 거스르는, 그래서 부여되는 특징 거스르는 성격을 요거를 소재와 특성이라는 리딩 툴로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 성공적 캐릭터가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내 최애 캐릭터가 있어. 근데 그 최애 캐릭터가 뭐 맨날 예를 들어서 그 터프하고 그다음에 막 냉철하고 그러면은 매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갑자기 냉철하고 차가운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 따뜻해 보여. 그런 것들이 입체적 인물 아니겠어?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캐릭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이제 밑줄 나오거든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히나 진실입니다. 뭐에 대해 진실이냐면, 자, of the most sympathetic heroic creation에서 sympathetic이 여러분 원래는 동정하는이란 뜻도 있지만 이 인물을 묘사할 때는 호감이 가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호감 가고 영웅적인 이 인물, 그러니까 창조물이니까 인물을 뜻하겠죠. 캐릭터를 뜻하겠죠. 그거에 굉장히 이제 뭐다? 대부분의 인물들의 진실이다. 그래서 of에서 of는 about의 의미도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대의가 나왔거든. 이 대의가 가리킨 게 누구야? 밑줄 친 부분에서 대의를 판단을 못했으면 또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석하기가. 여기서 말하는 대의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인물들을 봤겠지. 그러면서 나오는 밑줄 보세요. 그들이 필요하대. 자, 그들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에는 뒤안 읽어도 걔네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였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반전미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 나와야겠지. 자, 좀만 더 읽어보시면요. 그 작은 drop of poison에서 이한 방울, 뭐가 필요한 거야? 이 독이 필요하다. 독의 한 방울이 필요한데 그 독이라는 것은, 벌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honey. 그 자신의 꿀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it going bad. 이시 가리키는 거는 허니를 가리키겠죠? 이 꿀이 나빠지고 상하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독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한다라는 것은 이 인물이 아무 필요 없는 필러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걸 묘사하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독한 방울 넣는다는 뜻은 뭐야? 자신한테 부여되는 성격을 거스르는 반전미를 넣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지. 읽고 그대로 소재와 특성 찾고 MI 찾으니까 바로 밑줄 긋 함축 의미가 풀리는
요렇게 지금 읽어가시면 되거든요. 되었습니까? 무조건 MI랑 연결시차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 반전미를 의미하는 그쵸 복잡한 입체적 인물의 특성을 지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인터랙션입니까?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누가 필요하는 거야? 누군가 누구와의 상호작용이야? 그들이 한 번도 안 만나봤던 전혀 무관입니다.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죠? 안 되고요. 자, experience of hardship, 고난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니, 입체적인 성격이 필요한 거지 고난의 경험은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견뎌야 된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요. A contradictory trait, 어때? contradictory는 모순적인이거든요. 모순적 성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격이냐면 그들을 뭐 하게 만드냐면 engaging. 자, engag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지? 계속 사람들의 주목을 이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engaging은 뭐야? 뭔가 주목을 끄는 흥미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컴펠링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컴펠이 동사로 뭐야? 강요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컴펠링에 컴펠에 ing를 붙으면 그 뜻이 조금 확장돼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강렬한. 찾은 거 그대로 있지 않아? 그들이 성공적인 캐릭터가 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모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순적 특징이 뭘 의미하는 거야? 그들한테 부여된 성격을 거스르는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입체적인 인물로서 정답 3번. 자, 4번 갑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요. 그들이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리더들과. 리더들과 나누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죠. 탈락입니다. 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stability and reliability. 이거 뭐야? 지금 안정성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They can help them manage risk 해서 그들이 리스크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정성, 신뢰성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정답 3번. 되었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코어와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해 줄 거거든요. 따라오십시오. 자, 소재는 우리가 찾은 거.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등장 인물. 얘네는 어떤 특성이 있다? 모순되는 특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룬 거 그대로 찾았고요. 자, 메인 아이디어 연결 짓자면 가장 호감 가고 영웅적인 등장 인물은 주어진 성격과 상충하는 모순적인 특성을 가져야 그래야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16페이지. 이번은 일단 밑줄이 좀 짧네요. Still be a 10. 여전히 10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가볼게요. 자, 브랜드라는 것은요. is a collection of experiences. 에서 어떤 경험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의 모음이라는 것은요. 뭘 구성하는 거냐면 a persona. 여러분, persona라는 것은 인격이란 뜻이죠. 인격. 우리가 모두 각자의 persona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너의 정신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familiarity, breeze, liking. breeze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타란 뜻이죠. 만들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liking, 호감을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얘기를 했는데 익숙함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게 단어들이 다 튀어나가거든요. 튕겨나가기 전에 무조건 연결 지어야 돼. 자, 어떻게 연결 지어야 돼? 이 familiarity는 그러면 앞에 말한 어떤 거에 익숙함이랄까? 익숙함이라고 해석해야 돼? 브랜드 익숙함이지. 이렇게 연결 짓는 게 핵심입니다. 아, 브랜드라는 것은 그래, 페르소나를 만들어. 근데 브랜드에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겨.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독해 습관이 중요해요. 연결 짓는 거.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소재 딱 잡아야 되는데 소재는 뭐야? 코어 잡아야지. 브랜드 얘기하고 있어. 브랜드의 특성이 뭐래?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대. 좀 잡힙니까? 한번 가볼게요. 브랜드라는 것은 익숙해지면 호감이 생긴다. 여러분도 다들 뭐 전자기기 브랜드,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 있을 거고 뭐 옷의 브랜드도 있을 거잖아. 익숙하면 좋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상상해보자. 너가 set up on a blind date 해서 뭐 소개팅을 한다고 해봅시다. 네, how critical are you? 에서 너가 얼마나 비판적일 거냐. all that person's actions. 자, 5분 선생님이 어떻게 뭐뭐의라는 해석이 조금 여러분이 소유라는 해석이 어색하면 about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아까 말했듯이 대해라고 해석해볼까? 그 사람의 액션들, 어떤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보면서 얼마나 비판적일 거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자기 브랜드 얘기하다가 인간관계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everything they said, 그들이 they say, 그들이 말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 everything이라는 것이 주어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어떤 수는 지금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is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being evaluated, 너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tally, 점수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7점,
저 행동은 뭐 8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간에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죠. 이 사람 진짜 만나도 되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짜증나게 하는 후

꾸룩짭짭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이 막 숯불을 먹어. 그게 이제 막 심지어는 막 우와 막 너무 시원하다 막 이래. 그러면 첫 만남인데? 그러면 이게 could be enough to. 자, enough to는 하나의 세트로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뭐하기에 충분하냐면 이러한 그 otherwise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해석해 볼게. 그게 아니라면 그것만 아니면 wonderful한 사람을 place는 뭐야? 놓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놓는 거야? into. 자, place와 into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압축해서 말하면 place A into B인 거지. A를 B에 놓는 겁니다. 됐어? 뭐 하기에 충분한 거야? 그렇게 그것만 아니었다면, 후루룩 짭짭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사람인데, 그 원더풀한 사람 어디에 놓아? Rejection pile forever 해서, 이, 뭐에 놓는 거야? 거절 명단에. 오케이? 그래서, 나이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되겠다. 그냥 거절. 명단에 딱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되게 치명적인 것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팅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전환을 하나 줍니다. Now. 자, 이런 표현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뭘 상상하냐면, 너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소개팅이랑 좀 다른 얘기지. 결혼을 했는데, 너의 이제 뭐 파트너가 makes a similarly, 비슷한 이 짜증나게 하는 후루룩짭짭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게 어떤 시간이야? File for divorce. 이혼 서류를 낼 타이밍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첫 데이트 할때 상대가 그러면은 그냥 리젝션 파일로 가는 거지.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나의 그 파트너가 상대방이 너무 국물을 맛있게 후루룩짭짭 먹었어. 그럼 이거 이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안 그럴 겁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하거든요. 안 그럴 겁니다. 그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안 그럴 걸? 이 결혼한다는 거랑 앞에 나온 말이랑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무슨 얘기 했지? 브랜드가 익숙하면 호감이 든다.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뭐로 내려온 거야? 그냥 married라는 걸로 내려왔을 뿐이야. 결혼했다는 거 익숙해진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행동을 용인해준다는 거지. 왜? 호감이 생겼으니까 호감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익숙함, 그리고 호감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을 지금 브랜드를 설명하다가 뭐로 갔어? 인간관계도 그렇다. 내가 결혼이라는 어떤 익숙함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의 어떤 싫어하는 행동마저도 용인이 된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 보세요. It's the same thing with brand. 다시 한번 브랜드로 돌아간 거 봅니까? 자, 브랜드로 동그라미. 어떻게 갔어?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다시 브랜드로 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관계 얘기를 하는 것은 브람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용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비유를 한 것뿐이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브랜드의 얘기겠지. 브랜드도 똑같다. 너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인간관계의 첫 만남처럼, 너는 굉장히 경계심이 높겠죠. 그래서 너의 defenses are high. 너의 어떤 방어 기제가 굉장히 높고, 이 브랜드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너는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브랜드들이 to do something, 어떤 걸 할그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걸 하는 거야? 대시 앞에 설명해주면서. 너를 허용하는 겁니다. Categorize them. 그것들을 분류하는데 as a hero or a zero. 해서 굉장히 라임이 좋죠? hero나 zero. 그러니까 hero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걸 했는데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너무 잘 샀다. 또는 얘는 빵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듯이 너가 브랜드를 처음 만나면 경계심이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During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중에 너의 뇌 자체가 어떤 걸 쓰고 있냐면 결합을 하는 겁니다. 뭐와? 뭐와 뭘 결합하는 거야? 이 subconscious, 무의식적이고 의식적인 테크닉을 결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를. 그러면 지금 평가받는 단계인데, 자, 원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스에다가 네모. 이거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란 뜻도 있지만 일단 뭐뭐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계속 뭘 말하고 있어? 브랜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어떤 걸 통과하는 거야? 페이즈라는 것은 단계니까 이 평가 단계를 이제 통과하고 트랜지션 어디로 이동하면 known. 자, unknown은 나한테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 알고 더 좋게는 나의 favorite이 됐을 때, favorite 브랜드가 됐을 때 이게 뭘 의미해? 뭐랑 같은 말이야?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호감이 됐을 때, 내가 익숙해져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호감이 되는 브랜드가 됐을 때는 그들이 아마도 그래 수프를 쩝쩝거리면서 먹을 거야. 이거는 인간의 얘기가 아니지만 비유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브랜드도 그런 얘기를,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할 거야. 가끔은 그리고 still be a 10.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익숙해진 상황에서 뭐라 그랬지? 호감을 가진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still be a 10이라는 것은 뭐야? 여전히 10점이라는 것은 그대로 용인해 줄 거야. 왜? 나는 지금 니한테 이미 익숙해져서 호감인 상태거든.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소재와 특성 밝히고 MI 찾으면 그대로 밑줄에 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마치 인간관계처럼. 이 still be a 10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 hero or a zero 이게 나왔잖아. 0점이라는 거. 빵점이라는 거 이건 탈락이잖아. 이거를 지금 10으로 가져간 거죠. 지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빵점이 아니고 아직도 10.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앞에 있는 히어로랑 같은 말이었겠지. 여전히 10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익숙하면 내가 좋아지게 되니까 그냥 용서를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랑 같은 말, be popular. 이게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인기가 이유 있다? 인기가 있는 이유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브랜드가 실수를 하는 게 인기 있는 이유다. 이런 말이 아니지. 용인해준다. 그것도 봐준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자, continue to be seen in a positive light.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 거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 inner light 하면 뭐뭐의 시각으로란 뜻이거든요. 긍정적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조금 디테일로 가면 continue to가 지속하다는 뜻이잖아. 뭐랑 같은 말이야? still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스틸이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지. 근거가 되는 거지. 여전히 이거 파지티브다. 왜?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정답 2번. 자, 이게 가치가 적어진다? 가치가 적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좋아하고 봐주는 건데? 뭐 때문에? 마이너 플러스. 플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결점. 사소한 결점 때문에 이게 가치가 적어진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 그 평가가 됩니다. 그들의 first impression이라는 것은 첫인상이잖아. 첫인상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본다는 거잖아. 첫인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완전한 perfection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제 상황은 뭐야? 얘가 실수를 해도 후루룩 짭짭 먹는 그런 싫어하는 행동을 해도 라는 뜻이니까 전혀 퍼펙션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제에 위배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2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코어는요, 소재는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성이 뭐였어? 익숙해지면 사소한 결함에도 호감을 유지하게 된다. 마치 인간관계처럼. 되었습니까? 자, 메인 아이디어. 브랜드는 처음 접할 때는 비판적 평가를 받긴 해요. 막 사람들이 경계해. 근데 좀 이제 친해지고 익숙해지면 사소한 결함이 있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갈게요. 18쪽. 이번엔 좀 기네. 보시면 막 스위스 치즈 나오고 full of holes에서 뭔가 구멍이 송송 뚫린 이 스위스 치즈라는 게 어떤 걸 비유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밑줄 친 부분 함축음 밑줄로는 비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 대상이나 사물에 비유하는 거. 이번엔 스위스 치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놀랍지도 않게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소재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 잊힐 권리거든요. 우리의 정보가 지금 정말 인터넷에 많잖아. 근데 나의 흑역사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가 잊혀질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 잊힐 권리라는 것은요, 만들어냅니다. Intense controversy. 자, controversy라는 것은 논쟁이죠.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잊혀질 권리에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읽어내시면서. 그럼 결국에는 잊힐 권리가 지금 소재, 그다음에 논쟁에 처한다가 특성이 됩니다. 자, 누군가는 주장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이요, widely available, 뭐 해야 돼? 널리 널리 이용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잊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하면서. 자, 모두에 대해서. 자, 이게, 일단 뭐 하면이라는 뜻이라 했죠, once는. 일단 뭐 하면, 이게 들어오면, public space. 예를 들어, 이게 공적인 공간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대명사 한번 잡아볼까? 이시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information을 가리키겠지. 됐죠? 선생님, 이렇게 빗금 치는 것은 앞에 있는 대명사를 받을 때 어떤 걸 가리키는가에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decide.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when이 나왔잖아. 결정한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when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의문사가 명사절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의문사 when이 명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해석은 언제? 라고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언제 정보가 충분하게 embarrassing, 이게 충분히 이 사람한테 정말 당황스럽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우면 지워줄게 하는데 그거를 그 이제 언제 당황스러울까 이걸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뭐도 결정하기가 힘드냐면 all을 기준으로 when과 when이 지금 병렬이죠.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관련성, 이게 현대의 관련성을 놓쳤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된 시대착오적인 어떤 정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These critics of the listing

자, 여기가 여러분. 이게 뭐라고 지금 하는 거야? delist는 지금 목록에 삭제하는 거잖아. 삭제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여기 뒤에 나왔지만 결국에는 뭘 말한다는 거야? 이 앞에 내용을 말했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를 이렇게 뒤에서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을 거야. say가 여기 이렇게 어떻게 남지? 이 say가 뒷부분을 이렇게 뜻하는 건가? 이게 아니고 앞부분을 뜻하는 거야. 이걸 말했다를 뒤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말한 내용이 앞에 있었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은 뭘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삭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삭제하면 안 돼. 잊혀질 권리를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정보인데 어떤 그 신사에 오래된 빚이 있을 거 아니야? 자, debt는 빚이란 뜻입니다. 비는 소리가 안 나요. debt 아니고 debt. 그래서 빚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유용하냐면 고민하고 있어. 그 사람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ing가 이건 분사예요. 꾸며주고 있는 거야. 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냐면 offering은 똑같은 ing지만 contemplating이라는 이 동사. contemplate라는 동사 자체의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같은 ing지만 역할이 달라요. 자, 뭘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새로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좋아? 이 사람이 빚이, 오래된 빚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니야? 왜? 그거를 보고 돈을 안 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인터넷에 정보 지우면 안 된다. 왜?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됐어? 자, 한번 정리해 볼게. 잊힐 권리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힐 권리를 말하면서 이거의 반대자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비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론을 말하면서 이거 지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정보가 유용할 수 있고. 자, 비판론은 정보의 유용성 말하고 있죠. 추가해 주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비판론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특히나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이렇게 지운다는 거, 결정, delisting decision, 에서 지우는 결정 자체가 누가 한다는 거야? 이 사적인 기업들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search engine, 이 검색 엔진을 이렇게 관리하는, 운영하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may have interest,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냐면,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누구랑? Those가 가리키는 게 뭐야? Interest를 가리키겠지. 됐어? 어떤 이해관계랑 다른 거냐면, the public, 이 공적인 이해관계랑 다릅니다. 어떤 이해관계야? 이 대중이 정보에 접근하는 어떤 그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관심사랑은 전혀 다르고, 또 어떤 거랑도 다르면 이 Those도 마찬가지죠. 또 누구와의 관심사도 다른 거야? Individuals in protecting it. 그래서 이 자신의 정보를 뭐 하는 겁니까? 이 정보라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의 흑역사 지우고 싶어, 보호하고 싶어. 이 사람의 관심사랑도 다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우는 결정을 하게 했을 때, 이거 결국에는 기업이 지울 건데 어느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준지 못한다는 뜻이지. 정보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도. 정보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도,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보호하고 지우고 싶은 사람의 입장도 대변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왜? 기업은 이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우는 거 결정 자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문제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비판론자들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 밑줄 친 부분이 누구의 입장이야? 이걸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정답의 근거는 뭐로 잡아야 돼? 이걸 반대하는 사람, 비판론으로 근거를 잡으셔야 됐습니다. 됐죠? 지우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선호합니다. 어떤 걸 선호해요? 인터넷이 뭐 해야 된다고? facilitate, 용이하게 해야 된다. open flow of information. 결국에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정보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퍼져야 된다. 개방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끔은요, invoke는 들먹이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또는 불러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들먹이냐면 인터넷의 이미지를 어떻게 들먹여? 스위스 치즈인데 구멍이 너무 많은 치즈. 그러면 구멍이 송송 뚫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야? 정보가 지워지는 걸 비판하는 걸로 그대로 가셔야겠죠.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그 자리에 원래 정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제거가 된 것을 구멍 송송 뚫린 스위스 치즈로 뭐 하고 있어? 비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잡고 갈게. 진짜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facilitate가 왜 원형이지? 라고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선생님 칭찬해 주고 싶거든요. 특히 내신 준비하신 친구들. 인터넷은 누가 봐도 3인칭 단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원래 S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facilitate라고 원형이 왔냐면

자, 이거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prefer라는 동사. 근데 많이 배우긴 했는데 prefer가 이 형태를 가지는 거는 오늘 처음 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봐봐. 주장, 요구. 이런 동사들, insist라든지 request, demand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당위성을 나타낼 때는 뒤에 대절에 뭐가 생략돼? should가 생략되거든요. 그러니까 should라는 것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prefer도 똑같습니다. 선호하는 것도 뭘 선호하는 거야? 이 비판론자들은 인터넷이 뭐 해야 된다고?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걸 선호하는 거니까 should가 생략돼서 그래서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도 대절에 should 생략된 거구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가능성. 이게 우리의 주인공이었지. 이게 conflict. 어떤 갈등에 처하는 거냐면 누구랑 그 argument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 for freedom of speech 이 자유가 뭐이 뭐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굉장히 이제 갈등을 겪는다 뭘 포함해서 commercial speech 이 상업적인 스피치를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인 스피치는 아까 말했던 company 검색 엔진을 이렇게 우리 운영하는 컴퍼니들 말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지우라고 하느냐 이건 자유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고 끝까지 비판으로 설명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우리는 비판론을 골라야 되는 거지? 이칠 권리에 대한 비판론. 일단 어떤 걸 제안하는 거냐면 인터넷이 너무나 많다. 쓸데없는, 그쵸? 무관한 어떤 컨텐츠가 많다라는 게 아니야. 오버로디드는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워진다라는 걸 비판해야 됩니다. 자, 2번. 뭐라고 믿냐면 인터넷이 illegal activity 이건 너무 간거 아니에요. 완전 관련이 없죠. 그래서 불법적인 activity라든지 아니면 moral decay, decay 같은 건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가버렸고요. 자, 3번 implied, imply는 내포하고 의미하는 거죠. 뭘 함의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obsessed with 한건 뭐야?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왜냐하면 그들의 편의성 때문에 이건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뭘 걱정하는 거냐면 removing information 이게 나와줘야지. 이게 뭐야? 이칠 권리. 를 통해서 정보를 지우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를 지운다는 것이 인터넷에서 지운다는 것이 makes it incomplete. 자, 여기서 이시 받는 것은 뭘까요? 앞에는 인터넷이 되겠죠. 근데 incomplete 이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진다. 불완전하다라는 거 비판하는 거지. 왜 불완전해? 여기 유용성도 있는데 유용한 정보도 있는데 왜 지우느냐? 이걸 걱정하는 게 4번이 되겠죠. 누가 뭐래도 비판론자의 입장을 고르셔서 합니다. 자, 난 뭐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제어되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정보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 잘못된 정보가 퍼진다라는 내용이 아니죠. 이게 아니고, 유용한 정보도 지우면 그거는 걱정이다. 누구의 이해 관계도 대변해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정답 4번. 좋습니다. 자, 코어 갈게요. 이칠 권리를 얘기하면서 비판론자들이 정보 공개를 선호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메인하이든요, 이칠 권리에 대해서 비판론자들의 의견을 주로 지금 서술하면서 정보 공개를 이들은 선호하면서 인터넷을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불완전하게 만든다. 뭐 하면? 정보를 제거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5번 Color Yoda Moment라고 해서 19쪽입니다. 자, 어떤 관행이 있냐면 요다라는 이그 캐릭터가 있잖아. 이거에서 영감을 받은 관행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필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요. 이 궁극적인 wisdom, 어떤 지혜라든지 진리라든지 인사이트 통찰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answer, 우리가 필요한 answer입니다. 그렇죠? 이 해답 또는 정답이 되는데 이런 진리니까 in one entity 그 요다라는 그 존재 안에 하나의 존재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요다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진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스타워즈에서. 근데 나는 믿습니다. 이 요다의 wisdom이 is in every team 모든 팀에 있다고 but not in any one of us alone 우리 각각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팀에 다 있다라고 믿는데 여기서 I believe라고 해서 필자의 주장이 나와버렸거든요. 필자의 의견입니다. 나오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not을 써주면서 마치 나대의 법비 구조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요다의 wisdom을 말하고 있죠. 소재 잡았습니다. 코어 딱 잡으면서. 그러면서 어디에 있다? 모든 팀에 다 있는 것이 맞지. 한 명의 개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한번 가볼게요. 자, 요다. 요다의 지혜입니다. 요다의 지혜라는 것은 특성이 뭐였어? 어디 없어?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모든 팀에 다 있다. 요거를 소재와 특성으로 잡았어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건 모든 팀에 있다는 말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0: 그러면서 온리바이 나왔습니다. 온리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왜 부정어야? 온리라는 것은 얘만 된다라는 것은 얘 말고 나머지는 부정되는 거니까 부정어로 봅니다. 자, by ing는 뭐 함으로써 drawing, 그래서 이끌어냄으로써 out of everyone이 하나예요. out of는 from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로부터란 뜻이거든요. 모두에게서 뭘 이끌어내는 거야? drawing의 목적어는 이 뒤에 their point겠죠? 그들의 point of view, 관점을 이끌어내면서 한 다음에 부정어, 도치 발생하지 can we 보이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뭐할수 있다? Achieve the best. 가장 최고의 그리고 대담한 answer를 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모든 팀에 요다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의 관점을 이끌어내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이게 좋은 점은 가장 최고의 대담한 인사이트라든지 정답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럼 플러스겠지. 아, 그럼 모두한테 요다의 그 성질이 있다는 걸 믿는 게 이렇게 팀한테 좋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is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don't have the courage,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용기야? speak up,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너는 만들 겁니다. 요다라는 것을 어떻게? the safe word for business. 비즈니스를 위한 safe word, 안전어로 만들 것이다. 이 안전어. 안전어라는 것의 의미가 뒤에 풀리는 겁니다. 자, 요다라는 것이 안전어가 된다는 것은 일단 시작하자면 너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요다를 지정하는 거야. 미팅 안에서 또는 그룹 컨버세이션 안에서. 근데 이게 특히나 어디 유용하냐면 잠재적으로 어렵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용한데, 근데 어떤 팀에서든 아무튼간에 요다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정을 했으면 그들 요다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자, 기브 나왔어요. 기브라는 것은 목적으로 두 개로 갔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요다들한테 뭘 주는 거야? 이 explicit permission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딱 드러나게 명시적인 허가를 주는 겁니다. 어떤 허가야? To raise your hand. 그들의 손을 들고 나서 요다 모먼트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지금은 요다 순간입니다. 요다 모먼트입니다. 라고 딱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밑줄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발견한 거는 이거 정도? 최고의 대담한 답을 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뭘 준다는 거야? 안전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좀더 구체화돼서 뒤에 나옵니다. And say the hard thing 해서 뭔가 어려운 말을 하게 하거나, 그 요다들이 아니면 어떤 걸로 지금 심판, referee는 심판이죠. 심판으로 지금 역할을 할수 있게 합니다. 어디 사이에서 상충하는 관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회의에서 누군가와 누군가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 요다 모먼트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자기가 어려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둘 사이에서 심판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서, 자, you are making it safe. 여기 safe word라는 게 여기서 해결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뭘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이 to do the same 해서 똑같은 걸 하는 거. 이 same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 말을 하는 거를 안전하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자, 타임!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별과제를 한다고 해봐. 타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냉전 상황이었을 때, 다투고 있을 때, 그냥 우리 솔직하게 털어놓자라는 안전어가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정답은 call of your moment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게 어려운 말이라도 좀 꺼내보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다 컨셉트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다들을 좀 선택하는 겁니다. For the role. 그 역할을 위한 요다를 선택하는 것이 goes a long way. 꼭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먼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먼 길을 간다는 것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영향력이 끝까지. 저 멀리까지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to diffusing에서, 자, diffuse라는 것은 올해는 우리 diffuser, 향기를 퍼뜨린다는 뜻도 있잖아. 근데 다른 뜻이 또 있다. 완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완화하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아, 텐션을 완화하는구나. 그러면 기능 나왔네. 이 요다라는 것은 긴장감을 완화시킵니다. 어디에서? conversation. 굉장히 어려운 대화에서 뭐 하기 전에 이 it이라는 것은 긴장감을 받겠죠. 이 긴장감이 뭐 하기 전입니까? 방해하기 전에. 이 솔직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너의 비즈니스의 리소트, 정말 중요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요다 모먼트가 이걸 딱 막아서고,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지금 요다 모먼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야? 결국엔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구나 안전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야. 어떤 분위기, 어떤 게 안전한 거야? 내가 뭔가 발언을 할때 안전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좀 어려운 그 냉담한 어떤 분위기였을 때 안전한 발언을, 그러니까 어려운 발언도 하는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Signal that. 어떤 걸 표시하는 거냐면, honest, 어떤 정직하고요. 그다음에 clarifying 뭐한 거야? 명확하게 만드는 intervention, 개입이란 뜻이죠.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 뭐야? 정직하게 말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좀 다투는 상황이어도 지금부터는 안전하니까 정직하게 말해. 우리 그리고 확실하게 이 상황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어떤 개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정답 1번이지. honest하고 clarifying 하게. 그쵸? 특히나 어니스트가 정말 정말 정답의 근거였겠죠. 자, 그다음에 어떤 걸 제안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헷갈렸을 수 있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오픈 크리티시즘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뭔가 다 열어놓고 우리 비판을 해보자 라는 것이 can be useful tool. 여기까지도 괜찮거든요. 이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for discipline에서 끝났습니다. discipline 무슨 뜻이야? 규율. 뭔가 기강 잡는다라고 하잖아. 딱 규율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여기는 규율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최고의 대담한 답을 내기 위해서지. 그 목적성이 틀렸습니다. 됐어? 그다음에 3번. 자, 어떤 걸 선언하는 거냐면 사일런스. 이게 맞습니까? 조용한 모먼트를 선언하는 거야? 아니, 말하게 하는 거잖아. 완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합시다. 그다음에 말한 거에 대해서 반성합시다가 전혀 아니죠. 다음에 announce 때 어떤 걸 발표하는 거냐면 managers on each team. 자, 매니저라는 건 관리자거든요. 여기서 왜 틀렸어? 관리자만 말하겠어? 아니, 지금 지정을 해주는데 관리자만 지정해 준단 말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돌아간단 말도 안 했고요. 틀렸고요. 자, indicate 때 그리고 뭘 나타내는 거냐면 conversation should be steered away. away가 들어간 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steer은 조종하다는 뜻이야. 멀어지게 조종돼야 됩니다. 뭐로부터? controversial, 논쟁이 있거나 뭔가 민감한 토픽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정면 돌파하면서 우리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 아니었어? 왜? 안전하니까. 지금부터 안전하니까 할말 있으면 해. 라는 거니까 멀어진다 X. 완벽하게 정답 1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소재는요, 요다 관행이었고요. 특성은 어려운 말을 안전하게 꺼낼 명시적인 허가 장치가 된다. 그래서 요다 관행이 회의에서 요다를 지정하면서 어려운 말을 꺼낼 수 있는 안전한, 아까 hard한 걸 꺼낼 수 있는 안전한 명시적 허가를 주는 겁니다. 모든 관점을 끌어내고 긴장을 완화하는 아주 좋은 장치다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였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풀어봤는데 어때요? 우리 리딩 초스를 딱 들고 소재와 특성을 잡으면서 코어를 잡으면서 읽으니까 그냥 밑줄도 풀리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자, 자료실에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은 수능 완성 유형편, 지금 10강까지 있는 유형편의 단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실에 탑재해 놨으니까 단어 공부를 인증해 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무리 선생님한테 독해도구를 잘 배웠어도 단어가 안 되면 어차피 안 읽힙니다. 단어는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맨날 단어 강조할 겁니다. 단어 인증해 주시고요. 영단어 5개 이상을 뜻과 함께 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단어장에 체크박스까지 선생님이 만들어놨거든요. 3회독하게 3개의 체크박스 만들어놨습니다. 표시한 뒤에 사진 첨부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오늘 강의에서 새롭게 알게 된 포인트 한 줄로 적으면서 각인시킵시다. 부탁하는 거 아니고요. 과제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1등급으로 가야 되잖아. 그치? 코어라는 것이 이거와 이거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인증하면서 좀 성취감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포인트를 적으면서 여러분이 복습하시는 효과까지 있을 겁니다. 단어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꼭 여러분이 지켜주시면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 할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리딩 툴스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유형 전략도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결국에는 어떤 글을 읽든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2강부터 이제 20강까지 남았잖아. 20강까지 선생님이 단한 번도 코어나 MI를 말하지 않을 경우가 없을 겁니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문제 풀어갈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 2강에 문제 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201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현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 완성으로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우리 수능 세계사의 마지막 연계 교재이자 여러분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뭐 단계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우리 수능 쌍사, 뭐 세계사든 동아시아사든 그냥 했던 내용들, 같은 개념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연계 교재 문제와 자료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평가원 기출 계속 옆에다 끼고 수시로 보면서, 그리고 시간 나면 교과서 자료 지도 중심으로 한 번씩 봐주는 그 행위만 시험 보는 그날까지 반복하면 끝나는 시험이 바로 우리 수능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하나의 단계를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회독수를 늘리는데, 이 세계사 개념을 다시 한번 돌리는데 좀더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방대한 세계사 내용을 일단 9시간으로 압축해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뺀 축약형 압축이 아니라 그야말로 속도를 높인 내용을 꽉꽉 담았지만 속도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9시간의 세계사 전범위를 좀 돌립니다. 자,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되어 있고 기출에 대해서도 파악이 된 친구라고 한다면은 술술 들으면서, 거기다가 배속까지 늘려버린다고 하면은 두세 번더 들으면서 이제 완전히 개념을 이제 뭐 외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간 동안의 개념을 빠르게 이렇게 전개를 좀해 나가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항들, 그때는 또 차분하게 성심성의껏 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우리 4대 문명으로부터, 자, 중국사 전개까지 쭉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에서 전근대, 당나라까지 내용들 쭉쭉 빈칸 뚫는 거 확인하면서 나가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기반은 개념 교재였던 수능 특강의 내용 교재를 기반으로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수특은 다 있으실 테니까 수특 교재를 보셔도 되고, 사실 세계사 개념 내용이라는 것은 수년간 바뀌지 않고 똑같이 그 개념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단거나 교재를 놓고 그걸 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화면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각인을 하셔도 되고, 오디오로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로 4대 문명이 나올 텐데 메소포타미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강 사이의 유역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을 했고요. 자, 수메르인,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특히 이 아무르인 시기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르등의 도시국가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개방적인 그런 지형에서 오는 특징인데요. 현세를 중시하는 세계관,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외부 민족의 침입도 잦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후 세계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정, 이 현세를 중시했다라는 거지. 자, 그것을 매우 잘 보여주는 서사시가 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자, 메소포타미아는 뭐가 있다? 자, 지구라트가 그 비슷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신전의 역할, 그 다음에 뭐 요새의 역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보면은, 자, 쇠기 문자, 점토판 등의 기록이 돼 있고, 자, 그 다음 태음역과 60진법을 사용을 했다. 자, 아까 아무르인 시기에, 자, 바빌로니아 왕국이 나타났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국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왕이 바로 법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로 함무라비 법전. 자, 메소포타미아 끝났고 이집트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이 시험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무평 볼 때는 잠시 메소포타미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마지막 수능에서 이집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립.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축복, 나일강의 주기적인 이 범람이 가져다준 이집트의 이제 비옥함, 이런 것들. 자, 지배자를 뭐라고 부른다? 파라오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내세적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미라 처리를 하고요. 무덤, 왕의 무덤 피라미드가 있고요.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가 있다? 사자의 서가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파피루스 등에 기록되어 있다. 자,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태음 60진법이었다면, 이집트는 뭐였습니까? 태양, 그리고 십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자, 이제 인도 가보는데 사실 4대 문명에서는 방금 봤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중에서도 이집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인도 문명이나 그외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선지로도 함께 보실 가능성이 있겠다. 자, 특징.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이 되겠는데 계획 도시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은 벽돌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일종의 도장이죠. 인장, 이제 일각수 인장이라고 해서 그뿔 하나 들린 그 동물 모양의 인장, 그것이 유명하고,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교류를 했구나. 자,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문명을 우리가 인더스 쪽과 갠지스 쪽,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면, 자, 이 아리아인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갠지스강 유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착해서 선주민들을 정복하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 아리아인들이. 자, 그게 바로 인도의 카스트제로 정립이 되는데, 자, 이 카스트제도에서 최상단에 있는 것이, 자, 바로 이 브라만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 브라만 계급이 주관하는 이제 그 종교가 바로 이제 브라만 교가 되겠고요. 그들의 경전을 베다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인도 끝났고, 자, 이제 중국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하, 상, 주, 춘추전국, 진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여러분들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상나라, 하나라는 패스, 자, 상나라로 왔습니다. 유적이 발견됐지. 어디? 은어 유적이 발견됐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갑골문이었다. 자, 그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상이 무너지고, 호경에 도읍을 했다. 자, 이 호경이 훗날에 또 다른 왕조, 뭐 한나라나, 뭐 당나라나 수도가 되는 장안, 그 유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이 좀 넓어졌어요. 주왕조까지 가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 넓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어떻게 했다?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이제 자제들을 통해서 제후로 삼고, 예, 봉건제를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봉건제가 한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점점 혈연이 멀어지고 제후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 왕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독립 적이고 또는 때로는 좀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나라 봉건제였습니다. 자, 결국 외부 이민족 이 견흉이 쳐들어왔을 때이주 왕실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를 옮기고 말았다. 자, 그래서 어디로 천도를 했냐면 나급 즉 러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동주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더 많이 알려진 유명한 표현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유명한 표현이 뭐냐? 춘추 전국 시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자, 기원전 8세기경 주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견흉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호경 쪽으로 옮겼단 말이죠. 자, 그리고 호경에서 나급 쪽으로 옮겼단 말이죠. 이제 동주가 됐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부른다. 자, 최종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그 유명한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교과서 공통 지도거든요. 그래서 응용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가의 이름이나 이런 위치 디테일 같은 것까지 암기하는 것은 무리고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상당한 무리입니다. 자, 단 여러 나라 이름이 동시에 등장한다. 그다음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요 진이 다른 나라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정복했다 등의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춘추 전국 시대 쪽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를 막 구분 짓는 것이 크게 뭐 유효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굳이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한다면, 자, 춘추 시대, 춘추 5패, 이게 다섯 패자가 주 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이 존황양의 질서가 유지되던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전국 시대는 그렇지 아니하고 약소 제국을 병합하면서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는 약육강식의 양상이 전개가 됐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측면은 뭐냐?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사회 경제 분야에 있어서 발전을 가져왔다. 그래서 일단 봉건제가 아니라 군현제 형태가 나타납니다. 왕이 보낸 관리를 통해서 중앙에서 직접 이 지방을 관리를 한다. 이 군현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각종 뭐 농업이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전쟁이나 이럴 때 철기를 활발하게 쓰기 시작하면서 생산력도 올라가고 전쟁 양상도 변화되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특히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이 제후들로 하여금 능력을 굉장히 중심으로 능력을 중요시하는 이 인재 등용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재라는 것은 뛰어난 이런 학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학문적 능력이 각광받고 우대를 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상가와 학파가 등장하게 됐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네, 제자 백가라고 부르게 된다. 뭐 유가도가 법가 뭐 공자맹자 굳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진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자, 진나라가 됐던 거죠. 자, 수도 중요합니다. 셴양이에요. 나올 수 있고요. 자, 통일 전에 상항이란 사람이 법가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 개혁을 갖다가 우리가 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 전국 7흥 중 하나였죠. 이 진나라가. 자, 그런데 어떻게 돼? 나머지 6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을 완수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진나라를 가리고 냈을 때 말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머지 6나라를 정복했다. 아, 그럼 7개 경쟁국이 서로 있었는데 어느 한 나라가 통일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국 7흥 중에 진나라.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야겠고요. 춘추 전국 시대에 다양한 화폐들이 있었는데 반란전으로 통일을 했다. 자, 그럼 그 시황제의 모습을 보면 일단 최초의 황제이기 때문에 시황제인 것은 잘알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9년제. 전국을 36개군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다. 자, 그다음 각종 부분을 다 정비하는 거야. 도로, 화폐,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 폭 등을 다 통일을 해내었다. 특히 도량형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의 무게나 그다음에 부피나 그다음에 길이나 요런 것들을 통칭해서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도량형이라고 이제 지문에다가 도량형 써주면 너무 쉬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사상 통제하면서 비판 세력을 제거했다.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매장하고 뭡니까? 분서 갱유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흉노족. 대외적으로는 흉노족을 북쪽으로 축출을 했고, 자,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다. 만리장성.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 중국은 끊임없이 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려오는 유목민족과의 싸움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원왕조와 그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과의 치열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것이 중국의 중원의 역사다. 자, 그 다음 남으로 광둥과 베트남 북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자, 그러나 가혹한 법치와 수차례 대규모 토목 공사가 백성들의 불만을 많이 키웠고요. 결국 뭐 전무후무한 카리스마의 진 시황제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은 후에 큰 혼란에 빠지다가 결국엔 무너지는 게 진나라였다. 대표적인 반란 진승과 오광의 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여거 사후에다가 세미 색칠했습니다. 진나라 문제를 그나마 좀 이렇게 어렵게 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이 사후로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선지에다가 진나라 선지를 진시황 때 선지도 넣고 진승 오광도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사후 구분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요거 사후가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토목 공사의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궁궐, 그 다음에 그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수호하기 위한 또 지하 세계, 병사들을 묻어놓은 지하 세계. 자, 진승 오광의 난은 국고 장초라는 걸 선포했으나 그들이 어떤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이끌어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 자, 이제 한나라로 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오늘 4대 문명 먼저 했습니다. 이집트가 나올 확률 매우 높고 정답률 80% 넘어가는 파트입니다.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사 들어왔습니다. 자, 중국사에서 진과 한,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뭐 상나라, 주나라도 했습니다만은 진 아니면 한, 그 말은 즉슨 진시황 중심의 진 아니면 자 이제 한나라 내용을 보면서 둘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갑니다. 한나라. 유방이 한 고조가 되죠. 한나라를 세웠고 수도는 장안이었다. 자, 근데 이 유방 같은 경우는 자, 진 이제 멸망기에 항우와 연합해서 진을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이제 손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항우와 치열한 항쟁을 했었고 결국 그 항우를 물리치고 즉위를 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가 한 고조가 되는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한 무제의 통치, 나라 안과 나라 밖으로 구분해서 볼게. 자, 나라 안으로는 군현을 확대하고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했다. 알겠죠? 그래서 관악화됐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경박사 제도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했다. 자, 밖으로는요. 자, 북쪽으로는 흉노토벌. 북쪽으로는 흉노토벌.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누구를 보내서 장건을 대월제에 파견해서 흉노에 대한 협공을 도모했지만 그것은 동맹은 실패했다. 동맹은 실패했지만 이 장건이 오고 가는 길 속에서 비단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확보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서 베트남, 남비에 점령, 이제 멸망시키고 국은 설치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자, 우리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사군을 설치했다.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잦은 대제 원정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죠? 자, 그래서 돈 되는 것은 국가가 장악하고 관리를 했다. 소금과 철 전매를 했고요. 물가 통제 정책, 균수법, 평준법. 자, 진나라 때 발량전이라는 통일화폐가 있었다면, 자, 한나라 때는 오수전이라는 통일화폐를 유통시켰다. 그래서 경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자, 그랬는데 이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 외척과 환관 세력이 대두하면서 혼란기가 찾아왔고, 그 틈에 외척 왕망이 새로운 나라 신을 건국했다. 황후 왕 씨의 아빠로 수능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당시에 너무나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 보니까 호족들이 반발을 했고요. 자, 그 호족들이 지원을 해준 유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은 무너지고 다시 이제 한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그때 한을 앞에 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후자를 쓰니 후한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수도가 장안이 아닙니다. 이때 수도는 러양이 된다. 러양. 자, 그러는데 그 후한도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냥 중국사에서 전형적으로 나라 망할 때 나타난 현상. 환관, 외척, 그 다음에 중앙 통치력 약화, 지방 세력 성장 뭐 이러면서 결국엔 무너지는 그 시점에 반란이 일어났다. 노란 두건을 쓰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볼때그 시작되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 환관 문제도 있었지만은 이 환건적의 난이라는 걸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환건적의 난 토벌을 기치로 각지의 어떤 이제 지방 군벌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 구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하가 삼분된다. 삼국으로 분열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뭐로? 삼국시대로 간다. 단, 자, 이 한나라 때부터는 내용이 좀 탄탄하죠. 내용이 정치가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은 사회 문화 경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근대사 패턴이 정치, 건국, 전성기, 위기와 개혁, 쇠퇴, 멸망, 요 패턴으로 모든 중국 전근대사를 패턴에 안에 집어넣어서 보고요. 그 정치 패턴이 끝나면 사회, 경제, 문화를 보는데 사회는 대체로 지배계층, 그리고 그 지배계층이 형성되는 데 연관이 깊은 관리선발제도, 요거를 중심으로 보고, 경제는 조세제도, 경제 발전 사례, 그 다음에 문화는 유학의 갈래, 그 다음에 예술, 뭐요 정도 보는 패턴으로 중국사는 쫙 간다고요. 자, 사회 보겠습니다. 자, 호족 세력,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을 했고, 이들이, 자, 향거리선제라는 걸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는데, 효와 청렴함을 기준으로 추천한다. 야,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방 유력자의 자제들이 효행도 깊고 아마 청렴하다고 여겨져서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귀족 사회 형성에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추천 제도다. 다음, 유학의 갈래에서는 훈고학이 주류였다. 진나라를 거치면서 분석 행위가 있었고 많은 책들이 이제 손실되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명확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라 때는 경전 해석하고 주석을 달고 이러한 경향을 갖춘 이 훈고학이 유행을 했고 주로 당나라 때까지 주류의 유학의 학품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불교 들어왔고요. 이런 민간 신앙들이 유행을 했다. 특히 태평도 같은 경우는 황건적의 난과 관련도 있다. 다음 역사 쪽으로는 불후의 역작, 최고의 역사서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있었습니다. 자, 한무제한테 미움을 받으면서 궁형이라는 뭐 남자로서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극형을 당했지만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자신의 어떤 가문의 과업을 이 역사서 편찬이라는 과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무제 때까지 역사를 다뤘고요. 자, 이 역사 서술 방식에서 황제의 본기,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여러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열전, 그것을 중심으로 서술했다라고 해서 기전책.

음식을 이제 모범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제주술 후한의 체륜 때 개량으로 종이 보급이 확대되었다. 역시 한나라 문제로 노란색 부분들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한나라가 무너지고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삼국시대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남북조 시대까지 연결이 되는 그 흐름이거든요. 자, 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가 황건적에 난 이후 혼란을 겪으면서 위초 5, 삼국으로 넘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 조씨에 이제 위나라가 있는데 총나라는 그 전에 이제 무너졌고 이 위나라가 진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진이었죠. 그런데 성씨는, 왕실의 성씨는 사마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통일이 돼. 그래서 우리가 위진 시대까지 왔고요. 자, 북방 유목민족들의 대거 남하를 하면서 자, 이 진이 결국 서진은 무너지고요. 강남 지방에서 동진으로 이어가게 된다. 자, 이렇게 동진으로 이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강남 지방에서는 동진으로부터 송제, 양진, 남쪽의 정권들이 이렇게 이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화북 지역에서는 자, 오호 중에서 선비족이 북이란 나라를 세웠다. 그치? 자, 근데 이 북이는 뭐라고 말할까? 효문제로 집중을 하면 되겠죠. 효문제 정책 좀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북이가 나중에 동서 분열되고 동위에서 북제, 서위에서 북주, 동제, 서주 이렇게 분열상을 겪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통일한 것은 자, 북주 출신 양견이 자, 이제 수나라를 세웠는데 이 수나라가 최종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를 종식시켰다. 요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단지 흐름일 뿐이고 이 안에서 이제 출제 요소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북쪽에 자, 화북 쪽에 북이란 나라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선비족이 세웠고 누가? 효문제 때 철저하게 한족화되고자 했던 한화 정책이 출제가 될 텐데요. 자, 수도를 한족 통치의 중심 로양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야, 선비여 말하지 마. 한족 말. 선비족 복장하지 마. 오직 한어, 한족 문화를 수용해. 그러면서 왕실 통혼도 역시 한족 여인들과 해왔습니다. 자, 그래 철저하게 호한 융합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게 효문제가 되겠고, 여러분들 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효문제, 한화정책. 자, 그 다음 사회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경제. 자, 관리선발제도가 국품증정제다. 향촌의 인재를 제주와 평판 등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9개 품계에 맞춰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추천이 높은 품계에 추천되는 자재들을 봤더니 다 유력한 가문의 자재들인 거야. 아하, 결국은 이거는 가문이 중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세습이 되다 보니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자, 다음 경제적으로는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서진이 무너지고 동진 그 동진 시대부터 이제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한족 정권들이 이어졌는데, 자, 이 한족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면서 단지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전된 여러 가지 토목 기술,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물이 많았던 이 강남을 물을 다스리면서 농업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송나라 때 가면은 뭐 중국 최대의 젖줄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 자, 그다음 북위에서는 균전제를 실시를 했는데 자,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게 균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가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졌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지. 양인의 경우 15살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토지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 이런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를 또 다해야 되는 거야. 조세, 군역 이런 것들이요. 자, 문화 보겠습니다. 자, 북조와 남조를 좀 구분하는데, 자, 북조는 말 그대로 위에 북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동위서위, 북제북주 이런 나라들이잖아. 기본적으로 유목민족들의 사회가 됩니다. 지배층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목민족들의 기풍,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야. 좀 상무적인 기풍이라고 말하거든요. 좀 군사적이고, 씩씩한 이런 기풍이 들어가 있다는 것.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도 존중했고, 불교도 굉장히 융성하게 됩니다. 다음, 남조는 좀 귀족 중심에. 왜? 워낙 혼란스러웠던 그 전란을 피해서 내려온 이주민 집단이 또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까 아, 우리는 이런 복잡한 현실에서 좀 떠나있자. 아, 우리 그냥 자연을 노래하자. 나 현실을 떠날래. 뭐 이러한 풍조가 유행을 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노장사상, 청담사상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중림, 칠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현실,

도피적인 풍조. 자, 대표적인 그 시 문학이 있습니다. 귀걸이사, 도현명의 귀걸이사라는 작품 유명합니다. 아마 나오더라도 딱 보면 알 거야. 나 떠나가련다 하면서 이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성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불교를 한번 보시게 되면 북조 황실의 후원으로 대규모 석굴 사원이 발달했는데 윙강 석굴 사원이나 룩먼 석굴 사원 유명하고요. 자, 그다음 동진승려 뭐 법현이나 구마라습 등 여러 승려들이 인도와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는데 특히 이 법현 같은 경우에 인도를 이제 이렇게 순례를 할 때 굽타시기. 인도의 굽타시기. 우리 이제 뭐 어차피 인도사도 복습하겠지만은 굽타 왕조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와 인도의 굽타 왕조가 이렇게 공존을 했다. 요거를 살짝 좀 이렇게 센스껏 파악을 했으면 좋았을 그런 이제 기출 문항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단권화 차원에서 기출 사례를 하나 여기다 좀 넣어주었고요. 자, 요거 도교가 발전을 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이거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나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 상, 주, 그리고 자 춘추 전국 시대 진 자 진시 황제 출제 확률 높고요. 그리고 한나라로 넘어갑니다. 자 한나라로 넘어왔을 때 한고조 군국제 중심으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한무제 그 모든 것이 다 출제가 될 것입니다. 한무제는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신 그리고 다시 후한 그리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살펴보고 위진남북조 왔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북위. 북위 효문제 한화정책 중심, 그 다음 남조도 존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선발제도의 구품 중정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를 종결 지은 수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매우 짧아요. 왜? 단명했기 때문에. 자, 건국,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주 출신의 양견이 건국을 했다. 자, 이 양견이 바로 수나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이 남북조를 통일했다, 남북조 시대를 끝냈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두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한 명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에 누가 있다? 3대 쇼군이었던 아요, 아시카가 요시미스도 일본 이 무로마치 막부 초창기에 이 남북조 시대를 종식시켰죠.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예일 수도 있고, 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발전 사례를 보면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선발제도인 이 추천제도, 구품중정제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관리선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자,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과목별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과거제가 실시가 된다. 1905년까지 유지되는 굉장히 그 긴 전통의 제도가 이 수문제 때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과거제. 다음 수양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양제. 수양제는 일단은 요걸로 출제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그 그래픽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이는 뭐 장안이나 러양, 여기 베이징 자, 화북 지역 중국 정치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정치의 중심지고 수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흥, 장안입니다. 자, 수나라 수도는 장안이다. 그런데 정치의 중심지는 그러한 화북 지역인데 경제의 중심지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창장강 하류 중심으로 하는 강남 지역이 되거든요. 강남 지역. 뭐 항저우도 있고 난징도 있고 뭐 나중에 상하이도 있겠고 뭐 이런 이제 그 동네가 바로 이 강남 지역인데 그 경제의 중심지와 정치의 중심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뚫은 이 물길, 즉 운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던 거죠. 자, 그게 바로 양제의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대운하로 나오면 굉장히 또 쉬워버리잖아. 그래서 대운하의 그 구간별 명칭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뭐 광통거. 영제거, 영제거 여기 이렇게 베이징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통제거, 한구, 강남하 이런 식으로 대운하의 명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외우는 거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딱 그냥 글을 읽었을 때 대운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단지 이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라 수나라나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더 곁들여져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대규모 원정도 있었어요. 자, 수나라, 당나라 때는 대체로 돌궐과 대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궐과의 전쟁도 있었을 것이고, 자, 너무나 유명한 고구려와의 전쟁이 있었다.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뭐야? 민족의 방파제. 이 수나라의 엄청난 이 대군의 침공을 잘 막아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을지문덕 장군의 뭐가 있었습니까? 살수대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 그리고 대규모 전쟁, 그런데 또그 전쟁에서 어때? 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민심이 무너졌고 반란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수나라는 단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나라 끝났고요. 자, 멸망했고 결국에는 당나라로 넘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수나라는 양씨 황실이었고요. 양씨 황실이었고 자, 이제 이씨 황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당나라로 우리 가볼게요. 이연이란 사람이 새로운 이제 나라를 만들었어. 이게 당 고조가 되겠고, 자, 장안을 수도로 삼고 수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수나라와 당나라 모두 장안. 그 다음에 또 뭐야? 한나라도 장안. 물론 한나라는 나중에 후한 때 러양으로 또 이제 러양이었고, 자, 이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뭐 제도나 문물을 전파를 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나라고, 또 우리 한반도에는 어떻습니까? 이 삼국시대 통일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큰 영향을 끼쳤던 바로 그 당나라고, 우리 이웃 과목인 동사에서도 매우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당나라인데, 자, 그 동사에서는 당나라가 대체로 삼성육부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언급이 많이 된다라면은, 자, 우리 세계사는 좀더 편하게 정치적 흐름을 좀잘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고조 이연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당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 태종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이름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름이 굉장히 좀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들죠? 이세민. 자, 태종 이세민입니다. 정복도 정복대로, 그 다음에 체제 정비는 체제 정비대로, 당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를 넘어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황제로 손꼽히는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돌궐을 정복했어. 그럼 남은 돌궐이 뭐였어? 서돌궐 있지? 그건 여기 밑에가 있다. 다음. 체제가 정비가 되고 여러 정치적 번영이 탁 화려하게 꽃핀 시기여서 이 당태종 때의 연호를 따서 야, 위대한 치세였다. 이런 표현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정관의 치가 되겠습니다. 당태종 연호를 따서 정관의 치가 있고 특히 돌궐한테 이렇게 위대한 그런 군주다. 천간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 바로 당태종이 되겠습니다. 당태종 내용이 별거 없죠. 하지만 너무나 임팩트가 큰 군주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있고요. 자, 고종이 오히려 그렇게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서돌궐 정복했고, 자, 우리 신라 한반도의 신라와 연합해서 백제 고구려 무너뜨렸다라는 부분들. 당 현종 가보겠습니다. 당 현종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으로 또 은근히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자, 초창기 경제 발전. 그리고 번영의 시기를 누렸다. 특히 그 번영의 상징이 뭡니까? 문화기 이런 문학 같은 게 화려하게 꽃피거든.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시인들이 다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 이백, 두보 이런 이제 시인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그 현종 치세 초반에 위대한 치세를 당태종 때는 그 연호를 따서 정관의 치라고 했다라면 자, 당현종 같은 경우는 뭐 했다? 개헌의 치라고 부를 정도로 아, 여기 꽤나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기에 당나라의 어떤 이 성이 이제 점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이 현종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당나라 체제가 부귀 때로부터 이어져온 균전제 자리 잡았고 땅 받았으면은 이제 부병제, 군역 복무하고 그다음에 세금 내는 조용조제 이런 게 갖춰져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제도들이 동요한다.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데 자, 이 혼란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라마, 영화, 뭐 소설 뭐 많이 나오는 여자 문제. 양귀비에게 사랑에 빠지고 이 이후의 정치에 대해서는 좀 실정을 거듭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내용이 알려져 있죠. 심지어 이제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이 양귀비가. 자, 그다음 지방의 사령관인 절도사가 설치가 됐는데 여러분 뭐 요거는 어느 시대나 왕이 이렇게 다스리는 군주 정치 하에서는 지방 세력이 강해졌다는 표현 그 자체가 나라의 어떤
그런 쇠퇴의 기본적인

그 장치,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에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안, 게임 끝나는 거야. 자, 절도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탈라스 전투에서 지면서 이 비단길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자, 특히 이때 탈라스 전투에서는 누구와 싸웠었느냐? 자, 이슬람 제국이죠. 아바스 왕조와의 전투에서 졌다라는 거. 아바스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거대한 반란이 일어났다. 알록산과 사사명,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안사라고 하는데, 자, 이 안사의 날이 발발하면서, 755년 발발을 하면서, 그야말로 크나큰 이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많은 것들이 황폐화되고, 체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그런 분기점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여기 있는 안사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록산, 그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자, 그래서 당나라 최전성기 때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 지금 돌궐까지도 이미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탈라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도는 장안이고, 그야말로 뭐 세계 최대의 그런 도시로서 번영했던 것이 당나라 시대 때 장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여기 서쪽에 티벳 쪽에 여기 토번이 보인다라는 거, 우리 뭐 동아시아사에서 토번이도 뭐 송첸캄포 등등 아무튼 좀 등장하긴 하죠. 그래서 토번도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신라와 발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쇠퇴하게 되었느냐? 주변 민족의 위협도 있었고, 특히 현종 때 안사의 난이 결정적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사의 난. 그 이후 절도사들의 힘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 절도사는 지방에서 이제 군사령관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중앙 정부가 통치력이 약화되고, 언제나 그렇듯이 중국에서 많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황제의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는 환관이 이렇게 전횡을 할 때가 많거든요, 중국사가. 그래서 환관의 횡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균전제가 운용이 될 리가 없지. 왜냐하면 나눠질 토지도 애초에 부족했는데, 나라가 거의 뭐 전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균전제, 나라가 토지를 가지고 나눠준다? 이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사사로운 토지인 장원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농민은 몰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거기에 꽝! 이제 더욱더 치명타를 입히는 반란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황소의 난이 되겠다. 황소의 난. 자, 황소의 난은 예전에 기출과 관련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면은, 자, 우리 신라시대 최고의 인재 중에 하나였지만, 비운의 천재, 육두품 출신이어가지고, 그 능력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죠. 바로 우리 신라 출신 최치원이 있습니다. 이 최치원이, 당나라로 오히려 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실력을 좀 인정을 받았는데, 이때, 이 황소의 난 때, 최치원이 이 황소의 난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찔러야 된다 해서 이제 토벌하자. 그런 경문을, 아주 막 절절한 그 경문을 써서 황소가 만약 그걸 읽으면 막 몸을 부들부들 떨었을 것 같은 그런 명문을 남겨서 이 최치원이 이렇게 이름을 이 부분에서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게 살짝 응용이 돼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최치원을 외워야 되느냐 막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이라는 게이 시기에 이제 유명했었고요. 자, 황소의 난이 결국에는 당나라를 매우 어려운 시기로 이제 끌고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황소의 난을 결국에 진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진압을 하는데 그 진압에 공을 세웠던 인물이 주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 공포 영화 있었는데, 자, 주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공을 결국엔 세웠거든. 배신을 하면서 공을 세웠는데, 자, 그 주온에게 그래서 이제 하사를 해주는 거죠. 너의 공을 인정한다 하면서 아주 충성스러운 자다. 그래서 전충이라는 이름을 줘요. 전충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주전충이가 뭐를 하느냐? 당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지. 당나라에서 이쁨을 줬는데 아예 그냥 그 당나라를 또 이렇게 카운터펀치를 날려서 최종 멸망시켜버린 게 주전충이었다. 자, 그래서 안사의 난으로 꺾이고 황소의 난으로 위태로워졌고 그 황소의 난이 탄생시킨 스타 주전충이가 최종적으로 당나라를 멸망시켰다. 요렇게 정리가 되면서 당나라 정치사가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당 고조 이연이 수립하고 당태종 이세민이 전성기를 이끌고 당 현종까지 가면서
뭔가 이제 문화까지 꽃피었

했지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안사의 난 터졌고 그 이후에 자 황소의 난 거친 뒤 주전충에게 멸망. 요렇게 정치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 이후에 5대 19기라는 이제 분열기로 가게 되더라. 자, 황소의 난 진압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통치 체제,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제도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는 삼성, 그다음 2호 예병 형공이 있는 6부가 있는데, 자, 요거요, 여러분, 우리 친구 과목 동사한테 양보합니다. 동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라서 우리 세사에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농민지배, 토지제도, 세금제도, 군역제도 이렇게 갖추어져서 딱 가고 있는데, 애초에 나눠질 토지가 부족해지기도 하거니와 안사이난이라는 거대한 전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균전제는 붕괴되고. 균전제가 붕괴되면 나머지 것들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병제 대신에 이제 모병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 양세법. 세금을,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장원, 사사로운 토지가 일단 성행하게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재상 양념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요. 재상 양념이 건의해서 자산을 인정하고, 그 자산에 따라서 여름, 가을 몇 번? 두번 걷자. 이게 바로 양세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온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나라 출제의 패턴 공식. 안사의 난과 양세법이 같이 엮어서 나온다. 알겠죠? 자, 대외 정책으로는 이제 뭐 돌궐조까지 복속시키고 굉장히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민족들을 다스린단 말이야. 어떻게 했다? 정북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자, 이제 도호부란 말도 되게 곳곳에 도호부들이 있거든요. 여러 곳에. 이 도호부도 사실은 우리 동사 거, 동아시아 사 거, 동아시아 사에서 출제해서 써야 됩니다. 이 도호부라는 키워드. 자, 그래서, 근데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아시아 사에서 볼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어떻게 통치를 했다? 현지 유력자를 통해서 개를 통제하는 거지. 현지 유력자한테, 이제 통치권을 주되, 개를, 말꽃비를 잡고 개를 통제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기미 정책이고,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그런 이민족 통치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보겠습니다. 자, 사회사 한번 보시게 되면은 농업 생산력이 증대해서 자, 화북에서도 2년 동안 세계를 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삼무작 이제 삼작이 가능해졌고 상업 분야에서 상업이 발전하면서 비전 일종의 약속 어음이 등장했다. 근데 뭐 집회 이런 건 아니야. 최초의 집회 이거는 교자회자라고 송나라 때 가야 되지. 다음 상인조합인 행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무역이 발달했다. 자, 무역에 있어서, 자, 바다, 해상무역이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탈라스전투 이후로 비단길을 중심에서는 조금 이제 영향력을 상실했잖아?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그때 바다 무역이 발달했다는 항상 따라오는 관청이 시박사라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시박사가 당나라에만 한정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송나라 때도 있고, 몽골 때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다음 수도 장안이 엄청나게 번영했다. 그래서 유학생, 상인, 뭐 외국 사람들, 외국 종교 시설 이런 것들이 번영했던 것이 장안. 자, 당송원 모두 등장한다. 시박사. 자, 그다음 학문 보겠습니다. 자, 과거제에 힘입어서 유학이 발달했고, 자, 훈고학이 집대성되었다. 여기 써 있네요. 한나라 때부터 유학의 주된 경향이 이제 경전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훈고학인데. 자, 이 공영다라리란 사람이 이 오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썼습니다. 집대성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수험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에게 이제 바이블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학문에 대해서 이 학문이 항상 현실을 생각하고 개혁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사상이 되어야 되는데 열심히 암기만 반복하는 그런 학문이 되다 보니까 다소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 때 가면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 발달을 하게 되더라. 그게 나중에 뭐다? 성리학이 그때 송나라 때 나오게 되는 거지. 다음 종교 보겠습니다. 자, 종교를 보게 되면은 당나라 불교가 이제 말 그대로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자, 현장, 의정 등이 인도를 순례하고 형전을 수입했다. 또 번역했다. 선종 등 새로운 종파가 유행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삼장법사의 모델이 된 그런 사람이다. 현장 서유기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그가 가져왔던 뭐 불경이나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장안에 한복판에다가 대안탑이라는 곳에다가 대안탑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보관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면 대안탑이 이 시안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다음 이 당나라에 굉장히 그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면모들을 잘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외국의 종교가 활발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유교, 불교뿐만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우리 서아시아사 하면 알겠지만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 국교였던 그 조로아스터교도 들어왔고 이슬람교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그 장안이 이제 현 치안이라는 도시거든요. 이 치안 쪽에 가면은 지금도 그 이슬람인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회족거리라고 해서 지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 가가지고 보기도 하는 그런 동네가 지금도 있고. 자, 그다음 요거는 크리스트교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파 경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요것도 들어왔고. 자, 그다음 마니교 등도 전례가 됐다. 요것도 서아시아에서 우리 그 사사랑조 페르시아 종교 파트 할때 조로아스터교는 국교고 마니교도 등장했지만 마니교는 그닥 호응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중국 쪽까지 전례가 되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종교들이 장안에 이렇게 사원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래서 경교는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이슬람교는 청진사라는 사원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다. 자, 그다음 문학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귀족 취향의 작품이 유행했다. 귀족적이면서 이런 문학이 이제 그다음에 국제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게 당나라 문화의 특징인데, 자, 시선, 시성이라고 해서 정말 중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인들이 다 당나라 때 활약을 했습니다. 이백이나 두보인데 아까 당현종 때 제가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안사인한 때 있잖아, 안사인한 때. 이 안사인한 때, 그러니까 이들이 뭐 아름다운 시, 좋을 때 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안사인한 때, 이 어지러운 전란의 상황 속에 그 비애가 담겨 있는 그런 시들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한 번씩 이런 시인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당삼체. 자, 요거 최근 이제 그 수능에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핫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당나라의 삼체가 아니었지만, 자, 세 가지 색깔의 유약을 주로 사용했던 당나라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이런 도자기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자기. 근데 이제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당삼체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 모형들을 보면은 서역 사람들의 얼굴이랄지, 그 다음에 뭐 낙타, 이런 서역을 상징하는 동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세 가지 색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된 도자기인데, 요거 삼체란 말만 보고 여러분 무조건 당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지난 수능에서 한번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당삼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 거지, 삼체만 보고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오늘 무려 4대 문명부터 우리 수나라 거쳐서 당나라 때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빠르게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사, 일본 전근대사까지 전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우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1회 모의고사 이제 풀이 시작했네요. 원래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를 풀고 1강을 킨 여러분은 이미 반 이상 하신 겁니다.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다 보고 오셨죠? 1회 전체적인 난도를 봤을 때는 선생님 사실 아주 어렵진 않다라고 느꼈어요. 좀 평이한 문제들,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유형들 좀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요. 올해는 이번 강의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이해보면서 선생님이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구조화해서 필기도 좀 해보고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회 볼까요?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상업의 기능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고대무역에 관한 글에 나타난 상업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상업의 기능, 우리가 제일 첫 번째 1단원의 경제활동과 상업에 나와 있는 파트죠. 되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상업의 기능은 사실 문제 난도가 높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정답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복습을 또 하는 느낌으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 지문을 보기 전에 상업의 기능이 총 몇 가지 있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맞아요. 여섯 가지입니다. 가장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매매 기능이 있었어요. 자, 매매 기능. 자, 매매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상품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매매가 시작이 됐으면 이제 그 상품이 서비스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하다? 운송 그리고 보관이 필요하다. 보관 기능이 필요하다.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물류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나머지 세 개 있어요. 보조적 기능. 일단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의 융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불일치를 줄여주는 금융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보상해줘요. 그걸 뭐였을까요? 맞아요. 보험 기능이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해주는 정보 전달 기능, 이렇게 총 6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6가지의 키워드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여기 안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칭시켜야 되는 문제처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크로드는 고대부터 중세 이르기까지의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제 무역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나누어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상인들은 비단, 도자기, 차, 향신료, 약재 등을 어떻게 했대요? 무역을 통해 수출했네요. 수출, 다른 나라로 수출한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보석, 유황, 모피 등의 귀중품을 또 어디서부터 수입했어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네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이제 해외랑 교역하면서 수출하기도 하고 수입하기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랑 지금 아까 정리했던 여섯 가지 기능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매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 보관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한번 같이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기능 무슨 기능인가요? 매매 기능, 가장 중요한 본원적 기능이죠. 매매 기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수입을 통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은 해당에 맞는 선지입니다. 자,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불일치를 조절한다. 자, 생산지는 저쪽인데 소비지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기도 수입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장소적 불일치를 조절하는 건 이 중에서 어떤 거죠? 장소로 옮기는 거? 운송 기능이죠. 그래서 운송 기능도 적절한 제시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대요. 자, 자금의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이게 금융 기능에 해당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자, 상업 활동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보험 기능입니다. 근데 보험 기능도 제시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죠. 상업의 기능 여섯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어떤 걸 뭐 해소시키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세세한 키워드를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회의 장면에 나타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지식재산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아까 했던 상업의 기능에 같은 그 단어, 경제활동과 상업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되게 다른 문제와 통합형으로 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단독 문제로 나왔지만 선지 하나에 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지식재산권 문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출제됐던 것 같아요. 수능 완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지식재산권이 가장 위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맞아요. 상업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상업의 기능, 상업의 주체,

상업의 객체 배우잖아요. 상업의 객체는요, 이 객체라는 말은 상업을 할수 있는 대상물이란 뜻이에요. 대상물. 어떤 걸 가지고 상업을 할 것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 그렇죠. 상품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뭐 생활용품, 산업용품이 나오는 점. 너무 자세하게는 보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유가증권은 크게 또세 가지로 나눴어요. 뭐 자본증권, 금전증권, 뭐 상품증권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다룬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무형재화가 있습니다. 자, 무형재화는 형태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독점적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상업의 객체입니다. 자, 무형재화가 또 크게 어떻게 나뉘어요? 또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지식재산권. 자, 지식재산권은요, 권리예요. 그래서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 보존해 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업권입니다. 자, 영업권. 얘도 권리네요. 그런데 얘는 영업상의 동종의 어떤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신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거래, 뭐, 영업 비밀이라던가, 등등등. 뛰어나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걸 영업권이라고 하고, 이걸 화폐 단위로 바꿨을 때, 우리 권리금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이었어요. 서비스. 얘는 뭐 직접 용역, 간접 용역 앞에 사실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파트죠. 같이 겹치는 파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권이 또 안에 또 나뉘죠. 어떻게 나뉠까요? 첫 번째, 산업재산권. 자, 산업재산권은요, 산업상에, 얘도 권리예요. 산업상 이용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산업재산권. 두 번째로는 저작권. 자, 저작권은 알죠, 여러분? 인간의 뭔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창작물을 표현했을 때. 세 번째로는 이제 신지식재산권. 뒤에 생략할게요. 이제 새롭게, 우리 세계 많이,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뭐 AI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산업재산권 안에 또 어떻게 나뉘어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최종입니다. 자, 앞글자만 따서 해볼게요. 산업재산권은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거 발명했을 때 특허권,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는 거 새롭게 개화나 고안했을 때 실용신안권, 그리고 이제 외형, 색채, 디자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였죠? 맞아요. 디자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우리 브랜드 딱 보면은 어떤, 아, 이거 이 브랜드다 식별할 수 있는 거 상표권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었어요. 여기까지 알아야 지식재산권 파트 보이시죠? 이 파트를 알아야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여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산업재산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있대요. 아까 나와 있는 문두에 나와 있는 똑같은 키워드입니다. 자, 해당 신제품 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될 수 있는 표장. 자, 표장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표장이 뭘까요? 뭔가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상표 같은 걸 의미합니다. 표장인지 확인 후 출원해서 등록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필기했던 내용 보면은 산업재산권 안에 표장의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어떤 걸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그래서 우리는 상표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물품의 최초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다. 최초 발명, 얘는 뭘까요? 특허권이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얘는 특허권. 갱신을 통하여 권리 연장이 가능한 권리다. 자, 갱신을 보는 순간 바로 상표권인 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산업재산권에서 이제 가끔 많이 출제가 되는 비율이 여기서 권리 존속 기간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출원한 다음에 몇년 동안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나오죠? 특허권은 우리가 이제 출원일로부터 20년.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 몇 년이죠? 20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인데, 그럼 10년이네요?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브랜드 상표를 보면 사실 10년만 쓰지 않고 계속 그거를 쓰잖아요? 계속 거의 무기한으로 쓰죠? 왜 그러냐? 이 상표권은 뭐가 가능하죠?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인간의 독창적 창작물에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독창적 창작물, 창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뭔가 감정을 표현한 거, 저작권에 대한 설명. 색채, 도안 등 외형, 디자인 보는 순간보다 디자인권이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동종기업보다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업상의 우월권, 뭐였을까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영업권. 영업권 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은요, 이렇게 단독 문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합형으로 선지에 같이 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내용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형태 나왔습니다. 자, 기업 형태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종종

좀 많이 봤던 유형이죠. 자, 기업 형태 특징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기업 형태로 바꾸는지 우리가 선지를 통해 찾아내야 합니다. 자, 사업 확장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대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래서 물적 공동기업이래요. 물적 이란 표현 중요하고요. 공동기업도 중요하죠.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려고 한다. 이후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을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우리 인정받고 이제 발행할 수 있잖아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대요. 그리고 외부 투자를 유치해서 대규모 자금, 아까 말했던 이 대규모 자금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키워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저 밑줄 친 키워드를 보고 우리는 기업 형태 중에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맞아요.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말고 사실 이제 상법상 우리가 회사 5종 형태라고 하면 주식회사 말고 제일 첫 번째 뭐 무한 책임회사 2명 이상으로 할수 있는 한명 회사, 그다음에 뭐 합자회사, 유한 책임회사, 유한 회사, 주식회사 5가지가 있죠. 근데 물적 공동 형태고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출자 형태, 처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원 1인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어쨌든 그냥 공동으로 투자해서 물적 공동기업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럼 주식회사의 특징을 찾아내는 문제. 네, 이제 1번, 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맞죠? 우리가 주식회사는 출자하는 주주와 경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설명,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자본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한다. 공동으로 경영하지 않죠. 이거는 한명 회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필수 기관으로. 꼭 상법상 기재되어 있어요. 필수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뭐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다뤄본 적이 많지 않아요. 기출 문제나 뭐 이런 데서. 하지만 이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같이 알고 가면 좋겠죠. 물론 뭐그 상법에 디테일하게 보면은 예외 조항들이 있지만 그냥 전형적인 주식회사의 특징을 봤을 때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아니죠. 우리는 주주는 무한 책임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틀린 설명이라서 정답은 기업 디귿 2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 형태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뭐 6구에는 꼭 빠짐없이 한 번씩은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수능의 5, 6년 중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서 공부할 때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유통의 상품 판매 가격 변경 관련 내부 기하문의 일부이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판매 가격 구성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판매 가격, 이거 어느 파트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유통 파트입니다. 유통 파트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매매가 있잖아요. 매매. 이 매매가 우리가 판매랑 매입으로 나뉘죠. 판매랑 매입. 그래서 이 판매 파트에서 나오는 게 바로 판매 가격. 이랑 판매 가격 전략, 마케팅이랑도 연계돼서 나오고요. 이 매입 파트는 우리가 매입 방법 네 가지, 그래서 뭐 소량 매입, 대량 매입, 입도 선매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나눠서 같이 되지만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판매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계산 문제로 사실 많이 접해봤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가격의 구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통시장 경제 심화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 가격 구성을 변경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전과 후를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되게 친절하죠? 되게 친절하게 이 판매 가격의 구성의 흐름을 순서대로 잘 이해될 수 있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판매 가격이란 제일 먼저 첫 번째 매입 가격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물건을 사오는 가격 플러스 매입 재비용. 매입 재비용이라는 건이 재자는 한자로 모두 재자예요. 매입할 때 드는 모든 비용이라는 거예요. 매입할 때,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입할 때뭐 운송비, 운임 같은 거,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매입 재비용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죠. 영업비. 영업비는 뭐할때 드는 비용이냐면 말 그대로 영업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영업을 왜 하죠? 뭐 하려고? 이익을 받으려고. 그렇죠. 판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영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아니면 광고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영업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다? 나에게 이익을 남기면 최종적으로 뭐다? 그게 바로 판매 가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정리했고요.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자, 기업. 입폭은 감은 소화하게 될 것이다. 자, 입폭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입폭은 다른 말로 마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마진은 그럼 이익 아니에요? 이렇게 보지만요. 선생님이 수능특강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폭과 마진은 우리가 이익이랑

영업비,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투자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비와 이익을 얘를 더해서 뭐라 그런다? 입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마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영업 전에는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변경 후에 보니까 똑같이 더하면 6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네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 원가는 인하될 것이다. 자, 얘도 판매 원가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밑에도 어차피 매입 원가라는 용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매입 원가는요, 내가 처음에 사왔던 매입 가격에다가 매입 재비용을 더한 게 매입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를 뭐라 그런다? 매입 원가라고 한다. 이 용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다가 영업비, 판매 활동에 필요한 어쨌든 비용을 더하는 게 영업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입 원가에다가 영업비까지 더한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판매 원가라고 해요. 판매 원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입폭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이 큰따옴표로 표시한 내용의 용어들을 알아야 풀수 있어요. 판매 원가 볼게요. 판매 원가는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한 거죠. 이세 개를 더해 볼게요. 17만 원이죠? 17만 원에서 얘를 더하니까 얘도 변경 후 똑같이 17만 원이네요. 그러면 얘도 인하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둘다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매입 원가는 인하될 것이다. 매입 원가 뭐라 그랬죠? 매입 가격이랑 매입 재비용 더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얘들이 더하면 14만 원, 13만 원, 14만 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13만 원으로 인하되는 거 맞나요?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적절한 설명이고. 자, 릴, 판매 가격은 인하될 것이다. 여기 선생님 적진 않았지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판매 가격은 뭐다? 이네 가지를 다 더한 게 판매 가격이다. 그래서 얘다 더하면 돼요. 판매 가격은. 다 더해볼게요. 변경 전에는 17에다가 3만 원 더하니까 20만 원이네요. 20만 원에서. 얘도 똑같이 17인데 2만 원이니까 19만 원. 그러면 만 원이 인하됐네요. 인하될 것이다. 맞죠? 변경 후. 그래서 디귿, 리을, 정답은 이렇게 5번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입폭률, 마진율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건 조금 더 계산을 요구하는 거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하게 순서 자체도 여러분이 익숙한 순서를 줬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매입 원가, 판매 원가, 입폭, 판매 가격 이런 용어만 잘 안다면 여러분이 또 금방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된 편이고 좀더 나아간다면 매입 재비용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매입 운임이나 아니면 보험료, 그다음에 광고비나 급여 이런 예시들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시들까지 사례로 만약에 여러분이 제시문을 만나게 되면 또 다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나중에 이제 제시문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념 자체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혹시나 아주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용어 정리를 지금 해놔야겠죠. 자, 판매 가격 꼼꼼하게 봤고요. 5번입니다. 자, 다음은 AB 기업 간 무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무역 계약 너무 중요하죠. 자, 무역에서 그리고 금융에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설명했듯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거의 변별이 돼요. 이제 등급이 나눠질 때 보통 거기서 변별이 되는데 무역 계약 우리가 이제 8개 조건, 5개 조건,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 그런 조건들이 세세하게 제시문에 녹아져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사실 고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 무역 계약 조건 물어보는 문제네? 라고 여러분이 담담하게 어떤 문제 형태가 나와도 그렇게 받아들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격 조건, 인코턴지 2010에 의하는 거죠. 사실 여태까지 봤던 이제 무역 계약의 느낌과 그런 좀 유사한데요.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이 신청서입니다. 우리 신청서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신청서 보기 전에 위에 말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국의 A 기업은 미국의 B 기업과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 내 거래은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신용장을 발행했대요. 자, 선생님은 앞으로 수능 이제 완성해서 무역 문제 되게 많이 풀어볼 거예요. 무역 문제가 선생님이 1회부터 10회까지 다 풀어봤을 때 보통 1회당 진짜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강조할 텐데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거래

당사자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거래 당사자만 찾아도 문제가 반 이상이 풀려요. 보통 문제에서 대놓고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대놓고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A 기업, 그리고 누가 나왔죠? 미국의 B 기업, 이렇게만 줬어요. 누가 수출업자인지 수입업자인지 몰라요. 그냥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죠? 맞아요. 여기에 한국의 A 기업이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장을 이 은행이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용장 발행을 요청한 걸 통해서, 아, 한국의 A 기업이 수입업자구나. 여러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용장의 거래 당사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여러분 해석되시죠? 선생님이 항상 신용장을 설명할 때 그림 네 가지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도식화를 하면서 연습하는 그림을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신용장 방식에 이렇게 가운데 LC 네 가지의 당사자가 등장을 하죠. 제일 먼저 일단 여기는 수출업자입니다. 그리고 수출업자랑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맞아요.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가 누구한테? 발행은행한테 이 신용장 좀 개설해줘라고 요청하죠. 발행 요청해요. 그래서 여기는 발행은행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은행을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개설은행이라고도 합니다. 신용장 개설한다. 요청을 하면 발행은행이 누구한테 신용장을 요청해서 어디에서 전해주라고 하죠? 뭐 요즘은 실무적으로는 매입은행 통진을 같이 하긴 하지만 통진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제 매입은행이라고 적을게요. 통진은행이 통지를 해요. 그러면 수출업자가 그걸 바탕으로 선적 서류도 만들기 위해서 선적하기도 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매입은행에 주죠. 매입은행에 화환어음을 주죠. 선적 서류를 같이 운송 보험증권이나 환어음 비롯해서 환어음 플러스 알파 서류들을 화환어음을 준비해서 매입을 요청합니다. 그럼 매입은행이 이거 사서 대금을 주죠. 그럼 매입은행이 다시 발행은행한테 이걸 보냅니다. 너 나한테 돈 줘야지. 나 이렇게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나는 돈 줘라고 서류를 보냅니다. 그럼 발행은행이 보고 또 이제 대금을 주죠. 그럼 발행은행이 최종적으로 이제 지급 대금을 끝났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수입업자한테 다시 줍니다. 나도 서류 통지를 해주는 거죠. 신용장이랑 이제 화환어음이 왔어라고 알려주면 수입업자가 만약에 이제 바로 돈을 준다. 그럼 바로 지급이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나중에 환어음을 발행해 나중에 준다. 그럼 인수만 하고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 지급을 할지 인수를 할지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신용장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말이 좀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A 기업은 신용장 발행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A 기업이 수입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의 누구? A 기업 되는 거죠. 그럼 반대적으로 수출업자는 누가 되는 거죠? 미국의 무슨 기업? B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입장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던 저 제시문 다시 가볼게요. 취소불능 화한 신용장 발행 신청서예요. 말이 되게 길죠? 근데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신용장 발행 신청서 앞에는 사실 문제 푸는데 큰 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발행 신청서를 이제 작성했잖아요. 누구한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이 이걸 받았어요.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이 뭐 했다는 거죠? 신용장을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발행은행, 개설은행이 뭐가 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힌트를.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왔을 때 통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세무세무 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설 의뢰인 누구일까요? 신용장 개설해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한국의 A 기업 아까 찾았죠. 자, 수익자는 뭘까요? 우리가 신용장에서 수익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수출업자, 비기업입니다. 이미 찾았죠? 그리고 환어음 지급 기일 중요해요. 일람 후 30일 출급. 우리가 서류를 일람한 다음에 30일이라는 어떤 기한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액 나와 있고요. 가격 조건 CIF 조건이네요. 그리고 선적항 양육항 나와 있고요. 선적 서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해상 운임은 A 기업이 부담한다. 자, 운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맞아요. 가격 조건 봐야 됩니다. 가격 조건, 인코텀즈 봐야 되는데, CIF 조건이에요. 자, CIF하고 뒤에 부산포트, 부산항이 나와 있는데, CIF는 뒤에 항상 그 양육항이 나옵니다. 도착항이 나와요. 그래서 부산이, 부산항까지 우리가 프레이트, 운임이랑 인슈어런스, 보험을 같이 부담한다. 누가?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할 때, CIF 조건은 본선상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적재하잖아요.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 이때 끝나요. 그 여기서부터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 그 다음에 운임을 부담하는 거 운송 계약하는 건 누가 한다? 수출업자가 한다. 이 미국 B기업이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을 A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이 프레이트 운임

한다. 자, 상황급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였어요? 동시지급, 그쵸? 그런데 선생님 아까 동그라미 했지만 일나무 30일 주급이에요. 만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지급이다? 상황급이 아니고 나중에 하는 후지급 형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겠죠? 자, 4번. 세모세모은행은 환호금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 사실 발행은행, 개설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 대급 지급을 보증할게라는 뜻이거든. 내가 보증할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수입업자 대신에. 그래서 이 발행은행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세모세모은행은 아까 무슨 은행이라고 그랬죠? 제시문에서 통지은행이라고 했습니다. 통지은행이 환호금 대급 지급은 보증하진 않아요. 그냥 신용장이 왔어. 통지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호금 대금을 지급 보증하는 건 누구다? 세모세모은행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 신용장을 개설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은행이 적합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 계약 물품에 대한 위헌 분기점 부산항이다. 자, 물품에 대한 위헌 분기점. 이건 선생님 아까 설명했죠? 이거 뭐 보고 푸는 문제죠? 얘도 가격 조건 CIF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물품의 위헌 분기점은 선적상에 본선상 적재했을 때 이미 끝나요. 그쵸? 그래서 위헌 분기점 부산항이 아니죠. 부산항은 도착항이기 때문에 부산항이 아니라 어딜까요? 저기 나와 있는 선적항, 뉴욕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1번, 2번, 5번이 인코텀자 하나로만 다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3번과 4번은 신용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지 환호금 지급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LC 당사자 신용장 LC의 당사자 4명을 도시카에서 원활하게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장 파트는 좀 난도가 있는 문제라.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그래프는 A국의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래요. 물가 상승과 관련됐으니까 사실 어디와 관련된 문제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한국은행 통화시장,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을 통한 문제겠구나.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가나 구간에 대해 물가 상승률 변화가 나타내는 원인이 될수 있는 통화신용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 통화신용 정책 한국은행에 대한 문제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보통은 물가 상승률이 이러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까지 원인이 뭐냐, 원인.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대로 막 풀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원인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같이 해석해 보고 접근해 볼게요. 자, 일단 물가 상승률이 가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점점점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통화량이, 시중의 통화량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선생님 그냥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가 구간은. 자, 그러면 나 구간은요. 물가 상승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물가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서 경기가 엄청 과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너무 많아지고 있다. 과열되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인플레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의, 이런 되기까지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가 구간에서는 통화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대요. 자, 기준금리로 사실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통화정책 수단이죠. 한국은행에. 지속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금. 통장에 있는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예금에 통장에 돈 넣어도 어차피 돈도 안 주는데 통장에 예금 적금 할까요? 안 하죠? 대출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 많이 받아서 투자도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하겠죠? 통화량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얘는 통화량이 오히려 올라가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돼요. 근데 가와 반대되는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 나 구간은 지금 통화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화 안정 증권의 환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던데 통화 안정 증권이라는 거는 내가 통화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증권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행의 반대가 환매입니다. 내가 다시 사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사들이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겠죠. 그 통화량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가 구간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고, 나 구간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자, 지급 준비율이 나왔어요. 자, 지급 준비율은 어떤 제도죠? 우리 지급 준비 제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 준비율을 많이 만들어, 인상했으니까 지급 준비금 많이 만들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들이 한

한국은행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급준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급준비금이 뭐였죠? 그리고 고객이 뭔가 이제 지급을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줄수 있게끔 금융기관이 만들어 놔야 되는 돈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으려면 이제 금융기관에 어떻게 돼요? 그 여유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지급준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급준비를 인하했어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한테 지급준비금 많이 안 만들어도 돼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자금 여유가 많아집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엔 통화량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볼게요. 가구간에선 통화량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나구간에선 통화량이 올라간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리을도 볼게요. 가 구간에서는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액이 증가했고, 나 구간에서는 시중 대출액이 감소했다. 자, 일단 금융기관, 아까 말했던 그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액이 증가했어요. 대출액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금의 여유가 많아집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얘는 또 반대겠죠? 그런데 역시나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물가 이런 그래프를 보고 통화 안정 정책에 적절한 걸 찾아내는 원인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풀었던 거 반대로 여러분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난도가 있게 느껴졌을 거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문제였고,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사실 한국은행이 경제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직접적인 이제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고루 다 나와서 잠깐만 훑을게요. 직접적인 거는 이제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거죠.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거 우리 1번에 이제 기억에 선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건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개시장 운영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공채를 아예 대놓고 발행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왔던 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급준비제도 있었죠? 이거 어디 나왔었죠? 지급준비제도 디귿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시키는 거. 마지막에 여수신 제도입니다. 여수신 제도. 얘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지금 리을에 나와 있죠.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에 나와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화안정정책 한국은행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7번, 8번은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교사와 졸업생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실 이 대화를 보면서 진짜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해볼 만한 대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됐어요. 일단 졸업생 A가 뭐라 그러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상품을 운송하고 보관하는 물류회사,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취업을 했고 첫 월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받겠죠. 그래서 한번 교사가 보자고 했더니,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된 줄 알았는데, 자, 사회보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7번 문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된 줄 알았는데, 급여 명세서 공제 항목을 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건 무슨 무슨 보험인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 명세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제 다른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제 항목 봤을 때, 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민영보험 같이 우리가 뭐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사회보험에서 많이 추천된 건 4대 보험인데, 한 번만 말로 이제 해보면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민연금보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나가 없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없어요. 공제되지 않았고, 그거는 이제 교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보험료를 누가 부담한다? 우리가 부담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다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사회보험, 사대보험 알고 있다면 풀수 있고, 사실 이걸로 풀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전체를 다 회사가 부담한다. 그래서 가는 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뭐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100% 부담한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근데 산업재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일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산재라고 하는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100% 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나요? 우리가 무슨 뭐 화재보험 이런 것처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나라에서 무조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경험의 친구들은 아마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다 근로계약서 쓰고 하잖아요. 뭐 현장 실습을 나갔다 온 친구들도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않죠.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오라고 했네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의 원칙에 적용된다. 비례보상 원칙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는 비례보상 원칙 산재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자,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한다. 실업급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실업급여는 어디에 들어가죠?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급여예요. 그래서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하는 거는 사회보험 안에 있는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산업정책상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목적이 산업정책상이 아니에요.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상이고 산업정책보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그러면 5번.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재해를 보상한다. 맞아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그거 산재라고 하고 그런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보험 문제를 선생님 봤을 때 작년에 수능 완성에서는 사회보험의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회 지금 우리가 1회 모의고사 풀고 있죠? 지금 한번 풀고 그리고 10회 마지막 회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또 나왔을 때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험. 자, 8번입니다. 아까 연계된 문제예요. 아까 그 제시문과. 대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경제 주체의 활동. 자, 이번엔 경제 주체가 나왔네요. 경제 주체. 경제 주체 잠깐 복습해보면 사실 우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고 많이 출제되는 거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을까요? 맞아요. 가게,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마지막으로 외국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통까지 배웠을 때는 뭐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 같이 연계시켜서 경제활동의 종류까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활동. 볼게요.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A씨가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A씨가 누군지 제시문으로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A씨는 아까 졸업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A씨가 취업한 회사였어요. 자, 그러면 회사인데 중요한 건 어떤 회사냐면요. 상품을 운송, 보관하는 물류회사입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제시문이 없어서 말로 설명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는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뭐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A씨, 졸업한 A씨, 취업한 A씨는 우리가 어떤 생산 요소를 제공,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게에 해당합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고 선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시장에 직접 용역을 제공한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기업이에요. 근데 뭔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나요? 직접 용역과 간접 용역이 있었어요. 직접 용역은 중간에 중간 매개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은 직접 뭐 했을 때 직접 용역을 제공받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걸 직접 용역이죠. 이제 간접 용역 같은 거는 중간에 중간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 기업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운송이랑 보관을 하는 물류회사거든요. 그래서 직접 용역이 아니라 간접 용역이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이 기업은 아까 그 운송 물류하는 회사 A씨에게 분배 활동을 수행한다. 경제 활동의 주체 말고 경제 활동의 종류,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걸 생산하는, 뭐, 가치를 증대시키는 생산 활동. 그리고 뭔가를 소비하는 소비 활동.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소비 활동. 그 다음에 분배 활동이 있어요. 근데 이 분배 활동은요. 내가 생산 요소를 뭔가 제공받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활동, 그런 거 분배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이 A씨를 고용했고, 그리고 급여에 노동을 제공받고 그거에 대한 뭘 줬죠? 급여, 대가를 줬잖아요. 그 분배 활동 수행한 거 맞죠? 누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그러면 니은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A씨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한다. 자, 생산 요소.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었을까요? 노동, 토지, 자본, 노토자. 노동, 토지, 자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동을 제공한 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가 아니라 누가? A씨가 기업에게 우리가 고용이 되어서 그걸 제공한 거죠. 노동을 제공한 거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A씨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아느냐? 선생님, 잠깐 앞에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공제 항목 안에 이렇게 세금이 있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걸 어느 정도 유추하고 푸는 문제예요. 다시 돌아와서. A씨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맞죠? 유추할 수 있죠? 이 정부에 세금을 납부한다. 정부도 경제활동의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와 A씨처럼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해서 설명한 걸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몇 번일까요? 4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 뭐, 그 다음에 아니면 경제활동의 종류, 분배, 생산, 소비, 이런 문제가 사실 수능 완성 기준으로는 앞부분에 이렇게 몰려있더라고요. 뒷부분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헷갈린다면 생산 요소 시장, 생산 물 시장 구분해서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꼭 여러분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9번, 10번 마지막 문제, 연계 문제입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물류의 운송수단 나왔네요. 운송수단. 운송수단도 이제 유통과 물류 파트에서 나오는 영역이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모의고사 마찬가지고 난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분이 육상, 해상, 그다음에 이제 항공 기준으로 그 운송수단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놔야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과 관련 전략 회의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사장님이 이제 최근 선박을 이용해서 유럽 지역으로 향하는 북극 항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대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해당 항로 이용 시 기대 효과를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북극 바다를 뒤덮었던 빙하가 줄어든대요. 빙하가 녹으면서 이 지구 온난화 점점점 따뜻해지죠.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돼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처음에 배경, 등장한 배경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배경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 해상 항로보다는 거리는 약 8,000km, 운송 시간은 10일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물류비 절감 효과, 효과도 말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부장이 절감 효과, 이런 물류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 10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이 제시문의 내용 기억하면서 볼게요. 자, 9번. 우리 환경 협약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위 회의 장면에서 북극 항로 형성 원인과 관련된 거. 아까 원인 할때 선생님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항로가 만들어지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죠. 그럼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이제 북극 항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키워드는 뭐다?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 자, 온난화가 뭐죠, 여러분? 온난화, 따뜻한 온짜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거, 열을 가두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요즘 되게 민감한 이슈죠. 그래서 기업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가게에서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온난화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원인과 관련된 국제환경협약을 고르는 문제예요. 국제환경협약,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사실 6월, 9월 모의고사, 뭐 10월 합격까지 해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되게 오랜만에 수능으로 나와 출제가 됐죠. 정답률이 높은 문제에 해당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수능 모의고사,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나온 문제들을 꼼꼼히 복습하다 보면 또 연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 실수 없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협약 뭐가 있을까요? 4번이죠. 기후변화 협약.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런던 협약을 볼까요? 런던 협약. 우리가 런던 협약이랑 바젤 협약을 많이 헷갈려 해요. 말들의 키워드가 좀 비슷해서 그런데 런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해양에서 선박도 다니고 그리고 위에서 항공기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걸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 폐기물이 해양에 막 투척이 돼요. 그럼 해양이 어떻게 되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폐기물들을 해양에 투기하는 걸 금지하자, 방지하자, 해양 오염을 막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자, 바젤 협약은요.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나 좀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그 건강에 진짜 해로운 거,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를 금지하고 방지하는 목적이 이제 바젤 협약이고요. 람사르 협약 뭘 보호하는 걸까요? 맞아요. 습지를 보호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협약.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온난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협약입니다. 지구 환경변화 문제는 또 나중에 문제 있으니까 또 나중에 풀어볼게요. 자, 10번. 위회의 장면에 나타난 운송수단. 운송수단은 어떻게 된다? 6개국 비교해야 된다. 장점과 특징,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자동차 운송과 비교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시문에 나온 거 선박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동차랑 뭐를 비교한다? 선박을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문에 나와 있던 이런 특징들을 적정한 거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동차랑 선박 중에 뭐가 더 많이 받을까요? 기후 영향? 물론 다 받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선박이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정확한 문전 운송이 가능하다. 자, 문전 운송이라는 건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자동차 떠올라야 되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우리가 배달, 그러니까 그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운전 운송입니다. 영어로 door to door. 그래서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그래서 얘는 자동차 특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선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디귿. 화물의 크기와 형태에 대한 제약이 적다. 제약이 적은 거 맞죠? 자동차는 좀 소량하고, 소량의 좀 가벼운 것들을 많이 우리가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박은 형태나 뭐 중량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다 실을 수 있죠. 무거운 것도 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운송수단이잖아요. 제약이 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릴. 소량 및 경량 화물의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이 선박은 무역에서 많이 활용된 이유가 우리가 장거리 운임이, 장거리가 될수록 운임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거리 운송에 적합한 건 아닙니다. 얘는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회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 차분하게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같이 풀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회차는 풀이가 많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1시간에 이제 50분 안에 이제 해설해야 할때 그게 되게 빠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1회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난도가 비교적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 한 문제 풀때 필기도 하고 한번 구조화로 복습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거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는 1회가 똑같고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강의 기준 2강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풀어볼 겁니다. 채점 꼭 해보시고, 그리고 틀린 거 보시고, 선생님 만나야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 항상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멘트가 있는데요. 그 멘트는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새기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2강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중화반응 시작 시간인데요. 중화반응 총 3차시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단원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중화반응과 그리고 옆에 중화작정 보이시나요? 그래서 중화반응과 그리고 나서 중화정적까지 해서 3차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1차시 때는 수소연 하나 내보내고, 수산화연 하나 내보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가산과 1가 염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2차시에는 수소연 2개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수산화연 하나 내보내고, 2가산과 그리고 1가 염기, 또는 수산화연 2개 내보내고, 수소연 하나 내보내고, 그래서 2가 염기와 1가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2차시 때 다루고, 유니크 기출 풀이 두 문제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중화 적정과 묶어서요, 나머지

유니크 기출 프리를 예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화작정은 여기 중화 반응을 잘해야지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작정도 2차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요, 오늘부터 해서 꼼꼼하게 들어보시면 중화작정 이제 쉽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사실은 수소윤 주는 애와 받는 애가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주는 애는 산이라고 했고요, 받는 애는 염기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정의한 과학자가 있어요. 바로 브렌스테드 롤입니다. 두 과학자인데요, 브렌스테드 롤이 의하면 산이라는 건 수소윤 주는 거, 염기라는 건 받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아레니우스는요,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아레니우스는 염기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야라고 합니다. 정의가 완전히 다르죠? 브렌셀 로리는 수소 이온을 주고 받고라고 했는데, 아레니우스는 수소 이온 주고 또는 수산을 주고. 근데 이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동그라미 찍는 데는 어디예요? 수용액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액이 아니면 설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이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 내놓는 물질, 그리고 염기라는 건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 내놨어? 다시 염화수소가 수소 이온 내놨네요. 그리고 나서 염화이온으로요, 이온화가 됐습니다. 그럼 수소 이온 내놓는 물질 맞네요. 두 번째, 아세트산은요, 수소 이온 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음이온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소 이온과 아세트 이온으로요, 이온화가 되었네요. 그럼 얘도 수소 이온 내놨네. 모두 다, 산, 너도 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기라는 건 수산화 나트륨이에요?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돼요. 내놨네. 수산화 나트륨, 너 염기구나. 자, 두 번째, 수산화 칼슘입니다. 수산화 이온 내놨네요. 근데 수산화 이온 두 개니까 두 개를 내놨어요. 그러면 수산화 칼슘, 너도 염기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뭐가 잘못됐길래 브렌셀 로리가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용액이 아니라면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 산염기를 정의를 내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번에는 수소 이온을 내놓지 못하는 산이라면,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못하는 염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용액 상태가 아닌 조건에서 산과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떡할 겁니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암모니아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산성일까 염기성일까요? 그건 바로 염기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걘 염기예요.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염기인데 수산화이온이 나와요? 나왔잖아요. 이거는 누구 거냐면 사실 수용액 상태이기 때문에요. 암모니아와 물이 같이 있을 때 여기에서 물로부터 수산화 이온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사실 암모니아는 수산화 이온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을 내놓지 못하는 산이나 수산화 이온을 내놓지 못하는 염기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해서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그래서요, 브렌셀 로리가요, 수용액 상태가 아닌 조건, 그리고 수산화를 내놓지 못하는 염기를 위해서요,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돼요. 산이라는 건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라는 건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게 돼요. 수소이온이라는 건 전자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산이라는 건 수소이온 내놓는다, 양성자, 주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염기라는 건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니까 양성자, 받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계와 받계로 우리가 구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아까 정의와 다르게 줄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줬네? 그럼 너 산이구나.
그럼 넌 받았어? 너 염기구나. 그럼 너는 줬으니까 여기 음이온만 남아서 염화이온. 너는 받았으니까 하이드륨이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 지금 염기인가요? 뭐 확인해봐야지.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수소이온 받았네요. 그럼 물이라는 건 지금 줬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됐고요. 그래서 너가 산, 너가 염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받은 모습, 여기 잃은 모습. 그래서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염기입니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반응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잘 보여요. 얘가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 그럼 수소인 붙었구나. 너 염기구나. 너 수소인 사라졌구나. 너 산이구나.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분명히 아까 염화수소랑 있을 때 물이라는 건 염기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암모니아 있을 때 물이라는 건 산으로 작용해요. 산과 염기 모두 다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하는 건요,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외우는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옆에 누가 수소를 더잘 내주는가, 덜잘 받는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산과 염기에 대한 반응을 나열해 놨고요. 여기에서 브렌스테드 로리가 주장하는 산과 염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산염기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염화수소와 물입니다. 변하기 전과 후를 보면은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럼 얘가 수소이온 주는 애구나. 그래서 너가 산, 받는 물, 너가 염기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탄산수소 이온이라는 게 너무 낯설어요. 그럼 얘가 변하고 나서 봐주면 돼요. 수소인 붙었네? 그럼 뭐야? 얘 받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염기. 그럼 물이라는 건 산. 그래서 수소인 줬고, 그럼 물이라는 건 수소인 잃었으니까 수산화 이온의 모습을 띠겠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다. 다에서는요, 탄산수소 이온이 똑같이 아까 나처럼요, 탄산이 됐어요. 그럼 수소인 받았네. 그럼 너 줬구나, 너 산. 너 받았구나, 염기.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너 줬으니까 이제 염화이온 됐겠네? 라는 것까지 확인. 그럼 이제 1번. 가에서 염화수소는 수소이온 내넣어 놓았나요? 다시 한번 더. 염화수소가 수소이온 내어서 저희가 산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수소이온 내넣어 놓고요. 네, 맞아요. 2번. 기억은 수산화 이온이다. 네, 맞습니다. 3번. 나와 다에서요. 탄산수소 이온은 뭐로 작용하고 있어요? 모두 다 수소이온 받고 있죠? 염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그라미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브렌스텔 로리 산 염기라는 건 수소이온 주고 받고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반응 전과 후의 모습. 염화수소, 너왜 염화이온이야? 수소이온 잃었구나. 그럼 너 산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반대로, 너 수소이온 어디서 났어? 받았구나. 너 염기구나. 라고 찾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고요. 이제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 보도록 할게요. 산과 염기를 반응시켜 볼 건데요.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건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같아요. 그래서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보시면 여기 염화수소가 산, 수산화 나트륨 염기입니다. 이제 둘을 반응시킬 거예요. 자, 이제 둘을 반응시켰을 때 수소이온 내놓고 저기에선 수산화이온 내놓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산과 염기를 정의 내렸었죠. 그때 수소이온 내놓고 누군가 받았고 그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때 이 염화수소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100% 이온화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도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요, 100% 이온화를 해요.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것처럼요, 1몰에 HCl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 안에 그러면 수소이온 몇몰 있어요? 1몰이요. 그럼 이때 염화이온 몇몰 있어요? 1몰이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1몰에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트륨이온 몇몰 있어요? 1몰이요. 그럼 이때 수산화이온 몇몰 있어요? 1몰이요. 라는 거를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라는 이 염화수소라는 건 분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1몰의 분자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각각이 1몰, 1몰 있다.
여기에선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수산화 나트륨 1몰에 대해서 나트륨은 수산화이온 1몰 1몰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여기 하나의 알갱이 덩어리에서는 몇몰 있어요? 얘가 1몰이다면 각각 이온 1몰 1몰 생성될 겁니다. 이 덩어리가 만약에 2몰이라면

나트륨 이온 이몰, 염화 이온, 여기 수산화 이온이네요. 수산화 이온 이몰 이렇게 생성됩니다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자, 그때 여기 산에서 나온 수소 이온과 염기에서 나온 수산화 이온이요. 같이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산에서 나온 여기서는 지금 음이온이에요. 음이온과 그리고 여기 염기에서 나온 양이온이 만나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듭니다. 중화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수소이온과 수소는 반응했네. 물을 만들고요. 그때 산에서 음이온, 염기에서 양이온이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었죠. 그걸 우리는 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중화반응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HCl, NaOH 이렇게 대놓고 써주면 좋겠지만 가려서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HA네. 그럼 이 수소이온은 당연히 물을 만들러 가겠고, BOH네. 그럼 OH 마이너스 물 만들러 가겠고, 그럼 산에서 A 마이너스와 그리고 염기에서 B 플러스는 염을 만들겠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럼 물을 만드는 게 주요 반응이다, 메인 리액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물을 만들 때 필요한 이온들,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반응해서 물을 만듭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물을 만드는데 이온이다, 알짜 이온이고요. 이걸 우리가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표현해요. 딱 물을 만드는 반응식이에요. 그럼 딱 물을 만드는데 참여한 이 이온들은 알짜 이온이라고 표현해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애들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원에서는 구경꾼 이온 찾으세요 못지 않아요. 근데 왜 넣어놨냐면요. 우리는 앞으로 알짜 이온은 물 만들러 가서 사라질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봐줘야 되냐면 바로 구경꾼 이온 봐줘야 돼요. 구경꾼 이온이 염화이온이 1몰 있다라는 뜻은요, 수소이온이 몇몰 있다라는 뜻일까요? 무조건 염산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1대1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얘가 1몰이면 수소이온도 1몰이야 라는 뜻입니다. 나트륨 이온이 만약에 2몰이래요. 자, 그러면 다시 나트륨 이온이 2몰이야? 그럼 무조건 수산화이온과 나트륨 1대1로 이온화돼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이 2몰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알짜 이온이 얼만큼 있는가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또뭘할수 있냐면 결국에는 그러면 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네요. 그럼 다시 여기 모두 다 1몰 1몰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소이온 1몰, 여기서 수산화이온 1몰, 그럼 물 만들러 가서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 누구랑 누구예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요.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다. 이 시점은 뭘까요?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이 모두 반응해서요. 딱 반응이 완결난 시점. 바로 우린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점에는요. 구경꾼 이온만 있기 때문에요. 중화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온의 종류 개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용액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럼 각각 하나씩 구경꾼 이온이 있기 때문에 중화점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질문 바꿔볼까요? 이번에 HA와 그리고 HB 수용액, 그리고 COH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얘네들이 중화점에서는요, 이온의 종류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구경꾼 이온, 여기서 A-, B-, C+, 세 가지가 있겠죠.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수용액이. 그때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다. 아하, 중화점이겠구나.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이 양이온만 있는 경우, 그럴 땐안 돼요. 모든 이온의 종류가 다 고려하였을 때세 가지만 있대요. 그럼 이때는 중화점. 그래서 만약에 중화점이다라고 할 때는 모든 이온의 종류를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문제 풀때 주의할 부분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더 해볼까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얘네가 1몰 있었고요. HA가, HB도 1몰 있었대요. 근데 COH가 몇몰 있었는지 한번 제가 가려볼게요. 그때 그럼 중화점이면 A 마이너스 그리고 B 마이너스 C 플러스 비율이 1대1대 몇이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불을 반응시키면 수소이온이 몇몰 있어요? 2몰. 그러니까 수산화이온이 2몰 있어야 돼서 여기 지금 C 플러스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이거 접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로 보면

좋냐면 오른쪽에 제가 전화량 보증 법칙 써놨거든요. 여기 이제 음이온이 하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음이온에 대해선 한 개, 또 다른 음이온에 대해서 한 개, 음이온에 대해서는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이 전하량 보존이라는 거 반응 전과 후에 이 전하량에 대해선 변화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 마이너스만큼 있다라는 건 동일하게 플러스 전하가 두 개가 더 있어줘야 돼요. 그럼 10 플러스 이온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 돼. 라고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들어요. 자, 양적 관계 가기 전에요. 예시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시는요. 아이코 속 쓰려. 위액이 분비되었습니다. 속이 쓰려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바로 위액, 이 산이 때문이죠. 그때 제가 먹는 건 바로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 물질인 바로 제산제를 먹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으로 저의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시고요. 약간 생선 가끔 비린내 날때 있죠? 그게 바로 염기성 물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나 생선구이집 가보면 보통 옆에 레몬을 주거든요? 그럼 쫙 짜줘. 그럼 이 비린내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즙은 산, 생선 비린내는 염기. 그래서 중화 반응으로 완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예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양적 관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산과 염기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요. 1대1의 몰비로 반응을 합니다. 1대1의 몰비다라고 하는 건 수소 이온 하나 그리고 수산화이온 하나, 그래서 물 하나를 만들어요 란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물의 자동 이온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주어져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만 보면 되고요. 물 속에서 생성된 건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사실은 이 HA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고 그때 그 음이온, 구경꾼 이온이 하나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BOH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서 양이온 하나, 그리고 수산화이온 하나 내보내요 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 1몰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문제가 안 나오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몰 농도고요. 그때 얘가 1리터가 있대요. 그럼 몇 몰이란 뜻이야? 곱해주면 1몰이요. 그때 얘네가 1몰이 있고요. BOH라는 건 2몰 농도고요. 그때 1리터가 있대요. 그럼 몇 몰이에요? 2몰 있어요 란 뜻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1몰 있고 수산은 2몰 있어요. 그럼 생성될 수 있는 물의 양은 무조건 1몰. 누가 남아도는 거예요? 수산화이온이 1몰 남아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몇 몰인지 몇 몰인지 보고서는 서로 1대1로 반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몰 농도와 그리고 나서 부피놔뒀다 곱해줘서 물질의 양, 몰을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H2A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요, 수소이온을 한 분자에서 두개 내보내고 그때 구경꾼 이온 하나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 하나에 산 분자에서는 수소이온 두개 내보내네. 이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양에 대한 걸 가수라고 합니다. 두개 내보낸다라고 해서 얘를 이가, 그리고 얘는 산이죠? 산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BOH2예요. 그러면 B 플러스 양이온, 수산화이온 두개 내보내죠? 그럼 얘는 지금 수산화이온 두개 내보내는 애. 하나의 물질에서 두개 내보내는 애. 그래서 이가 염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가, 아니면 여기서 하나 내보내니까 일가, 이것을 바로 산의 가수, 염기의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몰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소이온은 몇몰 내보내는 거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1몰이니까 이 하나의 덩어리에는 무조건 수소이온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몰에다가 이 가수 곱해줘서 2몰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지금 3몰 있어요. 그러면은 이 3몰 덩어리에다가 수산화이온은 하나에 두 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얘는 6몰 나오는 수산화이온을 6몰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에서는요, 이 농도와 부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양. 농도와 부피 곱해주면 양이라고 했는데, 산의 가수와 그리고 염기에 대한 가수를 곱해주고 나서요, 수소이온에 대한 양,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양이 같을 때 이때 바로 중화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중화점보다는요, 이때 누가 얼만큼 남았는가를 조금 더 계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1몰 농도 1리터 HA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 누구랑 반응할 거냐면 이몰 농도 1리터 BOH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부피 사라지게 해볼게요. 부피 사라지게 해서 얼만큼 반응해야지 수소이온 없고 수소내온도 안 남을까? 이렇게 반응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몇 몰이에요? 1몰.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1몰이 돼줘야 되니까 부피가 몇이 돼줘야 돼요? 2분의 1리터입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남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1몰 농도 1리터 H2A입니다. 이때요. 이몰 농도 1리터 BOH예요. 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누가 남았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1몰이죠. 수소이온은 두개 내보내는 이가산. 그럼 곱하기 2 해주니까 2몰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산화이온은 곱해주면 몇 몰이에요? 얘는 2몰이에요. 근데 일가염기죠? 그대로 2몰. 그러면 1대1로 모두 다 반응했겠네. 그래서 남는 거 없습니다. 딱 중화점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가수가 다르게 나오면 이 부분을 고려해주면 된다. 자, 우리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개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누가 얼만큼 남아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소이온 하나 내보내요. 여기 수산화이온 하나 내보내요. 1가산과 1가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고려하는 게몰 농도랑 부피만 보고 얘네가 지금 몇 몰이야? 라고 봐주면 되는데 보통은 밀리리터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요, 밀리몰로 계산을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염화수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요, 차근차근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번 보였을 때,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 없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도 0. 이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염화수소라는 거 2몰 농도입니다. 2. 그러면 부피와 몰 농도 곱해주면 20. 여기도 20. 그런데 부피가 일정해요. 내가 지금 첨가해주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 그럼 이 상황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걔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애, 구경꾼 이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어준 염화수소에서요. 이 염화이온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0, 20, 20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수소이온도 계속 20은 맞아요. 얘가 지금 1대1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20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올까? 이제 수산화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수산화 나트륨 농도는 1몰 농도입니다. 곱해주면 몇몰 있다는 뜻이에요? 몇 밀리몰? 여기서 10, 여기에서도 10. 하지만 수소이온 20과 10이 반응하게 되면 남아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수소는 얼만큼 줄어들어요? 10만큼. 그래서 10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전체 이온수 한번 볼래요? 전체 이온수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더해주니까 40. 그 다음에 변화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다가 변화를 잘 보이도록 이게 막대 그래프거든요? 수소이온과 똑같은 양으로 있는 애 누구예요? 염화이온. 이 염화이온이 똑같이 있어요. 제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살짝 내려간 것 같지만 같다라고 봐주세요. 수소이온이 지금 20개 있다. 염화이온도 20개 동등하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몇개 넣어줬어요? 나트륨은 10개 넣어줬어요. 그때 나트륨과 똑같이 들어오는 누구예요? 수산화이온도 10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10개 들어가서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수소이온 10개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만큼 채워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사실 양이온이죠? 이 양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바로 얘 구경꾼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트륨이온이 딱 들어와. 몇 개? 10개. 그래서 양이온은 일정하게 보입니다. 비록 수소이온은 줄어들었지만 양이온은 그대로 20개예요. 음이온은요, 구경꾼이오니까 변화가 없죠? 음이온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체 이온이 처음에 20, 20, 40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10개가 들어와도 나트륨 이온이 수산화이온 반응한 만큼 다시 채워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몇 개예요? 40개예요.
그래서 여기 더해봤자 몇이다? 10, 20, 10, 40. 어차피 우리가 구한 것도 양이 오늘 구경꾼인 채워주니까 똑같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이온수 40, 40 동등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도 한번 예측해 볼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배 넣어줬죠? 그래서 1 곱하기 20이니까 20mm. 여기 나트륨부터 쓸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누적보다는 바로바로 그냥 빼주는 걸 생각해 봐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20mm 똑같이 들어왔는데 수소이온 20mm이 있었기 때문에 반응해서 사라집니다. 수소이온도 없고요. 바로 이 지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모두 다 반응해서 없는 지점. 이때보다 중화점입니다. 아하, 여기 중화점이구나. 그럼 중화점에서도요, 똑같지 않을까요? 무엇이 똑같냐면,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요, 20만큼 들어와서 수소이온 다 없앴지만, 양이온 여전히 이 나트륨이 20개가 있으니까 똑같이 양이온은 변함이 없도록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얘도 40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해됐다. 아, 1가산 1가 염기에서 1가 염기를 넣어주는 상황이면 초기 과량이었던 이 전체 이온수가요, 중화점까지 그냥 결정을 해주는구나. 어차피 양이온수 구경꾼 이온이 채워준다라는 가정하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 경우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과량으로요, 나트륨이온은 이제 2 곱하기 20, 1 곱하기 30이네요. 30 됐고요. 수산화이온도 30이에요. 근데 수소이온 아까 20과 반응해서 10 남아있는 상황이고, 수소이온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전체 이온의 양은 몇이에요? 더해주면 얘네들은, 아하, 60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반대로 이제 그려볼게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수소이온이 여기에서 20 있었고, 그리고 그 구경꾼 이온이 염화이온이 20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요, 나트륨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얼만큼 들어왔냐면 30씩 있어요. 그럼 30씩 있는 상황이면 반대로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여기 들어가서 20만큼 없앨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채워줘요? 염화이온이 채워줍니다. 그럼 이제 알았다! 1가산과 1가 염기에서는요, 그냥 과량으로 존재하는 애에 따라서 전체 이온수가 결정되는구나. 과량 이내를 찾아주면 된다란 뜻입니다. 라에서 과량은요, 수산화 나트륨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초기에는요, 이거 반응하기 전에 초기에 나트륨이온 30, 수산화이온도 30이었거든요. 둘을 더해준 60으로요, 일정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20만큼 반응했지만 염화이온 20이 채워줘서 60이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1가산 1가 염기에서 전체 이온수는요, 과량 이내를 찾아주면 돼요. 가에서 나는 염화수소였고요. 라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에 의해서 전체 이온수가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요, 우리가 이몰 농도, 그리고 10ml에요, 20ml몰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 HCl에 대한 덩어리가 20ml몰인데요. 얘네들의 전체 이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두 배, 얘가 지금 알짜니온 있으면 그 구경꾼 이온도 똑같이 1대1로 있기 때문에 40만큼 있어요.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수산화 나트륨이야? 그럼 1몰 농도에 지금 30ml죠? 그럼 얘는 30ml몰인데 나트륨이온과 수산화 1대1로 있다? 60ml몰. 그게 바로 전체 이온수를 결정짓는다. 자, 그럼 오른쪽 가서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온의 양에 따라서 한번 볼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는 가장 쉬운 염화 이온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변화가 없네요. 너무 편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처음에 염화이온 똑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화점에서 사라지는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수소이온이에요. 근데 이 수소이온 기점으로요, 얘가 사라지자마자 생기는 애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수산화 이온입니다. 자, 이거 그래프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거 대칭이겠죠? 자, 여기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계속 0이었다 생기는 있거든요. 수산화이온과 기울기가 똑같은 누구다?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화점에서는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없고 구경꾼 이온에 대한 양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같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이 시점까지는요, 전체 이온수가 어때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시점이 N이라면 N에 대한 두 배, 전체 이온수는 두 배, 2N일 겁니다. 2N으로 일정하다가 이제는 증가할 거고요. 이 기울기보다는 더 가파를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면서 과량이네, 누구지? 걔에 의해서 전체 이온수 결정되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수소나 나트륨 20ml에 묽은

수렴선 10ml씩 첨가할 겁니다. 일단 수소나 나트륨이 있고 염산에 첨가해주는 첨가 반응이에요. 그때 10ml씩 첨가하여서요, 이렇게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동그라미가 몇개 있는지 세볼까요? 동그라미 3개, 네모도 3개. 만약에 염산이 들어와서 사라지는 애 있으면 걔는 알짜 이온, 사라지지 않으면 구경꾼 이온일 거예요. 그 다음, 가해서 보니까 동그라미는 3개, 네모는 2개, 세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알수 있다. 아! 여기 동그라미, 너는 구경꾼 이온이구나, 일정하구나, 라고 해서 나트륨 이온이구나, 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럼 여기 3에서 2로요, 1만큼 감소하네. 얘 누구예요? 바로 누구다? 아, 알짜 이온, 수산화 이온이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왜1 감소했어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소 이온이 얼만큼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1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표기를 할 때는요, 여기 처음에 넣어준 게 20ml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ml에 얘네들이 각각이 지금 3개, 3개씩 있죠? 그럼 사실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알갱이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그럼 여기에서 염화수소는요, 하나 들어왔다는 뜻이지, 수소이온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염화수소는 10ml에는 몇개 알갱이가 있다? 하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염화이온은 남아있을 텐데 하나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뒤에 안볼 거예요. 보지 않고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염화수소가 몇 밀리 들어가 줘야 될까요? 알갱이 3개와 동등하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30밀리가 들어가 줘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을 다르게 바꿔 보았는데요. 단위 부피나 전체 이온수, 수산화 나트륨 대 염산을 구해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구해놓은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수산화 나트륨은요, 20ml일 때 얘네가 알갱이 3개고요. 염산은요, 30ml일 때 10ml일 때로 할까요? 10ml일 때 알갱이가 하나입니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비율, 그냥 똑같이 20ml로 맞춰둬도 돼요. 2, 3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는요, 사실은 몇배 해줘야 돼요? 전체 이온수니까 두배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린 비율이니까 상쇄가 돼요. 소거가 되니까 굳이 두배 하지 않았고요. 이 단위 부피당 전체 이온수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농도의 개념입니다. 부피분의 용질의 양. 어차피 두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비율을 알아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농도비를 구해봐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갱이로 하면 이해가 조금 더잘될것 같아서 알갱이 앞에서 지금 동그라미가 3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가 지금 생성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얘가 왜 지금 하나가 생겼나 봤더니 20ml 때 알갱이 하나가 들어왔고요. 얘는 20ml 때 알갱이가 3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트륨이 계속 몇개 해야 돼요? 3개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수소이온 하나인데 사라졌어. 수산화인과 반응했네. 얘 2개.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넣어줬어요. 부피 2배 됐으니까 알갱이 2배. 그럼 염화이온 2개, 수소이온 2개, 그럼 수산화이온은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부피가요, 기존에 비해서 3배니까 알갱이 3, 그럼 여기 3. 드디어 무슨 시점? 중화점.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그럼 중화점이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더 넣었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4배가 됐죠? 알갱이가. 4, 그러면 4네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선 수산화 이온은 3개였고 수소이온 4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남지 않고 수소이온 하나만 남는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액상 맞춰볼까요? 원래 수산화 나트륨이 계속 많았죠? 염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화점에서 중성이 되었다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량으로 염화수소 넣어줘서 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체 이온수를요, 그냥 이거 더하지 않고 맞춰볼래요? 위에만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처음에 초기 시점에는 수산화 나트륨만 있으니까, 알갱이가 3. 그럼 나트륨 이온 3, 수산화 이온 3. 그럼 여기서 2배 해주면 전체는 6. 그럼 아마도 염기성이 과량이기 때문에 계속 6일 거예요. 맞춰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가 3. 자, 그럼 여기에서 3과 1, 수산화이온 3, 수소이온 1. 그럼 당연히 과량인 수산화 나트륨. 그럼 얘에 의해서 전체 이온수 결정될 거다.

그래서 1가산 1가 염기에서요, 갑자기 전체 요소 바뀌죠? 그러면 액성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HA와 POH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표는 수산화 나트륨과 염산에 대해서 부피를 다르게 해서 줬고요.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는 지금 이온에 대한 거래요. 근데 힌트 줬습니다. 가에서는요, 나트륨 이온 2개, 수산화 이온 하나래요. 이거 사실 비율인데, 우리가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농도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정을 하면 그 가정으로만 가나 다리 잘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나트륨이 2개라는 건 수산화도 원래 몇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몇개 있대? 하나 있대. 그럼 하나 어디 간 거야? 수소인이랑 반응하러 갔겠죠. 그럼 수소인 하나야? 그럼 이때 염화이온도 하나 있네? 다시 말해서 가에서 10ml 때 나트륨 이온 수가 2개라는 건 얘네들 덩어리가 2개 있다는 뜻인 거고요. 염화수소가 5ml라는 건 수소이온 1, 염화 1, 그냥 얘네 덩어리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힌트를 준 거예요. 부피는 수소나 나트륨 똑같죠? 계속 2이고요. 여기에서 부피는 3배 됐으니까 알갱이도 3배. 여기에서는 지금 2배 됐죠? 그래서 여긴 6개. 그리고 혼합 용액 속에 니은과 기역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얘가 지금 2라는 거는 나트륨 이온도 수산화 이온도예요. 하지만 수산화 이온은 반응해서 2가 안될 거예요. 반응 후에는. 그래서 혼합 용액 속에서 2를 계속 유지하는 건 나트륨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실제 값이라면 이런 가정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긴 3인데요. 그러면 염화 이온도 3, 수소 이온도 3인데 여기 수산화 이온이 2개가 들어와서 수소 이온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구다? 수소 이온이다. 그러면 아, 나트륨 이온 분해요. 여기는 수소 이온에 대한 비율을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나트륨 이온 2 반응 참여 안 하니까. 거기다가 수소 이온 6. 하지만 반응 참여해서 여기 수소 이온 2만큼 빼주면 4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4고 여기 2죠. 그래서 나눠주면 2다. 그래서 X는 2. 그럼 A와 B에 대한 비율은요? 그럼 똑같은 부피에서 봐주면 돼요. 11대 2, 여기도 10으로 만들어주면 몇이다? 2. 비율은 1대 1이다. 농도비가요, 1대 1이다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가산과 1가 염기에서 여기 전체 덩어리를 결정짓는 방법, 알짜 이온을 찾을 때는요, 구경꾼 이온과 비교해서 찾았다라는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염화수소랑 수소나 나트륨 부피를 달리하여서요, 각각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전체 이온수를 가지고 한계 반응물 찾기를 해볼 겁니다. 한계 반응물 기억나나요? 1단원 때 배웠었는데요.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아! 라고 했었죠?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해.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결정하게 되면 과량인 해를 결정할 수 있어서 전체 이온수는 과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 하나 있는데요. 제가 덩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HA1몰에 대한 이 분자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NaOH 이런 식으로 해서 BOH라고 할게요. BOH1몰이 있어? 그럼 얘에 대한 이 얼마큼 있는지 이 몰을 알려주는 화합물에 대한 양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 덩어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전체 이온수를 표현하려면 덩어리에서 두 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온은 얘 수소 이온 따로 그리고 음이온 따로 해서 두 배. 여기에서 양이온 따로, 여기에 수산화이온 따로 두 배이기 때문에 덩어리에서 두 배야 전체 이온수예요. 다시 반대로 가고자 할땐 나누기 2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부터 가볼게요. 가랑 나랑 비교했더니 전체 이온수가 같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같은 종류에서 40ml, 20ml일 때, 그럼 같은 종류에서 40ml, 60ml로 부피 차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양이 적은 애 얘, 양이 적은 애가요, 얘 한계 반응물일 거야. 그 이유는요, 얘 때문에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얘가 바로 전체가 12N. 그럼 여기에서 얘 때문에 반응 전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 얘가 바로 전체 이온수 결정하는 얘가 12N.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준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 반대로 한계 반응물을 찾아주게 되면 얘가 지금 한계 반응물이야? 그럼 얘 때문에 그러면 12N.

될 거예요. 그럼 얘 때문에 12엔 되면 말이 안 되죠. 더 커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60 때문에 12엔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럼 10기 때문에 12엔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해, 여기에서도 적은 해. 그럼 얘네가 한개 반응물, 한개 반응물. 아, 바로 얘네가 한개 반응물이니까 나머지가 과량이겠네. 얘가 그럼 과량. 그럼 나에서는 수산화 나트륨 과량. 얘에 의해서 12N, 12N이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이온수를 가지고 덩어리 한번 써볼게요. 한개 반응물은 동그라미로 제가 쳐놨고요. 여기에서 전체 이온수는요, 12N이고요. 덩어리로 표현하면 6N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6N. 여기에도 전체 이온수가 12N이고요. 덩어리로 표현하면 6N이에요. 그래야지 나트륨이온 6N. 수산은 6N, 그래서 12N, 두 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6N, 6N 찾았으면 부피가 4대 2, 여기는 3N, 여기는 3N, 여기에서 지금 6N이야? 그럼 여기는 4N, 여기에서는 당연히 N,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다? 부피분의 이온수니까 다시 말해서 부피를 곱해주면 그냥 이온수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에서 부피는 40, 40, 80이죠? 그냥 8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지금 8에 대한 비율. 다에선 20과 10이니까 30이지만 3이라고 하면 6에 대한 비율. 6과 8에 대한 비율을 갖는 이온을 찾아야 돼요. 나트륨과 염화이온 중 하나입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덩어리가 지금 몇대 몇이냐면 여기서 3, 여기에서는 얘가 4예요. 그럼 3과 4니까요. 얘네들 비율이, 두 배로 해주면 6대 8이 되네? 그럼, 아, 얘네들 이온수에서 두 배로 해주는 게 바로 얘 값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구할 때는 염화이온을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찾을 때는 나트륨을 찾아주면 돼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3대 4? 바로 보여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억해서요. 염화이온은 지금 3N에 대한 건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두 배를 해줘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배. 그러면 3에서 두 배니까 6. 거기다가 부피는 20 더하기 60이니까 8. 우리가 10 빼기로 했죠. 자, 그럼 이제 니은은요.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 나트륨 1이죠. 근데 두배 해주니까 2. 여기서 부피는 20 더하기 30이니까 30이지만 3. 이거에 대한 비율을 구해줘라. 그러면 4분의 3 대 여기에서 3분의 2니까 9대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는 몇이에요? 우리 그럼 과량 찾아주면 돼요. 3N과 N이니까 과량은 3N이죠? 얘에 대한 두배 값이다. 6N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개 반응물 찾기가 중요한 문제였고요. 여기에서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할때 부피를 곱해줌으로써 이온수가 눈에 보이도록 바꿔줬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줘야 되는 값이 실제 값이랑 달랐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부러 두 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잘 따라와 줘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용액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산, 염기성, 구분 지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1몰 농도에 대한 염산 10ml가 있어요. 1몰 농도에 대한 수산화 나트륨 10ml, 1몰 농도에 대한 수산화 칼륨 10ml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수산화는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0ml, 10ml, 20ml 수산화 이온과 그리고 10ml에 대한 수소이온 비교해서 얘가 과량이네. 얘에 대해서 전체 이온수 결정.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려 할 필요 없고요. 어려워 할 필요 없어요. 가봅니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A와 B와 C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누가 과량인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과량이다라는 걸왜 찾아요? 전체 이온수도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체 이온수예요? 부피당 이온수인데 무엇을 곱해주면 돼요? 부피를 곱해주면 이 뜻은 전체 이온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럼 부피가 10 더하기 10은 20이죠? 그럼 20 곱해주니까 얘는 60. 여기 10, 10더 곱해주면 100. 여기 10, 10, 10, 30 곱해주면 120. 근데 전 숫자가 좀 크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0좀 빼보고 시작할게요. 6, 10, 12 이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염화수소랑 수산화 칼륨 중에서 얘가 지금 과량이라고

0: 볼게요. 그럼 얘 때문에 지금 6엔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이 됐어요. 지금 6인데 그 다음에 10이 되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10인 건데 얘가 지금 과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10이다라고 했을 때 모순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 부피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가 10이어야 되거든요. 전체 이온수가. 근데 얘네 전체 이온수가 겨우 6이잖아요. 그럼 얘가 과량이어야 돼요.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럼 얘가 과량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과량이다? 그럼 얘가 10인가? 라고 했어요. 전체 이온수. 얘 때문에 10.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났을 때는 여기 10, 여기 6? 그러면 16이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부피가 지금 염산 같네? 그럼 염산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이 다에서는 가장 많이 들어와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면은 가나 다 중에서 염산이 과량일 때가 가라면 얘가 전체 이온수 6에 대해서 결정한다면 덩어리는 3, 그럼 나에서도 그대로 얘는 3인데 그때 결정하는 애가 수산화 나트륨이라면 전체 이온수 10이니까 반 나눠주면 덩어리 5?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5야? 그러면 얘가 지금 10이어야 되는데 왜 12예요? 얘가 바로 몇이란 뜻이에요? 전체 이온수 2, 덩어리가 1. 그래서 얘네들 10, 10, 11대 3대 5대 1에 대한 비율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왜 얘네가 자꾸 증가하지? 아, 과량인 애가 자꾸자꾸 바뀌는구나라는 걸 빠르게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수용액의 종류가 세 가지일 때는요, 놀라지 말고, 같은, 염기성이잖아. 수소이온에 대한 종류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같게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1가산과 1가 염기에서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바로 농도를 구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 반응을 찾아보시면서, 아, 얘 때문에 과량인 애가 얘고, 전체 이온수 얘가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더 봐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해오셔야지 다음 시간에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승리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위치 벡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단어는 수학 선생님들이 매 시간마다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도 지금 안 중요하다고 하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벡터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 벡터입니다. 왜 중요하냐? 얘기했죠. 벡터 단어는 주어진 식을 보고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 그림 그릴 때 꼭 필요한 친구다. 그럼 위치 벡터라고 하는 녀석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위치 벡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중요해 봐야 될 건 뭐냐? 위치 벡터라는 개념 자체는 대단한 게 없어요. 벡터가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벡터들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있을 때, 야, 너네들의 벡터를 하나의 시점으로 다 일치를 시켜버리자. 어떤 특정 점을 가지고 시점을 일치시켜서 얘네들을 우리가 시점을 일치시키는 요런 벡터들로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벡터의 종점과 이 벡터의 시점을 가지고 이 벡터 OA를 점 A의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치 벡터가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벡터 A와 벡터 B를 얘기했을 때, 벡터 AB, 벡터 AB라는 녀석을 뭐에서? 우리가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

BA라고 하는 녀석을 어떤 벡터 O, A에서 누구? O, B라는 벡터를 빼는 녀석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벡터의 뺄셈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뺄셈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더라면은 이 단원에서는 거꾸로 어떤 벡터를 시점이 같은 벡터를 일치시켜서 분해를 해줄 거라는 거죠. 해서 너라는 녀석을 내가 어떻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주는 녀석으로 표현해 줄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녀석을 뒤에 단원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성분이랑 벡터의 성분 표현을 우리가 연계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 A가 내가 이렇게 있고, 점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점 A의 위치 벡터를 벡터 A라고, 점 B의 점 O에 대한 위치 벡터를 벡터 B라고 불러줬을 때, A, B를 몇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P라고 불러줬을 때, 요 녀석의 위치 벡터를 벡터 P라고 불러주자. 그럼 그때의 벡터 P는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더라?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로 M 곱하기 벡터 B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A가 된다 더라. 즉, P라는 점이 어떤 거? A, B의 몇대 몇? M 대 N 내분점이에요, 내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크로스로 이렇게 M 쪽에다가는 B를, N 쪽에다가는 A를 곱해서 더해준다 기억을 했었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우리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게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점 얘기할 때의 공식과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는 뭐도 할수 있어야 돼? 외분점도 할수 있어야 돼. AB의 M 대 N 외분점을 이렇게 기하적으로 내가 그려주고, 이 녀석 Q에 대한 위치 벡터 Q를 내가 마찬가지로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AB의 M 대 N 무슨 점? 외분점을 구해라라고 한다면은 그 녀석의 위치 벡터 Q는 저기에 내분점식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되는 거였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을 가지고 내분점을 응용한 중점 2분의 벡터 A와 벡터 B가 된다.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 3분의 벡터 A와 벡터 B와 벡터 C, 중점의 위치 벡터와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까지 연산을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에서 이 공식을 통해서 내가 내분점, 외분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얘네들의 기하적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이 기하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빠릿빠릿하게 위치를 찾아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역으로 이제 이걸 보고서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걸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 단원에서 자주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두 배의 벡터 A에다가 세 배의 벡터 B를 더한 녀석을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녀석을, 위치 벡터를 얘기하기 전에는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으면 벡터 A를 두 배로 늘려주고 벡터 B를 세 배로 늘려줘서 얘네들을 더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얘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이제는 이 녀석에다가 내가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고, 그쵸? 개수의 합을 다시 곱해주면 동일한 식이잖아요. 그럼 이래버리면 무슨 의미를 가져?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A와 B에 대해서 A 쪽에 2를 곱했으니까 A 쪽에 2를 곱해, B 쪽에 3을 곱해, AB의 3대 2 내분점을 내가 뭐라고 불러줬을 때? 3대 2 내분점을 C라고 불러줬을 때이 벡터는 뭐다? 5배의 벡터 C가 되는구나. 3대 2 되는 지점의 벡터를 5배로 늘려준 거구나. 이거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해서 요것의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의 1차식으로 덧셈, 1차식 형태로 표현됐을 때 개수합으로 나눠주고 곱해줌으로써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다가 얘네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로 주어지고 알려진 게 아니라 몇대몇 내분점인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 P라는 녀석의 위치 벡터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개수의 합이 얼마야? 1이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적당하게 T 대 1-T의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이때 이 벡터 P는 어떻게 될까? 이 벡터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는 점 P에 대한 위치 벡터 벡터 P는 T 곱하기 크로스, T 곱하기 벡터 P. 그리고 1-T에다가 벡터 A를 곱해서 더해준다. 이런 형태로 T 하나, M과 M 미지수 두 개가 아니라 한 문자 T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세팅하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이제 2단원에서 우리가 나온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접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내분점이 될 겁니다. T가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점이나 이쪽에 있는 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보다 클 때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를 외우시면은 안 돼요. 헷갈려요. 헷갈리고요. 심지어 얘를 T 대 1-T로 놔도 되지만 1-T 대 T로 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버리면 무조건 헷갈려요. 외우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려보고서 얘가 음수거나 1보다, T가 음수거나 1보다 크면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를 그때그때 그림에서 내가 찾아가지고 위치를 예측해주면 된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은 2단원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은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아까 했었던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 이것의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위치를 파악해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라는 거죠.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짝 미리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좌표평면에서. 필수형 2번이요. 84쪽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에 너한 변의 길이는 4가 되는구나.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요. 너 위를 P가 뿔뿔뿔뿔 돌아다녀요. 근데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너를 중심으로 하고 얘가 4니까 4등분을 해서 요만큼 그려지는 원. 여기 위에 점 Q가 있다고 합니다. PQ와 실수 K에 대하여 점 X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벡터 CX, 벡터 CX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알파. 요 녀석의 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되시겠다. 해서 조건을 봤더니 저렇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벡터 CX, 이 녀석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X라는 포인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 줘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한번 해 보자라는 겁니다. 가부터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P는 요 육각형 위를 돌아다니게 되고 Q라는 녀석은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인, 1인, 원 요렇게 그려지는 원 위에 Q가 있는 거예요. 벡터 CX부터 봅니다. 벡터 CX는 2분의 1의 벡터 CP 더하기 CQ예요. Q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고 P는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데 다 시점이 C거든요. 그러면 CQ라고 하는 녀석은 원의 중심에서 원 위로 가는 점이 이런 벡터잖아. 그러면은 CP란 2분의 1의 벡터 CP를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원을 그려주면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의 벡터 CP부터 봅시다. 벡터, 미안해요. 벡터 CP. 이 녀석이 2분의 1을 곱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이 위를 뿔뿔뿔뿔 돌아다녔을 때 여기에다가 이만큼의 길이. 만약에 P가 A 온다면은 요 벡터의 절반만큼 온 거예요. 요렇게 봤을 때요 라인. 그러니까 P가 A에 있을 때는 벡터 CP의 절반은 여기 오게 되는 거죠. P가 F였을 때는 벡터 CF의 절반이 요만큼만 오는 거예요. P가 E에 왔을 때는 벡터 CE의 절반인 요 중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우리가 생각, 보조선을 그려 중점을 찾아보면은 P가 B에 왔을 때는 벡터 CB의 절반만큼. 그러면은 2분의 1의 벡터 CP라고 하는 녀석, 저 벡터의 종점은 P가 D에 왔을 때는 절반만큼 가죠. E에 왔을 땐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에는 여기에 2대1 닮은 지점 여기, 여기에 여기, 그리고 E에서 F로 가는 동안에서는 여기로 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요만큼. F에서 A로 P가 움직이는 동안은 2분의 1 벡터 CP의 종점은 여기.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 여기서 이렇게.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요렇게. 즉, 요렇게 생긴 육각형이 바로 2분의 1의 벡터 CP의 종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대? 벡터 CQ를 대. 그럼 여기서 내가 벡터 C, 2분의 1의 벡터 CP가 요렇게 갔을 때, 여기다 벡터 CQ를 대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P가 여기 왔, 2분의 1 벡터 CP가 여기 왔을 때,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의 원을 그려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이니까 반점의 길이가 1짜리가 원을 그려주면은 딱딱 나눠질 거예요. 반씩. 마찬가지로 2분의 벡터 CP가 여기 오게 되면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그려주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을 그려주게 된다면은 어떤 느낌이냐? P가 여기를 돌아다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로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여기를 갔다가 원을 그려주고 그럼 이렇게 변하는 두 벡터에 대한 덧셈을 얘기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느냐? 이렇게 생긴 요 도장에 잉크를 묻혀. 근데 2분의 1 벡터 CP 갈 때마다 이 원의 중심이 움직이잖아. 그럼 잉크를 쭉 묻히면 그 잉크가 묻은 지점이 죄다. 저 X라는 종점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잉크를 쭉 긁어. 쭉 긁어.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잉크를 묻혀서 도장에 잉크를 묻혀서 쭉 긁어주게 되면은 요렇게 잉크가 묻는 부분은 요렇게 잉크가 묻는 부분은 모두 다 색칠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뭐야? X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이 안쪽에서는 여기서 내가 요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여기서 요렇게 육각형이 딱 떨어지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색칠을 해버리게 되면은 요만큼의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요 영역이 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두 동점에 대한, 변하는 점들에 대한 위치 벡터, 지금 C를 시점으로 한 거죠. 이 벡터들의 덧셈을 얘기를 했을 때그 벡터의 종점의 위치를 찾는 거, 한쪽 벡터에다 잉크를, 한쪽에다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쭉 긁어나간 느낌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서 해석해 줄수 있다. 나의 조건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조건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x, x, x가 있어요. 1 개수가 있고 2가 있어요. 그럼 저기서 내가 중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해서 xa에다가 xc를 더해. 그 녀석의 2를 나눠. 다시 2를 곱해. 같은 식이죠. 그럼 거기다가 두 배의 벡터 xd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AC에 대해서 A와 C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 중점, 요 녀석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줄게. 너를 내가 M이라고 불러줄게. 그럼 요 녀석은 무슨 벡터가 되느냐? 벡터 XM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다 두 배의 벡터 XD를 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다시 2로 묶어줄 수가 있고 이 녀석은 2분의 벡터 XM에다가 벡터 XD를 더해주면 다시 2를 곱해주면 같은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에는 이 m과 이 d에 대해서 m과 d의 중점을 잡아줄 건데 여기서 m과 d의 중점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원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요 라인에 왜냐면 여기서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2고, 2고. 2가 되거든. 얘가 정육각형 111짜리가 나오거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대각선의 중점 여기가 n이 나와요. 여기가 n이 나와요. 여기가 n. 그럼 요 녀석을 내가 n이라고, 그러니까 나온다라기보다는 n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 요 녀석은 4배의 벡터 xn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식에서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k 곱하기 벡터 cd래 라고 해석을 해봤어. 두 벡터가 실수배네? 뭐예요? 평행인 거죠. 그럼 벡터 cd는 이렇게 가잖아. 근데 n이라는 건 여기 고정된 점이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n이라는 녀석에서 cd랑 평행해? 그럼 cd랑 평행하면서 n을 지나는 직선에 x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x는 그러면 여기와 요 라인에 요두 개의 선분에 뭐가 올수 있어? x가 올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요두 라인에 x가 올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x 위치를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랑 가장 클 때를 물어보고 싶어. 그럼 C라는 지점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벡터 CX가 가장 작을 때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때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요 상황이 가장 작을 때요. 작을 소. 그리고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클 때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때요. 요만큼 가장 클 때가 요 라인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를 먼저 구해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상황일 땐 x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요 녀석에 대해서 x 곱하기 벡터 n이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그때 k를 알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벡터 x에는 여기 x가 오는 거니까 xn은 요렇게 가는 벡터예요. 근데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요거의 길이는 2가 되면서 벡터 xn의 크기는 얼마가 돼? 2가 되거든. 그리고 벡터 cd라고 하는 녀석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크기가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그럼 얘는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크기만 계산하면 요런 비율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값을 2라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베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베타는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알파의 벡터 cd가 돼야 되거든. 근데 가장 큰 순간에는 여기 x가 오는 거야. 그럼 벡터 xn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가는 벡터거든. 그 크기는 2예요. 근데 cd랑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야. 그러면 크기가 2인데 방향이 얘랑 반대니까 이 벡터들의 관계식에 알파가 아니라 여기는 베타죠. 이 벡터들의 관계식에서 우리가 크기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은 xn이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2인데 벡터 cd의 크기는 4인데 얘네들의 크기만 얘기했을 땐 1에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지. 그럼 여기서 베타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2의 제곱, 2의 제곱해서 8이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여기에 내가 벡터 XA와 XC가 똑같이 개수가 1, 1인가 중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2가 튀어나왔어. 중점의 의미가 또 튀어나왔어. 해서 N이라는 점을 내가 이름을 부여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X의 위치 중에서 CX라는 벡터 크기가 가장 작을 때 가장 클 때를 찾아서 계산을 해준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첫 번째는 저 나에서의 좌변이 X라는 녀석으로 시점이 딱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중점, 중점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C라는 점을 다 시점으로 만들었잖아. 처음에 이 녀석이 있는 영역을 얘기할 때 C를 가지고 해석을 했잖아. 그럼 너도 다 C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벡터 XA를 종점에서 시점을 빼줘라. 벡터 XC를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데 얘는 그냥 C가 우리는 시점을, C를 시점으로 만드는 게 원하는 거니까 그냥 바꾸면 바로 되겠다. 마이너스 벡터 CX. 플러스 두 배에 종점에서 벡터 CD에서 벡터 CX를 빼줘라. 우변은 K 곱하기 벡터 CD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벡터 CX, 벡터 CX, 벡터 CX가 합이 4개가 있으니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4배의 벡터 CX로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걸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쪽에 써주면 벡터 CA에다가 벡터 CD의 2배, 얘가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K의 벡터 CD가 될 겁니다. 시점을 C로 죄다 통일해버렸어요. 나는 x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벡터 cx를 요렇게 봤더니 4분의 1의 벡터 ca에다가 4분의 2-k의 벡터 cd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해석을 해보면 4분의 1의 벡터 ca라는 것은 고정된 벡터거든. 벡터 ca를 4분의 1배로 줄였어. 그럼 절반 줄이고 또 절반 줄이면은 요렇게 가는 벡터예요. 그럼 요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4분의 1의 벡터 C인데 거기다가 CD라는 벡터에 실수배를 해서 더했어. 그럼 CD라는 벡터는 요 방향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거에 평행한 방향으로 더해주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얘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그 직선 위에 X라는 점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라인은 결국 우리가 아까 그랬던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남아서 요두 부분만 우리가 X가 가능한 영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X가 가능한 영역을 찾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 CX의 크기가 가장 작을 때와 가장 클 때를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주고 그때의 K 값을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알파를 생각해주게 되면 알파는 벡터 C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최소값이 되는 X가 여기 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CD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더 더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그럼 그때 여기서 요 실수배에 당하는 4분의 2-K가 뭐가 돼야지? 0이 되어야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를 알파라고 부르기로 했죠. 알파가 2가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베타의 경우에서는 이때가 가장 큰 점이 돼야 되는 거잖아. CX가 CX의 크기가. 그럼 여기서 4분의 1의 벡터 CA 더한 다음에 여기서 CD의 방향으로 이렇게 와줘야 되거든. 그럼 요만큼 온다라는 것은 CD의 크기만큼 그대로 가주면 되겠지? 그 녀석은 이 녀석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2-K자리 베타를 집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너는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해서 답은 동일하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 벡터의 맨 마지막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벡터 P는 벡터 A에다가 T 곱하기 실수배가 된다. 어떤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하게 되는 내용을 어떤 좀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복습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결국 얘도 뭐다? 주어진 벡터의 식을 보고서 내가 기하적인 해석을 찾아서 얘가 어디에 존재하겠구나. 어디에 존재하겠구나. 언제 최소 최대가 되겠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필수형 문제였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그림과 같이 평행 사변형 ABCD의 대각선 B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대각선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불러줍니다. 내분점을 대놓고 다 말해줬어요. 벡터 PQ를 N 곱하기 벡터 AB, N 곱하기 벡터 BC로 만족시키는 MN을 찾아서 N 빼기 N 값을 구해주세요. 이럴 때 매번 벡터 AB 0차, 벡터 BC 0차 쓰면 번거로우니까 차례대로 너를 벡터 X, 너를 벡터 Y라고 편하게 불러주고 너 벡터 X가 되어라. 벡터 BC는 너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 너를 벡터 Y라고 불러주겠다.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벡터 PQ를 불러주자. 왜? 어떻게? 시점을 A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자. 그럼 벡터 PQ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서? 종점에서 시점을 빼자. AP라는 벡터에서 AQ라는 벡터에서 AP라는 벡터를 빼자. 종점에서 시점을 빼자. 그럼 AQ랑 AP를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Q부터 보자고요. 벡터 AQ라고 하는 녀석 조금 밑에다 쓸까요? 나중에 저 계산하게. 벡터 AQ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얘가 몇대 몇? 3대 1이래. 3대 1이래. 그럼 이 녀석은 4분의 3배가 되는 거죠. 누구의? 벡터 AC야.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고민할 거 없이 벡터 AC를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하면은 벡터 X랑 벡터 Y를 더해주게 되는 거죠? 너라는 녀석은 그러면 4분의 3에다가 벡터 X에다가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벡터 Y가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벡터 AQ도 한번 AP도 찾아봅시다. AP는 더더욱 쉬운 게 대놓고 얘를 몇대 몇? 3대 2로 내분을 했대요. 그럼 내분점의 식은 AP라는 벡터는 5분의 크로스로 3에다가 벡터 y를 2에다가 벡터 x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2배의 벡터 x 더하기 3배의 벡터 y가 되어서 너란 녀석은 5분의 2의 벡터 x 더하기 5분의 3의 벡터 y라는 녀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이 녀석을 내가 구해줘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될 것이고, 그럼 벡터 aq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은 4분의 3에서 5분의 2를 빼준 벡터 X 플러스 벡터 Y의 개수는 4분의 3에서 5분의 3을 빼준 거에 벡터 Y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MN을 찾아서 M에서 N을 구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4분의 3이 사라지잖아. 굳이 통근할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m에서 l을 빼주게 되면 4분의 3은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준다. 그럼 5분의 1이 되겠다라고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주자. 문제에서 원하는 저 벡터 x, 저 벡터 y를 가지고 pq라고 구하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벡터를 위치 벡터를 통해서 뺄셈으로 나타내주고 각각을 내가 벡터 X랑 벡터 Y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그냥 계산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 위치, 내분점이라고 하는 이 기하적인 요소를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경계해야 될게 연산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분점과 외분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하적인 의미를 갖느냐를 알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늘 얘기를 하죠.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AB가 5고요. AC의 길이는 4고요. 벡터, 아니 각 C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 ABC입니다. 내부의 점을 저렇게 줬어요. 벡터 AP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삼각형이 있고요. 내부의 점은 P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 PA, 벡터 PB, 벡터 PC에 개수를 막 붙여가지고 몇 벡터 PA, 몇 벡터 PB, 몇 벡터 PC는 0벡터가 된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내분점 혹은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를 해서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이양시켜서 내분점 또는 외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그럼 셋 중에 어떤 걸 이양시킬 거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혹은 상관없을지 그거는 달라져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야? AP야. 그럼 셋 중에 하나를 넘긴다면 얘를 넘기는 게 뭔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얘를 넘겨주게 되면은 4배의 벡터 PB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5배의 벡터 PC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벡터 PA가 돼요. 벡터 AP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면 또 싫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지고 우리가 집어넣어서 시점과 종점을 바꿔버리면 벡터 AP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다? 4배의 벡터 PB에다가 플러스 5배 벡터 PC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치 벡터 얘기하면서 했었던 개수의 합을 일단 밑도 끝도 없이 나누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면은, 9, 4, 5예요. 그럼 내가 B랑 C를 써놓고서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서 B 쪽에 4를 곱했으니까 너가 4야. C 쪽에 5를 곱했으니까 너가 5야. 그럼 BC의 5대 4 내분점을 세팅을 해주자. 그럼 내분점을 내가 A, B, C, D, D라고 불러주자. 라고 한다면은 벡터 AP는 뭐가 된다? 9배의 요 녀석이 무슨 벡터? 벡터 PD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벡터 AP는 벡터 PD의 몇 배? 9배가 되는 건데 D라는 녀석이 BC의 몇대 몇? 5대 4 내분점. BC의 5대 4. 5대 4 내분점에 D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을 때 벡터 AP와 벡터 PD가 실수배야. 실수배라는 건 뭐야?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평행하죠? 그럼 여기서 일직선상에 연장했을 때 여기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APD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PD라는 녀석의 길이의 몇 배? 9배가 AP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의 비는 9대 1의 비율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벡터 AP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요 녀석은 9대 1이니까 AD 크기의 몇 분의 몇? 10분의 9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벡터 AD의 크기를 왜 얘기를 했어? 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 AB는 뭐라고 그랬고, AB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5라고 그랬고. 그 다음 AC의 길이는 4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5대 4라고 얘기를 했으니 요 PC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3 곱하기 5대 4니까 9분의 4인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AD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 루트 속에 피타고라스 4의 제곱에다가 3분의 4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4의 제곱을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9 곱하기 4에다가 루트 속에 1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얘는 약분해 버리면은 5분의 2 남으니까 2 9 18에다가 9분의 12
루트 밖으로 3분의 1 끄집어내주고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겠네? 약분해버리면은 5분의 6 루트 10이 되겠네? 라고 해서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벡터의 1차식의 형태에다가 이런 녀석들을 들여다봤을 때 이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그리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식에 내가 계수합으로 나눠줌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벡터의 식의 연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얘를 나눠주고 곱해줌으로써 나에게로 다가와 내분점이라는 꽃이 되었다. 이걸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P 관계식을 찾아준 다음에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내는 거지. 그림에서 나타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뭐 다른 녀석을 넘겨가지고 내가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이 위치를 파악하는 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벡터 AP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PA를 넘기는 것이 계산이 가장 좀 빠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보통 문제에서 주어진 또 다른 조건, 구하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넘기는 게 계산상에 유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얘를 조금 다르게도 한번 볼게요. 뭐냐면 너무나 예쁜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응? 성분이 있어요, 성분. 얘기했어도 뒤에서 배우게 되고 우리가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성분을 통해서 내가 벡터를 얘기할 수 있다. 즉 내가 얘를 너무나 직각삼각형이 예쁘게 있으니까 좌표평면상에 놓고 너의 길이가 5고 너의 길이가 4고 너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잖아. 그럼 너의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3,0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지? 너의 좌표를 0,4라고 세팅할 수가 있겠지? 그럼 내가 P의 좌표를 알아볼라? 모르니까 X,Y라고 둔다면은 저 벡터 PA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네 배의 벡터 PB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플러스 5배 벡터 PC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예요. 이게 0, 0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뭐 기하적 의미고 이거고 뭐고 없이 그냥 좌표평면상에다가 쫙 집어넣으니까 X 성분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합이 마이너스 10X예요. 마이너스 4, 3, 12더 없죠? 그럼 마이너스 12예요. 그리고 Y 성분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Y, 합이 마이너스 10Y예요.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플러스 4. 이 녀석이 0,0이라는 거죠. 그럼 너가 0이 돼야 되고, 너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올 것이고, Y라는 녀석이 5분의 2가 나오겠죠. 즉, 저 P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2가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A라는 점이 얼마야? 0,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벡터 AP의 크기는 요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와 같고, 루트 속에 5분의 6의 제곱. 4와 5분의 2의 차를 계산하면은 5분의 18의 제곱. 그럼 얘는 5분의 6으로 끄집어내면 루트의 1 플러스 3의 제곱 해주면 5분의 6 루트 10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뭐 계산이 막 아주 복잡하진 않지, 그러니까 막 아주 쉽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는 않아.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가 좌표평면상에 놓는 것이 세팅하는 게좀 쉽다. 뭐 직각삼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좌표평면상에 놓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어떤 기하적인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해둬야 된다라는 거. 해서 7번 문제 이렇게 삼각형 내부의 점에 대해서 PA, PB, PC에 대해서 실수배에서 더한 게 0벡터다라는 거. 그 상태에서 이 P라는 점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봤던 거고, 잠깐 여담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5대 4라는 걸 찾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을 때 얘가 9대 1이라는 걸 찾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너의 넓이가 5S, 너의 넓이가 4S, 그걸 가지고 얘네들의 넓이를 얘기해줘가지고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

뭐 이것 대 이거, 뭐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이런 비율들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거. 기하는 기하다 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무슨 말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하시는 친구들, 우리 수능 특강 수능 개념 했었던 기하는 기하다에서 요 삼각형에서 길이비에 대한 이야기들, 요런 도형에서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것 대 이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복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크해두면은 복잡하게 벡터 연산을 해야 될때 빠릿빠릿하게 길이의 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완성시켜 나간 단계니까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수능 특강 수능 개념의 기하는 기하다에서 얘기를 잘 해놨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으로 넘어가면은 좌표평면에서 AB는 6이에요. 그다음 AD는 5예요. 직사각형 ABCD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너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에요.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원예전 P에 대해서 3배 벡터 P, 12배 벡터 PD를 더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봤습니다. 딱 보자마자 일단 뭐해죠? 3이라는 녀석을 뽑아주면 될것 같아. 3을 쭉 뽑아주고 나서 벡터 PA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4배의 벡터 PD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럼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벡터 두 개를 1차식 형태로 표현해놨어. 뭐 해줘야 돼?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뭐를? 1과 4의 개수의 합으로 나눠주고, 그럼 5분의 벡터 PA 더하기 4배 벡터 PD, 그리고 다시 5를 곱해줘야 돼. 그 녀석은 밖에다가 곱해줘서 15를 붙여줍시다. 그래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기하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분점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A가 있어요. D가 있어요. A 쪽에 1이 곱해져 있고 D 쪽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크로스로 곱해져야 되잖아. AD의 4대 1 내분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까? 내분점을 ABCDE라고 불러줍시다. 그래주면 너라는 녀석 뭐가 된다? 15배 벡터 PE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 녀석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AD를 우리가 4대 1로 내분을 해버리면 여기가 2가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2가 되는 상태에서 요만큼이 5야. 그럼 요만큼이 4거든. 그럼 여기서 2라는 지점과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2라는 고정된 점, 원 위의 점에 대해서 얘네 둘을 이은 요런 벡터의 크기의 15배가 언제 최대 최소냐? 그럼 얘가 언제 최대 최소냐에 따라서 이거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고정된 점에서 원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렇게 생긴 직선을 그려서 얘가 원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요만큼이 최소값이고 요만큼이 최대값이었었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지름,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서 반지름을 빼거나 더해서 만들었었지. 너의 길이가 4예요. 너의 길이가 6인데 이게 원의 지름이니까 너의 길이는 3이거든. 이만큼의 길이는 3대 4대 5, 5가 되는 거잖니. 반지름은 3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잖니. 요만큼의 길이는 3이 되는 거잖니. 그러면은 최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15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5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3을 더해준 거고, 최소값은 15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5에서 반지름 3을 빼준 거였었죠. 그럼 얘는 15 곱하기 8, 얘는 15 곱하기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라지엠에서 2배 스보렘을 빼달래요. 계산을 다 해줘도 되지만 15라는 게 묶여 있어서 그냥 이대로 뒀어요. 왜? 15로 통째로 묶어버리면 8에서 2배의 2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좀더 편하니까요. 그쵸? 해서 그러면 15 곱하기 4니까 60이 정답이 되겠지요. 끝났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표현된 요 벡터의 덧셈을 내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나눠주고 곱해주는 거. 이제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한 것처럼 능숙하게 우리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보자고요.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OAB, 일단 삼각형이 나이스해. 너무나 예뻐. 정삼각형이야. 좋아. 근데 선분 AB에 중점을 C. 너는 중점이야. 너는 중점이야. 선분 OA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3대1로 너랑, 너랑, 너랑, 너랑 이렇게 같은 내분점을 D.
OB를 1대2로 내분한 점, 너랑, 너랑, 너랑 같은 이런 점을 E라고 하자. ACD의 무게중심 G1, CBE의 무게중심 G2에 대해서 G1, G2라는 벡터를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의 실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 만족시 이렇게 된다. PQ를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죠.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위치 벡터를 의심해 볼 만하다. 위치 벡터를 가지고 무게중심을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OA와 OB라는 벡터를 가지고 표현해 달라고 했으니 편의상 요 OA라는 벡터를 내가 벡터 A, OB라는 벡터를 벡터 B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그러면 저 벡터 G1, G2라고 하는 벡터 G1, 벡터 G2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시점을 O로 통을 시켜버리면은 O에서 G2로 가는 벡터에서 종점에서 O에서 G1 시점을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벡터 OG 우리가 아까 저기 그 6번 문제랑 유사하잖아요. 계산이 좀더 복잡한다의 차이뿐이에요. 벡터 OG2부터 얘기를 해보자. OG2라고 하는 녀석은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거든. 그럼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에다가 꼭지점의 위치 벡터들을 모두 더해주면 돼. 근데 요 O2라는 벡터는 저 OB라는 요 벡터의 3분의 1배가 될 것이고, OB라고 하는 벡터는 벡터 B가 될 것이고, OC라고 하는 벡터는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벡터 OC는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거든. 그럼 OC라는 벡터 자리에다가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더해 주자라는 거지. 그럼 너라는 녀석은 벡터 A는 2분의 1, 거기 3분의 1을 곱해주면은 6분의 1의 벡터 A가 되겠죠? 벡터 B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과 3분의 1 더하면 6분의 5, 1을 더해주면은 6분의 11. 3분의 1 곱해주면은 18분의 11의 벡터 B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벡터 OG1도 계산을 합니다. OG1은 요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위치 벡터들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자. 그럼 OG1이라는 벡터는 첫 번, 3분의 1에다가 OD라는 벡터는 OA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OA, A라는 꼭지점의 위치 벡터는 뭐가 될 것이다? 벡터 A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벡터 OC는 저 벡터 2분의 1의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해준 게 되겠지요. 그쵸? 그래주고 나면은 여기서 내가, 벡터 A는 4분의 3, 1, 2분의 1, 2분의 4로 통분하면 4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2인가요? 그쵸? 그럼 얘가 3, 4, 2를 더해주면 4분의 9인가요? 그럼 앞에 있는 3분의 1을 만나주게 되면은 얘는 4분의 3의 벡터 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벡터 B를 보시면 2분의 1 하나 남고요. 3분의 1 곱해줘서 6분의 1의 벡터 B가 되겠네요. 그럼 OG랑 OG1과 OG2를 다 벡터 A와 벡터 B로 표현을 했으니 요 녀석에다 대입을 해주면 OG2에서 OG1을 빼. 그럼 얘는 6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준 벡터 A. 플러스 OG2에서 OG1을 빼주게 되면은 18분의 11에서 6분의 1을 빼준 벡터 B가 이렇게 되겠죠. 예쁘게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서 여기에 있는 요 녀석 P와 요 녀석 Q에 대해서 P랑 Q를 더해줘도 되지만 통분을 뭐하러 하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P랑 Q를 더했을 때 6분의 1이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통분을 하지 말고 P랑 Q를 더하는 녀석은 6분의 1은 그냥 날려버리고 누구만? 마이너스 4분의 3과 18분의 11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8분의 11. 이제는 모른 척했던 통분을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은 후퇴할 수가 없다. 4랑 1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36. 그럼 여기서 얘는 9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7. 2를 곱했으니까 22가 되나요? 그렇죠? 그럼 너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6분의 5라고 하는 정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6번 문제랑 똑같은 아이디어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내가 위치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을 해주고 각각의
각각의 위치 벡터를 내가 계산을 해줘서 뺄셈을 해주는 그냥 연산만 찹찹찹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닌 거죠. 내가

0: 뭔가 기하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위치 벡터로 얘기를 하면은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첩첩첩첩 내가 계산만 쭉쭉쭉쭉 흘러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런 어떤 그 계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뒤에 공간좌표 단원에서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공간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인데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좌표를 세팅하는 게 현명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벡터에서도 무게중심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가 그냥 위치 벡터를 가지고 3분의 3, 벡터 3개 더해버려. 이런 것들로 가주면은 그냥 고민할 것 없이 계산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던 9번 문제였다.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고민할 거 없다. Keep going. 무게중심? 계산하면 그냥 되거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치 벡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나요? 벡터가 아무래도 2차 곡선 때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이어나가서 성분에 대한 이야기 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재밌는 벡터를 확인해 보자고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우리 6강까지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 모의고사를 풀고 7강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오늘부터는요,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까지 물리학 문제들을 모두 다 4회분에 걸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BS 파이널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죠. 여러분들이 물리학 1 수능을 보기 위해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구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바로 보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1번 문항인데요. 자, 문제 같이 보죠. 자,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부터 C까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어떤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가는요, 전구에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 무엇이 흘렀다? 그렇죠.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는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불이 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회로에 전류가 흘렀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방향? 그렇죠.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뜻이겠고, 나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 역방향 연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부터요. 자, X는 P형 반도체다.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의 플러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연결, 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X는 무슨 반도체이다? P형 반도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학생 B를 볼게요. 나에서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왜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비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학생 C를 볼게요. 다이오드는 정류 작용을 하는 전기 소자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그런 특징을 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A, B, C가 모두 다 맞으므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해 볼수 있었죠? 자, 우리 이어서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한 실험이래요. 자, 본문을 볼게요. 별에서는 가벼운 원자핵들이 결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기역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가와 나는 별에서 일어나는 기역 반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역은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핵융합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동그라미 기역은 핵융합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게요. 중성자 수는 이것이 디귿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 반응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질량수 보존과 전하량 보존. 그치? 요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의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가의 반응에서는 반응 전에 질량수는 니은과 2를 더한 것인데, 이후가 3이에요, 3.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질량수가 1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하량 보존을 보면 반응 후가 2니까 반응 전에는 1 더하기 1 해서 니은의 전하량은 1이 되어야 된다. 양성자 수가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니은은 수소 원자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니은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디귿을 찾아볼게요. 니은은 수소 원자핵임을 알아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 디귿도 한번 찾아보면, 자, 질량수 3 더하기 3에서 6. 그러면 반응 후에도 6이어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하량 보존 2 더하기 2는 4니까 반응 후에도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디귿에서의 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거니까 2거든요, 2.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중성자 수가 1이기 때문에 디귿보다 크다라고 하는 설명은, 그렇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질량 결손을 반드시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을 텐데, 이 질량 결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이 에너지의 값입니다. 에너지의 방출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더 많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에너지 값이 큰 쪽에서의 질량 결손이 더, 그렇지,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게 아니라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정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량 결손은요, 여러분들 꼭 물어보는 요인이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핵 반응에서의 전하량 보존과 질량수 보존, 요두 가지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자, 3번은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네요.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0에서부터 3t0까지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A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D에서 3D, 즉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등속도 운동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운동 방향은 일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평면상에서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처음 위치가 D였고, 그다음은 2D, 그다음은 3D, 이렇게 물체가 쭉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X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요. 자, 그다음 B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속도였죠.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아, 변하긴 하는데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합니다. 위치가 변하는데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일정한 값.

비율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볼게요. T0일 때 속력은 A가 B의 두 배이다. 자, T0일 때를 이렇게 찍으시고요. T0에서 A와 B의 무엇을 비교해야 되겠다? 그렇지.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율기를 비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비율기 비교해보자. B는 3T0분의 D니까 숫자만 쓰면 3분의 1. 그지? A 볼게요. A는 숫자만 보면 3T0분의 2D니까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3분의 1은 3분의 2의 두 배인 게 맞으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면적은 의미 없어요. 기울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에서 파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2초 간격으로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물결파 발생 실험 장치예요. 자, 나는 가의 A 영역에서 발생한 물결파가 B 영역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A, B 사이에 이웃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은 각각 4cm, 8c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한 파면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그렇지. 파장을 뜻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역 A와 영역 B에서의 파장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에서가 8cm였고요. B가 4cm였으니까 A에서가 더 길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A에서 진행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얘들아, 파동의 진행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동의 진행 속력. 파동의 진행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니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진동수분의 파장.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자, 이 식은 기본식입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파동 문제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진행 속력은 이렇게 구하는데, 문제의 조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자, 몇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요. 2초 간격으로 발생을 시켰대. 그러면 주기가 2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파장은 몇 센티미터예요? A에서. 그렇지. 8cm이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 per sec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갈게요.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역수관계죠. 진동수는 동일한 파원에서 발생된 파동이라고 한다면 매질이 변해도 그 진동수와 주기는 그렇죠.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누가 누구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 물리학 1에서 제일 뒷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현미경,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전자현미경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땡땡 연구팀은 A로 관찰한 식물 사진전을 개최를 했대요. 식물의 섬세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했고, A는 전자의 이것을 이용하여서 시료를 관찰하는 장치래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학습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기억에 정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죠? 맞습니다. 이 동그라미 기억은 바로 전자의 파동성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전자를 이용하여서 시료 표면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 중에서, 그렇죠. 주사전자현미경. 일명 쌤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A는 주사전자현미경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죠? 자, D은 파동성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전자의 파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을 이용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분해 능은 A가 광학현미경보다 좋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전자현미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사전자 현미경, 정확하게는. 근데 분해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분해능. 두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 분해능이 안 좋은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두 점이어도 얘를 하나처럼 볼 거고, 분해능이 좋은 현미경은 얘를 명확하게 두 개의 점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더 확대되어서 자세한 상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주사전자 현미경이 당연히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분해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참고로 분해능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려면, 분해능이 좋아지려면 또 연관지어서 많이 물어보는 물리량이 하나 있죠. 분해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파장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파장을 짧게 하여서 분해능을 좋게 하는 그게 바로 전자현미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해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역학과 관련된 문항인데, A하고 B가 초기에 P하고 Q점에 있는데 4m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서 R 지점에 동시에 도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T equal 0일 때 물체 A가 점 P를 3m/s의 속력으로, 그리고 B는 점 Q를 2m/s의 속력으로 지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 R에서 만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A하고 B가 똑같대요. 똑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한번 두고, A의 가속도의 크기를 이 A라고 둬볼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4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하고 B가 처음에 가속도가 다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R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R에 도착을 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있을 텐데 그 속력은 우리가 등가속도, 그렇지. 1번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네. 나중속도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그렇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A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속력 3에다가 가속도는 2a인데 몇 초가 걸렸대요? 맞아요. 2초가 걸렸대요. 2초.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b의 속력은 처음 속력이 2였고요. 그다음에 가속도가 a인데 2초가 지났으니까 2a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의 R에서의 속력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 Q하고 R 사이의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A의 처음 위치 P에서 R까지 하나 기준 잡고, B의 처음 위치 Q에서 R까지 기준을 잡았을 때, A하고 B가 각각 처음 시작점에서 R까지 도착할 때, 각각이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거리에 대한 차이, 그 차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파워풀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맞아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각각의 이동 거리 SA, 그다음에 SB 이것의 차이가 4m가 나오면 되는 거고, 그 차이는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에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2초 걸렸으니까 시간 2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A의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얼마예요?
처음 속도 3. 나중 속도는? 그렇지. 3 더하기 4a. 3 더하기 4a. 요게 바로 a의 평균 속도. 빼기. b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얼마? 2 더하기 나중 속도는 2 더하기 2a.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4가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2 정리가 될 거고, 위의 식을 정리하면 6 더하기 4a, 여기는 4 더하기 2a, 빼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a. 그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a가 1이야? 그러면 va는 7, vb는 4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sa 빼기 sb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아, q와 r 사이를 물어봤으니까, 요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b가 2에서 4m/s가 될 때까지의 이동 거리를 또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게 사실 요거죠, 요거. 자, 여기에서 요게 바로 b의 평균 속도였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자, 2분의 4 더하기 2a 1이니까 6 곱하기 2초 이 일을 해주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미터? 그렇지, 6m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을 이용해서 나중속도를 표현을 하고,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물체의 이동거리에 대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는 평균속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서 정답은 5번, 6m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연력학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하게 5개나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을 잘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량 Q를 공급을 했어요. 열량 Q를 공급했죠? 자, 나는 가에서 고정핀을 제거했더니 기체가, 체크해야죠, 단열 팽창이 돼요.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열역학 관련된 문항을 풀 때 필요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열역학 제1법칙도 있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있습니다.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가 T에 비례한다라는 식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고정핀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의 크기, 즉 부피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피가 일정하네?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그렇지, 온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가에는 누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야? 열량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내부의 온도가, 그렇지, 올라간다라는 거겠지.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온도에 비례한 요 압력도 같이, 그렇지, 올라간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뒤로 넘어가면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있는데, 압력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지금 4번, 5번은 압력이 가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 2, 3번 중에서 하나를 우리 찾아야 돼요. 그쵸?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나를 분석해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팽창이라 그랬어? 그렇지, 단열 팽창.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그 열 공급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써가지고 외부에 일을 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감소하게 되냐면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온도가 감소해야 돼. 그치?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온도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보면, 다시 넘겨서 여기 보시면요. 일단 1, 2, 3번 중에서 봐야 되는데, 온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온도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값이 곱해진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나 같은 경우에도 PV 곱한 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단열 팽창에서 바로 1번에 해당되는 그래프이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 요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그래프가 무엇인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관계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가 이제 있는데 처음 속도가 1m per sec예요. 자, 그런데 x는 0에서 4m까지 플러스 x 방향으로 자, 체크해 보세요. 힘을 받아서 직선 운동을 한대요. 이 물체가 힘을 받아요, 힘. 그럼 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렇죠. R자임이에요, R자임. 이힘 말고 그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요 F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X는 0, 4m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1m per sec, 4m per sec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를 한번 보세요. F의 크기를 물체의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아, 그렇구나. 그랬을 때 F0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어떤 개념,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 문제는요. R자임이 가해진 상태에서 물체를 특정한 거리만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그랬더니 속력이 증가해 버렸네? 아, 그러면 요 개념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해준 일은? R자임이 해준 일은 물체의 무엇과 같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죠. 문제 풀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R자임이 해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보고 알아야지. 자, 보세요. F의 크기. 그리고 X. FX. 즉, 이 면적이 바로 R자임이 해준 일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면적을 구해보면, 자, 중간으로 해볼까요? 2분의 3F0 곱하기 4를 하게 되니까 면적은 6F0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자임이 해준 일 6F0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체의, 그렇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여기선 정확하게는 증가량이겠죠? 왜냐면 속력이 1에서 4로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1mv 제곱인데 2분의 1의 질량 2kg이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서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으로 바로 써볼게요. 자, 나중 속력의 제곱 얼마? 4의 제곱. 바로 계산해서 써볼까? 16. 빼기. 처음 속력은 1. 제곱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F0라고 하는 것은 2분의 5N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요겁니다. R자임이 해준 일이 바로 그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 물체가 수평면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데 힘이 제시되어 있고 이동한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볼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 우리 이제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 용수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수철이 나와 있기는 한데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하는 거. 그 힘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
상황을 우리가 이두 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A가 세퀘아적 정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정지. 일단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정지. 그렇지. 알짜임이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일 거고. 그렇지? 그리고 문제에서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매달아서 용수철이 아래로 내려간 상황에서 정지해 있는 거니까 원래 길이에서부터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A를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무슨 힘이 있다? 그렇지. 탄성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탄성력이 결국에는 중력과 같은 상황이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억 볼게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왜? 정지해 있었으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를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일단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힘을 표시를 할 때, 그 힘들이 작용하는 그 작용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선에다가 모든 힘들을 표시하면은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자, 일단은, mg, A의 무게, 그리고 B의 무게, emg. 이렇게 하나 표시해 볼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 조건 한번 보자. AB의 질량은 M하고 EM인데,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용수철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래. 가에서 얼마였지? F였어, F. 그러면 나에서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3F. 그러니까 3F니까 얼마예요? 3mg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 A하고 B는 서로 접촉해 있어요. 그쵸? 접촉해 있어.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있을 거고, B도 A를 위로 떠받치는 힘이 있겠죠. 즉, 수직항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힘을 B가 A를 떠받치는 힘, 반대로 A가 B를 이렇게 아래로 미는 힘 표현을 해볼게요. 자, 또 하나. B라고 하는 건또 누구와 맞닿아 있어요? 수평 면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수평 면이 B를 또 위로 떠받치는 힘도 있겠지. 그 힘을 N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나 같은 경우에도 알짜임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 N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결정이 되겠네. 왜냐하면 A 기준에서 아래 방향의 힘 3mg, mg, 그렇지, 총 4mg가 위쪽 방향 힘 m'인 4mg하고 같으면 되니까. 그지? m'이 4mg고요. 나에서 보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 즉, 얼마냐면 3mg예요, 3mg. 3mg. 힘과 B가 A를 받치는 힘. B가 A를 받치는 힘은 요거죠. M'. 4mg예요. 일단 요렇게 크기를 비교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있고,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과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작용 반작용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B가 A를 받치는 힘의 반작용으로서 A가 B를 이렇게 누르는 힘, 이 작용 반작용의 결과이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A와 B의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들을 하나의 그냥 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그 작용선 상에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들을 표현해 보면 간단합니다.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위아래밖에 없어요. 뭐, 양옆에서 힘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만 표시 잘할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N이에요, N.

그치? 자, 그런데 N'은 4mg였기 때문에 B에서도 힘의 평형관계, 즉 R'이 0인 것이 만족이 되려면 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여야 돼, 얘들아? 그렇지, 6mg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평면이 B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6mg가 맞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마 이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을 표현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면, 연습이 잘안 되어 있다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연습을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 문제에서는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문항인데, AB의 전기 전도도가 서로 이제 다른데, 물질이 무엇인지, A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간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 전도도가 A는 얼마입니다, B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누가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인지를 파악해 볼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걸 통해서 D 간격까지도 대소 비교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예요. 알겠죠? 자, 문제가 길고 글이 많고 그림이 뭐 크게 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AB는 반도체, 절연체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실험 결과를 보니까 A는 전기 전도도가 2.0이에요. 하지만 B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누가 더큰 거예요? 맞아요. A가 더큰 거예요. 그럼 반도체하고 절연체 중에서 누가, 그렇지,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다음에 B는 절연체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D 간격은 반도체와 절연체 중에서 누가 더 D 간격이 커야 돼? 그렇죠. 절연체가 D 간격이 훨씬 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기역은, 즉, 절연체의 D 간격은 반도체의 D 간격인 0.67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기역 보세요. 아, 기역 보세요. 보기 기역. A는 반도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동그라미 기역은 0.67보다 크다. 우리가 절연체와 반도체의 D 간격을 통해서 대소 비교 완료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상온에서 단위 부피당 전도 D에 있는 전자의 수, 즉 자유전자의 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유전자의 수는 A가 B보다 많다. A하고 B의 전기전도도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가 전기전도도가 절연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수는 당연히 A가 더 많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물질 크게 절연체, 반도체, 도체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세 가지의 특징을 뭐 전기 전도도에 대한 특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와 연결지어서 D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그 간격, D 간격 통해서 전기 전도도를 당연히 한 번에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디귿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가 D에서 전도 D로 전자가 전위를 했을 때, 이 전자는 자유전자로서, 이 자유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지, 전류가 잘 흐른다,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이겠죠. 자, 구분지어서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은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점 P와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와 검출기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의 관성계에서요, B가 탄 우주선이 P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땅 하고 지나는 그 순간, B가 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T0이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T0이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 기준에서 빛이 P에서 검출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T0래요. 그쵸?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진행 속력이 있을 거고, 그 속력과 시간 T0를 곱하게 되면 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볼게요. 비가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자,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빛의 속력 관계없이 어때야 돼? 그렇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CT0보다 작다. 자, 누구 관성계? B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는 P하고 Q 사이, 검출기 사이가 CT0예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이 간격이 수축되잖아요. 길이 수축. 그렇기 때문에 B 관성계에서는 CT0보다 작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자,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비가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A 관성계에서 T0만큼 걸렸습니다. 그쵸? 비가탄 우주선에서 방출된 빛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 수축도 길이 수축인데 B의 운동 방향과 검출기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없고 작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기 때문에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모의고사 4회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 문항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2번 역학 문항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자, 수평면에 두 물체가 나와 있는데 이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충돌을 할것 같아. 아, 충돌과 관련된 문항이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x = 0과 4D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동시에요, 동시. 자, 그런데 AB의 운동량이 저러한데 그림 나에서 3D에서 충돌을 한 다음에, 3D에서 충돌을 한 다음에 각각 등속도 운동에서 A가 2D를 지나는 순간, A가 이렇게 2D를 그 지나는 순간에, 순간이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B도 4D를 지난대요. 그러면 A하고 B가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충돌 이후에 AB의 속력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이 방법을 가에서도 한번더할수 있어요. 자, 어떻게? A는 0이고 B는 4D였는데, 얘네가 어디에서 충돌했다고? 3D에서 충돌을 했다고. 그러면 A가 3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B는 D만큼 이동을 한 거겠지. 그치? 그러면 A하고 B는 속력의 B가 맞아요. 3대 1임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식을 써서 보여줄게요. t라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충돌할 때까지가 t분의 a는 3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고, b는 t분의 d라는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래서 3대 1입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p는, 운동량 p는 mv라는 식을 써볼게요. 자, 문제에서 기억 보시면 질량이 a, b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충돌 전에 운동량의 B가 A 대 B는 몇대 몇임을 알고 있냐면 3대 2임을 알수 있어요. 그럼 3대 2. 바로 써야지, 3대 2. 그리고 속도의 B는, 그러니까 속력의 B는 3대 1. A 대 B가 3대 1. 그럼 질량 B가 바로 나와야죠? 얼마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질량 B는 1대 2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A가 B보다, 맞아요, 작아야 한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요, 여러분들, 충돌 이후에

물체의 속력이 서로 똑같아요. 그럼 A, B의 충돌 이후 속력은 똑같으니까 1대1, 1로 놓고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A의 질량과 B의 질량비가 몇대 몇이었어요? 여기 있잖아. 1대 2. 1대 2였기 때문에 충돌 이후의 운동량의 비도 1대 2가 나와야 해요. 그죠? 선생님, 근데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B가 T라는 특정 시간 동안에 3D만큼, 아, 3D가 아니죠? 4D에서 3D로 D만큼 운동을 하고, 충돌 이후에도 이렇게 4D만큼, 3D에서 4D로 D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죠?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충돌 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돌 이후에 B의 운동량은 EP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EP0일 때 2야? 그러면 1일 때는 P0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0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단골 질문이죠.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인가요를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자, 처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이 왼쪽으로 얼마였어요? EP0였어요. 그런데 충돌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EP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변해야 마이너스 EP0에서, 마이너스 그냥 써볼까요? 방향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EP0에서 EP0로 바뀔 수가 있을까? 요만큼 바뀌어야 되겠죠? 4P0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그래야 EP0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4P0이고, 그게 곧 충격량의 크기니까 4P0이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13번 파동 문항이네요. 파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진폭이 몇 센티미터래요? 1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진동수와 진행 속력이 같은 파동 PQ가 있다고 합니다. 진동수하고 그다음에 진행 속력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때 PQ가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여서 중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0과 4초인 순간에 중첩된 파동의 변이 y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4초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의 마지막 조건 중요합니다. 자, x는 2cm에서 t equal 4인 순간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대요. 자, 2m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2m가 아니죠? 2cm. 2cm인 지점에서 4초일 때 처음 변이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두 파동의 합성파의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2cm인 지점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쵸? 그때가 몇 초가 걸린대? 4초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이 진동이 위로 쭉 올라갔다가 최대 변이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까지 왔다가 최소 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오는 데에는 이 4초가 몇번 반복된 거예요? 네번 반복된 거니까 주기가 몇 초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지. 주기가 16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해됐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의 파장은 4cm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진 않네요. 진행 속력이 그냥 같다라고만 알려주고 있고, 그 진행 속력을 구해야 돼요. 자, 진행 속력은 T분의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행 속력에서 주기는 몇 초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16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6초. 그리고 파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동하는데 4cm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진행 속력은

0.25cm per sec라고 볼 수가 있고 P의 파장은 4cm, 기역바로 해결이 되죠. Q의 진행 속력은 0.25cm per sec니까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T equal 2초일 때 2cm와 6cm에서 Y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cm와 6cm에서는 여러분들 위상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난 상황이고, 위상이 같으므로 결국에는 2초일 때는 위상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겠죠. 0초일 때 위상이 같음을 확인했으니까 2초일 때도 위상이 같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D급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번입니다. 자, 14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 PQ로 연결한 후에 C를 잡아당겨서 정지시켰대요. 자,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정지. 정지는 땡큐 조건이에요. 정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워 하셔야 됩니다. 왜? 정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알짜임이 0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짜임이 0. 그렇기 때문에 A, B가 지금 경사면에 놓여져 있는데 A,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A하고 B는 질량이 1kg, 2kg이기 때문에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비가, 그렇죠, 1대2예요. 1대2. 그러니까 A가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했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EF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지? 여기에서 C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C라고 두었을 때 이 FC까지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FC라고 하는 것을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뭐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서 다 합쳤을 때 알짜임이 0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C를 또 끊어버려요. 어디를 끊냐면 P를 끊습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가속도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 보세요. 2초일 때 P가 끊어졌고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 왜냐하면 B의 속력과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B의 속력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그 증가함을 가지고서 가속도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4니까? 그치, 2. 그러니까 전 가속도, 끊어지기 전 가속도는 2m/s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 끊어진 후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끊어진 후에는 2에서 4니까, 6이니까 4분의 5. 그래서 4분의 5m/s 제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할 건데 끊어지기 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지기 전에는 F 더하기 EF, F 더하기 EF죠? 그러니까 3F에서 FC를 뺀 것이 알짜임이 될 텐데 전체 질량합은 3 더하기 M이 될 거고 그때의 가속도는 E가 될 거예요. 자, 얘를 한 번에 3F라고 한번 해봅시다. 3F. 됐죠? 자, 그 다음 끊어진 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끊어진 후는 3F가 아니죠?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B하고 C 사이의 운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B는 처음에 오른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A랑 B랑 연결되어 있는 실 Q를 P를 끊는다고 해도 B는 오른쪽 아래로,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EF라고 하는 힘이 더 클 겁니다. FC라고 하는 힘보다. 자, 그 힘으로 전체 질량 E 더하기 M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F를 없애볼 거예요. 자, F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숫자를 6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6F, 2F,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겠네요. 숫자만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6F, 3FC 숫자를 곱하면 4분의 1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자, 그러면 F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12 더하기 4M이고요. 얘는 4분의 30 더하기 2분의 15죠? 2분의 15. 2분의 15 더하기 4분의 15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식을 빼게 되면은 2분의 24에서 2분의 15를 빼면 얼마예요? 2분의 9. 4m에서 4분의 15m을 빼면은 4분의 1m.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돼요. FC하고 M 사이의 관계식.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의 조건을 잘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Q가 B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는 장력이잖아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인 장력과 같아요. 즉, 여기도 T고 여기도 T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C에 작용하는 R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장력에서 FC를, 그렇죠, 빼면 돼요.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력에서, 여기다 써볼게요. 장력에서 FC를 뺀 것이 바로 C에 작용하는 R자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T는 FC와 라지 FC와 스몰 FC를 더한 값으로 장력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1초일 때가 4초일 때몇 분의 몇 배래요? 그렇죠. 5분의 6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비교해서 써볼게요. 언제? 1초일 때하고 4초일 때하고. 1초일 때가 4초일 때의 5분의 6이었나요? 5분의 6배. 요걸 이제 써보자 라는 뜻이에요. 자, 1초일 때는요, C의 R자임, 질량이 m이고 가속도가 이니까 2m 더하기 fc는 얼마예요? c의 r자임은 fc 그대로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요 값이 5분의 6배인데 4초일 때의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c의 r자임 4분의 5에다가 질량 m을 곱하니까 4분의 5m 더하기 그다음에 FC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m 더하기 5분의 6 FC가 될 거고요. 자, 좌변을 보시면 2m 더하기 FC, 우변은 2분의 3m 더하기 5분의 6 FC. 정리를 해볼게요. 자, FC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5분의 1 FC는 2m 빼기 2분의 3m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 m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FC라고 하는 것이 2분의, 그렇죠, OM이 되는 거고, 이 FC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요 값이 2분의 OM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M을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9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4분의, 넘어가면 4분의 10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9가 될 거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것은 2kg.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 물체가 뭐에 있었다? 그렇죠.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R자임이 0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조건을 쓰셔야 되는 거고, 문제의 조건에서 그래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누구의 속력? B의 속력. B
비해 속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관계식을 우리가 얻어낼 때, 뭐를 이제 보통 활용을 하냐면, 문제의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실이 B를 당기는 그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끊어지기 전이 끊어진 후에 5분의 6배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의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조건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얘를 풀어내기 위해서 관계식을 너네가 하나 써야 되니까 잘 찾아서 한번 써봐.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해서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로 찾아낸 다음에 원래의 찾아냈던 식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파이널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14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5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풀어볼 건데,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항들은 조금 어렵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제4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1회, 2, 3회 충분히 복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떠한 핵심 개념이 있는지 같이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개념은요. 5번에 구조식을요, 나타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선 하나.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단일결합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을 구분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일 수도, 삼중결합일 수도, 단일결합일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옆에 있는 이 분자, 옆에 있는 분자 사이에서 이 원소는 어떤 애일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공유전자쌍을 몇 개 하는 애다? 그럼 여기서 얘네가 몇 개 하겠다. 이런 서로 유추하면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에서는요, 6번인데요. 우리한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요, NF3다 4개, N2F2도 4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로 동일한데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건 중심 원자가 하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개로 같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하나일 수도 있고 더 확장하여서 중심 원자가 2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자를 찾아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개념은 우리 분자식 제대로 그려보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를 가진 힌트를 통해서 중심 원자가 한 개인 애뿐만 아니라 두 개인 애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려보자. 자, 마지막은요, 8번입니다. 이건 제가 2회 실전 모의고사와 3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실린더나 강철용기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사라졌어요. 반응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반응 후에 사라졌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한계 반응물을 가지고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가 같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실린더와 강철용기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서 비교했을 때 반응 물질 사라진 애가 있어요. 그럼 걔는 한계 반응물이네요. 걔로 인해서 반응 몰비가 결정될 거고 반응 개수비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저랑 같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화학의 유용성을 항상 나타내고 있는 문제죠. 거기다가 4단 안에서 열핵 추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문 읽어볼게요. 그림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수업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뷰테인 나는 아세트산으로요. 실생과 관련된 물질로 휴대용 가스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휴대용 가스다 라는 순간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리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열이 필요했을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고요. 식초다.

식초에 이제 성분으로서 아세트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기억합니다. 가가 연소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이 뷰테인은 휴대용 가스로 우리한테 지금 힌트가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캠핑 갔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가스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럴 때 어떨 때 사용했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그럼 이 연소한다라는 건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가 아니라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라고 가져야 했죠. 다시 한번 더 발열 반응이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니은, 나의 수영액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다시 한번 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은요, 물 속에서 무엇을 내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수소이온을 하나 내놓는다라고 해서요, 액성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수소이온 내놨으니까 산성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D급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와 산소와 같은 것들이 공유결합함으로써 화합물을 형성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탄소, 수소, 탄소 있습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 탄소가 있어요. 모두 다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디귿 선지가 맞구나. 답은 디귿만 가서요. 2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우리는 탄수화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라는 것을 항상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탄수화물 결정짓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뒤 상황을 판단해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에서는 전자배치 규칙을 잘 알고 있는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 바닥 상태다라고 하는 건 싸움 원리도 잘 지키고, 파울리 베타 원리도 잘 지키고, 훈트 규칙도 잘 지켜야지 우리가 바닥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들뜬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파울리 베타는 절대로 어긋나서는 안 돼요.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싸움 원리나 훈트 규칙 중 무엇을 이제 위배했을 때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학생 A가 그린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 가에서 달을 나타냈는데요. 기억. 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면 일단 1s에서 2s, 2s에서 2p로요. 싸움원리라는 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털로부터 점차점차 우리가 높이 가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1s 다치에서 2s 갔고 2s 다치에서 2p로 갔기 때문에 너무 잘했고요.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2p에서는요, 홀 전자수가 최대로 되도록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는 한 오비탈에서는 전자가 최대 2개, 서로 다른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서로 다른 스핀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도 서로 다르게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라고 표현하고요. 니은 갑니다. 나는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ES에서 스핀자기 양자수가 서로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있고요. 디귿.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면 1s 다 채웠어요. 2s 가서 채워주고 2p로 가줘야 되는데 2s에서 다 채우지 않고 2p로 갔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맞으니까 1번.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때 스핀자기 양자수는요. 딱 멀리서도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니은 선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싸움 원리는 순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잘 채우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움 없었을 것 같고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3번은 제가 항상 풀때이 원소를 굳이 찾아야 되는가? 그냥 우리는 얘네들의 전자 배치, 이 화학 결합 모형으로만 보고서는 빠르게 풀면 어떤가? 라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린 화합물 A, B와 C, 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고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A라는 건 전자 두 개가 바깥에 있었는데 지금 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죠. 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었고요. 반면에 여기에선 비금속의 원소가
원자가 어떻게 했어? 전자를 얻었는데 몇 개? 두 개를 얻었다. 그럼 두개 원래 얘거 아니네. 그러면 이제 시와디는요, 전자쌍을 하나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는 C 거, 하나는 D 거, 그럼 모두 다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들이었다.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기억 갑니다. AD2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D2가 이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줘야 되는데 A라는 건 전자를 두개 있는 이가 양이온이고요. D라는 건 전자 하나를 얻어감으로써 일가 음이온이 되는 애겠죠. 그렇기 때문에 A 하나 양이온에 D 음이온이 두 개가 오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 꼭 확인. 바로 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니은 갑니다. C2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2B라는 거는 전자 하나가 부족한 애였고 B라는 애가 두 개가 부족한 애였기 때문에요. B 하나에 C가 두 개가 옴으로써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 결합 물질을 형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건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셔야겠죠. 그래서 B라는 건 전자 두개 부족하고 C라는 거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C2B다라는 화학식은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D급 갑니다. A에서 D 중 원자과 전자 수는 D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얜 가장 바깥에 두 개, 얜두개 지금 없어야 되니까 여섯 개. 여기선 하나, 여기 하나 부족하는 일곱 개라는 게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찾아보면 얘네 지금 두 개라는 원자과 전자, 여기 여섯 개라는 거, 여기 하나라는 거, 여기 일곱 개라는 거.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요, D가 가장 큰게 맞습니다. 기억과 ㄷ이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찾고 싶다면 얘는 마그네슘. 얘는 산소, 얘는 수소, 얘는 플로린이다. 그래서 만약에 찾는 게 본인은 더 빠르고 눈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써서 하는 게더 좋다 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거 써놓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었는데 제가 천천히 해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쓰지 않고 하는 거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갑니다. 4번 가볼까요? 4번은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개념을 했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혹시 한번 틀렸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계속 맞추려는 이 집착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문에 대한 포인트는요.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입니다.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요, 물에서 수증기가 될때 증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부피가 크다라고 하는 건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라는 건이 넓은 부피,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다르면 남아있는 이 물의 질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물의 질량을 보고 우리는 사실은 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서는요, 이 물의 질량과 그리고 수증기의 질량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제2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탐구활동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앞에서 다시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랑 발문 읽고 들어가 볼게요. 표는 25도에서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 나에 물 A g을 각각 넣었습니다. 서로 동일한 물의 질량을 넣어주었고요. 처음에 물이 있었고, 이 물이라는 게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요. 수증기가 생기며 이 수증기들이 다시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가에서는 언제 T3일 때, 나에서는 언제 T2일 때 물과 수증기가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도달한 시점을 보니까요 가와 나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물의 양도 일정하고 수증기 양도 일정하겠죠?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 속도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나에선 C에 양으로 일정할 거고, 나에서는 B 양으로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X 값이 B일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합니다. 그러면 X와 C를 비교하세요를 우리가 B와 C를 비교하세요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거 발견하셨나요? 가의 B를 갖고 있었던 시점이 있긴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라는 건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물이라는 건 수증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을 때이 수증기의 양은요, 나에 비해서는 많을 것이고 처음 시점에 물의 질량 같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물의 질량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래서 B에서 쭉 가서 C 가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X가 B이기 때문에 B랑 C 비교하면 B가 더 크다. 라고 가주면 돼요. 그래서 X라는 건 B라는 것이고 C보다 B가 더 큽니다. 니은 갑니다. 가에서 이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에 대한 비율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동적 표현 시점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제 질문 자체는 우리한테 가에서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T3일 때는 이미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고요. 그러면 이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떻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눠준 값은 1이다. 하지만 T1일 때를 가져볼까요? T1일 때는 아직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 전이에요. 그럼 증발과 응축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클 겁니다. 그러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증발분의 응축을 물어봤어요. 그럼 증발분의 응축 속도 이 비율 자체에서는 증발이 더 크기 때문에 얘네가 1보다 작은 비율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T3일 땐 1이고 T2일 때는 1보다 작은 비율이니까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클 것이다. 라고 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요. 이 시점, 동적 표현 시점과 도달 전의 시점을 많이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니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급 가볼까요? 이번에는 가와 나를 같이 물어볼 건데요. T2일 때 수증기와 물에 대한 질량비가 나와 가 중에 누가 더 크니라는 질문인데요. 나와 가에서 이 T2일 때 물에 대한 질량 누가 지금 더큰 거예요? 우리가 기억선제에서 안 거는 계속 물의 질량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B보다는 물의 질량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가를 비교했을 때 나라는 것이 물의 질량이 더 크고 그럼 수증기의 질량은 반대로 가가 더 크겠지만 우리 연습했던 거 있습니다. 원소의 주기성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거 나눠주면 어떤 비율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준 애가 더 크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는 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역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속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질량에 대한 비율 비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5번에서는요,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구조식은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 이 분자들을 비교하면서 유추해 가세요라고 했거든요. 여기 W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와 다에서 지금 중복될 수 있는 애가 있을까? 그럼 X랑 Z랑 Y를 찾으면 남은 애겠다. 그럼 여기에서 X라는 건 공유전자상수 몇개 되는 애, 여기서 확정지면 X라는 특징 얘, 그럼 Z라는 특징 확정. 그래서 가의 W는 누구야? 이런 식으로 서로 분자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딱 얘만 있고 얘 중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푸실 때는 무조건 가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로 시작했을 때 모르겠으면 나와 다를 보면서 빠르게 해결해 가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발문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소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에 구분 없이 나타냈고요.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모두 오태규칙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요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공유전자상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했던 기억나죠? 탄소라는 건 4개 가능하고,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1. 이게 왜 힌트가 되는가? 한번 보면은, 수소라는 게 양쪽에 와서요. 여기는 무조건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W는 누가 가능하다? 바로 그렇죠. 얘는 공유 전자상 두 개만 가능한 애, 산소.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 양쪽에 있는 애가 가려져 있었을 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우면 얘가 산소인지 탄소인지 구분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저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와 다도 찾아볼까요? 나에서는 공유 전자상 3개가 가능한 애니까 얘가 질소. 그래서 Y라고 하는 애는 공유 전자상 하나만 가능한 애 바로 플로린입니다. 자, 바로 제가 질소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Y라는 애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상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3개 말고 만약에 2개씩 온다면 6개인데 6개 되는 애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소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다에서는 X, Z, Y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누구예요? 바로 질소. 질소라는 거 공유 전자상 3개 가능한 애. 그러면 여기에서 Y라는 거 플로린이었고, 공유 전자상 하나 가능하고, 가운데는 공유 전자상 4 가능한 탄소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는 무극성 분자에다 마치 직선형처럼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산소고 비공유 전자상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쳐져 있는 바로 구분형 구조라서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니은 갑니다. 결합각은요, 나와 달을 비교했을 때 다라는 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직선형이에요. 직선형과 여기에서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삼각불형이에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결합각이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다가 더 크다. 그래서 다라는 건 직선형이기 때문에 결합각이 180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합각과 비교했던 연습 충분히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직선형이었죠. 그래서 직선이 나왔을 때는 삼각불형 안 되죠. 다가 더 크다. 디귿. 다에는 삼중결합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여기 삼중결합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이 숨어있기 때문에 공유전자상 가능한 애를 찾아줬어야 됐다. 답은 2번, 디귿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처럼 우리가 지금 수소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공유전자상 두 개가 보였지만 만약에 가가 잘안 보여요. 탄소인지 산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미 우리가 나와 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다 소거하고 나면 산소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구조식에 단일결합과 다중결합 구분 없이 나타낸 게 있어요. 이제 손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각각 공유전자상 수 가능한 게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요, 우리가 방금 5번에서 푼 것처럼 어떤 분자가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주는 건데, 공유 전자상 수와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수를 가지고서는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인데요. 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2다라고 하면은, 일단 2원자 분자인데, 구성 원소가 하나야? 그럼 동일한 X와 X가 나와 있겠다. 그럼 X와 X가 나와 있는데 단일인지 이중인지 삼중인지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탄소는 탄소 탄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를 소거해주는데 하나의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발문에서 어떤 원소들에 대한 건지 힌트 보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X에서 Z는 질소, 산소, 플로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다에서 모든 원소는 오택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빠르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아까 5번과 동일하게 공유 전자상수와 비공유 전자상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공유는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린 하나. 모두 다 이원자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애고요. 여기서 비공유 전자상 수는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자, 그런데 매혹적인 숫자다. 6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분자가 6이 실제 값이라면 분모는 1일 겁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있대, 비공유 전자쌍 수가 6인데요.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원자 분자니까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 수는 두 배를 시켜줘야겠죠? 그럼 6과 1이니까 빠르게 x는 누구다? 플로린이다. 그럼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럼 2분의 12인 비율은 없어요.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큰게 플로린이기 때문에 플로린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x가 누구다? 플로린이다. 라는 걸 빠르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x 플로린이다라는 걸 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 찾아냈어요.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청에 의해서 언급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는 긴장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나에서 보니까 분자당 군소원자 수가 3개예요. 근데 플로린은 공유 전자쌍 수 하나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러면 플로린은 지금 중심원자가 될수 없겠고, 그럼 Y라는 애가 왔을 때 양쪽에 지금 플로린, 바로 Y라는 애, 공유 전자쌍 두개 가능한 누구다? 산소겠다. 그래서 얘가 산소고요. 그래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3개. 자, 그럼 이제 공유분해 비공유 전자쌍 수가 2X인데 저걸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산소라는 거 공유 전자쌍 수두 개에다가요. 플로린 양쪽에 3개씩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6개. 근데 산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8, 나눠준 값 4. 근데 2x는 4예요. x가 4가 아니고 2x는 4이기 때문에 x 값은 몇이다? 2다. 라고 가져야 돼요. 그럼 이 x 값은 2다. 라고 해서요. 이제 달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달을 맞춰볼 건데, 아까 제가 유니크한 개념 청해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4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건, 바로 나에서 제가 Y라는 거 중심 원자로, 플로린 양쪽에 두개 있을 거와 같이, Z라는 거 있고요. 그럼 얘가 플로린이 3개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가 됩니다. 그럼 얘기했어요. 라고 하지만, 이게 성립하는지 보세요. 공유 전자쌍 수가 3개에다가, 비공유는요, 여기 지금 3개, 3개, 3개에서 9개, 그 질소가 만약에 여기 딱 하나 있다면 얘네들 다 더했을 때 10개 돼요. 그럼 3분의 10이기 때문에 2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 성립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더 이제 생각해내야 돼요. 무조건 우리한테 X, Y, Z는 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Z는 질소는 확실해요. 그럼 또 가능한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중심원자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아, 질소가 있고 또 질소가 있고 양옆에 플로린이 온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개가 될수 있고 다만 질소라는 건 공유 전자쌍 3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다중결합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셋, 4개고요. 여기서 비공유가 3개, 3개 플로린 지금 가지고 있죠. 6개에다가 질소 하나하나 해서 2개, 총 8개. 나눠준 건 몇이다? 2가 되기 때문에 X가 2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분자가 무엇이었다? N2F2예요. 그래서 아까 유니크한 개념 청해에서 제가 중심원자에 대한 힌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딱 우리한테 중심원자 한 개고라고 해서 묶어놓는 게 없기 때문에 중심원자의 개수를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어야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4에서 또 가능한 애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건 플로린 두개 있다, F2. 나라는 거는 OF2. 다라는 건 N2F2로 가주며 기억 갑니다. X라는 건 2다라는 건 찾아냈고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나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거 질문 자체가 전김성도 비교해라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나라는 건 산소와 플로린으로 되어 있는데 전김성도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커지니까 플로린이 크다. Y라는 건 산소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Y 산소라는 건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D급 갑니다. 다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다에서 보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나요? 우리 이걸로 봐줄까요?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 사이에서 공유결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플로린과 산소, 플로린과 산소, 아, 산소가 아니라 질소죠? 플로린과 질소, 질소와 플로린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극성 공유결합도 있는 건 맞지만 무극성 공유결합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과 틱은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고온결합뿐만 아니라 극성 고온결합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항상 구조식을 그리면서 있는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서는 다시 한번더 우리가 앞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했던 유형과 비슷하게 어떠한 원소를 주었을 때그 안에 가능한 오비탈이 다양하겠죠? 그거를 해결하는데 자기 양자 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다. 왜냐하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차이는 s 오비탈은 부양자 수가 0이었고, 그럼 p 오비탈은 부양자 수 1이었고, 그때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 0, 1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양자 수는 꼭 조심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발문 읽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럼 최소는 1s에서 최대는 3s까지 가능한 경우고요. 여기에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비탈 찾고 보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가와 나에 대한 관계를 보니까 2가 차이 납니다. 근데 그 2가 차이 나는 건 주양자수, 부양자수 합한 값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최소값은 1s니까 얘네들 값은 1, 최대값은 3s 또는 2p죠? 걔네들은 몇이에요? 3 더하기 0 또는 2 더하기 1이니까 바로 3이다. 그럼 얘네들 차이가 얼만큼 나요? 이만큼. 이미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최소와 최대, 에너지준이 낮은 오비탈과 에너지준이 가장 높은 오비탈을 비교했던 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 얘가 몇이야? 1이야. 그럼 얘네는 몇이야? 모두 다 3이야 라는 걸 찾아냈고 그렇다라는 건 얘네가 3s나 2p 중 이제 하나일 거다. 근데 2p가 좀 중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만약에 얘네가 s 오비탈이라면 자기 양자수는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얘네가 1대 2에 대한 비율을 두 배가 커야 돼요. 두 배가 커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모두 다 2p구나. 아, 그러면 나라는 것도 2p? 다라는 것도 2p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 더하기 1은 모두 다 3이 될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y와 2y? 그러면 2p에서 최소값은요, 주양자수 2일 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면 1이죠. 그래서 1과, 그리고 최대값은 주양자수 2일 때 자기 양자수가 1이면 돼요. 3이에요. 그럼 얘네가 두 배만큼 차이 날수 있는 숫자는 바로 1과 그 1에서 두 배야 2입니다. 그래서 1이 나오기 위해선 주양자수 2고 그때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1 나왔으니까 2p 오비탈에서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이네. 제가 우측 하단으로 나타내 봤고요. 이번에 다에선 2p 오비탈인데 얘네가 주양자수 2일 때 무엇을 더했더니 2가 돼요? 0이요. 그래서 2p일 때 자기 양자수가 0인 오비탈. 그래서 가에서는 1s였고요. 나에선 2p인데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 다에선 2p인데 자기 양자수 0인 경우입니다. 기억 갑니다. 가는 1s다라는 거 맞고요. 니은 x가 1, y는 1 더해주면 2.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 자기 양자수는 나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가에서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에서가 더 크다. 그럼 기억 선진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기 때문에요. 최소와 최대값을 써주고 여기에서 가능한 애들에 대한 후보를 빠르게 골라주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넣어주는 것보다 가능한 애들을 골라주는 게더 빠르겠죠? 자기 양자수가 나왔다? 동일하게 2p 오비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양자수가 다른 거를 잘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회에서 제가 마지막 개념으로 뭘 가져왔었냐면요. 강철 용기나 실린더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반응 몰비와 반응 개수비를 의미하게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지금 A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야? 한계 반응물이야. 그걸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같이 발음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그림의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있는데 존재하는 물질이 나타냈어요.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이 X, A와 B. 반응 전과 후에 반응물 누가 없어요? A가 없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요? 한계 반응물이라고요.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반응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뭘할수 있냐면, A와 C를 보니까 반응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A가 X만큼 반응했으면 C는 X만큼 생성이 되는데, 3불만큼 생성됐대요? 우리 A, 한계 반응물이야.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A와 C에 대한 양 어때요? 같아요. 얘가 몇이다? 3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때 B라는 애를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볼 건데, 2몰에서 0.5루요. 얘가 지금 얼만큼 반응한 거예요? 1.5몰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A라는 거는 3몰 반응할 때, B라는 거 1.5몰만큼 참여했고, C라는 거 3몰만큼 생성되었기 때문에 반응 개수비가 2대 1대 2다. 그래서 X라는 건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대해서 A도 찾아내는데 B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실린더 속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분자수를 무엇으로 봐주면 돼요? 이 부피비와 비례 한다. 그러면 분자수가요, 이 3과 2를 더해주면 5에 해당한다. 여기 분자수는 0.5와 3을 더해주면 3.5에 해당하는데, 얘네들 관계가 지금 몇이에요? 2배 한 거. 분자수의 2배 한 게, 얘네들 부피구나. 2배에서 10V구나. 그래서 B는 몇이야? 10이요. 그래서 A라는 거 3, B라는 거 10. 거기다가 X 2를 나눠주게 되면 15구나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반응 전과 후에 우리한테 반응물이 A와 B로 주어졌지만 A라는 게 사라졌고요. 여기에서 A와 C에 대한 반응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A가 사라진 만큼 C가 그대로 생성되네. 그래서 몰이 같다라고 가졌습니다. 근데 B라는 거 반응에 참여한 만큼 반응에 참여한 만큼, A도 참여한 만큼, C가 생성된 만큼이 바로 이 반응 개수비를 의미했고요. 얘네들이 지금 부피비와 분자수비가 비례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각각의 분자수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기서 부피비만 우리가 고려해서 B라는 값을 구해줬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강철연기나 실린더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항상 화학반응식은 두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손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을 따로 쓰지 않고 이 그림 위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원자가 누구인가, 이 원소를 찾는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를 찾는 연습에서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수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짝을 이룬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에는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 다 치우고 다시 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홀 전자수는요, 없을 수도 있고요. 제일 많으면 3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3과 2에 대한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했던 거는 이게 상대값,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2배를 하기도, 3배를 하기도 하는데, 홀 전자수는 최대 3개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제 값이다 라고 하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찾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표는 2, 3주기 14에서 16쪽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더 2, 3주기에다가 14에서 16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럼 나는 2, 3주기에 14에서 16쪽을 다 쓰고 이 분수를 표현한 게 나을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게더 빠를지. 자, 한번 같이 해보면서 어느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홀 전자수가 3개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개래요. 그럼 1s, 2s 다 채웠고, 2p에서 얘네가 몇개 있다는 뜻이에요?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끝!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1s, 2s, 2p에서 지금 짝을 이룬 게 있다. 그럼 거기에서 홀 전자수 2개.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1s, 2s 다 채웠고요. 2p에서는 짝을 이룬 게 지금 있는 거고, 나머지 일단 하나씩은 있으니까 홀 전자수가 2개, 2p4입니다. 이제 y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가 홀 전자수가 1일 때, 전

남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세 개야? 1s, 2s 다 채우고 2p에서 하나를 채웠는데 홀전자 수가 1인 경우 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짝을 이룬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2p 오비탈에 지금 홀전자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두 배를 해볼게요. 그럼 2분의 6. 그러면 일단은 2p까지 모두 다 채웠고 3s까지 전자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때 두 개의 홀전자 수는 2p에서 3p죠. 3p에서 전자 몇개 있으면 돼요? 짝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홀전자가 하나, 두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3p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홀전자가 최대 3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의 3, 2분의 6 우리가 실제 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선 이미 충분히 얘네가 최대값 3과 2, 2에서 4가 될수 없죠. 두비 했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려해주면 된다. 마지막 Z입니다. Z에서는 전자가 두개 들은 오비탈 수가 7이래요. 그럼 3s 채웠고 3p에서 짝을 이룬 거야. 그런데 홀전자 수두 개네? 3p4요.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X에서 짝을 이룬 애 있고 홀전자 수두개 있는 애다. 그럼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는 이 오비탈 우리가 고려했을 때 당연히 2p4와 3p4는 어때요? 지금 s오비탈의 전자 2개, p에서 4개니까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자마자 에너지 준이 높은 애를 써줬을 때 같은 애들이네? 원자가 전자 같네? 같은 족이겠다. 바로 보이겠죠? 기억갑니다. 원자가 전자 수는요. 누가 가장 큰가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p오비탈이기 때문에 p오비탈에서 전자 수가 많은 애가 크겠죠? 그러면 x와 z네요. y가 아니고요. x와 z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니은 갑니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입니다. y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아니고요. 2p 이미 전자가 다 채워졌죠? 6개에다가 두개 더해서 8개. w다라고 하는 건 2p에만 세개 있다. 그래서 3. 그럼 얘네들은 3분의 8배네요. 그래서 틀렸다. 이게 항상 우리가 에너지 준이 높은 것만 써놓다 보니까 2p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p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디귿 가볼까요? 디귿에서 X와 Z는 같은 족 원소이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X와 Z는 우리가 딱 끝에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에너지 준이 높은 애만 봐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부터 차곡차곡 올라와서 똑같은 상태로 지금 도달한 거야. p오비탈이 4개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16쪽으로 같은 족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몇 쪽인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오비탈만 봐도, 이 전자 배치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가능하니까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실제로 2, 3주기에서 14에서 16쪽 애들이 쓰는 것보다 이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10번, 바로 용액의 농도 문제입니다. 이 용액의 농도 문제에서요. 몰농도비가 주어졌는데요. 이 몰농도비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건 몰비는 아니에요. 그럼 뭘 곱해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줘야지 우리한테 몰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농도비를 막 쓰면 큰일 나니까 부피가 항상 제대로 곱할 수 있는지, 그럼 이 원이다란 거 50ml, 50ml, 100ml, 50ml, 50ml, 100ml 부피 같네? 그럼 몰농도비가 몰비다. 라고 활용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곱해주고 몰비로 적용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요. 저는 용질의 양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몰비로 구할 거고요. 혹시나 몰농도의 관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에 A 곧 물에 대한 A 수용을 만드는 실험인데요. 물이 아니라 다음은 A 수용액을 만든 실험인데요. A의 화학식량 60입니다. A와 W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W 그리고 A다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같이 구하러 시작해 볼까요? 물에 A 고체 W그램을 녹여서 0.1 몰농도 A 수용액 5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W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구하라고 했던 거는 질량이죠? 그럼 0.1 몰농도에다가 50ml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꿔줘? 10의 -3제곱. 그럼 여기까지 몰이고 우리한테는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 60을 곱해주면 바로 뭐가 나온다? 질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A라는 걸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계속 쭉 가볼까요?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까지 만든 애들에 대한 이 밀리몰, 용질의 양은 5밀리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든 50ml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5에다가 여기에서 A 몰 농도 50ml, 50A 밀리몰을 뭐 해준 거예요? 혼합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0ml, 50과 50에서 여긴 원래 100ml였는데 이 100ml에서 50ml만 우리가 취해줄 거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 더하기 50A에다가 얘네들 추가로 A 곱하기 50ml이죠? 50A 밀리몰을 넣어주었더니 수용액 2가 되었대요. 얘네들 몰비가 몇 대면? 4대 5. 그래서 이제 식사 볼까요? 4대 5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4대 5는 얘네가 5 더하기 50A 대 우리 그냥 바로 얘를 지금 1로 바꿔주고 5 약분 시켜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0A 더하기 10A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럼 요거 바로 풀어줬더니 5 더하기 50A는 4 곱해줬더니 얘네들이 2 더하기 20A 여기에 4 곱해줬더니 40A가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60A와 50A니까 10A는 3이다. A는 몇이에요? 10분의 3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는 10분의 3이요라고 나왔고요. 여기도 우리 한번 곱해줬더니 50과 60 곱했더니 얘네가 지금 300이 됐죠? 그러면 얘네가 사실 3000이네요. 3000인데 0.1이 있다. 그래서 얘네가 0.3이 된다. 그럼 0.3분의 0.3 나눠주면 1. 너무 쉬웠다. 그래서 1다몇 번이에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몰 농도로 갈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하시되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갔기 때문에 이몰 농도를 뭐로 바꿔줬어요? 바로 부피를 곱해줘서 몰비로 바꿔준 작업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피라는 게 100ml, 100ml 같았기 때문에 그냥 몰비 4대 5가 몰비구나. 몰농도비 4대 5가 몰피구나 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1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1번 문제 어땠나요?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요? 이거는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모의고사 작년에 왜 제가 까다롭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던 게 중화적정 원래 수산화 나트륨과 아세트산 적정시키면 바로 붉은색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붉게 변한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까다롭게 느껴진 거죠. 어떡하지? 한번더 적정해야지. 한번더 적정을 했을 때 됐더라. 근데 이미 여기서 수소이온 썼어요. 그럼 여기서 수소이온 썼고요. 그래서 이 둘의 수산화 이온의 합친 값이 우리가 적정을 하고자 했던 여기 20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요. 저랑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일단은 용질의 양, 바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몰농도의 관점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발문 가볼까요? 다음은 중화적정이고요. 묻고자 하는 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자료는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이고요. 식초 A에 대한 밀도는 D g per ml입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식초 A 10ml, 그리고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20, EX 몰 농도 수산화 칼륨 20ml를 준비했고요. 가이 식초 10ml 물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몰 농도로 갈 거면 몰 농도가 달라지지만 지금 용질의 양이니까 똑같아요. 자, 10ml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질문은 1g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밀도가 몇이었냐면 밀도는 D g per ml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10D g으로 봐주면 돼요. 그럼 다 구한다,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50ml 만든 다음에요. 중요한 거 나갑니다. 취했어요. 20만큼요. 그래서 얘네가 5분의 2배가 된 거예요. 수소 이온의 양이. 그 수소 이온의 양으로 이제 적정을 했을 때요. 바로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20ml 했는데 실패. 그럼 이만큼 일단 20X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은 반응은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EX 몰 농도에다가 10ml니까 얘도 뭐예요? 20X

수산화 이온의 양.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지금 같이 적정한 거는 40X 수산화 이온인데 우리가 취했어. 5분의 2만큼. 원래 양은 2분의 5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밀리몰이죠? 근데 우리한테 아세트산 질량이니까 10의 -3제곱, 거기다 분자량 60이고요. 근데 궁금한 거는 1g이기 때문에 전체는 10d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준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요거 일단 10 제가 없애봤고요. 요 약분하면 20x 곱해주면 100이다. 그래서 얘네가 10분의 6인데 d와 x를 갖고 가볼까요? 5d분의 3x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용질의 양이 입장이에요. 용질의 양에서 내가 취했어요. 이거 취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2분의 5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몰 농도를 한번 가볼 건데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는요. 사실 얘네가 40x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이고 그럼 20ml다라고 하는 수용액에 얼만큼의 몰 농도인가는 우리가 이미 이 수산화 이온의 양과 수소 이온의 양이 같으니까 몰 농도랑 부피를 곱한 값이 요 값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에 대한 농도는 몇이 돼줘야 돼요? 2x요. 그럼 중요한 건 얘가 지금 2x예요. 2x 몰 농도. 그럼 얘가 지금 50ml에서 내가 취했을 때몰 농도는 안 변해. 얘가 바로 2x 몰 농도예요. 언제 변했냐면 물을 넣어서 변한 거예요. 그럼 물을 넣었을 때 얘네가 5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원래는 얘네가 5배를 해준 몇이에요? 10x 몰 농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주면 얘가 10ml에 10x 몰 농도고 그럼 밀리몰 구한 거니까 10의 -3제곱 여기다가 분자량 60 해준 게 바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인데 언제일 때? 10t g일 때.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10 없어지네. 그럼 얘네들이 다시 한번 더 10d분의 6x다. 그래서 5d분의 3x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5d분의 3x 단몇 번이에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용질의 양에서 취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 MV 기억나죠? MV는 몰 농도랑 부피 곱한 값은 용질의 양. 그래서 이게 바로 수산화 이온의 양, 수소 이온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때 20ml일 때몰 농도를 구해줬고요. 다만 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대로 5배 해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친숙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몰 농도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떤 힌트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다양한 풀이를 해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요것도 식이 굉장히 간편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화학결합 모형으로 종종 출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이온의 몰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 XRY가 몇대 몇으로 안정화 화합물을 만드나요? 라는 문구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조금 더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어떨 때 얘네들이 몇대 몇으로 있을 때 안정화 화합물이 되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이온 결합 화합물 가완화에 대한 자료고요. X에서 Z에 대해서 각각 줬는데 산소와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중 하나다. 얘네들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고요. B가 A보다 크대요. 이제 전화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얘네가 누군지는 일단 찾고 기억님 뒤에 가봐야겠죠. X와 Z 이온에 대해서 1대1로 있대요. 그대로 오른쪽. Z 이온 똑같이 갔는데 2대1이 됐어. 누가 2고 누가 1인지 모르겠지만 뭔알수 있냐면 A와 C에 대해서 X와 Z에 대해서 1대1이라는 건 A와 C에 대해서 전하에 대한 크기는, 전하량 크기는 같다. 그럼 오른쪽. 그럼 얘가 사실은 A에 대한 거랑 같은 거잖아, 수치가. 그쵸? 그러면 얘가 같을 때 지금 B가 A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전하가 크면 이온수는 누가 많아야 돼요? 작은 애가 많아야 돼요.
그럼 이 혼수가 2대1이

바뀌다? 다시 말해서 얘가 1대2에 대한 차이가 난다? 그럼 전하가 2 플러스와 1 마이너스 차이 난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가능한 전하만 찾아볼까? 산소는 2가 음이온, 폴은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 그래서, 아, 얘네가 차이 날수 있는 건 1대2, 1대2야, 이 개수가. 그럼 전환 2대1, 그럼 우리가 가능한 건 마그네슘과 플로린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딱 누구당 누구다라고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Y는 마그네슘, 바로 2가 양이온, Z라는 건 플로린, 1가 음이온 이렇게 찾아냈고요. 여기선 얘네가 플로린이나 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선 나트륨 이온입니다라고 갈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B와 C는 같다. B와 C는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A와 C가 같고요. B는 C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갑니다. Y다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맞고요. 디귿. 나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 얘네가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마그네슘 이온 하나 있을 때 플로리나 이온은 두 개가 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2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니까요. 근데 모두 다 얘네가 이온 상태일 땐 네온의 전자 배치다. 네온에 대한 전자수는 10개죠. 그래서 마그네슘 전자 2개라서 10개, 플로린 하나 얻어서 10개. 그런데 플로린은 2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전체 전자양은 30몰입니다.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0이죠. 그래서 안정한 화합물을 찾을 수 있는가? 여기선 나트륨 이온과 플로린 이온 1대1이고, 여기선 마그네슘과 플로린이 2대1이다. 아, 1대2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 전자양은 30이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우리가 니은 바로 마그네슘은 맞다.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들은요, 자주 출제되었던 문구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저랑 같이 유니크한 복습 청해회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제가 몰 농도를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몰 농도에서 몰비로 봤어요. 그냥 봐도 되는 건 아니었고요.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준 값이 몰비였는데요. 우리가 이몰 농도 B로 줬기 때문에 몰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고마운 게 여기서는 부피가 어땠다? 모두 지금 같았기 때문에 몰 농도 B와 몰비를 같게 봐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몰 농도가 나와줬을 때는 부피를 고려해서 몰비를 해석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화적정에서 어려웠던 표현이죠. 실제로 이거는 작년에 2026학년도 9월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붉게 변하는 순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 양이 같지 않았다. 그럼 다시 한번더 적정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소모에 썼던 수소 이온의 양이 아직은 지금 그때 소모하고 나서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반응시키겠다는 이 적정하겠다는 수소 이온의 양은 처음에 적정했던 수산화 이온 양과 나중에 또 적정할 때 사용했던 수산화 이온 합이 어떻다? 같다. 라는 거를 활용해 줬어야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 풀이에서는 용질의 양, 이 이온의 양, 바로 수소 이온의 양, 수산화 이온의 양, 이 관점으로도 했지만, 이 몰 농도 관점에서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적정에선 다양한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수용기가 하나일 때 또는 두 개일 때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더라면, 여기선 이제 붉게 변한 순간 나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적정, 두 번째 적정, 수산화 이온의 양을 다 더해줘 라고 갔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더꼭 풀어보는 거 해보세요. 자, 12번입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구성 이온의 몰비를 우리한테 그림으로 주어졌었어요. 예를 들어 1대1이야? 이렇게. 아니면 얘네가 지금 2대1이야? 이런 식으로 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이 사실은 그림으로 주어지지만 원래 기역니은 디귿 선제에서 기출에 많이 나왔던 건 X와 Y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X 하나일 때 Y 몇 개와 두 개와 XY2야 라는 것을 우리는 글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안정화 합물을 나타낼 때는 몇가 음이온인지, 몇가 양이온인지, 전자를 서로 몇개 주고받는지를 한번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 사회 실전 모의고사 12번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3번.

안녕하세요. 실전에 강한 학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은 용액의 농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 체크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용액의 농도 마무리하고 그다음 원자의 구조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머스 체크가 117, 그다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나갑니다.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이제 1단원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1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화학 식량 small a 나와 있어. 자, 용액의 농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용질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지, 용질의 양. 자, 용질의 양을 잘 따라가야 돼. 어떻게 바뀌는지. 용액의 양에 따라서 얼만큼씩 용질의 양이 변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그럼 가를 봤을 때 X g이다 라고 질량이 나와 있네. 시작해서. 근데 A 500ml 만든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용질의 양은 그냥 X g에 들어있는 거지. 여기서 막 몰수로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꿀 수도 없고 물론 문자로 쓰면은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어쨌든 X가 다 들어있다. 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500ml에. 자, 표현해 주시고. 자, 근데 가에서 만든 A 수용액 100ml에 얘를 모두 녹이고 라고 되어 있어. 가에서 만든 A 수용액이 이제 100ml니까 그럼 여기서 얼만큼 가지고 왔는지 용질을 그것만 쓰면 돼요. 500ml의 X g이었는데 100ml이기 때문에 얼마? 5분의 1만큼의 양을 용액의 양을 가지고 온 거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도 5분의 1만큼 가지고 왔겠지. 그럼 얼마예요? 5분의 X g만큼 들어있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근데 2분의 X를 모두 녹여서 500ml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 섞었을 때 얘네 둘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500ml가 된 거니까 500ml 안에 또 용질의 양을 X g으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더해봐. 그러니까 X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더하면 얼마? 10분의 2고 10분의 5니까 10분의 7X만큼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는 가에서 만든 A 수용액. 기준이 뭔지 봐야 돼. 나가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가에서 만든 A 수용액이 50이니까 가에서 500ml의 X g이야? 그럼 50g의 0.1X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용액의 양만큼 용질도 같이 따라온 거지. 뭐 농도를 바꾼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시면 되고요. 0.1X g이고 나에서 만든 A수용액 200ml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때는 여기에 양, 전체 양의 5분의 2만큼 가지고 왔다. 자, 그러면 식을 써보시면 여기는 10분의 7X에다가 5분의 2. 그렇죠? 이게 가지고 온 용질의 양인 거야. 넣었을 때 이게 됐다라는 결론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질량이고 얘는 몰농도 부피니까요. 몰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게 화학식 양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질량으로 맞춰볼게요. 자, 들어있는 질량이 0.1X g이랑 여긴 얼마? 10분의 7X 곱하기 5분의 2. 자, 여기에서 이건 질량인데 몰수는 0.2 몰농도에 부피가 0.5L. 정확하게 몰수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는 0.5L고요. 화학식 양 A다 라고 식을 써서 이제 A로 이제 X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X는 얼마 나와? 19분의 5A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X는 19분의 5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답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은 자 실험 과정 나와 있고요. 자, 가나 다. 일단 첫 번째는 1몰농도의 A 수용액 준비한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A 수용액 X ml를 취하여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미 농도는 1로 정해져 있잖아요. 역시 중요한 건 용질의 양을 잘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몰농도인데 X 떼왔으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이다로 용질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물론 몰농도 곱하기 리터를 해야 정확히 몰수가 나오는데 다 밀리리터로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단위가 그냥 몰수의 상대값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1 곱하기 X 하면 여기 들어있는 게 이제 X가 되는 거네. X만큼 있어. 자, 근데 이거를 100ml로 만들었다는 거죠. 부피 플러스 그 용도가 이 눈금이 100ml인데 눈금선까지 물을 넣고 했으니까 결론

100ml로 만들었다. 그럼 100ml에 X만큼 있다. 이게 끝이에요. 첫 번째 상황은. 그다음 두 번째는 가의 A니까 가가 1몰농도 얘잖아요. 얘가 Y밀리만큼 가지고 왔대. 그럼 1몰농도 곱하기 Y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Y계다. 상대값으로. 그러면 Y계가 250에 들어있는 거야. 결론은 250까지 물을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번과 2번의 용액의 농도가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예요. A도 구해야겠지만 중요한 것도 같다, 모두. 그럼 얘하고 얘의 비율이 같다? 그럼 100분의 X, 250분의 Y가 같대요. 그럼 X 대 Y는 몇대 몇이야? 2대 5네. X 대 Y는 2대 5.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또 조건에 X 플러스 Y가 70이다 했으니까 얘는 얼마? 20이고 50이다. 계산이 바로바로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농도 A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겠지. XY를 구했으니까 여기 100에다가 20 넣고 또는 Y에다가 50 넣어서 둘 중에 하나로 같은 값이니까 얼마? 0.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밀리리터로 하지 않았나요?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로 쓴거 아닌가요? 그쵸?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로 썼어요. 용질의 양을. 용질의 양을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로 썼어. 근데 또 뭐로 나눈 거야, 지금? 밀리리터로 나눴잖아요, 밀리리터로.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또 어차피 몰농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A 몰농도가 0.2 몰농도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X는 20이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A는 0.2가 돼야 되는 거야. 틀렸고. 그다음에 1번과 2번에 모두 혼합한 수용액이 포함된 A의 양은 그럼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게 얼마? 20. 근데 20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몰농도 곱하기 밀리리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곱하셔야 되고. 1몰농도 곱하기 얘가 X밀리인데 X가 20이잖아요. 그럼 20을 1000을 나눠. 그러면 0.02몰 나오겠지. 정확하게 몰수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얘가 0.02몰이면 얘는 얼마? 0.05몰이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더했을 때 0.07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기출엔 플러스 같이 한번 보면서 빈칸 맞추기 하면서 1단어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1단원이 끝났는데요. 잘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풀이 다시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대단원, 2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의 구조 첫 번째 소단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트렌드. 일단 원자의 구조는 한 문제 나와요. 원자의 구조, 동위원소 문제. 약간 어렵게,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계산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죠. 동위원소는 전체 중성자의 양 또는 양성자의 양으로 뭐 분자수를 구하시오. 뭐 혼합기체가 있을 때 중성자와 양성자의 양을 주고 그럼 분자가 몇 개씩 있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존재 비율에 따른 평균 원자량을 주고 뭐 평균 중성자수 구하시오. 뭐 다양하게. 또는 평균 원자량 주면 뭐 존재 비를 구하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본다. 어쨌든 동위원소 문제 한 문제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네, 수능 문제였는데요. 일단 자연계에서 Y 동위원소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두 가지만 있대요. 자, 여기 정보를 봤을 때 일단 구해야 할게좀 많아 보여.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차분히 잘 보시면 여기서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통적이죠. 8A, 8A, 8A. 그러면 이게 B가 여기서 존재 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어차피 다 B로 통일되어 있고 그럼 0.4, 마이너스 0.4B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존재비가 몇대 몇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8A 통일되어 있고 B도 통일되어 있으니까 0.4, 마이너스 0.4B로 존재비를 먼저 내분으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8A 다 뺄게. 그럼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B. 그냥 원자량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근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0.4B가 있는 거지, 그치? 얘가 지금 평균이야. 그러면 여기 사이에 간격이 얼마? 0.6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0.4니까 0.6이야. 0.6 간격 있고. 근데 여기는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4니까 얘는 1.4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여러분. 간격을 잘 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3대 7이니까 역수비로 얘가 가까우니까 70%, 30%.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럼 존재 비율 X 70%, 얘는 30%다. 그럼 X가 70이니까 얘는 50%, 50%네. 이렇게만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얘가 전부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내분으로 간단하게 확률을, 존재 비율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구해줘야 할 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A, B 이런 거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정보. 얘는 우리가 썼어. 이미 썼으니까, 이거 구하는데 이걸 썼으니까 더 이상 할건 없고, 여기서 구해줘야 돼. 그럼 50%씩 있대요. 그럼 1대1로 있다는

보니까 얘의 평균값이 얼마다? 얘다라는 식을 일단 쓸수 있겠죠. 얘의 평균값이 얘다라는 식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수 n 나와 있어. 그쵸? n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원자량, 그 다음에 양성자수, 양성자수 있네. 그치? 뭐 얘네 관계로 또 질량수를 나타내는 관계에서 하나의 식을 더쓸 수가 있겠지. 자, 일단 얘부터 보여볼게요. 자, 9a 플러스 7b. 얘하고 그냥 중간값이니까 다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해서 2를 했을 때 이게 얼마다? 10a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정리해보면 넘겨볼게요. 그럼 9a, 10a니까 19a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8b. 그 다음에 넘기면 20a네. 그럼 a는 얼마? 8b.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럼 하나만씩 더 쓰면 돼.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때는. 자, 원자량과 질량수 각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수. 그럼 중성자수의 관계로 가볼까? 중성자수 관계, 평균 원자량 있고. 그쵸? 이만큼 차이가 나는 관계인 거지? 그럼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질량수 이만큼 차이가 나야겠죠? 그쵸?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식 하나가 더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질량수가 또는 원자량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 중성자수 차이 때문에. 간단한 거죠? 그럼 9a 플러스 7b에다가 2를 더한 게 10a 플러스 b다. 식을 이렇게 두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이때는 얼마 나와? a. a가 나올 거고, 넘기면 6b 플러스 2는 a다. 그러니까 요식이랑 요식. 그럼 a가 8b니까 여기다 8b를 집어넣으면 8b니까 얼마 나와? 2b는 2, b는 1이네. 그럼 b는 1인 거니까 a는 8. 그럼 b는 1이고 a는 8.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할 거다 구한 거죠. x 구했죠? 그 다음 b, a 다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b가 1이고 a는 8이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xy2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하래. xy2 1몰. 자,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라는 거니까 평균값을 바로 이용하면 되겠네. 이 평균값이 뭐예요? 평균 원자량이면서도 평균 질량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평균 원자량에서 양성자수 빼면 평균 중성자가 나오는 거니까 바로 가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X는 A가 지금 8이에요. 64. 그럼 64 마이너스 0.4B. 그럼 0.4를 빼면 되네. 그럼 63.6이네. 그쵸? 그럼 여기서 평균 원자량, 평균 질량수 63.6. 자, 중성자 양을 구하래. X는 하나야. 그럼 63.6에서 X 하나니까 양성자 빼야겠네요. 그럼 양성자는 또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그죠? A 8, 24, B 5. 그러면 29네. 그럼 29로 빼. 요게 X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 양이겠지. 그다음 Y는 2몰이야. 2를 곱하시고 Y1몰의 중성자 양을 같은 방식으로 구할게요. 그럼 Y1몰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식량, 그죠? 원자량, 평균 원자량 이꼴 평균 질량수.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양성자수 빼면 돼요. 그럼 A가 8이니까 80. 그러면 8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양성자수는 A 8, 32에다가 B 1이니까 3, 35네. 이렇게 빼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끝.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얼마 나오냐면 124.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계산을 여러분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X의 동위원소가 나와 있고요. Y의 동위원소. 그쵸? 자, 얘는 나와 있는 정보를 역시 최대한 활용을 해보면, 일단 X는 AB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평균값이 0.8B 플러스 2야. 그럼 이미 0.8B는 얘로 인해서 0.8B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더해준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X라는 거는 원자량이 두 가지가 있어. 그 원자량에다가 존재비를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인데, 아예 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쪽이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얘라는 거지, 결국. 확률을 곱했을 때 값이. 그죠? 그러면 2A가 화학식량 곱하기,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0.2, 1개,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A는 얼마야? A는 5가 나오네. A, 5. 얘는 원자번호 5번, 뭐 붕소겠구나라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A를 5 구했으니까 여기다 5를 대입하면 돼. 그럼 14.4에서 5를 대입하면 얼마? 그러면 4, 5, 20, 20. 그죠? 5. 그럼 50이네. 그럼 52에서 2점이 빼래. 그럼 2점을 빼면 얘 8, 9, 49.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49.8. 그럼 49.8이 여기 나오게 되고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원자번호는 지금 A, B도 구해야 되네. 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용해서 B도 구하시면 돼요. 그럼 A는 이미

구했으니까 a는 5래매. 그럼 5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6 곱하기 5, 80이겠죠? 마이너스 b. 자, 여기서 얼마? 100분의 10, 100분의 60.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평균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2a. 그럼 12a면 12 곱하기 5, 60. 그냥 쓸게요, 60. 얘도 그냥 쓸게요, 80. 이렇게 80 마이너스 b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60이고, 그 다음에 얘는 b. 그럼 b니까 곱하기 b 플러스 b 하시면 되고, 곱하기 100분의 40. 요렇게 한게 지금 평균 원자량인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다? 이게 나와 있는 49.8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구했어요. 14.4에다가 A를 곱해. A가 5였고, 거기서 마이너스 2.1 한 값이 얘가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B를 구하면 돼.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 해보시고, 그럼 B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B가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가 5고 B가 11이야. 그럼 20에다가 11이니까 얘는 31번의 원소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 1몰과 얘 1몰에 각각 들어있는 중성자 양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 1몰의 중성자 양이니까 일단은 평균 원자량. 자, 요걸로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이게 평균 질량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 얼마? bx. bx. 얘를 얘기하는 거네, 그치? b가 아까 몇이었죠? b가 11. b가 11. 근데 원자 번호 5번이랑 구했잖아요. 평균이 아니라 얘만 나타내는 거네, 그죠? 11, 질량수 11인 거. 그럼 양성자 수는 5, 질량수 11, 중성자는 6몰. 그럼 얘는 6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6a-b 얘만이네. 평균이 아니고. 그럼 a가 얼마였어? a가 5였죠? 그럼 16 곱하기 5. 그럼 80에다가 80에서 b가 8이었죠? 아, b가 11. b가 11. 그럼 얼마? 69가 나오는 거지, 69. 그죠? 그럼 69. 그럼 질량수가 69인데 y 원자 번호 얼마? 31. 그럼 69에서 31 빼라는 거지. 그럼 얼마야? 38 나오네요. 그죠? 그럼 중성자 양의 합이니까 이거랑 이거 더해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다? 43몰이다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답 2번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좀 산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지금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X, B의 동위 원소는 X랑 Y 두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자와 양성자가 뭔지부터 맞추는 게 좋겠지, 기억과 니은을. 그러면 무조건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른 관계니까,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둘다 나와 있네? 다르네? 그럼 무조건 중성자가 돼야 돼, 밑에가. 그 위에가 양성자. 밑에가 중성자고 위에가 양성자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동위 원소의 질량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중성자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2를 빼서 5n 플러스 3. 양성자 같아야 돼요. 4n 플러스 3.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중성자가 2 차이가 나네. 그럼 x랑 y도 이 관계 이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고요. 양성자는 역시 같아야 돼. 5n.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두개 더한 게 질량수잖아. 그럼 질량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n을 구할 수가 있겠지. 이 합이 뭐 예다로 바로 가면 되니까 간단하게. 그럼 얼마야? 9n에다가 6, 한게 10n-1이다라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넘기면 이거 7이고, 넘기면 n이네, 그죠? 그럼 n은 7 나오네. n은 7. 그래서 n을 먼저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n은 7이다. 가능하고요. 그럼 n은 7 나왔어. 그러면 존재 비율도 구할 수 있겠지? n이 7이면 얘는 얼마야? 70에서 1 빼면은 69. 그냥 71이네? 그럼 69와 71이니까 역시 내분법으로 존재비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보시면 69가 있고 원자량이 71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이 69.8이야. 69.8이야. 간격을 보시면 0.8. 간격을 보면 여기는 1.2. 그러면 2대 3. 그럼 역수로 3대 2의 존재비. 얘가 가까우니까 얘가 비율이 커야죠. 2대 3의 비율로 가야 되는데 얘가 비율이 커야 되니까 3대 2. 60%, 4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69짜리가 60%가 되는 거지. 그럼 얘 60, A가 60이다. 이런 것들 다 나타낼 수 있어요. 40%. 그럼 얘는 또 50%. 그다음에 이것만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합이 100이 돼야 또 50%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평균 원자량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얘두개 더한 거에 절반이 얘가 나와주겠죠. 그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n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a도 구했어요. 그럼 다 구했네?

구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럼 A 구했으니까 A가 얼마? 60이다 구했어. 그럼 Z만 구하면 돼. 대입해서 나와주겠죠. 평균 원자량.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5n 있고요. n이 얼마였어? n이 7. 35. 35. n이 7이니까 42, 44. 그렇죠? n이 7이니까 42, 44. n 46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이 차이니까.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평균 원자량은 더해야 돼. 그럼 얼마예요? 9. 79? 이거는 뭐 8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79랑 81이니까 중간값 얼마? 80 나오겠네요. 존재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Z는 80이다. 그럼 3분의 4가 정답.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자, 얘는 비교적 앞에 문제보다는 간단해요. 그쵸? X의 동위 원소이다. X로만 나와 있다. 원소가 종류는 한 종류다라고 되어 있고, 중성자수압이 39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위 원소의 특징은 뭐다? 양성자수 같다. 중성자수만 다르다. 이 관계로 가면 돼요. 그럼 양성자수 다 같겠네? 그럼 양성자수를 표현해 보면, 양성자수 얘가 X면 얘도 X고, X다. 근데 질량수가 왜 차이가 있는 거야? 중성자수 차이만큼의 질량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중성자수를 얘를 뭐라고 쓸까요? 또 Y라고 쓰지 말고, 같다라는 게 있으니까, 중성자도 이걸 이용해서 X라고 쓸수 있지. 그럼 1만큼 더 중성자가 많아서 질량수가 큰 거니까, 얘도 X 플러스 1, 얘도 X 플러스 2로.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 X와 이 X는 다른 거다. 저는 지금 양성자수를 X라고 둔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ABC의 중성자수압이 39다. 그럼 중성자수압이 39래. 이게 지금 39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다 더했어, 39. 그럼 3X 플러스 3이. 39, 36. X는 12. 그럼 X가 12니까 얘가 12.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X, Y 이거야. EX는 X 다르다고 얘기했고. 그럼 얘는 얼마? 양성자 12개. 중성자가 여기 13개. 얘 양성자 12개 똑같죠? 중성자는 몇 개? 14개. 이거 두개 더하라는 거지. 알겠죠? 더해서 답이 4분의 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네, 5번 문제 보시면 여기에서, X2와 Y2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 상대값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그쵸? X2 이원자 분자인데 존재 비율이 지금 1대2대1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분자량이 2씩 증가하잖아. 2씩. 근데 X2거든요? 그러면 원자량도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 원자량도. 잠깐 오른쪽 정리해볼까요? 자, 지금 X2인데, 자, 원자량이 A랑 A 플러스라고 써볼게요. 그냥. 자, 그럼 여기서 분자량 어떻게 나와야 돼? A끼리 더한 거, 2A. 2A 나와야 되죠? 그다음 이거 두개 섞인 거, A, 2A 플러스 2 나와야 돼. 2 증가했지? 얘두번 반복, A, 2A 플러스 4, 2. 이렇게 2씩 증가하는 게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상황이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알겠죠? 자, 그래서 원자량은 2 차이 나면서 얘는 두 가지다라는 거. 그럼 X 원자량을 M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제일 작은 거에서 나누기 2하고 제일 큰 거에서 나누기 2 했을 때 어차피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럼 얼마야? M-1. X는, 자, X의 동위 원소는 M-1과 M 플러스 1의 두 가지 원자량 갖고 있다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지만 얘는 얘가 중복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 확률을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그냥 상대값으로 1대2대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 X의 제곱이 되겠죠. X제곱. 얘는 Y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자리 바꾸기 확률까지 해서 EXY가 되는 거죠. 그럼 X 대 Y는 몇 대면? 1대1 나오는 거지, 1대1. X 대 Y는. 그래서 얘는 50%씩 존재한다. 그래서 1대1이다. 이렇게 확률을 써보시고요. 자, 근데 Y도 마찬가지야. 분자량 세 가지다. Y2인데. 그럼 원자량 두 가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얘도 2씩 증가하니까 원자량이 2가 차이가 나야 되고, 질량수가. 그러면 작은 거에서 2 나눠? N-1. 큰 거에서 2 나눠? 왜냐, 중복이니까.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는 중복이니까. 그쵸? 얘는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확률, 뭐 A, B라고 해보자. 했을 때 상대값 9대 6대 1이 나오면 돼요. 그럼 N-1이 지금 두번 반복이니까 얘는 A 제곱. 얘는 B 제곱 되겠죠, 확률이? 중복이니까 N 플러스 1의 중복. 그 다음에 얘는 A 곱하기 B를 해야 되는데 자리 바꾸기 확률이 있으니까 2AB란 말이에요. 그럼 A, B 여기만 봐도 몇 대면? 3대1 나온다는 거지. 염소 같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동위원소 각두 가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존재에서 물어보는 거는 XY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를 구하래. 그럼 XY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가, 자, 정리해보면 얘가 지금 Y죠? 얘가 지금 Y고, 나 X는 N-1, N 플러스.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1대1인 거야. 얘는 지금 3대1로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럼 XY를 만들었을 때 존재비가 어떻게 나오냐? 몇 가지 분자량 나오냐? 이거 지금 하라는 거니까요. 일단, 분자량 가장 작은 거는 얘하고 얘 합이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건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그 다음 가장 큰 거는 얘하고 얘 합. N 플러스 N 플러스 얼마야? 2. 그 다음 중간은 N 플러스 N. 이렇게 나와주겠지. 이거 더하고, 뭐 이거 더하고. 확률. 상대값으로 가자. N 플러스 N 플러스 마이너스 2는 1 곱하기 3. 3의 비율. 그 다음에 이거는 큰 것끼리. 1 곱하기 1, 1의 비율. 얘는요, 2 둘의 곱 3. 그 다음 2 둘의 곱 1. 더해야죠? 4. 그럼 3대 4대 1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몇 번이냐면 답은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가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원자 AD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다 동위 원소야. 같은 동위 원소, 같은 동위 원소. 그래서 원자 AD, 중성 자수만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건 동위 원소 관계니까 일단 양성 자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양성 자수는. 중성 자수만 차이가 있다. 자, 근데 문제 나와 있는 게 중성 자수와 전자수의 차이. 근데 원자일 때는 전자수가 양성 자수랑 같으니까 이 값은 중성자 마이너스 양성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써놓고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동위 원소 관계니까 양성 자수는 다 같아. 근데 얘는 차이가, 이 차이가 없어. 둘다 그냥 X라고 문자를 쓸수 있겠고, 양성 자수는 다 같으니까 B도 X, C도 X, 그다음 D도 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차이가 2야. 그럼 중성자가 2만큼 더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2. 중성자가 6만큼 크다는 거야? 중성자가 8만큼 크다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중성자수 합이 얼마? 96. 이거 다 합치면 96이 나와야 된다로 이제 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와. 여기서 X가 20. 그럼 X가 20이다라는 것은 양성자수가 20번, 20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원자번호 20번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가볼게요. 1g의 A와 1g의 D다라고 나왔는데 A하고 D. 그러면 질량이 나왔으니까 원자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곱해서 전체 구성 입자수를 구해줘야 돼요. 그럼 A하고 D의 질량수를 나타내면 돼. 그럼 A의 질량수는 얼마? 얘는 X20이었으니까 40이네. 답 D는요? 얘는 20, X20, 그럼 2X 플러스 8이니까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g의 A에 들어있는 1g의 A의 개수가 몇 개야? 40분의 1인 거고. 그죠? 그 다음 1g의 D의 개수는 48분의 1인 거지. 물론 48, 40으로 자리 바꿔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중성자수는 몇 개예요? 여기는 20개. A 기준 20개. 여기는 D 기준 28. 요거 정리하면 되는 거죠. 했을 때 얼마 나온다? 7분의 6. 계산이니까 해보세요. 7분의 6. 요런 게 이제 복분수가 헷갈리면 그냥 아예 이거를 여기 48 자리 바꿔서 40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어차피 역수비니까.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약분해 주시면 7분의 6 나옵니다. 답 1번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동위 원소, 역시 동위 원소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고, 평균 원자량, 뭐 존재 비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8m이 중복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 존재 비율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 평균값으로 n을 구할 수가 있겠지. 똑같은 거야. 왔다 갔다. 순서만 다른 거고요. 그럼 만약 여기서 얘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존재비를 구하라고 할 거고, 이제 얘에 대한 정보가 n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 평균값 통해서 존재비랑 같이 엮으면 n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왔다 갔다 순서만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차피 8m은 중복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평균이다 갈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을 내분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온다. 또는 그러니까 어차피 n이니까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그냥 뭐 수식으로 나타내도 돼요. 그러니까 8m은 지우고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2 관계로 이제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n의 확률이 10분의 7 플러스, 얘는 플러스 n이다. 플러스 n의 확률이 10분의 3. 한게 얼마? 마이너스 5분의 2. 내분해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n이 나올 거고, n을 계산해 보면 얘가 이제 1이 나오게 됩니다. n이 1. 그래서 n을 1로 구했고요. 그럼 n이 1인 거니까 얘는 1. 그쵸? 얘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m을 또 구해야 되네.

그 매물 구할 때는 여기 잠깐 보시면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나와 있고 존재비, 그죠? 그다음 원자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 N을 일단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3. 얘는 3이고 얘도 똑같이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똑같이 지금 해볼까요? 그러면 4M에다가 4M에 3N에다가 곱하기 백분율 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나타내면 복잡하니까 일단 최대한 구할 거 구하고 가볼게요. 여기 만약에 이게 4M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갈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가서 바로 문자,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내온 정보를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YZ 화학식량이 이거래. 그럼 바로 이제 M을 알 수가 있네.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XYZ 화학식량이 이거니까 X의 화학식량이 8M. 마이너스 5분의 2고요. 그죠? X 하나, Y 두 개. 그럼 Y 두 개니까 2, 4M에 2분의 7. 한개 얼마? 134.6. 이게 훨씬 편하긴 하지.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로 못 구할 것 같은 게 얘가 4M, 4M도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바로 구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죠? 자, 그럼 이걸로 가져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M이 얼마냐면 8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N과 M을 다 구하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럼 M이 8이다라고 써보시고요. 8이면 4, 8, 32에 35네요. 얘는 35. 질량은 35. 그 다음 8이면 얼마야? 40에 3 빼면 3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 8이면 M이. M이 8이면 32에. 35.5네? 얘뭐 CL이겠죠? 그쵸? 그럼 35.5라는 숫자를 얻었잖아요. 그럼 존재비는 뭐 3대 1갈수 있겠지. 35하고 37이 있어. 근데 35.5가 평균이야. 그럼 0.5하고 1.5잖아요, 간격이. 이건 내분이 편하지.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는 1대 3의 비율로 나눴어. 그럼 존재비는 역수비로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얘가 3의 비율, 얘가 1의 비율로 가는 거죠. 뭐 염소겠죠? 그러면 75%, 25%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내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나와 있으면 그냥 여기서 지울 거, 공통적인 거는 다 지우고 평균 값을 마이너스 5분의 1로 두고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을 확률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 가는 게 편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4m이라고 통일이 안 되어 있으니 바로 확률 구할 수 없으니까 아, 조건이 나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용해서 m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m과 n은 1이고 m은 얼마? 8이었죠. 9. 그다음에 a는 얼마? 75. 9분의 75가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25 약분하면 1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문제. 자, 8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중요한 문제라서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도 이 해에 2024년도죠. 이 해에 수능 특강에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 6평이 나온 거야. 데이터만 살짝 바꿔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수특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전체 기체 밀도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밀도라는 것은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 비율이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얘는 어쨌든 상태가 기체잖아, 기체. 그럼 기체에서 밀도 같다라는 것은 뭐로 볼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화학식량과 몰에서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건데. 자, 기체에서 밀도비는 뭐랑 똑같다? 분자량비랑 같다, 분자량비랑 같다, 이게 나와줘야 돼. 그러면 기체가 섞여져 있으면 평균 분자량비랑 같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엄청 문제가 쉬워집니다. 간단해지고. 밀도를 구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로 이런 관계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쵸? 여기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은 또 이해가 안갈 거니까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기에 뭐 헬륨이 있어요. 뭐 분자량 4. 그리고 얘는 뭐 2리터 있다라고 가보자. 자, 이게 가구요. 온도압력 일정해요. 실린더야. 이 피스톤이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N2를 집어넣었어. N2는 분자량 28. 그다음 여기서 부피가 얼마가 됐냐면 3리터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나야. 그럼 얘는 혼합 기체지. 혼합되어 있는 거죠, 혼합?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혼합 기체. 자, 그러면 여기서 밀도비를 구해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2리터니까 부피분의,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건데, 부피는 2리터. 그러면 2리터일 때몇 몰로도? 뭐 2몰로 둘거 아니야, 그쵸? 2몰로. 어차피. 그럼 얘는 3리터면 3몰로 두면 돼요. 같은 기준으로만 가면 돼. 그럼 2몰이고, 분자량 4니까 질량을 이렇게 나타내.

수가 있다고요. 복기분의 지향을 썼으니 아 여기서 약분하면 뭐 나와요? 분자량만 남아요. 그래서 기체가 한 종류 있으면 여기 헬륨만 있고 여긴 예를 들어 뭐 질소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얘는 양이 상관이 없이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혼합기체로 바로 가지 말고 질소만 있다 쳐봐. 그럼 N2가 있어. 얘가 1리터 있어. 이 분자량 28.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밀도는 얘 1리터라고 하면 얘 2리터일 때 2몰이면 얘 1리터일 때 1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간에는 부피당 몰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몰수 곱하기 뭐 해야 질량이냐면 분자량이어야지 분자량. 1몰의 질량 B. 그럼 결국 뭐만 남아? 밀도비를 구했더니 분자량 B만 남는 거야. 그래서 기체에서 밀도비는 분자량 B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체가 섞여져 있어. 섞여져 있으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에서 얘가 N2가 들어갔어. 그쵸? 분자량 28. 3리터가 됐다. 아까 그 상황. 분자량 28이고요. 그럼 가하고 나. 이게 동일하게 2리터의 밀도 2 곱하기 4 나올 거고 얘는 전체 부피 3리터. 근데 여기에는 헬륨이 2몰 있다고 하면 질소가 1몰 있다고 봐야 되죠? 전체 3몰이니까. 그러면 2몰 곱하기 분자량 4. 이게 헬륨의 질량. 1몰 곱하기 분자량 28. 이게 질소의 질량이잖아. 그럼 이 비율이 밀도비라고. 얘는 어차피 그냥 분자량만 남고요. 밀도비에서. 얘는 각각의 기체의, 혼합 기체의 기체의 각각의 분자량의 존재비. 얘는 전체 3몰 중에 2의 비율로 있고요. 얘는 전체 3몰 중에 1의 비율로 있잖아요. 그 존재 비율을 분자량이 각각 곱한 평균 분자량이 나온다는 거지. 이걸 알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얘들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볼게요. 중요한 문제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밀도 같대요. 근데 얘는 어차피 분자량이 이걸로 정해져 있어. 12, 16, 18로. 자, 그러면 얘는 탄소는 어차피 평균이 12야. 어차피 12로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럼 16 하나, 18 하나 있으니까 얘도 평균이 산소 16, 산소 18, 1대1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의 존재비가 몇 대면? 1대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도 안 되고 얘가 더 많아도 안 되지. 평균 값이 딱16 플러스 18로 나와야 되니까 둘다 16, 둘다 18이면 분자수 비가 1대1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1대1.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몇 몰로 볼수 있냐면 화학 식량이 나와 있다고 46으로. 그럼 0.5몰이란 말이야. 0.5몰. 그럼 V가 0.5몰이니까 EV는 1몰이네. 그럼 얘네 각각 얼마씩 있어야 돼요? 0.5몰씩 있다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정확한 몰수는. 끝이야. 나이드르는 전체 기체의 중성자의 양은요. 중성자의 양. 자, 얘는 중성자 6, 6. 얘는 얼마? 8, 8. 얘 6, 10, 10. 몰수에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14에 8. 22 곱하기 0.5몰. 얼마야? 26 곱하기 0.5 하면 이게 정답.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답이 얼마? 24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원소 XY 되어 있고요. 동위 원소 두 가지씩 존재하는 상황.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 원자량 나왔으니까 원자량 여기 M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구해? 존재비 다 나와 있으니까 M 곱하기 100분의 7.5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뭐 내분도 가능하지만 92.5. 약간 숫자가 복잡해 보이니? 이렇게 그냥.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M을 구하면 돼. 그래서 M을 구했더니 계산해 보시고 6이 나왔습니다. 그럼 M이 6이야. 그럼 얘는 6, 얘는 7. 질량수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요 상황은 얘는 63, 65가 있고 얘가 있는 거잖아. 좀 복잡해. 자, 그래서 봤더니 정확히 A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세요. 직접 구하고 있지 말고 복잡한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내분에서 구하는 게좀 애매하고 이거 곱해서 하는 건좀 애매해. 물론 구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다고 숫자가. 자, 그래서 봤더니 정확한 A를 물어보지 않고 50보다 작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50보다 작아요? 얘네가 1대1로 있으면 원자량이 평균이 64. 63과 65의 딱 중간값이 나와야 되죠? 1대1로 50%씩 있다고 했을 때. 근데 64보다 작으니까 1대1이 아니라 63이 65보다 더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면 얘는 50%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얘는 50%보다 더 적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얘는 바로 아니다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성자수와 양성자수, 얘하고 얘를 비교했는데, 일단 얘는 같은 원소니까 양성자수는 같아요. 그럼 중성자수 누가 크니? 질량수 크네가 크죠?
그럼 밑에가 크고 위에가 같으면

전체 값은 얘가 더 작게 되는 거죠. 틀렸네. 근데 m은 6이다 9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풀 거고요. 관련 이론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동의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좀 정리해 드릴게요. 동의원서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CL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CL은 정리해 볼까? 원자량이 35, 37.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얘가 비율이 75%, 25%야. 뭐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상대값으로 3대 1로 쓸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량 CL2는 몇 가지 나온다? CL2니까 원자량 두 가지면 분자량은 세 가지 나온다. 작은 것끼리 중복. 확률도 3의 제곱. 9의 비율, 상대값으로. 그다음 중간은 35 플러스 37, 72, 2씩 증가하겠죠? 가장 큰건 74. 그럼 74는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1인데 자리 바꾸기 확률을 꼭 해줘야 돼요. 얘는 상대값 6이야. 그래서 9대 6대 1이 얘의 비율이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당연히 계산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얘는 평균 원자량이 35.5가 나오는데 평균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구하면 또 복잡해 버리니까 여기서 이미 평균 원자량 구한 것에서 몇 배? 두 배로 가는 게 깔끔하겠죠. 그럼 평균 분자량 71. 물론 여기서 각각 비율 막 분소로 해가지고 나타내서 구해도 되긴 해. 근데 바로 그냥 구한 거에서 두배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17번이야. 그러면 우리 항상 중성자수도 많이 물어보니까 평균 중성자수도 나타내 보자. 자, 질량수랑 원자량을 같다고 보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35.5가 평균 원자량이면서 평균 질량수야.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자, 원자 번호가 17번 양성자 수니까 결국 35.5에서 17을 빼면 뭐 나와? 평균 중성자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 이것도 외우세요. 18.5가 나온다는 거야. 항상 똑같으니까 외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쉬워. 만약 문제에서 CL이 나와 있어. 3대1로 이때 조건 다 있고, 뭐 CL2 1몰이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 양은? CL2 1몰이니까 CL 원자가 몇 몰이야? 2몰이지. 그럼 CL 원자 1몰당 18.5몰이니까 여기다 바로 그냥 두배 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죠. 37몰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확 줄어든다고, 여러분. 그래서 늘 나오는 거는 정리해서 외우는 게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붕소. 자, 붕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질량수가 10, 11, 원자량 10, 11, 5번이야. 자, 존재 비율이 1대 4. 그래서 확률은, 아,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10.8이 나오게 되는 거죠. 10.8. 그죠? 10.8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중성자수 얼마? 질량수에서, 평균 질량수에서 얘를 빼는 거지. 양성자수. 그러면 평균 중성자수까지 외워버리시면 얼마? 5.8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잘 나오는 게 브로민 또 있어. 브로민. 자, 브로민은 얘는 질량수가 79, 81 이렇게 나와요. 존재비가 1대 1이야. 알아두시고요. 네, 양성자 35. 자, 그럼 여기서 1대 1인 거니까 50%니까 딱 중간값 80이 되겠지. 그럼 평균 중성자수 얼마? 이걸 평균 질량수라고 봤을 때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80 마이너스 35 하면 얼마? 45다. 이런 것들은 늘 나오는 애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를 외워도 문제를 엄청 빨리 풀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지. 문제를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동의원서 그럼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부터. 아시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풀이 팁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만나서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점심 한국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하면 수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어때요? 자, 우리 오늘 대표 기출문제 수능 특강 맨 마지막에 남은 거 한 문제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두 문제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2025년에 시행했었던 시험들 중에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 풀어보면서 아 구애방정식이 기본 개념은 정말 쉬웠단 말이죠. 그 정말 쉬웠던 기본 개념을 가지고 구애방정식에서는 도대체 뭘 하느냐. 주로 공간 도형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좌표 구애방정식이 이렇게 묻었지만 살짝 묻었지만 공간 도형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03쪽 마지막 문제예요. 대표 기출문제 좌표 공간에 두 점 A, B가 있어요. A의 좌표는 잘 몰라. B의 좌표는 정확하게 알아. 구애방정식을 줬습니다. 이걸 보고서 뭐 반지름의 길이가 10, 원점이 중심인 9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림도 친절하게 주었어요. 그 다음 A, P, O가 2분의 파이 A, P, O가 2분의 파이 90도 위에 90도를 만족하는 9 위에 모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C1 B, Q, O 이 녀석이 90도가 되는 9 위에 모든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을 C2라고 하자. 먼저 C1, C2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냄새가 나죠? C라고 하는 건 아마 서클1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직관적으로 보면 9가 있어. 9 밖에 점이 있는 거지. 지금 9, 이제 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었을 때 얘가 원점을 이렇게 원점, 9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원점과 이었을 때 얘가 직각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뭐야? 접선이라는 거야, 접선. 그쵸? 그럼 9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A라는 고정된 점에서 이 9에다가 접선을 그렸어. 접선을 그렸어. 접선 이렇게 그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원이 나오겠죠. 원이. 그쵸? 그래서 얘는 원이 되겠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얘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일정해요. A라는 값을 모르지만 상수값이거든. 반지름도 일정해요. 그럼 얘도 뭐야? 일정해요. 얘의 길이가 일정해요. 얘의 길이를 일정하다. 고정된 점으로부터 거리 같다는 것은 뭐야?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는 9가 된다는 거죠. 그럼 9 두 개가 만나는 거니까 단면이 1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얘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길이가 일정하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길이도 일정하다. 즉 이 9의 점에서 여기 다리는 수선의 발이 일정하다.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상태에서 원이 된다? 여기가 원이 되는구나, 원이 되는구나. 그 원 두 개에 대해서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 N1과 N2에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이 N1, N2에 대해서 N1, O, N2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일 때 A의 값을 찾아주세요. A가 10루트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 좀 크게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상황 파악이 됐어요. 얘가 이렇게 직각이 된다라는 거에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되는 뭐가 된다? 원이 그려질 텐데 그원 위에 점피가 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 원을 그려줄 수 있을 텐데 그 원이 바로 보다 이 Q가 지나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동시 만나는 점을 우리가 N1, N2라고 이름을 불러줬단 말이지. 야, 너 N1이야. 너 N2가 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구라는 녀석의 중심이 원점에 있는데 이두 원의 중심이 지금 XY 평면 위에 있고 이렇게 XY 평면의 수직인 평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N1, N2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지점에 이렇게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불러준다라면은 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5분의 3이 되는 거다라고 문제에서 말을 한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내 봐야 되겠다. 먼저 숫자를 알고 있는 것부터 뜯어내 봅시다. O, B, Q를 뜯어내 봅시다. OBQ를 뜯어내 보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너 Q가 되겠다. 너 O가 되겠다. 너 B가 되겠다. 9의 반지름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의 반지름이 10이 되는구나. 근데 B의 좌표가 0,10√2,0예요. 그럼 0,10√2,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야? 10√2야. 어라? 1대 루트 2, 피타피타 너가 10이 되면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눈에 보이고요.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었을 때 그럼 얘가 1대 1대 루트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여기 중점이 되면서 5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허라. 그러면 이쪽 그림에서도 내가 쟤를 뜯어내 보면은 삼각형 AOP를 이렇게 뜯어내 보면은 AOP가 이렇게 있겠구나. 너가 A예요. 너가 O예요. 너가 P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A라는 점의 X좌표 small a거든요. 그럼 여기서 small a라는 녀석은 요만큼의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지금 OP의 길이가 얼마니까?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9의 중심에서 9 위에 점까지 거리니까 반지름이잖아?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알면은 이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너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너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너의 길을 안다거나, 너의 길을 안다거나, 요 변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A 값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나 봤더니, 아까 이 그림에서 얘가 눈에 보였거든. 그럼 이 길이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N1, N2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뭘할수 있을까? 요 길이, 5루트 2. 그리고 요 녀석,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봤더니, 지금 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원두 개가, P가 지나는 영역과 Q가 지나는 영역이, XY 평면을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쉬운 도형으로 볼수 있는 시야를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얘네가 지금 XY 평면에 수직으로 있으니까, 이 위에서, Z축에 위에서, 여기 위에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서 지켜보고 있다. 그럼 저 Z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누가 나와? X축이 요렇게 나와요. 그쵸? 그 다음 Y축이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 9의 반지름을 얼마예요? 10이에요. 그럼 얘가 반지름이 10인 원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봤을 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원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뭘로 보여? 선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P가 지나는 영역의 원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선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의 이 원이 있는 평면까지 거리가 바로 여기의 길이에 해당하는 5루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아낸다면은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다 계산해주게 되면 내가 A를 구할 수 있겠구나. 너를 구해주면 되겠다. 너를 구해주려면 딱 봐도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이 Y축 위의 점에서 이게 구를 그려, 이게 접하는 이 평면이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럼 여기서 얘를 이어줬으면 너의 길이를 안다면 내가 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걸 뭔가 봤더니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그 길이거든요. 그럼 저 평면을 또 뜯어내. Z축을 포함하는 요 평면을 O, N1, N2를 뜯어내. 그럼 뜯어내서

10의 제곱에다가 1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10에다가 10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더라. 약분을 해버리면 2인가요? 4, 3, 12, 120이죠? 200에서 120 빼주면 80이 되겠다. L이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4 루트 5가 된다. 오호라, 너의 길이가 뭐가 되는구나? 4 루트 5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아까 궁금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서 바라보면 어떤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거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중점 내려주면은, 아니, 수선의 발 내려주면 중점에 딱딱 떨어지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4루트니까 요만큼의 절반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의 제곱에서 20을 빼주면 80, 루트 씌워주면은 요만큼이 4루트가 또 나오겠네? 요게 4루트야. 그럼 누가, 이 4루트가 어디로 와? 여기로 와. 너가 4루트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피타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4루트의 제곱 80이죠. 해서 5루트의 제곱 50이죠. 빼주면 루트 30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 루트 30을 1로 또 끌고 와. 루트 30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직각 삼각형이니까 우리 이 수능 특강 강의의 마지막 그 위대한 여정의 끝 45강인데, 45강에서도 또 우리가 기하는 기하다에서 얘기했었던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기하는 기하다. 우리 옛날에 그 시작할 때 이거 막 이렇게 했잖아. 삼각형 그려놓고서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고. 마지막까지 써먹고 있잖아요. 그죠? 유용하게. 그럼 여기서 10의 제곱은 루트 30 곱하기 a다. 해서 10의 제곱은 루트 30 곱하기 a가 되는구나. a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30분의 100이 되는구나. 해서 객관식이네? 유리화를 해줘서 답을 내달래? 그럼 분모 문제 루트 30 곱해주면 3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0 루트 30이 원하는 정답이 되는구나. 답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구애 방정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애 방정식, 좌표 공간에 두점 얘기하면서 구를 도형의 방정식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 고작 반지름, 중심 좌표 읽어내는 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이거 뭐야? 그냥 뭔가 기하적인 상황,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공간 도형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해줘야 돼? 필요한 평면을 자꾸 뜯어낸 거죠. 2차원 평면을 뜯어내고, 2차원 평면을 뜯어내고, 2차원 평면을 뜯어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가 뭐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 마치 미로찾기에서 내가 처음부터 가면 좀 막막해 보이지만, 골에서부터 거꾸로 들어가면 내가 은근히 좀더잘 찾은 그런 느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그럼 얘를 구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2차원 동면이 뭐가, 도형이 뭐가 있는가? 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2차원 도형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2차원 문제의 연속으로 끌고 가면 공간 도형, 공간 좌표 문제는 된다고요. 분명히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은 정말 힘든 단원의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은 막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절대 안 나온다고는 선생님이 할 수는 없어요. 안 나오는 편이기는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해야 될 것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얘네들의 반복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분명히 넘기 쉬운 산은 아니지만 넘을 수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라고 했죠. 할수 있어요. 해보자고요. 자, 자료실에 있는 두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 아니, 보충자료 22쪽에 있는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좌표 공간에 서로 평행한 두 평면 알파베타 중심이 5이고 반지름 1이고 루트 10이면 9가 있다. 어우. 25년 10월에 봤던 건데, 반지름의 길이를 일단 루트 13번으로 깔끔하게 줬어. 평행한 평면? 일단은 좋아. 점 O에서 두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H1, H2라고 한다면 OH1과 OH2가 모두 다 2로 같대요. 평행하다라는 말을 했고, 2로 같답니다. 서로 다른 이제 평행한 두 평면인데, QS가,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린 게 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반사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구와 평면이 이렇게 만나서 잘렸잖아. 여기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수선의 발 내기했잖아. 구의 반지름 알잖아. 루트 13으로. 그럼 이거의 반지름 구하해줘. 피타고라스 피타 3. 마찬가지로 너도 이렇게 내려버리면 너도 루트 13이니까 너도 3. 즉 잘린 단면의 반지름은 둘다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QS가 평면 베타와 만나서 생기는 원 위를 움직인다. 그럼 QS가 평면 베타랑 만나서 생기는 원 위로 움직이는 점, 여기 위에 뭐가 오겠다? Q가 오겠다. 그리고 여기서 삼각형
POQ 지금

여기 위에 S1과 만나서 9S가 평면 알파랑 만나서 알파랑 만나서 생기는 여기 위에 P가 있고 여기 9S가 베타랑 만나서 여기에 Q가 있대. 그럼 PQ가 여기를 각각의 원을 뽈뽈뽈뽈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삼각형 POQ 요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되겠죠? 뭐 돌아다니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을 평면 베타로 아래쪽으로 정상을 빵 내렸더니 넓이가 가장 크고 싶대. 오케이. 그때 POQ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가격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세요. 세적 OPQ는 한 직선이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조건. 그리고 직선 PQ와 H1, H2는 서로 평행하지 않다. 이렇게 세로로 돼버리게 되면은 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제 정사형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삼각형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저 잘린 단면의 반지름의 길이들을 다 3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녀석의 길이가 2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 녀석의 길이가 3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냈었어요. 여기 위에 점 P와 여기 위에 점 Q에 대해서 POQ를 아래에 있는 베타에다가 내린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사형이에요, 정사형. 정사형이면 뭐 해줘요? 두 가지 풀이. 이 도형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냐? 아니면 find 정사형을 찾아낼 거냐? 정사형을 찾기가 쉬워요. 여기 수선의 발은 H2에 딱 떨어지거든요. 이 수선의 발이 H2에 딱 떨어지고 P라는 녀석의 수선의 발도 이쪽 원에 그냥 딱 떨어져요. P 프라임 원 프레임 프레임을 합시다. 수선의 발이 떨어져요. 그럼 내가 정사형을 베타라는 한 평면에서 얘기하기가 참 좋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베타라는 평면을 뜯어내서 베타라는 평면을 뜯어내서 원을 얘기를 해보자. 저 원의 중심이 뭔데? H2인데 PQ가 돌아다니면 P'과 Q도 역시 여기 그냥 돌아다닌다고 봐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Q가 있어. 여기에 P가 이런 식으로 P'이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이게 정사형이잖아.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만데? 3인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넓이를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쓸 거냐?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쓸 거냐?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둔다면 넓이는 2분의 1의 3 곱하기 사인의 알파잖니. 그럼 이 녀석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얘가 가장 크면 되겠지. 뭐라는 거야? 아, 직각일 때가 바로 뭐가 되겠구나? 최대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최대가 되는 순간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최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정사형을 그려주게 되었을 때, 요 정사형의 대개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되는구나라고 그려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림 조금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직각이 되는구나. 여기서 너를 요런 느낌으로 직각 느낌으로 조금 더 살려서 요렇게 P'을 그려주시고. P'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주어서, 여기에 내가 P를 그려주시고, 요렇게 POQ라고 하는 녀석을 저기다가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가 알거든요. 그때 지금 이 POQ를 요 베타에다가 내린 정상의 넓이가 가장 컸을 때, 이 POQ가 베타랑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잖아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죠. 근데 얘를 내린 정사형을 우리가 알아버렸으니 그럼 우리는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를 알잖아. 뭐야? 삼각형 P' H2 Q.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서 2분의 9라는 걸 알았으니까 정사형 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이거 넓이분의 이거 넓이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첫 번째 방법. 이건 이제 지울게요. 첫 번째 방법. 그럼 정사형을 구해주기 위해서 요 POQ의 넓이를 구해줄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디어 하나 얘기를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구라고 하는 둥글둥글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에요. 거기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거리를 잃으려고 합니다. 지금 OQ랑 OP의 길이는 구의 반지름인 루트 13이거든요. 넓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변의 길이라거나 각에 대한 정보나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구라고 하는 둥글둥글하게 생긴 도형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예요. 예측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게 뭐냐? 필요한 도형을 뜯어내는 거예요. 바로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뜯어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얘가 직각이라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만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두 평행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2, 여기서 여기까지 2, 4잖아. 그리고 얘 3이잖아. 3이잖아. 그럼 저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직육면체를 하나 그냥 뜯어내 버리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의 길이가 3이니까 너의 길이를 3과 3으로 두고요. 여기를 P라고 둔다면은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를 내가 P'이라고 두고요. 요 높이가 뭐예요? 4예요. 그럼 여기서 P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요렇게 요 직각삼각형의 대각선 쪽에 P'의 대각선 쪽에 여기에 Q가 요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H라고 하는 녀석은 PQ에 대해서 이쪽에 여기에 H2가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H2라고 불러준다면은 O라는 녀석은 여기에 중점에 O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삼각형을 얘기할 거다? 삼각형 POQ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할 거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들을 봤더니 삼각형 POQ는 OQP는 너의 길이 루트 13, 너의 길이 루트 13이다. 그럼 PQ의 길이를 뭘 가지고? 직육면체의 요 대각선, 루트 속에, 너라는 녀석은 뭐다? 루트 속에 3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너는 뭐예요? 루트 34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것이고, 2분의 루트 34가 되는 것이고, 삼각형의 높이를 H라고 불러준다면, H는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루트 13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 4분의 34를 빼주는 거죠? 4분의 13을 4를 곱해주면 52인가요? 52에서 34를 빼주게 되면, 2 빼주고 2 빼주면 8, 18인가요? 4분의 18이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34 더하기 18이 50이니까 맞죠? 네, 맞아요. 그럼 H 높이를 찾았기 때문에 삼각형 OPQ의 넓이는 삼각형 OP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루트 34였거든요. 그럼 곱하기 루트의 34에다가 높이가 2분의 3 루트 2가 된다더라. 루트 2, 루트 2 하나 만나서 2랑 약분되면서 분모는 2, 분자는 3, 루트 17이 정산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정산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 정산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를 찾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 루트 17분의 정산시킨 후 2분의 9 넓이가 되겠다. 약분해버리고 약분해버리면 루트 17분의 3이 될 것이고 얘의 객관식 유리화해줘라. 17분의 3 루트 17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정사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왜? 정사형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 정사형을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손쉽게 찾아냈으니까 정사형의 넓이를 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그쵸? 그러면 지금 정사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봤는데 꼭 정사형을 이용을 해야 되던가요? 그냥 내가 정의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해봅시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각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교선을 먼저 찾아야죠. 정의를 이용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선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삼각형 OPQ랑 아래에 있는 베타라는 평면과의 교선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필요한 게 평면을 내가 도형을 좀 뜯어와요. 그럼 뜯어와서 봤더니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요 노란색으로 만든 OPQ랑 아래에 있는 평면이 이런 평면과 직선, 평면이 만나는 교선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하면 된다? 얘랑 평행한 또 다른 평면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이 베타랑 평행하면서 O를 지나는 요 평면을 요렇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OPQ랑 아래 평면과 이루는 각은 OPQ가 요 평면, 뭐 편의상 감마라고 할까요? 감마라는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것 같고. 그러면 교선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두 평면에 동시에 지나는 두 점만 찾아주면 돼요. O라는 점이 이 평면도 지나고 이 평면도 OPQ도 지나죠? 그 다음에 PQ가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어주게 되고 얘가 중점에서 이렇게 평면을 잘라주게 되면 여기 PQ의 중점이 여기 오는데 얘가 대각선의 교점에 여기에 딱 떨어질 거예요. 대각선의 교점에. 그죠? 그럼 그 점을 내가 M이라고 편의상 불러준다고 하면은 M은 요 평면 위에도 있고 요 평면에 있으니까 두 평면의 교점이죠. 평면과 평면의 교점 두 개를 찾으면은 얘가 바로 교선이 되고 이 녀석을 우리는 교선으로 봐주면 된다.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는 평면밖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거기서 내가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정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이 떨어지겠죠. 그럼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렇게 읽으면 너도 뭐야? 직각이 되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내가 P2'이라고 불러준다면은 이때에 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한 녀석은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그려주고 P에다가 P2'에다가 여기를 M이라고 불러주고 요각이 우리가 원하는 세타다. 요 P2'M이라고 한 녀석은 3, 3에 대한 대각선, 3루트 2의 절반, 3루트 2 나누기 2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P'M이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그럼 요 녀석을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줘도 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2 곱해 버리고, 그냥 얘를 루트 2분의 3으로 표현해 볼까요? 루트 2분의 3으로 표현해 버리면은 루트 2 곱해주게 되면 3대 2루트 2의 비율이잖아요. 그럼 2루트 2의 제곱 8에다가 3의 2, 3 지금 얘가 2루트이니까 2루트 2에다가 루트 2분의 3이니까 루트 1 곱해 2루트 2의 8에다가 3을 더하면은 루트 3의 제곱 9, 17이 되겠죠. 계산이 그쵸? 8 더하기 9는 17, 루트 10이죠. 루트 17.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7분의 3이 되면서 17분의 3 루트 17이 원하는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굳이 넓이를 안 구해줘도 돼요. 그쵸? 교선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런 우리가 진육면체를 얘기하기 전에 다시 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지금 OPQ랑 베타가 이루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며.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요렇게 요렇게 길이가 같고, 그럼 PO를 교선을 찾는 또 다른 방법, 연장을 해. 공교롭게도 얘네들의 길이 같고 하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같겠죠. 이런 느낌의 그림 우리 많이 몇번 연습했잖아. 원기둥이 있고 여기서 여기 중심 여기 정가운데를 지나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수선의 발로 해서 얘가 지름되는 거그 느낌의 지금 그림이,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리 뽑아내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도형을 뜯어냈다면은 이번에는 원기둥을 뽑아낸 거죠. 원기둥을 이렇게 위에 아래를 이렇게 뚜껑을 뚝뚝 잘라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장해버린, 여기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이 정상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가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OPQ라는 평면은 여기에 있는 녀석을 내가 R이라고 불러준다면 PRQ라는 평면과 똑같아. 즉, 우리는 어떤 평면? 요 평면과 아래쪽에 있는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평면밖의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인데 여기서 지금 얘가 지름이잖아. 그럼 여기서 직선에다가 내린 얘가 수선의 발이 돼버리죠. 그럼 평면밖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삼수선의 정리에서 얘는 뭐가 된다? 직각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RQ가 지금 뭐가 돼버리는 거야? PRQ와 베타의 교선인데, 교선이 한 점을 지나면서 각각의 평면에 포함되며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을 찾았어. 얘네가 우리가 원하는 각, 뭐가 된다? 세타가 되는구나. 요 그림을 찾아냈다는 거지. 그럼 저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가지고 와? P에다가 P'에다가 Q를 가지고 오게 되면 얘가 세타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럼 내가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얘가 직각삼각형, 얘가 이렇게 수선을 발렸을 때 직각이니까 쟤만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지름에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3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3루트 2가 P'Q의 길이가 되겠죠. 요만큼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그림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루트 2 나눠버리면 3대 2루트 2대 루트 17의 비율이 나오니까. 그럼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선을 찾는 거를 두 가지로 해본 거예요. 얘랑 평행하면서 우리가 교점을 예측하기 쉬운 한 점을 지난 평면을 잘라서 거기서 교점을 찾아서 교점 두 개를 찾아서 내가 교선을 찾을 거냐. 아니면은 연장선을 그려가지고 또 다른 교점을 찾아서 이렇게 교선을 찾아낼 거냐. 이런 식의 연습을 우리가 해보셔야 되겠다. 라는 거. 됐나요? 해서 이렇게 문제 자체가 막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되게 예쁘게 딱 평면을 두 개를 이제 잘라주면서 문제 자체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복습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참 공부하기 좋은 그런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둥. 2016학년도 9월 학평. 9월 이제 모평, 9월 모평.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모평. 엄밀히 말하면 학평이랑 모평 다르잖아요. 그렇죠? 9월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봤던 시험이에요. 2025년에 봤던 거고, 2025년에 시행됐었던 9월 시험 문제입니다. 9회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x 곱하기 y 곱하기 z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점 A에 대하여 9SU의 점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9의 반지름은 6이라고 알. 원점이 중심이라는 것도 알아. 9의 방정식은 거들 뿐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분 OA 위에, 9 위에 점 A가, 여기 9 위에 점 A가 어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어디 있는지는 나도 잘 모름? A가 있어. 근데 OA 위에 5에서 C까지의 거리가 4래. 근데 9의 반지름은 얼만데? 6인데. 즉, OA에 2대 1 내분점에 C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쉬웠어. 그 다음에 직선 BC와 XY 평면이 서로 평행해야 돼. 그러면 B라는 것도 9 위의 점인데 C는 이제 9 내부의 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4대 6이잖아요. 근데 BC가 XY 평면과 평행하대. 그러면 C를 지나면서 이 XY 평면에 어떻게 되는 평행한 평면. 그려주면 이게 원으로 잘리게 되겠죠? C를 지나면서 XY 평면을 평행한 평면을 잘라주게 되면 이게 원으로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여기 위에 누가 와야 돼? B가 와야죠. 그래야 두 평면이 평행하니까 이 평행한 평면 둘 위에 있는 평면 두 개가 있으면 평행하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 BC가 얘랑 평행하게 되는 거니까. 아, B랑 C는 쉽게 말해서 Z좌표가 같겠구나. XY평면에 대해서 높이가 같겠구나. 얘가 뭐 XY평면보다 위쪽에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가의 조건을 보고서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해 주죠. 근데 좀더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라고 더? OA에 대해서 2대1 내분점 C를 잘라. 그 C를 지나면서 XY평면에 평행하게 잘라. 그 단면 위에 누가 와야 된다? B가 와야 BC가 XY평면과 평행하다. 가의 조건에서 B랑 C가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는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 나에서 두 직선 OAAB와 XY평면이라는 얘가 크기를 알파베타라면은 사인 알파는 3사인 베타다. O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또 이제 B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OA와 AB, 요 녀석. 얘가 XY 평면과 이루는 얘가 크기를 알파. 그럼 OA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얘가 알파라는 거죠. 그럼 AB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여기서 얘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었을 때 AB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려면은 어떤 느낌? 이렇게 그려지는 직사각, 아니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죠. A, B, B', A'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가 뭐가 된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각을 내가 베타라고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삼각형 OAB에 OAB를 XY 평면으로 내린 정사형이에요. 얘를 XY 평면으로 내린 정사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누가 직각이라는 말은 안 했어. 평면 OAB랑 XY 평면이 얘가 그게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쇼. A의 z좌표는 6이 아닌 양수이다. 얘가 여기 위에 꼭지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6이 아닌 양수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이렇게 xy평면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양수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크게 놓고 보면은 결론이라고 하긴 그렇고 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어요. 기하적인 9의 방정식 단원인 9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36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냥 순수하게 기하만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얘를 좌표 공간상에 딱 올려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기하적인 방법만 얘기를 해보고 좌표를 이용한 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얘기를 할게요. 자, 기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A라는 녀석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그 녀석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좀만 더 길게 내려줄까? 너를 내가 A'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지. B라는 녀석이 여기 어디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B'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AB를 요렇게 이어주고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주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이어주게 되면 요 녀석이 각 알파가 되고 요 녀석이 각 뭐가 된다?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9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 9의 반지름은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도형에서 한번 뜯어보면은 AB, B 프라임, A 프라임. 요렇게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은 너가 B고, 너가 B 프라임이고, 너가 A고, 너가 A 프라임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해서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어떤 길이 B를 알수 있을까요? 지금 B라는 녀석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C랑 높이가 같다. 직관적인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높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C랑 B랑 높이 같아서 BC를 이으면 XY 평면에 평행하다며. 근데 C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어? OA에 대해서 2대 1 지점에 있어. 그럼 여기서 높이도 C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수점을 내렸을 때이 높이도 얘랑 높이 같으면서 그게 얘가 2대 3의 비율을 가지겠지. 2대 3이니까. 즉, 요 녀석의 길이는 3분의 2예요. 근데 요 녀석의 길이가 바로 뭐냐? 여기서 HA 프라임의 길이거든. 즉, H의 길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는 3분의 1의 AA 프라임의 길이를 한 겁니다. 왜? 왜 우리는 이 길이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인값에 대한 얘기가 조건 나에 있잖아. 사인값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근데 OA 길이를 알잖아. 즉, 우리는 AA 프라임의 길이를 알거든. 그럼 AA 프라임의 길이는 3분의 1 곱하기 OA의 길이인 6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준 거예요. 근데 AH라는 녀석의 길이는 내가 AB의 길이를 몰라. 근데 AB의 길이를 모르지만 거기다가 사인의 베타를 곱해준 거거든요. 근데 우변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두 배의 사인의 알파가 되는 거야. 근데 사인 알파가 뭐라고 그랬어? 세 배의 사인 베타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여섯 배의 사인 베타가 되겠지. 누가? AB 곱하기 사인 베타가. 사라지네? 아, AB의 길이가 6이 되는구나. 오호라, 오호라. AB의 길이가 6이구나. 지금 OAB가 아래에 있는 XY평면과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OAB에서 OA가 6이고, OB도 6이고, AB도 6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입맛 따셔지는 그런 도형이죠. 뭐, 정삼각형. 와우, 삼각형 OAB라고 하는 녀석은 함변의 길이가 루트 6인 4분의 루트 3 곱하기 6의 제곱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바로 보다 9 루트 3이 되겠구나.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가 먼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정사형 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를 찾아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정사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그럼 정사형 내린 OB'A'의 넓이를 직각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쟤네들의 길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OA', OB', A', B'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OA'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6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돼요. A'B'의 길이는 뭐죠? 요먹의 길이죠. 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잖아. 얘 길이는 6 코사인 베타가 돼요. 그럼 너의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피타고라스를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너의 각 BO가 XY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감마라고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의 길이를 내가 6배의 코사인의 감마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알파, 베타랑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게또 뭐가 있나 봤더니 아까 요 AH의 길이가 3분의 1의 AA'의 길이가 되는 걸 가지고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얻어냈잖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감마에 대한 사인 값을 가지고 BB 프라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서 BB 프라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6배의 사인의 6 곱하기 사인의 감마예요. 사인의 감마예요. 근데 그 녀석은 3분의 2의 AA 프라임이잖아. AA 프라임이잖아. 그리고 AH랑 비교를 했을 때 AH랑 비교했을 때요 녀석의 두 배잖아. 베타로 다 통일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사인 알파라고 하는 녀석이 3 사인의 베타로 표현했으니까 요 베타를 가지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요거의 두 배니까 두 배의 3분의 2라고 합시다. 두 배가 되겠죠? 다시요. BB'의 길이는 AH의 길이 두 배니까 AH의 길이에 해당하는 AB 6 곱하기 사인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눠버리면 사인 감마가 뭐가 된다? 사인의 감마가 두 배의 사인의 베타가 된다.

사인의 감마는 두 배의 사인의 베타. 사인 알파랑 사인 감마를 둘다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좀 지워버릴게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보자. OA' B'이 직각 삼각형이라는데 누가 직각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각 O'이 90도가 되는 경우. 그럼 아래쪽에 필요 평면을 뜯어내 보면은 XY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A'과 B'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 원까지 그릴 필요도 없어. 얘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자. 너가 O예요. 너가 A'예요. 너가 B'예요. 근데 OA'이 6코사인 알파고, OB'이 6코사인 감마고, 얘가 6코사인 베타잖아요. A'B'이. 그럼 우린 딱 봐도 뭐 해줘야 돼? 피타고라스를 쓸수 있고, 똑같이 6이 있으니까 날려버리고 피타고라스 써주면 되겠죠? 그럼 누구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의 베타는 코사인 제곱의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감마가 될 것이고. 코사인의 관계는 모르지만 내가 사인들의 관계는 알잖아.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베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감마로 바꿀 수 있죠. 1 하나 없애버리고. 그 다음 사인 제곱 알파를 내가 뭘로 바꿀 수 있어? 9배의 사인 제곱의 베타로 바꿔줄 수 있고. 사인 제곱의 감마를 4배의 사인 제곱 베타로 바꿔줄 수 있어. 얘네들을 이항시켜 버리게 되면은 9랑 4랑 더하면 13이니까 12의 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의 베타가 12분의 1이 되면서 사인 베타로 바로 갈까요? 사인 베타는 12분의 1, 2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죠. 사인 베타를 찾았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인 베타를 알면은 사인의 모를 알파도 감마도 다 구할 수 있죠. 사인 감마는 얘의 2배라고 그랬어? 루트 3분의 1이야. 사인의 알파는 이거의 3배라고 그랬어? 그럼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얘네들을 알면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감마랑 코사인 알파만 알면 되거든. 그럼 코사인 감마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될 것이고, 코사인의 알파는 2분의 1이 될 거야. 여기다가 6을 곱해준 게 얘네들의 길이거든. 그러면 OB 프라임 코사인 감마는 여기다 6을 곱해주면 얼마예요? 6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 나눠버리면은 2루트 3이잖아. 2루트 6이 나와요. 그 다음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OA 프라임은 6을 곱해주면은 3이 나와요. 그럼 2루트과 3이 얘네들의 길이니까 삼각형 누구의 넓이? OA 프라임 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3이 되면서 3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3루트 6을 이 넓이, OAB의 넓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정사용시키기 전의 도형의 넓이 9루트 3분의 정사용시킨 후의 도형의 넓이 3루트 6을 써주면 될 것이고, 3을 약분을 하나 해버리고, 루트 3을 약분해버리면은 3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은 생략하고 간단하게만 보면은 각 A'이 90도다. 그럼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O, A', B'. 그럼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누구의 제곱에서? 코사인의 감마 6배. 요 녀석의 제곱은 코사인의 베타, 코사인의 베타의 제곱, 요거에다가 그리고 6배 코사인의 알파에다 역시 6을 나눠주고,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을 해주고, 똑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계산을 생략할게요. 순식간에 암산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사인의 제곱의 베타가 6분의 1이 나와요. 6분의 1이 나오게 되면은 사인의 베타가 뭐가 나오느냐? 루트 6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걸 가지고 똑같이 두 배, 세 배를 주게 되면은 사인의 알파가 루트 6분의 3이 나와요. 사인 값이 1보다 클수 있어 없어? 불가능.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케이스, 각 B'이 뭐가 되면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A', B',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사인 제곱의 베타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 되고, 첫 번째 케이스만 돼서 3분의 루트가 답이 된다. 라는 식의 기하적인 접근이에요. 보시면은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 나서 뭔가 뭐 구애방정식으로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오롯이 공간도형을 가지고 해결을 해.

갔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좌표를 이용해서 풀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이냐? 큰 흐름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좌표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좌표를 세팅할 때 있어서 뭔가 계산을 좀 하기 쉽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봤더니 A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 적당히 얘의 길이가 6이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B에 대해서 수선의 얘의 높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의 높이가 이거의 높이의 3분의 2가 되도록 하면서 얘가 막 회전을 해서 돌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럼 내가 A라는 점의 좌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A, B, C로 잡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적당하게 내가 Y축, 여기서 수직으로 올려줘서 너를 X축 해주면은 여기서 얘를 뭘로 Z축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A라는 녀석을 최대한 A, B, C 이러지 말고 0이라는 숫자를 하나라도 넣자.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내가 A라는 지점을 적당히 이렇게 뭐 0, A, B로 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36, 6의 제곱이다. 관계식을 하나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잡아주기 위해서 B의 좌표를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걸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B라는 녀석이 여기에서 이 C라는 녀석이 누구 좌표? Z 좌표랑 같을 테니까 C라는 점은 2대 3이니까 얼마? 0, 3분의 2A, 3분의 2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의 무슨 좌표를 알아? Z 좌표를 알아. 그럼 B의 Z좌표를 3분의 2B로 표현을 하고, B의 Z좌표를 3분의 2B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끌고 나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B라는 녀석이 C라는 녀석과 누가? 높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Z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고, 요렇게 그려주면은 요 녀석의 반지름이 6이니까,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3분의 2b로 표현을 했으니까, 요 bh의 길이가 뭐가 된다? 루트 속에 누구의 제곱? 6의 제곱에서 9분의 4b의 제곱이 되겠죠. 왜 얘를 얘기했느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바로 5b'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5a 프라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럼 너의 길이가 a고, 그럼 너의 길이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누가 직각이냐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좌표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어서 AB의 길이를 뭐 구하고 이거의 길이를 구해서 사인 베타를 내가 찾아주면 된다. 왜? 사인 베타는 요거의 길이분의 요거의 길이의 3분의 1이거든. 그쵸? 그럼 요거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B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각이 어디가 90도냐에 따라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EBS 프리미엄 회원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요2016 학년도 9월 모평 28번 해설에 상세하게 넣어놨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 선생님 저 프리미엄 회원 아닌데요? 여러분 모두 다 프리미엄 회원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니까. 알죠? 우리 EBS 친구들. 해서 다 그것들을 우리가 좌표를 이용하는 풀이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서 그거를 이 문제를 그렇게 풀란 뜻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풀면서 내가 좌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할수 있겠다.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더 복습을 해주시면은 정말 우리는 공간 도형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퍼펙트하게. 드디어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다 끝났어요. 막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신날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주섬주섬 주워야 되거든. 이게 참 구질구질해. 아무튼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고작 수능 특강이 끝난 거예요. 수능 완성도 해야죠. 수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수학 자부심을 느끼는 그날까지 함께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른 강의에서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수능특강 교재의 주제가 세 번째 주제로 바뀝니다.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항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보통의 경우 20번 문항 혹은 19번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그래서 이 역학적 보존에 관련된 주제로 선생님이 총 4강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2년 반 클라이번 피아노 국제 콩쿨에서 최연소 우수상을 거머쥔 임윤찬 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재능은 없지만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받는 피아니스트로 계속해서 연주를 다니고 있는데요. 2024년, 2025년 뭐 BBC, 그라모폰 등등에서 정말 온갖 상을 수상을 한 대단한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자,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전에 외국의 기자가 우리 자랑스러운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보고,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가 김연아 선수처럼 할 수 없다. 왜냐면 김연아 선수는 스케이팅에 대한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노력이라는 단어 대신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생애 최고의 수능을 맞이하고 싶다면 노력 이상의 헌신이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굳은 결심 하시고 자, 이번 시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바로 하이라이트.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가기 위한 핵심 개념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이에요. 일, 워크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요즘에 일이 많아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일은 정해져 있어요. 약속이. 물체에 작용한 힘, 그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경우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곱,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이 수레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이 수레가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했다고 하면 이때 철수가 수레에 한 일의 양은 Fs니까 40, 그리고 일의 단위는 우리가 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열이 에너지의 일종이라는 것을 밝힌 줄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1의 단위를 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W는 Fs라고 하는 건데 이때 이동거리는 반드시 힘의 방향과 나란해야만 F 곱하기 S가 1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F 곱하기 S 하니까 F에다가 T를 곱한 거 이게 바로 우리 수능특강 교재의 두 번째 주제였었죠. F에다 T, 시간을 곱한 건 뭐였더라? 충격량이었어요. F에다가 S를 곱하면 바로 무엇이다? 1이다. 그래프 하나 보고 갈 텐데 힘, 이동거리 혹은 FS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두 번째 주제에서는 무슨 그래프를 다뤘죠? FT 그래프를 달았어요. 힘, 시간 그래프. 이때 면적에 의미하는 게 뭐였죠? FT니까? 그치, 충격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그래프예요? FS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가 S고 세로가 F니까 결국 이 FS 그래프의 면적에 의미하는 바는 뭐다? 바로 힘이 물체의 한 일을 의미하죠. 이렇게 곡선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FS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역학에서의 우리가 다루는 개념과 공식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때 선생님 저는 공식 다 기억했는데 막상

하는 문제를 풀면 그 많은 공식 중에서 무엇을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정보를 보는 거예요. 출제자 선생님이 그래프를 제시를 했는데 그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야? FS 그래프야. 그럼 아, 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얼른 미쳐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FS 그래프는 뭐다? 1. FT 그래프는 뭐다? 그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배울 때 FT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충격량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충격량,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무엇의 변화가 생겨? 운동량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외부로부터 FS 1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무엇의 변화가 생길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물체가 E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W라고 하는 것이 FS, 이건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 F라고 하는 것이 만약 물체에 가한 힘이 일정하다고 하면 그 크기가 F는 뉴턴 제이법칙에 의해서 MA죠. 그래서 F 대신에 MA를 쓴 거고, 그리고 이동거리 S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요렇게 묶으면, 아스가 있네, 아스. 아스 하면 생각나는 거뭐 있지? 등 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 아스가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아스가 요거니까, 아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항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질량은 그냥 두고 아스 대신에 2분의 1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가로를 한번 풀어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1m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 처음 속도의 제곱이야. 요 식을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혹은 속력의 제곱 같은 꼴로 표현이 됐죠? 요 형태. 2분의 1mv제곱의 형태, 이것을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이고 EK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란 2분의 1mv의 제곱이고요. 단위는 무슨 단위를 쓰느냐? 1과 똑같은 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왜 그래요? 물체가 힘으로부터 1을 받았지. 받은 일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위 줄을 사용한다는 거. 그럼 결국은 요 식을 풀었어. 이 의미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것이고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무엇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기억해야 돼요. 1이라고 하는 건 FS인데 물체가 FS1을 받았어. 그럼 무엇의 변화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이 작용을 할때 우리 이거 배웠었죠. 힘과 가속도에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죠. 그것처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무엇이 증가해? 속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철수가 반대 방향으로 수레를 당길 수도 있고, 혹은 마찰 구간이라면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운동 방향과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물체의 속력은 감소해요. 그 얘기는 뭘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체가 E를 받으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물체가 E를 받을 건데, 이번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연지 윗방향이고, 그리고 힘의 방향, 연지 윗방향으로 물체가 올라오는 경우.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물체가 무슨 운동할 거냐면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여야 될까? 0이어야 되겠지.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이 물체에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 작용하니까 이 물체의 알짜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철수가 이 물체에 작용해야 하는 힘이 연직 윗방향으로 mg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W1로 와서 철수가 물체에 해준 일은 Fs잖아요. 자, 철수가 가한 힘 F가 얼마예요? mg. 그리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이동 거리가 결국은 물체가 올라간 높이 h죠. 물체가 mgh만큼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일을 받은 거야. 그럼 이때 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의 변화는 없고 높이만 변했는데 이 높이의 변화에 해당하는 mgh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mgh라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이고 사람이 연직 윗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물체를 등속도 들어 올렸을 때 h만큼 그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사람이 물체에 해준 일만큼 생기게 됩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단위 역시도 운동 에너지 1과 같은 주를 사용해요. 근데 선생님, 만약 철수가 이 물체의 연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mg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알짜 힘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힘이 0이 아니면 가속도가 생겨. 즉, 뭡니까? 그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 경우, 자,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철수가 물체에 일을 해주는데, 물체가 올라가, 연직 윗방향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속도도 빨라질 때, 속도도 증가할 때, 그때 철수가 물체에 해준 일은 바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 거기다가 물체가 위로 올라가기까지 하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똑같아요. 만약에 철수가 100줄만큼 일을 해줬다. 물체에. 그런데 속도가 증가했어. 그 속도의 증가량이 예를 들어서 40줄이야. 그러면,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는 60줄이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됐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빔에서 본 것처럼 물체가 수평면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서 물체가 일을 받았어. 자, 그럼 그 경우에는 물체가 일을 받아서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0. 그때는 물체가 받은 일이 몽땅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바뀌어야겠죠. 100줄만큼 일 받았으면 100줄이 몽땅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이 경우죠. 물체를 위로 올리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가 올라갈 때그 경우에는 속력이 안 바뀌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없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힘이 한 1, W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줄 몽땅 다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아,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할때 속력이 변하는지 높이가 변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둘다 변하면 아,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이 EK와 EP의 증가량이 됐구나. 둘 중에 하나가 변하면 아,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든 그 운동 에너지 혹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Fs잖아요. 근데 이 물체만 보더라도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철수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 외부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두 힘을 합성한 알짜 힘도 있어.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에 Fs, 이 F는 그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일의 양을 묻거든 항상 그 힘의 주체를 봐야 돼요. 주어를 봐야 돼. 누가 하는 일인지.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수능 특강 4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학 돋보기 내용이고요. 자, 외력, 외부력이라고도 하죠. F가 연직 윗방향으로 작용해서 질량이 M인 물체

제가 H만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들 속력이 V0에서 V로 속력도 바뀌었어요. 속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 거고, 높이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때 외력 F가 한 일은 외부력 F에다가 F만큼 물체가 이동한 거리 H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생긴 변화, 일단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mgh,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가 한 일은 이만큼이에요. 자, 이번에는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이 한 일은 1이라고 하는 거 W는 Fs잖아요.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니까 그쵸, mg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인데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W라고 하는 것은 Fs인데 중력이니까 F 자리에 mg를 썼어요.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내려가야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지,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H로 곱해줍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W는 Fs에서 F하고 S를 곱하려면 물체의 이동 방향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을 때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완전히 반대죠. 180도예요. 그럴 경우에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이제 수능 특강 문제에 곧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텐데, 문제에는 중력이 한 1, 이렇게 묻지 않고, 중력이 한 1의 양을 물었어요, 양. 그러니까, 부호는 상관없이, 그 얼만큼 일을 했는지 그 양만 물었어.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 빼고, mgh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알짜 힘이 물체에 한 일. 자,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윗방향으로 F,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mg인데, 이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증가하려면 F가 mg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에서 mg를 뺀 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죠. 알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H만큼 올라갔죠. 이게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이 물체의 무엇의 증가량과 똑같은가? 외력 F가 한 일, 맨첫 번째 식에서 mgh를 좌변으로 옮겨오세요. mgh만 옮겨올 거야.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이항했으니까 우변에 남는 게 바로 뭘까요?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외력 F가 물체에 해준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EK와 EP의 변화량의 합이에요. 그런데 물체에 작용한 무슨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은 무엇과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답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평가원에서 요 내용으로 수능 문제가 종종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수능 문제는 언제든지 돌고 돌수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외력 F가 한 일은 EK와 EP의 변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알짜 힘이 한 일은 오로지 EK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수특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쪽 11번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고 선생님과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그림 가는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나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력, 중력가속도 10m/s 제곱, 모든 마찰 및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물체에는 중력 10N은 늘 작용하고 있어야만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VT 그래프예요. 그럼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거리, 그리고 기울기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죠. 중력과 반대 방향이 연직 윗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몇 미터? 3미터. 이렇게 쓸까요?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 그리고 단위는 1이니까 줄을 사용을 한다. 근데 1에 무엇을 물었지? 1에 양만 물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빼고 뭐만 답하면 돼? 30줄만 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니은 2부터 4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자, 힘의 주체, 주어가 누구예요?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그러면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을 찾아야 되겠지. 이힘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그쵸, 알짜 힘을 구해야지. 그럼 2부터 4초까지 VT 그래프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가속도고, 가속도의 크기가 1이라는 거알수 있네? 무슨 얘기예요? 이 물체의 연직 윗방향으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1뉴턴이라고 하는 알짜 힘이 작용한다는 거야. 그럼 아래 방향으로 중력 10뉴턴인데 이 물체는 윗방향으로 1뉴턴의 알짜 힘을 받는다는 건, 아,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했을 때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11뉴턴. 그럼 따라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11뉴턴 곱하기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2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8미터. 따라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88줄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양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디귿. 2부터 4초까지 이번에는 누가 한 일이래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이야. 그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그대로 알짜 힘 곱하기 알짜 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알짜 힘이 몇 뉴턴이에요? 2부터 4초까지 1뉴턴. 그래서 몇 미터 이동했어? 8미터. 따라서 몇 줄? 8줄. 이것이 바로 2부터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자, 어떤 방법일까?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오로지 물체의 무슨 변화량과 똑같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은 1kg이고요. 2부터 4초까지 속력이 3에서 5가 됐네. 그러면 나중 속력 5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처음 속력 3, 3은 9. 이거 계산하면 16. 2분의 1이니까 8줄이네요. 즉, 2부터 4초까지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왜냐면 속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무엇이다?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이다. 니은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힘이 물체의 일을 했을 때 어떤 힘이 물체의 일을 하는지 그 힘의 주체, 주어를 항상 살피시고, 그리고 외부력이 물체의 한 일은 EK와 EP의 변화량과 같지만 알짜 힘이 물체의 한 일은 오로지 EK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제 수능 특강 교재의 세 번째 주제의 제목과 같아지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물체가 운동 에너지 혹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려면 힘으로부터 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힘으로부터 이를 받아서 갖게 되는 에너지다 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이 힘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앞에서는 실컷 물체가 일 받으면 EK하고 EP의 변화가 생긴다면서 이 EK와 EP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또 보존된다는 건 뭔가요?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이 되느냐? Only 물체의 중력만 작용할 때. 우리 조금 뒷부분에서는 탄성력만 작용해도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탄성력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중력만 작용할 때. 중력만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EK와 EP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 어디서나 같은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물체의 일을 해주지도 않고, 전동기가 물체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물체의 일을 해주지 않아. 오로지 이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해서 낙하 운동할 수도 있고, 빗면에서도 마찰 다 무시한다고 하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빗면에서 운동할 수 있죠.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로 마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중력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EK와 EP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롤러코스터 생각해도 돼요. 자, 어떠한 지점에서 롤러코스터의 활차, 뭐 기차라고 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고, 그 위치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00줄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활차, 이 기차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두 에너지의 합이니까, 그쵸? 300줄이 되겠죠. 자, 근데 이 활차가 운동을 하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 거야. 처음엔 200줄이었는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50줄이 됐어.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로 일정해야 된다? 300줄로 일정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어야 할까요? 150줄이어야만 하겠죠. 근데 요식을 잘 들여다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00줄에서 150줄로 50줄만큼 어떻게 했어?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를 보니까요, 100줄에서 150줄로 운동 에너지가 50줄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EK와 EP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경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고,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한 양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한 양은 50줄로 항상 같아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합이 항상 일정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50줄에서 300줄이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EK와 EP의 합은 항상 같은 값으로 일정해야 되죠? 역학적 에너지는 300줄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지점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다? 0이다. 순간 정지한다는 얘기죠. 자, 150줄에서 300줄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50줄 증가했네. 자, 그랬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는 150줄 감소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때 어떠한 위치에서의 물체의 EK와 EP의 합이 항상 같다 로식을 꾸밀 수도 있고, 또 EK와 EP 중에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아, 요게 이만큼 감소했어. 아, 그럼 다른 에너지가 같은 양만큼 증가했겠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소한 에너지의 양은 증가한 에너지의 양과 항상 같고요. 자,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때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 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함께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 세 물체가 함께 실에 연결돼서 운동하는 경우에도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최근에 평가원에서 종종 묻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 A

A하고 B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죠.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B의 질량도 M이라고 할게요. 자, B를 잡고 있다가 놓았어요.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고 이제 놓으면 A하고 B가 마찰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면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F는 MA, 바로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운동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가 되지만 보기를 봤는데 에너지 막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아, 운동 방정식뿐만 아니고 실에 연결돼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들 같은 경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도 출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억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자, 잡고 있다가 놓았어. 그래서 A가 S만큼 내려왔어. 그때 속력을 V라고 하면 함께 운동하니까 B는 S만큼 올라가서 그때 B의 속력도 A와 속력이 똑같은 V가 되겠죠. 자, A. 운동 에너지, 그리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B도요,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B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운동을 하는 동안 어느 위치, 어느 지점에서건 항상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중력만 작용하잖아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만 돼요. 이렇게 식을 써놓고,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먼저 A. 정지에 있다가 운동해서 속력이 V가 됐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B도 A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정지에 있다가 속력이 V가 됐어.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A는 어때, 여러분? 내려오잖아요. A의 감소한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B는 어떻게 될까? B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빗면을 따라 내려오고 올라가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연직면의 수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느냐, 감소하겠느냐? 이게 숫자로 딱딱딱 나오면 계산하면 돼요. EK의 증가량이 큰지, EP의 감소량이 큰지. 근데 지금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보류예요. 몰라요. 그래서 A한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얼른 B를 쳐다봐. 그랬더니 B는 명백하잖아요. EK도 증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해. 그러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야. 그럼 여러분들, 한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EP가 줄어들면 다른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 바로 앞에서 기억나시죠? 자, 그거와 똑같이 A하고 B가 함께 운동하는데 AB의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돼. 근데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 자, 그러려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합이 일정하려면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항상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보기로 일단 가보시면요. 기억. 정지했던 A가 운동을 하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야만 돼요. 그리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이 식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어느 경우냐? 계산을 요구할 때. V가 얼마냐? V를 표현한다든지, 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뭐뭐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계산을 할 때. 그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 증가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양이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요게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A, B에 EK, EP로 나눠 놓고 감소하는 에너지가 누구야?
A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네. 아이고, 죄송해요. A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네. 그러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equal 나머지는 다 증가하죠. 이것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써보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ha,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이렇게 해서 적당한 뭐 상수나 이런 걸 주면서 계산하게 할수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할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이 니은을 판단할 수 있어요.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죠, 요거. A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어떻습니까?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이것을 더한 것만큼 크죠? 따라서 같지 않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첫 번째, 각각 AB에 EKEP를 써놓는다. 누가 증가하고 누가 감소하는지를 표현하시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이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또 평가원에서 함께 운동하는 물체에서의 이 역학적 에너지 관계를 물어봅니다. 과거에 한참 좀 유행이었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평가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즐겨 출제하는 문항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마찰 구간이 있어요.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마찰 구간 그 이외에는 마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비보존이 함께 한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특 미리 보기. 자,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비보존을 실전 연습처럼 한번 풀어볼 텐데, 중요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 마찰 구간의 높이 차이가 4h고요.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무슨 운동한대? 등속도 운동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한다라는 표현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W라고 할 때, 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 마찰 구간이 아니야. 그럼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빗면을 내려오면 어떻게 돼? 점점 속력이 빨라져요.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찰 구간을 없애고 생각하면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데 내려오면서 EP가 감소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빨라져야 당연한 건데 등속도 운동을 한대. 무슨 얘기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mg4h 이만큼이 바로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잘 알아두시고. 자, 질문은 V자로 운동하고 있었고 쫙 내려와서 8H만큼 올라가서 정지하는데 이때 V를 V0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선지를 보면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 방식을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보니까

보니까 쭉 내려와서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의 V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 오른쪽 부분은 왜 있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V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정보는 주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 때, 자, 위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수평면으로 내려오고요. 이러한 상황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운동하는 녀석이 8H만큼 올라가서 정지하는 두 번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도 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요, 가끔은 이렇게 상황 상황만 쫓아가는 나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는 안목도 필요해요. 즉, 뭐냐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를 비교하는 거예요. 마찰 구간만 빼면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만 비교해 보면 맨 처음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는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10h. 자, 거기에다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 이만큼 가지고 있었지. 마찰 구간이 없으면 이총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보존돼야 되는데, 마찰 구간에서 얼마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이 돼? 4mgh만큼 손실이 돼요. 그 결과, 이 물체는 8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뭔가 정지 상태가 나오면, 어쨌거나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항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럼 계산하면 좌변에 남는 것은 2분의 1mv0의 제곱. 요거 이항하면 6mgh, 8mgh에서 빼주는 거니까 2mgh. 자, 이게 뭐냐?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풀때 항상 학생들한테 관계식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을 찾은 거예요. 그럼 나의 미션이 뭐예요? V잖아, V. 그럼 이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V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V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뭔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하는 게더 쉽겠지. 우리 항상 시간 부족하다며.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쓰는 어떤 그 눈썰미, 센스도 가져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V로 운동하다가 8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을 때. 자, 이 물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가지고 있었죠. 자, 이게 몽땅 다 무엇으로 변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 곱하기 8h로 변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우변을 비교해 봐. 위식보다 아래식이 4배가 커요. 그러면 좌변도 위식보다 아래식이 몇배 커야 돼? 4배 커야 돼. 그럼 질량은 일정하니까 아, v제곱이 V0 제곱에 4배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 V는 V0에 몇 배구나? 2배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특 미리 보기 선생님이 53쪽에 9번 문제를 들고 왔는데요.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마찰 구간에서의 무엇과 똑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시간의 순서.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에서 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했지만 평소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해놓는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식을 하나 써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식처럼 V로 운동하다가 8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을 때 관한 식도 한번 써 보시고, 그럼 결국은 마찬가지로 또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 답은

이 V자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풀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때 오른쪽 내용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답을 찾는데 요걸 찾는데 또 하나의 상황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눈으로 딱 봐서 아, 정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얘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빨리 쉽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 그리고 끝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식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을 써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EK와 EP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EK와 EP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는 물체의 질량이 M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주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V를 V 제로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M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소거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체의 질량을 M으로 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어우, 선생님, 저는 M은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숫자 1kg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 그리고 물체가 이제 1을 받음으로써 갖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EK, EP를 정의했고요. 중력만 작용할 때 EK와 EP가 보존된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나 마찰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 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외에 하나 더 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 개념 수업하고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약간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좀 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왜요? 우리가 수능 포인트 할때 동사의 기본형이 뭔지 맛형 바꾸는 거 솔직히 좀 알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본문 내용도 식빵 조금 평이합니다.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고. 좀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그런 강의예요. 자, 여러분의 그 기초 실력이 발휘되는, 아, 좀 평이한 걸 풀면 좀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좀 약간 성취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좀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형학습, 취향, 취미, 취향 들어왔습니다. 취향 좋아하냐, 어떠냐 묻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스키데스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사야, 조사. 자, 뭐뭐을 좋아하다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뭐를 좋아하다. 나는 개를 좋아한다. 고양이를 좋아한다 할 때. 를 좋아하다이기 때문에 조사, 오가 올것 같지만 오가 오지 않고 가가 온다는 거. 그럼 오가 오면 틀리나요? 네. 오 쓰면 안 돼요. 네. 오 쓰면 안 됩니다. 을을 쓰면 안 돼요. 이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좋아요? 어떤 동물을 좋아해요? 지만 어떤 동물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볼게요. 자, 미나상와 노나 도부츠가 스키 데스까? 어떤 동물 좋아하세요? 미도리 도서관에서는 콩게츠 이번 달 게츠 콩게츠 일요일이나 도우부츠가 동물이 네테크르 헝어 나오는 책을 아츠메 때 모아서 쇼가 이런 거 읽기 많이 나온다. 이제 소개 시대 이마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요즘 도서관이 방방 곳곳에 세워지고 있죠. 가다 보면 선생님 저그 인근의 도서관 찾아다니는 것도 되게 약간 재밌는 그런 뭔가 활동이 될것 같은데 그 보면은 되게 다양한 도서관 또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행사들이 아, 야금야금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또 가보면 또 은근 괜찮아요. 또 되게 저명한 작가들 초대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도서관 그 검색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인근 도서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뭔가 되게 많아요. 막 그럴 여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 좀 기분 전환으로 해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 꼬야. 이누노 홍와 모찌롱. 고양이나 개 같은 아주 그 우리의 일상 반려동물에 관한 책은 물론이거니와 메지라시 도우부츠노 세가츠 가 와카루. 자, 여기서도 가를 씁니다. 오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알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능의 범주이기 때문에 가 와카루 쓰지 오 와카루 쓰지 않습니다. 가능 동사 취급하는 거예요. 자, 와카루 홈모 아리마스. 자주 드문 동물의 생활을 알수 있는 책도 있습니다. 고도모 또 오토나가 아이와 어른이 이쇼니 함께 타노시메루 나왔습니다. 타노시 뭐 했었던 거 아니야? 즐거울 락자가 나와요. 이렇게 타노시 이 하면 즐겁다예요. 타노시 무 하면은 즐기다예요. 동사가 되는 거야. 엔조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즐기다가 어떻게 바뀌어? 타노시 메루 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루를 바꾼 뭐지? 가능 동사.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서 일본어 별거 없어.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맛이 있잖아요. 뭐. 그죠? 함께 즐길 수 있는 책도 닥상하르 노데 노데 모였더라. 객관적인 이유 있기 때문에 제히 쿠다사이. 우리 제히라고 하는 거를 부사에서 배웠단 말이지. 제히 다음에 뭐가 와요? 쿠다사이가 오거나 따이가 오거나 호시 같은 희망을 나타내는 애들이 오는 게 제희였어요. 제희에다가 어떤 것들이 어미에 호응되느냐 하면 쿠다사이 따이 호시 아시겠습니까? 마스나 데스 못 온다. 자, 인터넷도 돼 카리따이 홍어 인터넷으로 빌리고 싶은 책을 요약스루 코도모 데키마스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돈나 도우부츠가 스키나노 어떤 동물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돈나 자 어떤 도우부츠가 스키 해주면 좋아하는 동물은 뭐야?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뺄 수도 있어 이렇게 너무 간단하죠. 자 일단 돈나는 뭐냐면 어떤이란 뜻으로 상태 성질 특징 등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때 씁니다. 자 목적어 오를 쓰지 않으면서 자 이거 나옵니다. 조사 가를 쓰는 거 스키다 그의 반대말인 키라에다 싫어하다 능숙하다 그것의 반대말인 했다다도 나오고 아까 뭐 하나 더 나왔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 거 뭐였더라 앞에 한번 볼까요 얘가 뭐였지 그치
와카루

또뭐 있지? 가능 동사에게 있었지. 대끼류 뭐 이런 애들도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쓴다라는 거를 총망라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더 선생님이 강조해 드릴게요. 스키나 도어부츠가 아니라 여긴 스포츠네요. 스키나 스포츠 와난디스까? 좋아하는 스포츠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사카가 스키데스 축구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럴 때 오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시아요 미르 노모 다노시이시 즐겁고 야르 노모 다노시이데스 하는 것도 즐거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아까 했던 거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목적어 가를 쓰고 뭐라고? 오를 쓰지 않는 걸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데끼르 와까르 같은 가능 동사 오 와까르 안 돼요. 가 와까르 오 데끼르 안 돼요. 가 데끼르. 자, 가 스키다 좋아하다. 가 키라이다 싫어하다. 가 조즈다 능숙하다. 가 했다다 서투르다. 가 호시 뭐뭐를 원한다. 자, 우리가 따이도 있고 호시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가방과 호시 가, 호시, 가를 써야 된다는. 가방, 모, 호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따이는 뭐였더라? 똑같은 뜻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방, 가방 따이? 안 되지? 뭐 써야 돼? 가방? 가방 우리는 뭐 창조해낼 수 없으니까 사야겠지. 가방과 카이 따이. 카이 따이, 사고 싶다. 그러니까 뭐 갖고 싶다나 사고 싶다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가방 가 써도 되고 여기는 옷 써도 돼. 여기까지. 아,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거는 1인칭, 2인칭인데, 아, 3인칭 뭐였더라? 따, 갓, 떼, 이루. 호시, 갓, 떼, 이루. 뭐, 해, 하다. 그녀는 가방을 사고 싶어 한다. 그녀는 가방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조사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조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놔줄까? 따갓떼이루 호시갓떼이루 할때 조사 뭐쓸때가 쓸까요? 안 돼요. 여기서는 뭐만 돼요? 오만 됩니다. 가방오 가이따갓떼이루 가방오 호시갓떼이루 여긴 또 오만 돼. 지금 우리 뭐 배웠어? 오를 안 되고 가만 대를 배우고 있었는데 오만 되는 경우는 호시갓떼이루 따갓떼이루 알겠습니까? 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별거 아닌데 가끔씩 밑줄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 표현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취미 봅니다. 자, 유마와 민지의 민지가 아니네. 지민이네. 지민의 대화입니다. 자, 지민군의 취미 완하니 지민군의 지민아 너 취미가 뭐야? 요즘 물어보나요, 사람들? 요즘 하도 애들 공부만 하니까 취미가 없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망가오 가쿠코토 다요. 하,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이 이렇게 취미가 뭐냐? 꿈이 뭐냐? 취미가 뭐야?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 퀘스천. 어? 그러면 대답을 할 때, 나는, 와타시노 취미 꿈은, 그러면서 막 말을 해. 그 다음에 뭘로 받느냐면, 이게 중요해. 겉도로 받아. 문법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 뭐, 선생님, 딴 걸로, 모노, 노, 안 돼요. 곧도로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그, 일본어 수능에서 문제 풀때 있잖아. 이렇게밖에 잘안 물어보더라고. 취미는 뭐예요? 그럼,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꿈은 뭐예요?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장래 희망은 뭐예요? 뭐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곧도가 왜이 곧도냐면, 이 곧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는 뭐냐? 와타시 노 슈미와 망가오 카쿠 고토 데스 이렇게 고토라는 걸로 주머니 싹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표현의 특징이라고 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치사이 코로 까라. 치사이 코로는 작을 때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쯔또 카이 때 이른다 쓰고 있어 그리고 있어요. 카쿠는 쓰다도 있고 그리다도 있어요. 자, 만화를 그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리고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에이, 스고이네. 아, 대단하다. 다토에바 돈나에요, 카쿠노. 돈나 하나시요, 카쿠노. 어떤, 이야기를 그리니? 라고 물어봤어요. 스포츠는 하나시가 오이까나? 뭐, 슬램덩크 이런 거 쓰나 보다. 그치? 스포츠 이야기가 많을까? 그랬습니다. 와타시와 고고노 사카부노 하나시오 카이테리요. 나는 고등학교 축구부 이야기를, 아, 농구부 아니고 축구부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오모시로소! 그랬습니다. 자, 오모시로 2인데 2를 떨어뜨리고 소우다를 붙였습니다. 추측이

뭐뭐 일것 같다, 할것 같다. 얘는 어떻게 했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어요. 오모시로소다라고 단정을 하지 않고 아, 오모시로소 이렇게 그냥. 예를 들면 좋아해? 스키 스키 스키다 스키다 안 그러고 스키 스키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아해 좋아해라고 어간으로만 이렇게 문장을 완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후지산을 이렇게 보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와 길에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우와 길에 다 빼고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나형용사 활용을 할때 다가 빠지고 문장이 완결되는 경우가 많다. 요 까따라 괜찮다면 자 우리가 이형용사 활용 앞강에 썼습니다. 까따라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있어? 그렇지 캐레바 요 캐레바. 그리고 우리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주의해야 할 이형용사 나형용사 활용 이형용사에서는 요의가 있었고 나형용사 뭐 있었더라? 오나지다 있었습니다. 자 오나지다 같은 경우에는 나형용사인데 이거를 수식할 때는 명사 수식할 때 오나지 명사 나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리고 나안 붙이고 명사 붙이는 거. 그다음에 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 요이와 똑같은데 이케레바 안 쓰고 요케레바 쓴다라는 사실. 콘돔이 셌대요. 다음에 보여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 취미. 뭐이 사람 뭐라고 만화 그리는 게 취미래. 예. 지민이는 만화를 그리는데 얘가 고등학교 그 축구부 이야기를 그리는 거를 하고 있대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보여줘라고 얘기합니다. 자, 취미나 관심사를 물어보고 대답할 때 슈미와 난데스까? 그렇게 물어보면 슈미와 나니나니 데스 해도 되지만 뭐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는 고도를 써줘야 된다. 자, 교미가 아리마스. 교미는 흥미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습니다. 아타시와네 사이킨 센세와 사이킨 최근에 스에니 수영에 교미가 아리마스. 취미가 흥미가 있어요. 수영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갑자기 수영에 예, 흥미가 생겨서 뭐 동영상을 찾아본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취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겠죠? 나니니 쿄미가 아리마스까? 여러분은 뭐에 흥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와 취미. 흥미가 굳어지면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취미와 난데스까? 취미 뭐예요? 고도데스! 뭐래요? 자신고 토르코토데스. 자신데스 해도 되지만요. 자신고 토르코토데스. 너부지와 지젠고 토르노가 스키데스. 자, 동물이나 자연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쓸옷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나이스키 데스 너무 좋아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왔어요.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형을 쓰는 경우가 많겠는데 여기서 쓰는 가능형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구도가 되기를 쓰고 있네요. 자, 어떤 가능과 능력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와타시와 나츠야스미니 마이니치 요리노 렌시오 시마시다. 요리 연습을 했대요. 응? 언제? 여름방학에? 아, 너무 좋겠다. 응. 하지메와 야사이와 하지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지메 때와 하지메를 구별합시다. 하지메와 하지메 때는 달라요. 하지메는, 처음. 그러니까 at first 같은 그런 느낌. 처음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내가 영어로 말해도 이게 말이 되나? At the first time이라고 하면 이게 구별이 되나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첫 경험. 내가 일본에 처음으로 가. 하지메 때 이기마시다. 근데 여기는 시작. 처음에 시작. 시작 중간 끝 중에 처음이라는 거지. 요리의 순서. 처음에 양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지메니 다마네기요 이랬대 쿠다사 이렇게 하지. 처음으로 하지메 때 다마네기요 이랬대 쿠다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파를 넣어주세요. 좀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가 일의 순서. 여기는 경험의 처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예,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요리를 배우기 시작 한그 과정 중에 처음으로 뭘 했냐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야사이노 길이 까따모 와카리마센 데시다가 하지메요 처음에는 내가 야채를 자르는 방법 길이 까따 마스형 플러스 까따 자르는 방법도 와카리마센 데시다 몰랐습니다만 하하니 여 하하라고 썼어요 왜 하하를 썼을까요 오카와상이라고 쓰지 않고 자기 엄마를 담 앞에서 낮추고 있습니다 히토츠 히토츠 나라 때 배워서 나라우 자 나라우 우리 배웠습니다 뭐요 뭐 배웠죠 우리
우쭈르 할 때, 우르구나.

나는 애들은 뭘로 변신? 으때. 이게 음표현상 일어나는 거였었습니다. 자, 엄마는 하나하나 배워서 이슈가 호도대 간단한 요리요. 엄마에게 하나하나 배워서 이슈가 호도대 일주일 정도 지나자 경과에 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일주일 정도 만에 시간의 경과에 대해 일주일 정도 지나자 간단한 아주 쉬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보면 능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도 나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뒤에서. 일단 지금 능력 가능이 나오고 가능 동사에다 요니나루라고 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까지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가족이 와타시노 요리요 타베테 내 요리를 먹고 오이시 또 이때 크레루 또 맛있어 라고 이때 크레루 말해주다면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가정 우레시 데스 가족이 먹고서 내가 만든 요리를 먹어 아 맛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아주 기쁩니다. 이마와 지금은 마이아사 매일 아침 치치노타메니 뭐뭐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카이샤니 모테이쿠 회사에 가지고 가는 오벤토 스쿠테 이마스 도시락을 만들고 있어요. 모토 요리가 조즈니 나리타이 데스 요리를 능숙하게 하고 싶어요. 자 가니 요리가 조즈다. 그런데 이 니는 어디에 걸려도 뒤에 있는 동사에 걸려요. 우리가 나대니 하면서 나형사 했을 때 명사 수식, 그 다음에 접속사 동사 수식 했었죠? 이 동사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능숙하게 되고 싶다. 니 나루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능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여름방학에 매일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은 시작점, 처음. 일의 시작점. 처음은 야채의 자르는 법도 몰랐습니다만,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배워서 일주일 정도 시간의 경과대 만에 간단한 요리라는 식으로 형사에 활용이 되고 있죠. 명사 수식. 쉬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나의 요리를 먹고 맛있어! 라고 말해주면 기뻐요. 지금은 매일 아침 아버지를 위해서 명사 플러스 노타메니 아버지를 위해서 카이샤니 회사에 못돼 있고 가지고 가는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빠 도시락 산대. 모토 요리가 조즈니 나리타이 데스. 요리를 잘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능력 가능성입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도가 됐기류.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명사에다가 그냥 됐기류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명사는 동작성 명사. 그 동작을 숨겨놓은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외국어, 악기, 스포츠. 특히 스포츠에는 동작이 좀 많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센세, 피아노 데키마스카? 피아노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센세, 테니스 데키마스카? 센세, 에이고 데키마스카? 영어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외국어나 악기나 스포츠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코노 파소콘 오츠 카떼 모이 데스카?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이, 모찌론 지유니 스카우 고도가 데키마스. 자유롭게, 멍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도가 되기를 쓸수 있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가능 동사 배우는 거, 우리 특강 다섯 번째에서 했어. 아, 한번더 해보지 뭐. 1류, 2류, 3류로 나눠가지고 가능 동사 한번 볼게요. 3류는 두개 써버리자, 그냥. 스루하고 크루니까. 자, 천천히 할게. 자, 1류 동사 어떻게 해줘? 끝을? 그렇지. 에단으로 바꿔서 룰을 붙여주면 돼요. 2류 동사 룻 빼고 보더라. 수동태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라레루. 그렇지. 스루는 완전히 다른 세 글자. 저기도 나와 있네. 그치, 대기로. 할수 있다.
쿠르는 어떻게 되지? 쿠가 코로 바뀌고 얘랑 똑같이 붙여져요. 라레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우 같은 경우에는 지훈이 스카우 코토가 되기로 하면 이 스카우가 어떻게 바뀔까? 일류동사니까. 스카 우니까 우가 뭘로 바뀌어? 에다니까 우가 뭘로 바뀌어? 에 스카이를. 선생님 그럼 이거 바꿀 수 없어서 쓸수 있어요? 지훈이 스카에마스 해도 돼요? 되죠. 왜안 돼요? 스카에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훈이 스카우 코토가 되기마스. 스카우 코토가 되기마스 길잖아. 언어의 경제성을 살려서 스카에마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운転가 데키르요니 났다노데 운전을 할수 있게 되었다. 요니나루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올 테지만 이 가능 동사에다가 요니나루를 쓰면 뭐뭐 하게 되다가 되는데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운전을 못했지만 불가능했지만 불가능했던 운전이 가능하게 되다. 데키르 요니나루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 됩니다. 자, 났다 노데 그래서 객관적인 이유로 해서 내가 뭘 했어? 크루마오 카이마시다. 차를 샀대요. 요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으흠. 자, 우리 변화를 나타내는 게 1번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과서 한번 봐봐. 몇 페이지냐면 79페이지. 79페이지 3번 보면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고토가 되기를 그 밑에 요니 나루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요니 나루는 여기서 변화밖에 안 나왔어. 딱 그래서 문장 요거 하나 줬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이거 두개더 나와 있던 거 뭐냐? 앞에서 우리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인 거야. 앞에서 했을 때도 여러분 이거 10강에서 배워요 하고 선생님이 목적과 기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개를 같이 붙여봤어요. 좀 빡빡하긴 하지만 보면 자 요온이라고 하는 거는 조동사 요다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것의 기능이 변화, 목적, 기원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해석해도 다 해석은 되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나눠보면 지금 이번 강에서 배우는 거는 동사에다가 요운이나를 쓰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여기에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 나오냐면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나 가능 동사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가능 동사 많이 나왔지 또는 오모우 칸가이루와 함께 쓴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뭐어홍오 요무요운이나루 책을 읽게 되었다. 그러니까 독서 광인 친구랑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와다시모 같이 도서관에 가서 지금은 책을 아주 즐겨서 요무요운이 날이 마시다 읽게 되었다라고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쓸수 있겠죠. 근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간단나 리오리오 츠쿠르코토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데키르요운이 날이 마시다 하면서 가능 동사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둘다 생각하다라는 사고 동사잖아. 사고하다. 오모우 생각하다. 칸가이루 생각하다. 둘다 생각하다인데 오모우는 약간 이렇게 하트, 마음, 심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칸가이루는 조금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고찰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있죠. 뉘앙스가 살짝 다른데 아무튼 둘다 생각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됩니다. 자, 오모우 요운이 나리마시다. 칸가이루 요운이 나리마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 변화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내가 처음에는 안 좋게 봤는데,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요온이 날이 마시다. 강가위로 요온이 날이 마시다.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자,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로 능력이나 상황이 변해서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습관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라고 돼 있으면 지금 요운이 나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나와서 접속이 된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더니 고노홍오 욘데까라 이 책을 읽고 나서 니혼노 문과 일본 문과니 쿄미오 모츠 흥미를 가지다. 여기는 이 모츠는 뭘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변화. 자, 근데 요운이는 이 요운이 다음에 행위 요구 표현이 들어가가지고 하도록이라는 식의 선생님이 아침에 조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 빨리 오도록 하세요. 하야크 쿠루 요운이 시테 쿠다사이라는 식으로 뭔가 행위 요구 표현을 할수 있어요. 하야크 쿠루 요운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夜遅いですから、밤에 늦기 때문에 오기 고요 다사나이
이런 식으로 나이형이 오기도 하고 가능동사 오기도 하고 무의지동사 오기도 합니다. 가능동사 데끼르 요오니 시마쇼. 응? 자, 다사나이 요오니 시마쇼.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엘마에 많이 나온다 했었죠. 기원할 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 민나노 시고토가 우마쿠 이키마스 요니. 모두 일을 잘 아주 할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마스 요니. 오네가이시마스. 내가 떼이르. 기원하고 있다. 자, 여기는 동사 기본형 오면 절대 안 돼요. 마스 요니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마스요니 이렇게 씁니다. 자, 아오이와 수진의 대화 들어왔어요. 아, 봐봐. 여기 하즈메 때 나오잖아. 이게 뭐야? 아까 그 요리를 처음에는 자르는 방법도 못했다 그랬죠. 여기에 처음은 뭐야?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에 왔냐? 얘기예요. 수빈짜마 수빈이는요 문과사인이 그르노 하지메 때 하는 거너 학교 축제 오는 거 처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스거꾸니 니아카다네. 야 진짜 붐비다. 아주 그냥 뭐라고 했니? 북적이네 이랬다. 굉장히 북적이네. 붐비네. 아 난까 이 니오이가 스르 이랬습니다. 아 좋은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자 스르라고 하는 거는요 나다인데요 데르라기보다 스르 씁니다. 우리가 스르는 하다인데요. 예, 니오이가 스르 키가 스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냄새가 나다 느낌이 든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굿지니 스르 듣다는 미미니 스르 뭐 이런 식으로 테니스르는 뭐야? 입수하다 만지다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니가 오기도 하고 가가 오기도 하는 신체를 활용한 관용 어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살짝 다뤘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냄새가 하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다예요. 아 니오이가 스르 어떤 냄새가 난대요? 좋은 냄새가 난대요. 난까 이 니오이가 스르 그랬더니 뭐래요? 타코야키다네. 야 타코야키야. 아소코데 카에루 미타이다 게도 카에루 카에루 어떻게 됐을까요? 카우가 뭐지? 사다예요. 이 사다의 일류 동사니까 일류 동사의 가능 동사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 봐. 끝을 에단으로 바꿨어요. 루 붙이면 카에루 살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치? 카에루 카에루 미타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다랑 똑같은데 뭐냐면 추측입니다. 딱 보니까 저기서 뭔가 북적거리면서 타코야끼 막 이렇게 이 타코야끼 초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타코야끼 막 써있잖아 이런 거. 그리고 막 야따이 같은 데서 막 타코야끼 막 구워서 팔죠 막 이렇게. 응? 근데 이 구워서 파는 게 사람이 바글바글바글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뭔가 타코야끼를 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 몸매인 것 같다. 캐도 지만 이제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이때미르? 테미르 시도 뭐뭐 해보다 가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의지권형이죠. 자 동사의 끝을 오단으로 바꿔서 우르 붙이면 뭐뭐 하자 뭐뭐 해야지 라고 합니다. 13강에 나오죠. 와다시 타코야키 다이스키. 나 타코야키 완전 좋아해. 노미모노 모 카에르까나. 타코야키 일본에서 먹어봤어요? 짜요. 짭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타코야끼 먹을 때마다, 선생님이 약간 싱겁게 먹나? 난 지금 타코야끼 하면 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래서 막 음료수만 찾았던 기억이. 노미모노 뭐 가에르까나. 음료수도 마실 수 있을까? 타분이 뭐야? 타분이 뭐지? 메이비, 아마. 겠지요, 대쇼.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오니? 토, 모.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추측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뭐뭐겠죠? 뭐뭐라고 생각한다. 아마 뭐뭐이겠지요. 아마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뭘 추측할까? 오차또까라든가 코히나라 라면나라 커피라면 으떼르도 팔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 생각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화재 축제에 왔습니다. 문화재 오는 거 처음이야라고 얘기했어요. 아우 되게 붐빈다. 아우 좋은 냄새가 스르 했습니다. 아 타코야키야 저기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래? 라고 했더니 예.
음료수도 필요하대요. 그랬더니 오차도가 코라나라 우때르또 오모요.

얘 가장 큰 기능은 수동태야. 수동태를 만드는 조동사야. 얘는 조동사거든. 뭐뭐를 아래로니까 동사에 붙여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지금 얘가 뭐야? 이류 동사의 뭐 가능형이야. 그냥 하나 더 있다? 뭘까요? 존경하죠. 에? 존경어가 된다고요? 네. 뭐뭐 하시다에도 또 가져요. 엥? 이게 무슨 뜻이지? 예를 들면 타베라레르. 그러면 먹히다. 타베르에 타베라르. 타베라레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나또 타베라레 마스까? 네. 타베라레 마스. 나또 타베라레 마스까? 드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드시다도 돼. 이게 뭐야? 그럼 타베라레르가 먹히다, 먹을 수 있다, 드시다가 다 된다고?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일본어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뭐야? 눈치껏 알아들어야 돼. 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딱딱 나눠주면 좋겠는데, 눈치껏, 아, 저게 가능인가? 아, 저게 존경어인가? 아, 저게 수동태인가? 여러분이 알아서, 예, 기능에 맞게 쓰셔야 되고, 시험 문제도, 여, 이게 수동태로 쓰였을까요? 가능형으로 쓰였을까요? 라는 식으로는 안 나와요. 내신에 나올 수 있지만, 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기능을 묻는 거는. 대신, 뭘 물어보는지 알아? 수능에서? 형태를 물어봐요. 형태. 형태. 형태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가능동사 스르는 데끼르, 크르는 코라레르야. 자, 여기서 보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니? 자, 와카루라고 하는 거는 알다야. 이미 알수 있는 놈이 아는 거야. 일본어에서는, 와카루가 이해하다는데 사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능동사 취급이 됩니다. 히코에루나 미에루 같은 경우에는 무의지동사야.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무의지로. 가만히 있는데 들려. 목탁 소리. 둥둑둑둑. 어? 들린다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에루. 보이다도 마찬가지야. 이건 무의지동사. 이거는 가능형으로 만들 수가. 보이다, 보일 수 있다. 안 돼요. 이거는, 에? 선생님. 보이다가 보일 수 있다로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이 아니야. 이건 가능성이야. 너 그렇게 시험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 남한들한테 보일 수 있어? 이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 불가능했다 가능해진 게 아니라 그러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야? 가능 동사 얘기하는 거. 가능 불가능의 가능. 가능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미라레로 볼수 있다. 예? 뭘볼수 있대? 하나미를 볼수 있대. 아이시다노 마츠리데. 내일 마츠리는 돈을 많이 썼나 봐요. 거기서 하나비가 미라레를 쏘다요. 자, 여기는 추측에서 오다가 아니라 전언에서 오다네요. 뭔말 한다고 한다. 자, 볼수 있다고 한다. 헌토 데스까? 타노시미데스네. 정말 좋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쿄와 사소 때크레데 도 마리가도. 오늘은 불러줬어서 감사합니다. 사소우. 부르다, 초대하다, 유혹하다. 이런 게 사소우죠. 자, 응, 이쇼니 코라레 때 우레시요. 자, 코라레르, 코라레르, 올수 있다. 함께 올수 있어서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능동사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형이 뭐였어? 그치, 우단이었어. 몇개 있었어? 몇개 있었어? 아홉 개 있었어. 동사의 구분 몇 개야? 세개 있었어. 일류, 이류, 삼류 있었어. 자, 3류는 두 개야. 그지? 크루스르. 2류는 뭐야? 루아피, 루아피, 2단이나 에단으로 끝나는 거고, 1류는 2류와 3류를 뺀 나머지가 다 1류였어요. 별겁죠? 자, 마스형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별한 활용을 하는 존경어들. 그 다음에 기본형에 접속하는 표현, 마스형에 접속하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류동사 마스형은 어떻게 바꿨어요? 얘를 2단으로 바꿨습니다. 이키마스, 노미마스, 노리마스, 아이마스. 얘는 룰을 뗐죠. 미마스, 다베마스, 키마스, 시마스. 이렇게 됐었죠. 달아. 이 정도는 달지. 자, 기본형에 접속하는 표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루마에니, 자기 전에.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명사. 자, 홍어 요무노가 쓰게 됐어요.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노도 명사니까. 타메니. 자, 카우 타메니 못 마기 위해서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타메니 못 마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쯔모리다는 뭐뭐 할 작정 예정이다. 슈바츠 스르 쯔모리다. 출발할 예정 작정이다. 슈바츠 스르 요때에다. 다 뭐예요? 명사, 명사, 명사, 명사. 다 명사 앞에다가 동사 기본형 쓰는 거야. 뭐 어렵잖아. 자, 코토도 명사야. 그치? 자, 도깨도깨 히토리데 에이가 미르 코토가 아루 경우가 있다. 자, 코토니스르는 뭐뭐 하기로 하다. 스르 코토니스르. 자, 고토가 아르는 경우가 있고, 고토가 되기를 할수 있다고, 고토니스는 하기로 하다, 고토니는 하게 되다라고 하는, 둘다 뭐냐면, 이 고토의 결정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정에 의한 변화, 결정하다. 이 얘기예요. 자, 나는 뭐냐면,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써가지고, 부정명령 하는 겁니다. 몸 하지 마! 서르나! 만지지 마! 야, 위험하니까, 소레니 사와르나! 자, 니를 써요. 니사와루. 그러니까 니라고 하는 거는 접촉을 나타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지다 해도 씁니다. 오사와루, 아, 보다 니사와루. 뭐뭐를 만지다, 이지만 니사와루 씁니다. 접촉이 들어가니까. 자, 이제 맞성에 들어가는 거는 따이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맞성에다 따이 붙여서 뭐뭐하고 싶다 배웠어요. 따이, 따가루,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시험이 끝나면, 육끌이 야스미다이 데스. 쉬고 싶어요. 푹 쉬고 싶어요. 마스형 플러스 나가라. 자,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마스형 플러스 니구 이동동사 나온다 그랬죠? 책을 빌리러 간대요. 마스형 플러스 갔다. 뭐뭐 하는 방법. 야리까다. 고노 게임은 야리까다와 간단 데스. 이 게임에 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자, 마스형 플러스 소우다는 뭐냐면 뭐였죠? 가능성. 그치? 가능성 뭐뭐. 할것 같다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붙이지 않고 맞형에 붙인 다음에 소우다를 붙이면 추측을 얘기하는데 이 일이 일어날 뭐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니아우라고 하는 건 시간에 맞게 가다. 시간에 맞게 가지 못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가지 못할 것, 갈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맞형 플러스 나 사이는 뭐뭐 하세요라는 가벼운 명령. 집을 나올 때 창과 문을 시까리 철저하게 시메나사이 닫아라라고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존경도가 없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나사이. 자, 마스형 플러스 하지메루 마스형 플러스 스기르 지나치게 뭐뭐하다 뭐뭐하기 시작하다. 자, 아르키 스기대 너무 걸어가지고 아시가 이따끊었다 아파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 플러스 마시형 플러스 쿠다사이는 테 쿠다사이하고 똑같아요. 뭐뭐 해주세요하고 똑같고요. 오 플러스 마시형 플러스 니나루는 존경 공식인데 동사의 기본형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 플러스 마시형 플러스 니나루를 쓰면은 상대방의 행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행동은 상대방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가이기가 하지마리마스 노데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끼니 이 행동을 해주세요. 스와테 쿠다사이 써도 되지만 오 마스형 플러스 쿠다사이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테 쿠다사이보다. 자, 앉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쓰는 실전 문제를 우리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봐요. 자, 키레나 우미요 어떤 타메니? 자, 뭐예요? 동사 기본형 온다 그랬지. 기본형, 기본형. 자, 지키다, 지키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싶다.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 타메니 앞에는 가능동사 못 와요. 의지가 와야 돼. 내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하도록 할수 있도록이 아니라 하도록이 되는 거야. 하기 위해서. 할수 있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 하기 위해서. 마모르다메니 어떻게? 데키루 코토 칸가에요. 자, 동사 보면은 여기 수식할 때다 명사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형의 수식 때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부정명령 나왔습니다. 못 맞이 마! 그랬습니다. 울지 마! 낫구나. 뭐, 나이저브 닦아라. 이제 괜찮으니까 울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가방과, 자, 마시형 플러스 야스이는 뭐뭐 하기 쉽다예요. 반대는 마시형 플러스 니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시형 플러스 니꾸이. 뭐뭐 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못지 야스이. 들기 쉽다. 자, 이 가방은 들기 쉬워가지고 도꼬니 도고에 이끄디모 벤이 돼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편리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쿠찌가 되기 때문에 쿠찌. 답은 1번 되겠네요. 쿠디, 나라, 후쿠, 옷, 마찌, 마을, 미찌, 거리, 길. 자, 이찌니지 상가이 하고, 하오, 미가키 나사이. 닦으세요. 지금 미가쿠, 마스형 플러스 나사이니까, 쯔모리는 기본형입니다. 하따라, 쿠, 쯔모리 됐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조사대 주야라고 했죠. 자, 수영장에서 오요기 따위 맞죠? 오요기 따위께도 쿄와 사무이에서 오늘은 추워요. 사쿠라 하나가 사키 하지메로 맞성 플러스 하지메로 또 시작 피기 시작하면 하류가 기타나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키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A하고 D가 되겠어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 답이 그냥 딱 나오네. 왜? 나가라는 맞형에 대 붙는 거잖아. 근데 지금 쿠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틀렸지. 맞형은 이니까. 아루키 나가라. 아, 키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맞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키학사마가 이리구치니 이라샤이마스 입구에 계십니다. 자, 2번입니다. 예, 요때가 가와리 소오나노데 가와리 소오다. 뭐뭐 할것 같다인데요. 자, 이 다가 나로 바뀐 다음에 노데를 붙여 어떤 상황이에요. 노대는 뭐예요? 뭐뭐이기 때문에인데요. 이것도 사실 조사도 명사 취급이 되기 때문에 소다라고 하는 나용사 활용을 하는 조동사는 나로 바뀝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 다니까. 자, 고렌락시마시다. 오 플러스 맞형 또는 명사 플러스 스루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예정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브나이 데스카라 위험하니까 우시로니 뒤로 오사가리 쿠다사이 오 플러스 맞형 플러스 쿠다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였죠? 테 쿠다사이보다 높은 형태라고 했어요. 그죠? 존경도가 올라갑니다. 사가테 쿠다사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가테 쿠다사이보다 오사가리 쿠다사이라고 하면 조금 더 존경도가 올라간다. 자, 매일 아침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십니다. 키키나가라 써줘야 되겠죠? 자기 전에 동사 기본형 플러스 마이니 스마트폰은 스카와나이 호우가 이데스 쓰지 않는 편이 좋아요. 진짜 그런데, 그지? 응, 근데 자꾸 쓰게 되지. 자, A, B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거 찾아볼게요. 고미와 키메르 정하다. 키메라레루는 정해지다. 키메라레타 하면은 정해진, 이미 정해진, 완료된 장소. 이미 정했잖아, 마을에서. 그지? 그 아파트든 어디든. 자, 오키마쇼. 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스, 마쇼. 어디에다 접속되죠? 마스형에 접속되죠. 그러면, 에, 키타가 되겠네요. 키타 어딨어? 북쪽.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들어왔습니다. 다카하시가 야마다 에, 나, 다나카상과 료리가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잘한다! 잘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뭐예요? 그지? 가장 좋아하는 요리? 잘하는 요리는 뭐예요? 카레일까나? 카레일까요? 모두가 맛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자주 만들어요. 지금 맛있다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애매하죠. 메지라시도 진기하다도 그렇고. 자, 조지 나테. 이치방 마즈이 요리는 좀 맛없는 요리보다 잘하는 요리를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들어왔어요. 취미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슈미토 이에루 호도는 그 정도 대단한 정도는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취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그 대단한 정도는 아닌데요. 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지? 취미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여행은 좋아해요, 이렇게. 매일 자고 있어요. 이상하지? 운동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취향, 취미를 묻고 있잖아. 자, 최근에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피아노나 뭐, 여행 이 정도로 말을 해줘야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맨날 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AD입니다.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이 스카토, 이 스커트, 니가 이소다요. 자, 니 아우라고 하는 일류동사입니다. 마스형에다가 소우다를 붙였어요. 뭐죠? 뭐뭐일 것 같다. 아, 이거 진짜 자주 나온다. 추측이라고 지금 선생님 5번 하는 것 같지 않아? 야, 이 스커트 너잘 어울릴 것 같은데? 키때미 따라 타라 뭐뭐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노 이로와 좀 그런가 봐. 이 색은 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죠? 뭐또 더욱 밝은 색이 좋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색은 원하는데 살 작정인데 무척 예쁜데 너무 비싼데 색이 비싸다고요? 저또 니가 떼 난다. 나이 책은 이 색은 좀내 니가 떼 질색이다 싫어하다라는 표현 니가 떼다 답 5번 맞겠죠? 자, 9번 들어왔습니다. 자, 타다이마 네이완이 자 전화를 받다라고 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전화가 이렇게 나오고요. 조사 오를 쓰면 우케로를 씁니다. 전화를 받다. 근데

0: 전화를 똑같이 쓰고요. 전화를 받다가 댕화니 대류를 씁니다. 전화를 받다가 다 대류가 나왔네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불가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류코또가 데키마셍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데키마스 아니고 대류코또가 데키마셍.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대류코또니 시마스 코또니 스루는 뭐였죠? 결정 뭐뭐 하기로 하다. 코또가 아리마스 뭐뭐 하는 경우가 있다. 뭐뭐 하기로 하다. 결정 하다 이런 느낌이고 뭐뭐 하는 경우가 있다. 데르코토가 데키마스. 이거는 가능하다죠.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간 적은 없다. 뭐뭐 한 경험이 없다. 아리마셍. 자, 여러분 보세요. 고또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고또가 경우가 되기도 하고, 고또가 가능이 되기도 하고, 고또가 경험이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고또가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의 기본형이든 타형이든, 고또에 대해서 나오면 한번 보시면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엄마 히로의 대화입니다. 엄마가 히로야, 우체국에 가서 이 책을 오그떼키떼그레로 이랬습니다. 보내고 와줄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우체국 좀 머니까 가까운 근처에 콤비니. 편의점에서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몰랐나 봐. 엄마 할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오크루에 루를 에단으로 바꿔서 루를 붙이는 오크레루 붙일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반값 택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막 붙일 수 있어. 짐을 왔다 세봐 건네면 다음은 점원이 대치다 때 그레른다. 계속 도와줘. 에 소리야 맨이네. 그 진짜 편리하다. 하지만 우체국 과 오나지 요니 같이 똑같이 난데모 오그레르노 뭐든 다 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 나이저보다요. 대체로 다 괜찮은데 과일 같은 신선품 뭐 사카나미다이나 모노와 조금 안 된다라는 게 뭔가 곤란한 게 들어가겠지? 고유 혼도가 소유 모노와 그러한 거는 몬다이나 그 문제 없이 오그레르요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된다가 나와야 되겠지? 신선식품 안 된다. 남에다 오크레나에 보낼 수 없다. 간단다는 쉽다. 오크루시카나에 보낼 수밖에 없다. 답은 A, B, 1번 되겠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엄마는 신선식품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었고, 엄마는 편의점에서 보낼 수 있는 걸 몰랐죠?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히로 집에서 집은 우체국보다 편의점 쪽이 멀다가 아니라 가깝다가 되겠고, 편의점의 점원은, 짐을 붙일 때 도와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와준다 그랬어요. 자, 짐을 붙일 거라면 편의점을 사용하는 편이 우체국보다 싸다라는 말은 또 가격은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복습 중요하죠? 미나상, 거꾸로 사마드시다. 짜, 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유통관리랑 물류관리 합쳐서 총 19문제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무조건 문제는 꼭 풀어오고 그 다음에 해설 보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반드시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해설을 듣는 게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9문제 풀이를 마지막으로 유통을 끝내기 때문에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9강에 해당하는 8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유통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유통의 기능 선생님이랑

제일 첫 번째 구강 처음 시작할 때 유통의 의미와 유통의 기능을 같이 봤거든요. 유통의 일단 뜻 자체는 우리가 생산자부터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제품과 서비스가 흐르는, 전달되는 흐름, 흐르고 통하는 이런 선생님 이런 표현을 했었죠. 유통의 기능이 뭐와 비슷하다고 했죠? 상업의 기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업의 기능 제2강에서 6가지를 배웠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영역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복습한 친구라면 바로 답을 찾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농가에서 생산된 양곡 중 양곡이 뭔지 봤더니 양식으로 쓰는 곡식으로 쌀, 밀, 보리 그 밖에 곡류를 뜻한다고 합니다. 종자, 사료 및 식량용의 자가 소비분을 제외한 잉여분은 상품화된다. 이렇게 상품화된 양곡은 먼저 생산지 창고, 이거 익숙하네요. 우리 창고에서 배웠었잖아요. 창고를 유통 경로에 나눠서 생산지, 집산지, 소비지 창고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생산지 창고에 저장됐다가, 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후 도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도정된 곡물은 깨끗한 전곡 상태로 소비지로 이동된다. 자, 일단은 두 가지 키워드로 이미 명확하게 유통의 기능, 어떻게 보면 상업의 기능 키워드를 이미 뽑아줬어요. 일단 저장은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창고에 저장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잠깐 보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기능을. 그 다음에 이동은요, 물리적 장소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운송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장소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만들어낸 생산부 장소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필요한 소비지 장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운송의 형태로 이동해주면서 장소적 불일치를 우리가 해소해주는 거죠. 공간적 불일치 해소. 그래서 그와 해당되는 키워드들 연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볼게요. 위험 부담 해소 기능. 위험 부담은요, 우리가 보험 관련해서 배웠어요. 보험. 보험.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갑자기 손실을 딱 맞닥뜨렸을 때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에 따라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기능을 배웠었죠. 그다음에 인적 불일치 해소. 인적 불일치 뭐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장 대표적인 우리 가장 근원적인 뭐 기능 이렇게 표현했었죠. 매매 기능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둘다 아니네요. 자, 디귿 볼게요. 장소적 불일치 해소.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장소적 불일치 해소. 이동을 통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동에 관련된 운송 기능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리을, 시간적 불일치 해소한다. 시간적 불일치 해소하는 거 여기서 얘기했죠? 얘는 저장 기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죠. 상업의 기능 6가지를 충분히 복습해도 풀수 있을 정도로 난도는 높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유통의 기능에서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상업에서는 상업의 기능이 되게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아직도 헷갈린다면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경로 정책 사례를 분석했대요. 유통 경로를 배웠는데 유통 경로 유형이 있었고 유통 경로 정책이 있었어요. 정책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짤 건지 규제하고 통제하는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재밌는 게이 그래프를 보고 가, 나, 다를 찾은 다음에 그와 맞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하는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 정책 세 가지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유통 경로 정책 사례 분석 자료 볼게요. 친절하게 전속적, 개방적, 선택적을 아예 줬어요. 친절하죠. 그래서 이 유통 경로 정책 중에서 선정된 국내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점포의 수와 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래프로 나타냈죠. 유통 경로 정책별 분포도를 각각 가나다로 나타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힌트를 두 개를 가지고 가나다가 뭔지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힌트, 점포의 수. 너무 직관적으로 주고 있죠? 힌트를. 점포의 수가 가가 제일 많대요. 선생님이 계속 지역별로 해서 동그라미 펴서 막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점포의 수가 가장 많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점포의 수가 가장 적대요.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하나, 전속적인 유통 경로 정책 느낌이 오죠? 온리원 딱 하나만이라고 했잖아요. 독점적인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럼 가운데 중간은 뭘까요? 이미 이것만으로 얘는 그냥 일정한 자격이 있는 판매 점포들한테 기회를 주는 선택적이라고 여러분이 매칭시킬 수 있겠죠. 힌트 하나 더 있으니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품의 가격이에요. 선생님이 말로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 보통 이렇게 점포의 수가 많아서 우리가 어디 가도 쉽게 살수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린 편의품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편의품. 그리고 이렇게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건 보통 고가의 상품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품 우리가 많이 해당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 선택적은 이제 선매품 이렇게 설명 지나가듯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 연결시켜보면, 이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은 아무래도 좀 비싼 전문품을 다루다 보니까 가격이 높겠죠. 편의품은요, 우리가 많이 살수 있는 뭐 비누, 치약, 칫솔, 일상생활을 풀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는 어떤 경로 정책이다? 얘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이다. 나는요, 선택적 유통 경로 정책이다. 다는요,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이다. 뒤에 생략할게요. 이렇게 찾고 선지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경쟁 회사의 제품 취급을 금지한다. 자, 가가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이거든요. 근데 경쟁 회사의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거는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가 아니라 얘는 다에 해당하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다. 자,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비누, 뭐 샴푸, 칫솔, 치약 이런 편의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 전속적 다른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 니은 틀렸네요. 자, 디귿. 가는 개방적 유통경로 정책은 편의품, 다는 전문품 위주로 판매하는데 적합하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죠. 선생님이 적었던 대로. 자, 리을도 볼게요. 자, 리을. 나는 가보다 중간산 선정을 통해 자사의 명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자, 나는 선택적이고요. 가는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선택적이 오히려 명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적합하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판매 기회를 많이 주는 개방적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한 자격을 주는 판매 점포에다 가격을 주는 선택적이 적합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역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 리을 정답 5번이 되겠죠. 원래 가장 이런 명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건 사실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이 가장 적합하죠. 딱 하나의 점포에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판매권을 주기 때문에 유통경로 정책 너무 중요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경로의 유형에 대한 수행평가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친절하게 유통경로 유형은 소, 소, 소, 대 이런 식으로 유형 4개를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하나씩 매칭하면 되는데 이 문제 너무 좋더라고요. 풀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물론 이 학습적인 측면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지만 이 수행평가지를 일단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역량들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재밌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유통 경로의 유형별 특징 한 가지와 사례 한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설명 하나, 사례 하나 이렇게 오란 얘기죠. 채점 기준은 각각 내용이 맞으면 1점씩, 그러니까 점수가 2점이면 이둘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워져 있기 때문에 뭐다 맞던가 다 틀리던가 하나 맞던가 우리가 0점, 1점, 2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럼 유통 경로 유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례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한번 사례를 볼게요. 이 점수가 큰 힌트입니다. 점수는 2점이라는 건이둘다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2점이 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유통 경로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유통 경로 유형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였는데 옆에 잠깐 적을게요. 생산과 소비에 나눠서 대량인지 소량인지에 나눠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눴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약자로 소소 대대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수집 기관, 중개 기관, 분산 기관이 모두 포함됐대요. 자, 그러면 모으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넘겨주기도 해야 되고요. 분산이 나눠주기도 해야 돼요. 가장 복잡한 형태였던 거 기억하시죠?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선이 가장 많았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량 생산, 소량 소비에 해당돼요. 예시가 뭐가 있었을까요? 농수산물. 그래서 농가에서 다 모아서 갖고 와서 분산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나 편의점 이런 데서 팔수 있도록 다 분산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죠. 그래서 가해 사례는 이따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얘도 2점이에요. 다 맞다는 얘기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다는 설명이죠.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또 추측해 보겠습니다. 수집 기간이 생략됐대요. 그럼 중개 기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량 생산이라는 거네요, 일단. 그리고 여기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소량으로 소비됐다. 여기도 힌트를 아예 대놓고 주고 있죠. 그래서 소량으로 소비되는 형태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공산품 힌트를 주긴 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품 생활 속에서 쓰는 뭐 비누,
뭐 치약 이런 것들, 샴푸 이런 것들 공장에서 한꺼번에 생산되고 그다음에 소량으로 소비되는 형태의 예시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를 보려고 했더니 이미 설명은 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다 틀릴 수도 있고 뭐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넘어

되냐면 이네 번째 걸로 바로 가야 돼요. 얘도 2점이니까 둘다 맞는다는 얘기죠. 얘도 맞고 얘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얘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자, 대량으로 생산됐대요. 아이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대량 생산. 공업용 원료가 기업에서 대량으로 소비됐대요. 자, 그럼 얘는 그냥 쉽게 아, 대량 생산, 대량 소비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남았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아까 네 개의 제시를 다 해줬거든요. 자, 이 중에서 네개 중에 없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소량 생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대량 소비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해당되는 걸 통해서 역으로 점수까지 볼수 있죠. 보겠습니다. 분산 기간이 생략된 유통기조다. 분산 기간은요, 소비자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량 소비잖아요. 분산 기간 생략된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소량으로 생산된 과일이 마트에서 다수의 최종 소비자에게 소량으로 소비되었다. 사실 여기 너무 키워드를 주고 있어서 이미 이게 틀렸다는 걸 아실 거예요. 소량으로 생산, 소량으로 소비 주고 있죠? 사실 이게 없었다고 하면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소량 생산, 소량 소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맞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1점이 되겠죠. 이렇게.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해는 소량으로 생산된 논산물이 가공의 목적으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소비됐다. 우리 이 사례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량으로 생산된 논산물, 공장에서 대량으로 소비된 거 아니죠? 얘는 소량으로 소비된 거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례가 아닙니다. 자, 나 유통 경로에는 매집상과 이출상 또 나왔어요. 선생님 기출문제에서 풀었을 때 등장했었잖아요. 나 유통 경로 보니까 수집 기간이 생략된 유통 기조네요. 근데 얘는 매집상과 이출상은 수집상의 대표적인 예시였기 때문에 생략이 돼서 포함된단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디귿. 다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다. 우리 아까 풀었죠. 얘는 맞는 말, 얘는 틀린 말. 그래서 1점이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자, 리을 라에는 수집 기간과 분산 기간이 생략된 유통 구조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라에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 걸 찾아내는 문제인데 수집 기간과 분산 기간 생략된 거 맞잖아요. 가장 단순한 그 누구만 있는 거였죠? 중개 기간만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유통 구조 맞아서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또 예시를 모르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 한번더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5번 연계 문제예요.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유통 경로 정책 또 나왔어요. 컨설팅 보고서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면 4번에서는 유통 경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그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엔 상업의 주체가 나와요. 상업의 주체 진짜 오랜만이죠. 우리 2강에서 풀어보고 되게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해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면으로 어디서 변화하는지 봐야죠. 현재 상황을 보니까 제품 취급 희망하는 모든 점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그냥 내 제품 원해? 다팔수 있게 해줄게.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이죠. 자, 그리고 최근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제품 판매 전략 변경에 따라 이미지를 고급화하고 싶대요. 이 개방적으로 하면 고급화 될순 없죠. 어디 가서나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점적인 판매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지역의 거래 대리 계약을 체결한 하나의 대리점에만 독점적 판매권 준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유통 경로 정책이죠? 그렇죠. 얘는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입니다. 이 흐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선지에서 대리점을 기억하고 이따 상업의 주체랑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대리점. 자, 기억 볼게요.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한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제품의 노출 빈도, 여러분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어딜 가서나 점포에서 만날 수 있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에서, 이제는 어디나 가서 볼수 없고, 딱 하나에서만 가면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출 빈도가 없어지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제품의 유통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유통 비용이라는 건 점포가 많으면 늘어나거든요. 근데 점포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감소할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제품 취급 점포에 대한 통제력. 우리가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통제도 통제력이 강화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죠.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들 간 경쟁이 심화된다.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방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는 게 아니라 더 완화되겠죠. 경쟁하지 않게. 자, 그래서 정답은 이은 디귿. 이렇게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특징이 명확해서 선택적이 나왔으면 좀더 여러분 비교하면 생각해야겠지만 개방적, 전속적은 너무 극단

일반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잘 특징을 찾아냈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상해 보는 문제였어요. 자, 5번. 5번 오랜만이죠. 그래서 상업을 찾는 건데 아까 기억에 뭐였냐면 대리점이었어요. 대리점. 대리점 보는 순간 상업의 주체 중에 아 이거다라고 바로 생각이 났었겠죠.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상업의 주체는 상업을 하는 주체 누가 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크게는 자영 상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조 상인이 있었죠. 보조 상인 말 그대로 보조하는 상인들. 세 번째는 특정 상인의 종속되는 상업 사용인이 있었습니다. 벌써 까먹은 친구들이 있지 않겠죠? 워낙에 중요한 파트라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 연계가 많이 됩니다. 자영상인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 내가 다 책임지고 내 명의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자영상인. 보조상인은 자영상인이랑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뭔가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 그래서 여기 안에 종류가 네 가지로 또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리상, 두 번째는 중개인, 세 번째는 위탁 매매인, 네 번째가 뭐였을까요? 운송을 주로 하는 운송 주선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의 특징이 다 달랐죠. 그래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보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대리점이기 때문에 대리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보조상인 중에서 대리상에 해당하는 설명을 옳은 걸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기 명의로 상거래를 한다. 내 명의로 책임지고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다 져야 돼요. 자영상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해라. 경업금지 의무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던 거였는데 내가 동일한 뭔가 영업 부류를 하는 거를 경쟁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주체가 딱두 주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 첫 번째 대리상, 두 번째 상업 사용인. 왜 그랬죠? 이유가 뭐였죠? 상업 사용인도 특정 상인에게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고용돼서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상도 특정 상인 본인을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대리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둘다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었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에요. 대리상.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영업활동을 보조한다. 종속된다는 말 보자마자 아, 이 상업 사용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매매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받는다. 유일하게 수수료를 쌍방에서 받아요. 타인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매진시켜주고 중개해주고 그다음에 쌍방에서 수수료 받는 건 중개인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그다음에 5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아 거래한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 매매 위탁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위탁 매매인이다라고 이미 찾았을 것 같아요. 이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위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도로 출제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탁 매매인에 연결시키는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오랜만에 상업의 주체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가 뒤에서 10강 문제 풀때또한번 상업의 주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번더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6번도 되게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시문을 꼼꼼하게 이해해야 매칭시킬 수 있었고, 제시문 내용 자체가 유통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석하셨으면 좋겠는 제시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A 학생의 현장 실습 소감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일단은 현장 실습 여러분 많이, 언젠가 또갈수 있고 가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런 실습문을 쓰잖아요. 소감문 쓰잖아요. 그거를 문제랑 연결시킨 문제였어요. 우리 회사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에서 유통 업무를 배웠대요. 그런데 이 농산물은 생산지에서 농민들이 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수집상 배웠잖아요. 우리 그쵸? 수집 기간 중에 하나였죠. 수집상에 판매하고 이 수집상은 또 구매한 농산물을 중개상에게 또 판매했대요. 중개상은 또 구매한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 시장에 곰판장으로 가지고 온다. 그 도매인들이 곰판장에 들어온 곡식을 경매를 통해 우리 매매 종류 중에 배웠죠, 경매. 경매를 통해서 구입해서 다수의 대형 할인점,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점포 소매상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판매하고 이를 또 어떻게 돼요? 이 소매상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서 구입하게 된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정말 자세히 알게 됐죠? 그렇죠. 눈에 딱 보이게 실제로 농산물이 유통되는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대량 생산, 소량 소비의 유통 경로를 거치고 있다. 우리 아까 유통 경로 유형 배웠어요. 그거와 연계된 문제, 같은 비슷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은 우리가 농가에 가서 다 수집을 해서, 그리고 중개기간을 통해서, 분산기간을 통해 또 소비자에게 다 우리가 분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 소량 소비가 아니라 얘는 각각 농장에 가서 우리가 수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량 생산, 소량 소비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자, 니은. 학생이 실습한 니은은 도매시장이다. 니은 볼까요? 농산물 시장. 맞죠? 도매인들이 농산물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매시장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디귿은 생산자에게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이 도매인이네요. 도매상.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 배웠어요. 그때 도매상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산자한테 요즘 이런 게 굉장히 트렌디해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의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이제 소매상이나 다른 상황에서 판매할 때는 또 금융의 서비스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다. 외상 판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리을은 도매상에 해당한다. 리을, 다수의 대형 할인점. 다수의 대형 할인점은 소비자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도매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매상에 적합한 설명이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례를 좀 전체적으로 알고 있으고 흐름도 이해해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유형부터 기관까지 다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7번 볼게요. 자, 수와 분석 나왔습니다. 수와 분석, 우리 앞에서 기업의 부문별 활동할 때 마케팅 관리 활동에서 선생님 잠깐 언급한 적 있죠? 나중에 판매 파트 가면 정말 깊게 배워볼 거예요. 그치만 어차피 배울 내용이고 살짝 배웠기 때문에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수와 분석은 마케팅에서 환경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었죠. 그래서 이 SW는 기업 내부 요인, 그래서 강점과 약점, 얘는 외부 요인, 기회가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네 가지 칸으로 정리해서 매칭시켜서 적절한 전략을 짜는 환경 분석의 대표적인 예시였어요. 그래서 먼저 S부터 볼게요. 내부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 소매상, 여기에 적합한 소매상 유형을 우리가 찾는 문제예요. 자, 대형마트보다 가깝대요. 일단 대형마트보다는 뭔가 좀 주거지에 많고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체인 형태로 운영해서 고품질의 신선식품 공급이 가능하다. 이미 느낌이 오죠, 여러분? 기업이 체계적으로 뭔가 체인 형태로 운영한대요. 근데 약점을 보니까 편의점보다는 멀어요. 편의점보다는 좀 멀고, 그리고 편의점 수보다는 좀 적은 거죠. 대형마트보다는 또 조금 비싸요. 일단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죠? 기업형 슈퍼마켓. 선생님이 예시를 그때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H 무슨 마트의 경우는 무슨 익스프레스 뒤에 이렇게 붙으면서 일반적인 동네 슈퍼마켓보단 체계적이고 신선식품도 많이 들어오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제 여론이 좋지 않았던 소상공인 사이에서 막 집회도 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은 많이 볼수 있는 형태. 이게 슈퍼마켓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문점은 뭐였을까요? 전문점. 전문점은 말 그대로 전문품을 주로 다루는 그런 소매 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소매상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전 모아놓는다던가 운동용품 모아놓는다던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아울렛은 이월된 상품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울렛. 백화점은 보통 도시의 요충지,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보통은 좀 고가의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상점의 형태였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점은요, 이 1, 2, 3, 4는 점포가 있어요. 일정한 장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 통신 판매점은 유일하게 지금 점포가 없네요. 무점포 소매상. 그래서 통신을 이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 막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 쇼핑한다던가 그런 거 대표적인 예시였죠. 통신 판매점. 자, 7번 소매상의 종류 봤고요. 점포 소매상의 종류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은 NCS 기반 채용 공고문의 일부이다. 공고문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가 속하는 유통관리 활동의 업무. 일단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지난 수능 실전 문제에서 풀었었는데 기업과 경영 파트에서 기업의 부문별 활동 다섯 가지 중에서 이런 형식으로 주고 어떤 활동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이것만 주고도 사실 그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유통관리 활동. 그래서 채용 인원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니까요 이미 너무 키워드들이 명확하죠. 자재, 원자재 같은 걸 출고, 출고라는 거는 이제 창고에서 나가게 하는 출고 계획도 수립하고요. 그리고 방법도 설정해요. 그리고 또 작업도 해요. 출고 방. 어쨌든 자재를 창고에서 왔다가 출고시키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 얘는 유통 관리 활동 중에서 자재 관리 관련한 활동이구나. 유통관리겠구나.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자재관리예요. 1번부터 볼게요. 적정 구매를 위해서 경제적 주문량 EOQ를 계산한다. 여러분, 적정 구매. 이거는 뭘까요? 구매 조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매 조달.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 이어큰 선생님 설명했었죠. 경제적으로 말 그대로 주문하는 양이에요. 내가 주문하는 비용, 그리고 재고에 넣는 그런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1회 주문량, 바로 EOQ,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했었죠. 구매 조달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2번. 품질 개선을 위한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다. 품질, 품질. 계속 품질 나오고 있죠? 일정한 질을 유지해야 되는 거. 얘는 품질 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아요. 3번. 자재 소요량, 품목별 리드타임을 파악해서 조달 수량과 일정을 계획한다. 자, 자재 소요량 계획하는 거, 자재, 관련된 자재 관리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리드타임 뭘까요? 리드타임? 이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그 주문을 하는 순간부터 납품하기까지의 그런 것들 세 개를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5번도 볼게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장의 모든 자원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을 잘 수립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고 프로세스 공정 짜고 하는 것들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자, 5번.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거 SCM이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새벽 배송 예시로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제품을 재고를 창고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이거 주문을 했을 때 이거 새벽 배송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려주기까지 모든 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는 거 SCM 예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찾았을 때또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보고요. 지금 유통관리와 관련된 8문제는 그냥 같이 풀어봤어요. 이제 물류관리와 해당하는 파트 문제 11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0강의 문제고 1번 바로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컨설팅 보고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니까 먼저 대처 방안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물적 유통의 효과, 제시문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제시문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제안받는 무역의 형태. 무역은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게 사실 키워드로 매칭시킬 수 있는 거라 선생님이 어차피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뭐 제시문 파악 먼저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본사 인근에만 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대요. 생산시설이. 그래서 해외 소비자나 원거리 지역으로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본사 인근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량에 비해 또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재고 부족, 배송 지연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 방안을 잘 봐야 되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해외 조립 공장에 부품을 조달하고 해외 조립 공장, 그리고 현지에서 조립해서 그 해외에서 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제품을 완성한 뒤에 판매하겠다. 자, 이 파트는 사실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라 선생님이랑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해외 조립 공장에 내가 부품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통 완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수출하잖아요. 근데 얘는 부품을 다 조각조각 나눠서 이미 거기에 보내고 거기서 완성해서 거기서 판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볼게요. 수요 예측에 기반한 분산 재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별 수요에 맞춘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걸 공급 속도를 개선해서 빠르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외 시장에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신속한 배송이 가능한 현지 물류업체와 제휴해서 지역별 최종 배송을 빠르게 처리하겠다.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물적 유통 효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선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물적 유통 효과.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판매 범위 확장한다. 맞죠? 아까 우리가 문제가 해외에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뭔가 시설이 본사에만 집중돼 있어서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적절한 말이고요. 공급자, 소비자 사이의 공간적 불일치. 공간적 불일치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장소적 불일치예요. 장소적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의미고, 장소적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운송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시문에 보면은 여기 운송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기업과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품질의 불일치. 품질의 불일치는 물적 유통 효과는 맞아요. 그 항목 중에 있으나 제시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제시문에 기반해서 푸는 문제. 자, 2번도 볼게요. 2번 아까 선생님이 이거는 무역 파트예요라고 했던 그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무역의 부품을 하나하나 조각 별로 수출해서 거기서 조립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게 녹다운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무역의 종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여기 해당하는 거는 기타 무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제3자가 개입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타 무역 중에 여러 가지 형태고요. 기술 수출은 우리가 지적재산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뭐 양도하거나 아니면 제공하거나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사용료를 받는 거.

수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녹다운 수출, 녹다운이 이제 영어로 해체하다, 분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완제품 수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세도 걸리고 좀 약간 무역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품을, 완제품 말고 부품을 수출하자. 거기서 완성해서 거기서 현재 판매하자라고 하는 게 녹다운 수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절하게 설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플랫 수출은 일괄 수출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이제 생산 설비랑 소프트웨어 같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우리가 수출하는 형태, 플랫 수출. 그다음에 OEM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문자가 어떤 이제 해외에 좀 노동력이 좀 저렴하거나 생산 기술이 좋은 해외에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제품 만들어줘. 대신 내가 주문한 내 상표를 부착해서 파는 수출 방식, OEM. 그 다음에 ODM은 조금 더 나아가서 제품의 개발이랑 디자인까지 다 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 좀 차이점이 있지만 자세한 건 무역에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녹다운 수출이었고요. 녹다운 수출은 무역의 형태에서 굉장히 출제율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해놓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A 학생의 현장 실습 일지다. 현장 실습 또 나왔고요. 물적 유통의 영역을 물어봤어요. 우리 물적 유통 영역 선생님이랑 그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엄청 큰 광의의 그림 봤던 거 기억나시죠?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에서 역물류 배웠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물류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자, 10월 20일 먼저 보겠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자재가 도착하면 이미 느낌이 오죠. 자재가 도착하면 수량과 품질을 확인한 후 창고에 적재했다, 넣었다. 불량인 자재가 있어서 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원자재가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자, 이게 원자재가 딱잘 도착을 해야 그 다음 단계인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보통 물류의 흐름이 제일 시작하는 첫 번째 생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조달 물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조달 물류. 조달 물류가 창고에 적재가 되면 조달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생산을 했었죠. 생산 다음에 또 판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10월 20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달 물류다. 자, 10월 21일도 볼게요. 오늘은 고객이 사용한 이후에 반입된 유리병 및 플라스틱 용기들, 얘를 점검하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했대요. 재활용 환경 보호, 이 환경 보호 선생님 요즘 많이 한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 절약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흐름이 이렇게 생산, 조달, 생산, 판매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얘를 뭐라 그랬을까요? 회수물류라고 했습니다. 회수물류. 다시 돌아서 우리가 다시 재사용하는 목적으로. 그러면 조달 물류, 회수 물류니까요. 조달, 회수, 기억 디귿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생산 물류는 선생님 아까 설명했어요. 조달 물류 다음에 열심히 가공하고 생산 완제품 만들어내는 게 바로 생산 물류였고요. 폐기 물류는 더 이상 기능을 더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회수 물류, 그다음 반품 물류, 그다음 폐기 물류는 무슨 물류다? 역물류다. 흐름이 반대다라고까지 배웠죠. 이 부분의 물류 그림은 뒤에서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림으로 한번더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표는 운송수단에 대한 정리 내용인데, 운송수단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ABC를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AB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고, 이 문제도 친절하게 어떤 건지 제시문을 줬습니다. ABC는 철도, 자동차, 항공 운송 중 하나이다. 하나 빠진 거 뭐죠? 선박이 빠졌죠, 해상 운송. 그래서 철도랑 자동차는 이제 육상을 이용한 육상 운송이었고, 항공은 항공, 이제 비행기를 통한 거였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를 보고 ABC가 뭔지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전 운송. 이거 보는 순간 뭐라고 찾아야 되죠? 문 앞에서 문 앞까지, 우리 집 앞까지 배달해 줄수 있는 운송수단 뭐였죠? 자동차 운송수단이었죠? 그래서 ABC 중에 문전운송이 가능하다는 건 C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가 뭐다? 얘는 자동차. 육상 중에 자동차 운송 방식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전용선로 궤도를 사용한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레일 철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수단인가 했을 때 하나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이 B는 뭐가 될까요? 육상 운송 중에 철도 운송 수단이구나. 여러분에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자, 마지막 하나는 나왔지만 그래도 특징을 볼게요. 공항 및 항공로 등 고도의 기반 시설이 요구되는가? 이게 단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공항이나 항공로 같은 시설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얘 하나 있었으니까 얘는 나머지 하나 항공 운송이겠죠? 비행기, 선박도 사실 항만 시설 같은 게 있는 게또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이 요구되는 게 항공, 그다음에 선박 이렇게 있습니다. ABC 찾았으니까 외침시켜 봐야죠. 기억. A는 화물 단위당 운임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고가다. A는요.

항공이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고가, 운임이 고가인 게또 단점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비내 환적 작업이 필요하다. 비가 철도입니다. 철도의 단점에 또 환적 작업이 필요했어요. 다른 운송수단으로 그리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C는 화물의 크기와 형태가 구애받지 않는다. C 보니까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너무 구애받죠. 그리고 보통 소량의 화물 많이 했었잖아요.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ABC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기후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항공이나 선박은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이렇게 1번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운송수단에는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ABC를 찾을 수 있었겠죠. 5번.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운송수단 변경 결정을 위한 회의록 일부이다. 또 운송수단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도입하게 될 건지 변화를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운송수단이 갖는 특징 찾는 문제. 그래서 보니까요, 운송수단 변경 검토가 주제고요. 현재 상황이 긴급 주문 증가, 납기 단축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해상 운송, 선박을 이용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온도, 습도 민감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긴급 주문에도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는 그리고 운송 시간도 단축하자, 짧게,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변경하겠다. 참, 기존에는 해상 운송이기 때문에, 아, 선박을 통해서 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특징을 보자마자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공기, 다시 말하면 항공을 통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겠구나. 변화된 예를 중점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기역, 연속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자, 연속으로 대량 운송 가능한 건 철도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니은, 문전 운송 또 나왔어요. 문전 운송 나 무조건 뭐다? 육상 운송이 무조건 자동차다. 그래서 자동차 아니죠. 자동차. 그 다음에 운임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고가다. 맞죠? 운임이 고가인 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리을도 볼까요? 운송 중 상품의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적다. 맞아요. 비교적 적죠.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죠. 항상 운송수단은 비교해요. 아까 문제도 다 비교했었죠. 특징들을.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비교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징을 비교해서 잘 보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6번 볼게요. 다음 기사에 나타난 물류정보 시스템. 실제로 이전 선생님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한 문제 하면 천천히 접근하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이런 물류정보 시스템 나왔다. 여러분이 바로 10초 후로 바로 찾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빠르게 찾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이번에 세모세모 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는 유트레이드 허브 전자무역 시스템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PDF, 뭐 JPG 이런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대요. 그 송금 신청서나 뭐 다양한 증빙 서류 덕분에 기업체는 송금 증빙 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 그러니까 수고가 덜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송금 업무 개선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기대한다. 그래서 뭐 이런 등등등등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류에 있는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어떤 표준화된 이런 전자 문서를 서로 교환, 네트워크로 교환해서 은행 창구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혁신을 한 거죠. 효율화를 이제 할수 있도록 도입한 거죠. 정답은 EDI, 전자 문서 교환입니다. 그래서 전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표준화된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CRM 뭐였을까요? CRM. 이제 고객 관계 관리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했던 파트였죠. 개념 설명할 때 이제 고객이랑 말 그대로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한번더 나오고 강조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OTT 예시로 들었죠, 선생님이. OTT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성향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 주듯이 고객을 잘 파악하고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를 그런 물류정보 시스템을 우리 CRM이라고 합니다. 자,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었어요. 이게 어떤 거랑 비교되었었죠? 얘랑 RFID. 선생님 비교하라고 했었습니다. 두 개. RFID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NFC라고 했어요. 그래서 10cm 이내에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얘는 그냥 단순히 전자태그를 통해서 식별해서 정보를 읽어내는 거였죠. 발전된 형태였다. 비교하라고 얘기했었고, CBO는 이제 우리가 GPS처럼 인공위성 위치 시스템을 측정하는 걸 바탕으로 활용해서 정말 좀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운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차 간격을 조율한다던가 버스의 시간을 보고 너무 몰려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던가 뭐 조율하는 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CBO였고요. GPS는 방금 설명했던 인공위성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CBO 같이 잘 연결.

완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생산물류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자, 고객이 불량품이나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을 다시 보내는 거다, 반품시키는 거다, 적절하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해 소비자나 매장으로 보내는 과정이다.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로 보내는 거는 판매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다쓴 물건이나 포장재를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한 거. 아까 방금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가 회수물류 있었잖아요. 회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로 그림이랑 마지막 한번 로지스틱스 그림으로 복습해 봤고요. 8번 볼게요.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의 물류정보 시스템의 도입 계획서다. 물류정보 시스템도 나왔어요. 바로 찾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물류정보 어떤 걸 도입된 찾아내는 문제. 개별 상품이 아닌 펠릿. 아, 이거 보는 순간 또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펠릿이나 컨테이너 단위로 화물을 취급해서 우리가 좀 효율화를 하겠다. 하나하나 올리지 않고 단위와 맞춰서 하겠다. 선생님이 아까는 시간상 그림을 못 그렸는데,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진 않지만, 이게 펠릿이라고 예시를 들면 이게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나라별로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이렇게 적재하죠. 여러 가지 물건을 적재하고, 이 여기다가 지게차가 넣어서 얘를 한꺼번에 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쨌든 기계화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단위화했다. 우리가 펠릿을 사용한다, 팔레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서 입출고 시간을 단축한대요. 당연하겠죠. 기계를 사용하니까 효율적으로. 적용 사례, 대형 유통센터에서 펠릿 단위로 상품을 보관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입출고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계속 펠릿 강조되고 있죠. 단위화, 유닛화 보는 순간 얘는 ULS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정답은 유닛 로드 시스템. 그래서 실제로 대형 할인 가면, 상호명 엄격하지 못하겠지만, 가면 이게 펠릿 상태 엄청나게 큰 대형 물건들이 적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하기 편하고 사람들도 대형으로 사가고 물건들을 좀 싸게 사가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다 물류 혁신으로 물류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그런 소비 형태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펠릿 잘 기억하시고, 공급망 관리, 나머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10번은요,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수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오표 나중에 따로 기재가 될 거고, 우리가 상업 사용인을 풀 때, 이제 대리권, 종속성 이런 게 있는데, 대리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9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채용공으로 채울 때 직원이 수행하게 될 운송의 종류 물어봤습니다. 아까 봤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 육상운송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 얘는 자동차 운송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문제예요.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기억. 연속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 사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선지와 내용이 되게 동일하죠. 그래서 어쨌든 연속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 얘는 철도 운송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문전 운송 보는 순간 이거 바로 자동차라는 거 알아야죠. 도어 투 도어이기 때문에 문 앞에서 문 앞까지 가능한 거 맞죠? 자, 디귿. 교통 혼잡 시 운송 지연 발생할 수 있다. 너무 정확한 자동차의 특징인데 얘는 장점, 얘는 단점이죠. 그리고 운송 중 상품의 도난이나 파손의 위험이 적다.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항공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3번이 되겠죠. 자, 10번은 상업의 주체 아까 복습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적진 않고 말로만 볼게요. 자, 채용하고자 하는 상업의 주체. 채용. 종속이 되는 거죠. 상업의 주체 뭘까요? 그렇죠. 상업 사용인입니다. 특정 상인에게 종속이 되고 그거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 보수를 받는 거. 자영 상인 아니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수료 받는다. 쌍방으로 수수료 받는 거 유일한 주체 뭐였죠? 보조 상인 중에 중개인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물품 위탁받아 매매한다. 이것도 여러분이 초점을 잘 두셔야 돼요. 물품 위탁받아 매매한다. 위탁 매매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이전에. 얘도 아니고요. 화주와 운송업자 중간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을 주선한다. 운송을 주선한다. 운송 주선인이죠. 얘도 아니에요. 본인의 허락 없이 같은 영업 부류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요. 이걸 보는 순간 얘는 뭐다? 경업금지 의무구나.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상업 사용인이랑 대리상이 경업금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대리상에 해당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상업 사용인이네요. 정답은 5번이다. 경업금지 의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더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강조가 된것 같아요. 출제 의도가. 마지막 문제 11번.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업이 유통관리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을 때 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으로 물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분실 오배송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각종 상품의 전자태그 내장에서 이것도 보는 순간 아 바로 떠올라야 돼요. 전자태그. 자동화된 식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 기술

기술을 통해서 부품과 완제품의 위치 수량을 신속하게 파악하겠다. 전자태그를 통해서 우리 무선 주파수로 이렇게 하는 거, 식별하는 거 뭐였죠? RFID였죠. 가는 RFID 해결 방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입하고자 하는 물리정보 시스템. 자, 기억 볼게요.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네트워크로 교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거 아까 우리 사례 봤습니다. 표준화된 전자문서. 그래서 번거롭게 뭔가 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편하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올라가죠. 얘는 EDI에 대한 설명. 전자문서 교환. 틀린 설명. 니은. 무선 주파수로 상품을 식별하는 기술로 비접촉식으로 정보를 읽어낸다. 여기서 발전한 게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지만 NFC였죠. 여기서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로. 그래서 얘는 RFID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게 맞습니다. 자, 디귿.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한다. 직전에 제 직전 문제에서 얘기했던 ERP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죠. ERP. 얘도 아니네요. 그러면 정답은 RFID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된 문제 총 19문제였어요. 우리가 유통관리랑 물류관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봤는데 수능형으로 되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좋은 문제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수능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해볼, 수능 완성 문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수능 연결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수능에서 확실히,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열심히 기출문제 분석하시면 언젠가 여러분 수능은 끝나고 웃고 나올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금융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배울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이제 17강에 접어들었는데요. 전체 20강 교재 강의 중에서 거의 막바지에 달아났습니다.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앞에 두고 있는 고지를 우리가 점령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교재 17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묘사와 경험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 꼬어 표현 배운 적이 있었죠. 본문 속에서 활용되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 중국의 공예 미술, 그리고 색깔 관련된 파생 의미를 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검정색, 뭐 이런 색들의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요. 파생이 되어서 쓰이는 의미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어법 항목으로 이합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앞서서도 여러 번 이합 동사가 중간중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합 동사의 주요 특징과 주의사항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수능 실전 문제에는 오늘 문화 내용으로 중국 요리 명칭에 대해서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유형 학습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유형학습 주제는 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묘사도 수능 중국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어떤 사물을 묘사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것들을 묘사하고 답을 고르는 문제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함께 해석해 볼게요. 你看,那边那座高高的楼是什么楼?봐봐.

이쪽에 저 까오까오델로우가 나왔네요. 까오 예, 높다라는 뜻이고요. 이 형용사가 두번 중첩이 됐죠. 까오까오 하면 높디 높은이란 뜻입니다. 자, 저 높디 높은 건물은 무슨 건물이지? 예, 건물을 세는 양사 쪼 나와 있죠. 那是一家商店. 예, 저건 상점이야. 里边 服装店, 餐厅 什么的都有. 그 안에 服装店 하면 의류점이고요. 餐厅은 식당이죠. 의류점, 그리고 식당 什么的 하면 등등이란 뜻입니다. 등등 다 있어. 맞다. 最高层还有个观景台, 从那里看到的风景美极了. 가장 높은 층에는 관景台 하면 전망대거든요. 전망대도 있어. 그곳에서 보는 풍경은 아주 아름다워. 美极了.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의 셈이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건물을 묘사할 때 까오까오달러 하고 중첩으로 이렇게 수식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다. 그곳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의 유념해서 봐두시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真不错, 정말 좋다. 那我们去那儿吃饭，然后去观景台看看怎么样？ 그러면 우리 그곳에 가서 밥을 먹자. 그리고 나서 전망대를 보는 거 어때? 하고 제안을 하고 있죠. 不过这会儿那边餐厅人特别多，找个别的地方吃了饭再去吧。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那边 餐厅 그곳의 식당에 사람이 정말 많대요. 사람이 분배 시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서 밥을 먹고 가자 이렇게 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묘사 두 번째 본문입니다. 昨天你的房间还干干净净的，现在怎么这样了？ 자, 지금 계속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묘사하는 표현에는 중첩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첩을 해서 묘사를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너의 방이 깨끗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방이 굉장히 더러운가 봐요. 마, 엄마, 我在找一个小小的 U 盘. U 판 하면요, USB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아주 작은, 小小的, 역시 중첩이죠. 작디 작은 USB를 찾고 있는데요. 都找遍了，怎么也找不到。找遍了에서 BN이라는 결과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N은요, 두루두루 여러 번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어떻게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丢了就丢了吧，再买一个不就行了吗？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지. 다시 하나 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里边有很多重要的资料，不找到不行。 안에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찾지 않으면, 그러면 不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중부정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묘사 표현 같이 해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경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꾸어 애용법이잖아요.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뭐뭐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앞에 may를 붙여서 may, 꾸어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한번 본문 내용 해석해 볼게요. 昨天丽丽给我做糖葫芦吃了，味道特别好。也糖葫芦가 나왔네요. 어제 리리가 나에게 糖葫芦를 만들어 줬어. 맛이 정말 있었어. 你吃过他做的没有？ 그녀가 만든 걸 먹어본 적이 있니? 자, 吃过 먹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의 정반 의문문 형태를 만들 때 끝에 没有를 붙여서 쓸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선생님하고 어법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죠. 의문문의 형태 잘 받으시고요. 我也吃过. 나도 먹어본 적 있어. 他说方法很简单，所以我回家后试了几次. 그녀가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그걸 한번 해봤대요. 몇번 해봤어. 结果都失败了. 결과는 다 실패였어. 他是个做菜高手. 예, 비결이 나오네요. 그녀는 요리 고수야. 高手, 고수입니다. 对他来说，什么菜都很简单，糖葫芦就更不用说了。对他来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란 뜻입니다. 对我来说，나에게 있어서. 对他来说，그녀에게 있어서.
어떤 요리든지

다 간단해. 탕후루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탕후루는 또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 다오예시 그건 그래. 자, 이렇게 봤고요. 이번에 경험 두 번째 본문입니다. 李刚，我当了10年的老师，从没见过像你这样喜欢看书的学生。李刚啊，내가 10년 동안 선생님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从没见过，너처럼 이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 不会吧，老师？ 그럴 리가요, 선생님. 3班的国强比我更厉害。 3반의 国强이 저보다 더해요. 더 대단해요. 他除了看书还是看书，什么都不做。除了看书还是看书라는 이야기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看书책 보는 걸 제외하고 또 책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는 것밖에 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 뒤에 설명이 또 나오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 얘기죠. 무엇도 하지 않아. 자, 그만큼 구어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책을 본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是吗？看书是好事，不过有时候应该出去活动活动。그래，책 보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때로는 밖에 나가서 활동도 좀 하고 해야지. 好的，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유형학습 한번 해석해 봤고요. 여기서 나왔던 주요 표현인 除了 A 还是 A라는 표현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除了 A 还是 A, 이 A 자리에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요. A밖에 할줄 아는 게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본문 속에서는 除了 看书 还是 看书가 등장했었죠. 다른 예문들 좀 보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除了人 还是人 我才不想去呢。그곳은 사람 아니면 또 사람이래요. 그래서 온통 사람이다 라고 해석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가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吃完晚饭，他除了看电视还是看电视，别的什么也不干。 자, 저녁을 다 먹고 나서 除了看电视还是看电视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TV를 보는 것 말고 또 TV를 본대요. 그러니까 TV 보는 것만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은 해석이 나왔을 때도 해석하기에 좀 껄끄럽고 그리고 작문을 하라고 해도 잘 쉽게 작문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다양한 표현들 예문을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추가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 내용이 또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등장한 문화 내용은 중국의 공예 미술과 또 색깔 관련된 어휘에 대한 확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예 미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예 미술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중국어로 샨즈라고 하고요. 샨즈, 사성, 경성입니다. 부채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한 2000여 년 전쯤에 상나라와 주나라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 바로 부채다. 예, 부채의 종류도 다양하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종이, 비단, 깃털, 대나무 같은 것들로 엮은 부채가 있고요. 종류도 많고 형태도 네모난 것, 둥근 것 이런 것들이 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또 중국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 시가 있다, 시가 쓰여 있다라는 거, 시, 일성 시죠.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중국어로 화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나 시가 쓰여져 있는 것이 중국 부채의 큰 특징이다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연은 중국어로 펑정이라고 읽습니다. 일성 경성이고요. 역시 연도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맨첫 번째 천은 연은 불운을 없애고 풍년을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을 하늘에 날리고 그 연줄을 끊음으로써 병을 하늘에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음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요. 연에 닭이나 물고기 같은 것들을 그려 넣었었어요. 닭은 중국어로 찌라고 했고요. 그리고 물고기는 위라고 했죠. 이성이었습니다. 이 발음이 비슷한 글자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중국어에서 해음 현상이라고 하죠.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가실게요. 이 찌, 닭이라는 발음이 길하다라는 발음, 지와 발음이 비슷하죠. 성조만 다릅니다. 닭은 일성, 그리고 길하다는 이성이죠. 네, 그리고 물

후기 위의 발음이 풍요롭고 풍요롭다, 풍요롭고 여유롭다 하는 그 여자와 발음이 같아요. 위하고 이성이죠. 한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이 닭과 물고기가 상서로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좋은 의미라는 거죠. 기란 의미.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엔 여유롭고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나 닭을 그려 넣어서 면을 날렸던 겁니다. 밑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동안 이 연에 대해서 소재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지문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문화 내용에서는 이렇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림으로 그걸 고르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바로 그것도 그렇게 출제되었던 문항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一般是用竹子和纸做的.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나무나 종이로 만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세 단어, 주즈 같은 경우엔 기본 어휘가 아니라서 밑에 주석이 달려 있죠. 예, 그리고 这个有风的时候可以到外边放. 이것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있을 때 바깥에 나가서 날릴 수 있대요. 这是从中国开始的一种传统游戏.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놀이고, 2000多年前介绍到世界各国, 천여 년 전에 세계 각국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도 변화한 거죠. 네, 펑정, 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엔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엔질에서 지엔은요, 오리다라는 뜻이에요. 가위로 오리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질은 종이죠. 그래서 종이 오리기 공예를 중국어로 지엔질이라고 합니다. 예, 지엔질은 주로 붉은색 색종이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걸 가위로 오려서 장식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장식을 오려서 문이나 도안 같은 거를 명절이나 혹은 명절에 장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창문 같은 데 붙여놓기도 합니다. 춘지에, 뚜아오지에, 쫑초지에 같은 이런 명절이나 결혼, 출산, 생일 같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붉은 종이를 잘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문을 장식하거나 혼수예물로 쓰기도 한다. 그리고 또 장수를 비는 선물로 축복을 빌기도 한다. 네,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지엔질의 예술 공예 작품은 지금도 중국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명절 같은 데 많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설명이 한국어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국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함께 해석해 보면서 문항에 익숙해져 볼게요. 剪纸是世界文化遗产, 一般用纸剪成自动物人. 네, 剪纸이라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일반적으로 종이를 사용해서 오린대요. 뭘 오리냐면, 오려서 뭘 만드냐면, 글자나 동물, 사람 등을 만든답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화초等的样子, 화초 같은 모양을 만든대요. 节日或者结婚的时候会用到, 명절이나, 그리고 결혼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자, 위에 나왔던 내용이 중국어로 바뀌어 있고요. 요 정도 난이도의 문장은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죠. 지 문화 문제가 이렇게 해석 독해 문제라고 했잖아요. 독해도 가능하지만 지금 이러한 배경 지식을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 지금 내용 나오는 것들은 배경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자이덩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이덩은 오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등을 말하는데요. 중국의 명절 때 이렇게 등을 매달아 놓는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끈을 묶어놓고 매달아 놓는 거더러 자이덩이라고 부릅니다. 웬샤오지에 같은 날에, 많은 자이덩 오색 등이, 을 장식을 하게 되고요. 그 웬샤오지에를 등으로 장식하기 때문에 떵지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등을 걸어놓고 노래나 춤을 추기도 한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역시 중국어 본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元宵节 也叫 上元节, 是春天春节后的第一个传统节日. 元宵节는 上元节라고도 부르는데, 뭐뭐라고 부르다 할때 예叫 표현 썼었죠. 춘절이 지난 후에 첫 번째로 오는 전통 명절입니다. 已经有2000多年的历史了. 이미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因为这个节日有看灯的风俗，
이 명절에는 등을 보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所以也叫灯节, 여기 나왔던 거죠. 灯节라고도 부릅니다. 而且除了看灯以外,这天一家人还要在一起吃汤圆。 게다가 이 등을 보는 것 외에 이날에는 온 사람, 집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탕면을 먹습니다. 예, 탕면을 먹는 이 새알 모양의 명절 음식이죠. 元宵节에 먹는 명절 음식입니다. 네, 요 정도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색깔 관련된 어휘를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요 내용은 이미 앞서서 다이오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빨간색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 홍에는 빨갛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되어서 인기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붉은 종이에 뚜이리엔이나 복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빨간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 장식을 많이 쓴다. 그리고 결혼을 홍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쩌홍이라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 빨간색 쪽으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다 쩌홍이라고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홍런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중국에 왕홍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왕홍 할때그 왕자는 요 인터넷 할때 왕을 쓰고요. 마찬가지로 이 홍자를 같이 씁니다. 인터넷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를 왕홍이라고 부르죠. 홍런 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축의금이나 세뱃돈을 줄 때도 홍바오, 예, 빨간 색깔 봉투에 넣어서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중국이 황토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 땅을 황투디라는 말로 중국을 상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가로지르는 강, 황河가 있죠. 그리고 황제의 색깔, 황袍, 노란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황실의 기와는 노란색 유리 기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란 색깔 의미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색깔로 가볼까요? 네,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거나 죽음을 의미한답니다. 아주 상반된 이미지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네요. 바이시 하면 장례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바이의 다이어로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그때 헛되이, 공짜로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수어러 예발수어, 말해도 소용이 없다. 바이파오러 이탕, 허탕을 쳤다. 바이치러 이돈, 공짜로 얻어먹다. 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다음은 테이입니다.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은 좋지 못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불법적으로 몰래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일을 헤이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은어를 사용하다, 헤이슈어화. 그리고 호적이 없는 사람, 헤이후. 그리고 호적이 없는 아이는 헤이하이즈라고 부르고요. 허가 없이 운행되는 차를 헤이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가 좀안 좋은 의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색깔 관련 어휘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어법은 이합동사예요. 네, 이합동사. 먼저 정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합동사는 그 동사 자체가 동사 목적어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를 이합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두 성분은 분리되어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로 합쳐서 쓰일 수도 있는데요. 떨어져서 쓰이기도 하고 붙어서 쓰이기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떨어질 리자를 써서 이, 그리고 허 합쳐서 쓰인다고 해서 허츠라고 부릅니다. 리허츠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단어를 하나 좀 볼까요? 티아오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춤을 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가 동사고요. 우, 춤이 목적어예요. 자, 이렇게 이한 글자 자체가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 자체가, 이합동사 동사 자체가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법 특징입니다. 그래서 티아오 뒤에 또 다른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선은 자주 사용되는 이합사들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용되는 이합사들, 그동안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엔미엔, 만나다. 지에혼, 결혼하다. 리아오티엔, 이야기하다죠. 그리고 睡觉, 잠자다. 산보, 산책하다. 请假, 휴가를 청하다. 毕业, 졸업을 하다. 洗澡, 목욕하다.
生气, 화내다, 游泳, 수영하다, 起床, 일어나다, 发烧, 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네, 이런 단어 말고도 자주 사용되는 이합사가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이합사들이 추가로 나오면 이 페이지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특징들이 같으니까요. 자, 이런 단어들을 유념해서 보시는 게 우선 1번이에요. 어떤 게 이합동사인지 알아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법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합사 사용할 때 주의사항. 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앞에서 어법 내용들 말할 때 이미 몇 가지는 소개를 드렸었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태조사, 그리고 보어, 그런 것들은 동사 성분과 목적어 성분 사이에 놓인다. 자, 목적어, 지금 기타 성분들이라고 선생님 표현할게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 동태조사, 보어, 보어 중에서 또 결과보어, 실향보어, 동량보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놓이지 않고 이 이합동사 사이에 놓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 리어 티엔 완 러. 우리가 이야기를 다 나눴다라고 썼는데요. 이 리어 티엔이라는 아이가 동목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 완이라는 결과보어는 이 사이에 와야죠. 동사 바로 뒤에 와야 되니까. 결과보어, 동사랑 결과보어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我们 리어 완 티엔 러. 이렇게 바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타 쉬저 저 러. 그가 잠을 자고 있다. 잠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럴 때는 睡着觉了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으로요. 여기 뒤에 요 위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我跟他见面过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온 过라는 아이요. 지금 동태조사죠. 동태조사 过는 이 동사 바로 뒤에 와야 하기 때문에 我跟他见过面 이렇게 써줘야 맞는 문장입니다. 他发烧了一天, 그녀가 하루 종일 열이 났다라는 뜻이에요. 실향보어죠. 하루 종일 열이 난 시간을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실향보어인데요. 이 실향보어도 이 이합동사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他发了一天烧, 요렇게요. 그래서 이합동사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요 내용 앞서서 선생님이 실향보호 할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합사들 중에 지혜혼, 삐예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혼하다 그리고 졸업하다라는 아이는 지속을 하지 않는, 지속성이 없는 비지속성 동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지속성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향보호가 그 뒤에 놓였었죠. 그래야 그러고 나서 이제 동작이 진행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동작이 발생한 후부터 경과된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예, 해석을 보겠습니다. 탐은 랴 지혼 이징 5년라. 그들 둘은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혜혼이 지금 이합동사라서 5년을 이 사이에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실향보호일 때는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속된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뒤에 위치한다. 네,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의미상의 목적어 부분인데요. 의미상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상의 목적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 지금 형태가 예를 들면 이합사가 동사성 성분과 그리고 지금 명사성 성분, 동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뒤에 또 목적어가 하나 더 오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더러 의미상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수 없으니까 다른 형태를 취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른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치사와 결합해서 동사 앞에 놓여요. 뭐 이런 경우요. 明天他就要跟李刚结婚了. 结婚 李刚이라고 하지 않고 跟 李刚 结婚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李刚과 결혼하다 이렇게 전치사와 결합해서 이 동사 앞에 전치사 구를 써주는 거 이런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동사와 목적어 성분 사이에 놓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 두 번째 경우 他经常生我的气. 그는 자주 나에게 화를 낸다. 이런 거예요. 生气 이합동사잖아요. 生气我 하면 안 되고 그 사이에 生我的气 이렇게 넣어서 쓰인다는 거죠.
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의미상의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혜훈 리강이랑 성취워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합동사에서 또 목적어를 다시 한번 취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중첩 형식이에요. 이것도 중첩해서 했었어요. 지금 이합동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선 내용들에서 조금씩 넣어서 학습을 했던 걸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합동사의 중첩 형식은 AAP 형식이래요. 그래서 찌엔 미엔, 얼굴을 보다, 만나다죠. 그래서 좀 만나다라고 하려면 찌엔 찌엔 미엔 하셔야 되고요. 잠을 좀 자다라고 말하려면 쉬이 쉬이 지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티아오, 춤을 추다였어요. 그래서 AAP 형식으로 중첩합니다. 티아오, 티아오. 그리고 산책을 좀 하다도 산산보라고 중첩해 주셔야겠죠. 이합동사의 중첩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동사들은 AB, AB 뭐 이런 식으로 중첩했는데 얘만 다른 거죠. 이합동사는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항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이번엔 긴축문을 좀 정리해 볼게요. 긴축문은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길게 말하는 걸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긴 문장을 짧게 바꿔서 말해 놓은 것더러 압축해 놓은 것더러 긴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이 긴축문의 각절 사이에는 조건이나 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쿤난자오. 어려움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라 라는 뜻이잖아요. 이 문장은 사실 풀어서 설명하면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찾아와라. 如果有困难就找我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짧게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주로 가정의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요. 他同意了就好办. 이 문장도 如果他同意了就好办. 만약 그가 동의를 한다면 일 처리하기가 쉬워진다. 이건데 이걸 이렇게 짧게 긴축해서 쓸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긴축문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바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苹果不甜不要钱. 사과가 달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 자, 어디에도 가정의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이 이렇게 긴축된 거라서요. 빙고, 如果不甜就不要钱. 이렇게 바꿔서 줄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天一亮就出去散步. 날이 밝아지면 바로 나가서 산책한다는 뜻인데요. 只要就를 이용해서 이 긴축 문장 늘려볼 수 있겠습니다. 只要天一亮就出去散步. 这孩子饱了还想吃. 이 아이는 비록 배가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싶어 한다로 这孩子虽然饱了但是还想吃.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줄여서 긴축문을 만들 수도 있다. 자,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 문제 한번 같이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我们找个地方聊聊天吧. 우리 장소를 좀 찾아서 얘기를 좀 하자. 자, 聊天 이합동사였어요. 이합동사를 중첩할 때는 AAP 형태로 중첩합니다. AAP 형태로 聊聊天 잘 중첩되어 있죠. 2번입니다. 他已经睡觉了两个小时了. 그는 이미 2시간 동안 잠을 잤다. 자, 睡觉 이합사예요. 네, 两个小时 시량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형태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끼워줘야죠. 他已经睡了两个小时的觉了.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不知道为什么他突然生我的气了.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에게 화를 냈다. 갑자기 나에게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자, 生气 이합동사고요. 그리고 이합동사가 나에게 화를 냈다라는 목적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때 生气는 이 안에 넣어준다고 했어요. 生我的气라고 바꿔 써주셔야 맞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고요. 4번. 大学毕业后我一直没见面过他. 좀 이상하네요. 네, 见面 만나다인데요. 이 过라는 동태조사는 여기가 위치가 아니죠. 이 앞으로 동사 뒤로 와야 맞습니다. 大学毕业后我一直没见过他的面. 예, 没见过他 해도 돼요. 그냥 没见过他 하고 미엔을 빼도 되는데 이 미엔을 살려주려면 我一直没见过他的面.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얘도 아니죠. OX, OX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같은 유형입니다. 认识一下,这是我朋友叫李刚. 이제 우리 이 사람은 내 친구 李刚이야. 你不知道,너 몰라? 我跟他已经

나는 그랑 이미 만난 적이 있어. 자, 그럼 지엔미엔 만나다 보이고요. 동태조사 꾸어는 사이에 와야겠죠. 지엔 꾸어 미엔이 정답입니다. BCA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합동사라는 걸 발견만 하면 그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하나 더 가보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니 비에 开玩笑我啦. 자, 비에 开玩笑, 开玩笑, 开수로고요. 玩笑가, 네, 목적어 부분이어서 동목 구조를 갖는 이합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다시 의미상 목적어 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얘를 형태를 바꿔줘야겠네요. 나에게 화를 내다 할때 비에 끈워 开玩笑. 开玩笑는 화를 내다가 아니라 얘 농담하다죠. 이 비에 끈워 开玩笑라 하면 나에게 농담하지 마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쓴 형태로 써주거나, 자, 혹은 그 사이에 끼워줄 수도 있어요. 开玩笑 사이에요. 니 비에 开我的玩笑了. 이렇게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考完试去看电影 봐.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영화 보자. 영화 보러 가자가 되겠네요. 자, 考完试 사이에 완이 들어가는 거 괜찮죠? 자, C. 我们宿舍现在洗澡不了. 우리 기숙사는 지금 샤워를 할 수가 없다. 예, 不了 붙으면 가능 모의 부정이었어요. 자, 근데 洗澡 동목 구조 갖는 이합동사였어요. 그러면 가능 모도 이 사이에 와야죠. 洗不了澡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D입니다. 他要搬家了, 我们去帮帮忙吧. 그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 우리 가서 좀 돕자. 자, 좀 돕자 할 때, 빵망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AAP 형태로 중첩했어요.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런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푸실 때는 계속해서 한 문장 한 문장 OX를 확인해 보시고, 틀린 건 바르게 고치는 연습. 수정 이유를 스스로 말해 보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네, 그럼 정답은 B와 D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성조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我同意你的意见. 예, 동의가 나왔어요. 예, 동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말은 반对였죠. 그럼 이성, 사성 찾는 거네요. A부터 쭉 한번 성조 살펴보죠. 지에모 프로그램입니다. 지에모 이성, 사성 맞고요. B번 방지엔 방입니다. 방지엔. C번 만이 만족하다. 만이 살짝 다르죠. 얘는 이성인데 만이는 삼성입니다. D는 옌종, 옌종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성, 사성.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성, 사성은 A와 D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이성과 삼성을 헷갈리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 삼성, 그리고 일성, 사성은 두 가지 같이 비교하면서 큰 소리로 꼭 읽으시라고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2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에 다이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张地图还是在我房间的墙上吧。이 그림을 내 방의 벽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인 거죠. 还是 아,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뜻이고요. 这几天他脸上总是这笑. 요 며칠 그의 얼굴에는 계속 웃음이 어떻게 된대요? 好像有什么高兴的事. 마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두 가지의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3번 과인데요. 우리 과의 새로운 의미가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이어 표현을 학습할 때이두 가지는 이미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새로운 의미가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이 앞에 나온 과를 찾으셔서 다이어 밑에 추가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노트 필기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데다 하면 계속 내용이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포스트잇을 붙이신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메모를 더 남기셔서 내용을 확장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단권화를 하셔야 나중에 그것만 보고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거든요. 자, 다음 과의 의미부터 보죠. 과는 걸다라는 뜻입니다. 옷 같은 걸 벽에 걸거나 그림 같은 걸 벽에 걸 때, 이런 표현이 수능 중국어에서 많이 나와요. 请把您的衣服挂在这儿. 당신의 옷을 여기 걸어주세요.

예,挂电话하면 전화를 끊다라는 뜻이죠. 我要挂电话了. 나 전화 끊어야 되겠어. 이것까지가 우리가 학습한 건데 요 의미, 세 번째 의미에 좀 유념해서 보시겠습니다. 얼굴에 표정을 띠다 혹은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她脸上总是挂着笑. 그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 앞서 봤던 이 문장과 거의 비슷하죠. 얼굴에 미소를 띠다 할 때 挂着笑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확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유의어 볼게요. 유의어 오늘은 따이와 촨, 따이 그리고 뚜어와 따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네요. 와이면 타양 헌다. 바깥에 태양이 아주 세다. 니 마우즈 봐. 모자를 써라는데, 자, 모자를 쓰다 할 때 촨 쓰지 않고요. 따이 안 쓰고요. 요 따이 쓰는 거 기억하셔야죠. 한자 복잡한 따이 씁니다. 따이 마우즈. 그리고요. 니 이징 비러. 거의 민발. 明白, 니 바바 왜什么那么做? 너는 이미 커서 그래서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이가 들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따와 또의 의미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많다라고 쓸 때는 따를 쓰셔야 됩니다. 니엔지다. 그리고 크기가 크다도 따를 쓰지만 수량이 많은 일 때만 또어를 써요. 人很多, 네, 요럴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나이가 많았다, 많아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 컸으니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가 맞겠죠. 그래서 따이와 따를 쓴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的手机响了,怎么不接呢? 네 휴대폰이 울렸는데 왜 안 받는 거야? 不知道是从哪儿打来的,我不想接. 어디서 걸려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난 받고 싶지가 않아. 자, 어디서 걸려왔는지 알 수 없다. 보면 정답은 네, 4번. 这个号码太奇怪了. 이 번호 좀 대단히 이상한데? 이 번호 이상한데?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서 걸려온지 모르겠으니까 안 받을래. 자, 나머지도 해석 쭉 해보겠습니다. 我没听见他响. 울리는 걸 듣지 못했어. 我在接别的电话. 나는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야. 是你的手机响了. 네 휴대폰이 울린 거야. 是一个朋友打来的电话.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거야. 정답은 4번이죠. 5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足球踢得真不错. 너 축구 정말 잘한다. 我爸爸原来是体育老师专门教学生踢足球. 우리 아빠가 원래 체육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축구하는 걸 가르치셔. 밑줄이죠. 原来你已经练了那么久了. 아, 알고 보니 너 이미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했던 거구나. 后来换工作去北京了. 나중에 일을 바꿔서, 직업을 바꿔서 베이징에 갔다. 我从小时候就跟着他学.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배웠다. 그에게 배웠다라고 말할 때 跟着他学 2번이죠. 정답은 아빠가 체육 선생님이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라는 내용인 2번입니다. 3번. 其实对我的影响不太大. 사실 나에게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忙的没时间跟我一起玩. 바빠서 나와 놀 시간이 없다. 他的足球队在很多比赛中得了第一. 그의 축구팀이 아주 많은 경기에서 1등을 했다. 더하고 이성으로 읽죠. 2번입니다. 6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很多人都说便宜没有好美好的东西. 많은 사람들이 싼 것은 좋은 물건이 없다고 말한대요. 好的东西不便宜. 좋은 물건은 싸지 않고요. 其实, 사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뒷내용 봐야겠네요. 比如春天的时候, 예를 들어서 봄에 겨울 옷을 세일하기 시작한대요. 그때 옷을 사는 것은 价格又便宜, 质量又好,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예시를 예로 들고 있네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봐줘야 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好的东西也可以用便宜的价格买下来. 좋은 물건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정답 5번이고요. 예, 나머지도 같이 해석만 해보도록 하죠. 물건의 품질은 가격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고요.

어떤 계절이든지 간에 세일하는 활동이 없다. 그리고 세일하는 물건은 대부분 다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많은 돈을 쓰기만 하면 그리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수 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네,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电影院是在这边吗？怎么还没到呢？영화관이 이쪽에 있는 거 맞아? 어떻게 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는 거야? 방향是对的. 방향은 맞아. 不会太远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야. 좀 뭐,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면 그렇게 멀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겠네요. 我们快点. 우리 좀 서두르자. 再晚, 더 늦었다가는就来不及了. 늦겠어. 자, 그럼 선지 한번 살펴보죠. 1번입니다. 还是别看电影了. 영화를 보지 않는 게더 좋겠다. 아니죠. 갑자기 영화 보지 말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2번, 再有几分钟就能到. 몇 분만 있으면 곧 도착한다. 그렇게 멀지 않을 거야. 괜찮죠? 2번이 정답이고요. 好像离电影院更远了. 영화관으로부터 더먼것 같다. 그리고 怎么也找不着方向了. 어떻게 해도 방향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5번이요. 不知道什么时候才能找到.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보았을 때 2번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몇 분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어. 그다지 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네, 7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几天你看起来很忙，有什么事吗？요 며칠 동안 너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 밑줄이라고 비가 말했습니다. 所以一直在收拾行李呢. 자, 收拾行李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되죠. 짐을 정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一直在 나왔어요. 在는 진행의 의미죠. 原来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要不要我去帮忙?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자, 要不要 할까 말까라고 그 정반 의문문 형태 만들고 있는데 조동사가 나왔을 때는 조동사를 정반 의문문화 했습니다. 중요했죠? 不用了. 그럴 필요 없어. 到时候你来我的新家吃饭就行. 때가 되면 네가 우리 새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선지에 들어갈 내용 찾아볼까요? 1번입니다. 最近我买了很多东西. 최근에 나는 아주 많은 물건을 샀다. 2번. 老师留的作业非常多. 留作业였어요. 숙제를 남기다란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남겨주신 숙제가 대단히 많다. 3번. 其实我没什么特别的事. 사실 나는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 4번. 我周末要搬到学校附近. 자, 搬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힌트로 收拾行李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짐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뭔가 앞에 짐을 정리할 명분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이사가다라는 단어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해. 그래서 계속 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겠죠. 답은 4번이고요. 남은 선지 5번도 해석해 볼게요. 前几天我弟弟住进了医院. 자, 住医院입니다. 住院이었어요. 입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며칠 전에 내 남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住院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중국菜从菜名里大概能看出菜的味道怎么样 하고 밑줄이네요. 자, 이렇게 병렬 표시 뚱하우 되어 있는 것도 유념해서 보십시오. 중국 요리는 요리 명칭에서 대개 요리의 맛이 어떤지 그리고 뭐가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 酸辣鸡汤这个菜名，酸辣鸡汤이라는 요리 명칭을 보면 可以知道它是哪

鸡肉做的一种汤，그것은 뭐뭐를 가지고란 뜻이죠. 닭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탕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웨이다오 요 츌, 요 라, 맛이 시기도 하고 맵기도 하다라는 걸알수 있대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그 요리의 맛이 어떠한지 알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웨이다오 지금 여기 츌, 라, 아지탕 요걸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에서 지금 맛이 요 츌, 요 라라고 맛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부분이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힌트일 수 있겠네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보면 나지로 쪼다 이종 탕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탕이다라는 거니까 재료라는 것들을 재료 그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를 알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이 밑줄 친 부분에 나오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선지 가보죠. 颜色 怎么样? 색깔이 어떠한지. 价格是多少? 가격이 얼마인지. 是用什么做的?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그쵸? 재료가 무엇인지니까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여기서는 닭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요리 명칭에서 알수 있는 거잖아요. 4번. 人喜欢不喜欢?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5번. 在哪个地方有名?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유명한지를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입니다. 네, 이렇게 요리의 명칭을 통해서 요리의 재료나 그리고 맛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의 강의 한눈에 정리하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사소통 표현, 묘사, 경험 같이 봤고요. 색깔 관련 어휘 중요합니다. 요거 꼭 따로 복습하셔야 되고요. 이합사도 한 번에 나온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내용 같이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요리 명칭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전체 내용 이렇게 학습해 보았는데요. 네,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Q&A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짜이찌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15강이죠. 15강은 취업 및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총 3강에 걸쳐서 요 단원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취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진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텐데 오늘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을 또 배울 거예요. 그중에서도 수능에 반드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에 합리적 진로의사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취업의 개념과 경력개발 계획이 또 나와. 이게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근데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앞에 있는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학습하시고 이 부분은 그냥 좀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업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파트에서 볼 텐데 그 첫 번째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거예요. 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본 수능에서 출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상호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수능에서 지금까지 6모, 9모 본수능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출제됐던 거야. 전부.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은 반드시 출제돼. 반드시 출제.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유형이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신의 특성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사려 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유형이 바로 이 합리적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 유형은 가장 의사결정 유형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이상적인 유형이 바로 합리적 유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유형이다라는 거. 그다음 미래 상황까지 예측해서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는 거.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함으로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가장 낮다라고 보면 돼요. 이셋 중에서 가장 낮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다음 심리적 독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나치게 신중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신중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직관적 유형은 뭐냐면 자아나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이나 직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직관적 유형이야. 순간적인 판단과 직관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자신이 내린 결정에 역시 책임을 지려고 해요. 이거는 직관적.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어떤 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정, 상상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좀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은 있어요. 일관성이 요구되거나 장기적인 데는 부적합한 유형이 바로 직관적 유형이다라는 거. 정보 탐색 과정이나 논리적인 평가가 없으므로 잘못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거야. 자, 논리적인 이유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적절성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의존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초를 해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유형이다라는 거야.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잘 모르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적합한 유형이야. 잘 몰라라. 진짜 그 부분을 잘 몰라. 할 때는 어떤 의존적 유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나. 그 말인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결정이나, 따를 때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의존적 유형이에요. 타인의 기대나 요구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실패하였을 때 요거 남 탓을 하기 쉬워. 자, 세 가지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거 다 중요해. 요거 지금 하나하나가 다 답지로 구성됐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든 돌아가면서라도 답지로 구성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합리적 유형의 어떤 식으로 할 때가 합리적 유형이고 어떤 식으로 할 때가 직관적 유형이고 어떤 식으로 할 때가 의존적 유형이냐. 자, 합리적 유형은 이래. 만약 내가 어떤 뭐 의사가 되고 싶어. 그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지? 의사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어때? 뭐 진로 검사도 하고 적성 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사하겠죠. 검사를 토대로 해서 아,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이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찾아보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의사 중에서도 나는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로 나는 성장할 거라는 것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 의과대학에 가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의과대학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주 체계적으로 다양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이제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의사결정, 즉 의사라는 직업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건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이야.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합리적 유형에 대한 사례가 나왔을 때 그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나는 뭐 A씨는 이런 뭐 적성 검사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뭐쭉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합리적 유형이야. 그럼 직관적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최근에 뭐 요리 관련 프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TV에. 그거 보고 쫙 보는데, 아, 셰프의 그쫙불쫙쫙 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 우와, 멋있다. 나 여기다 요리사 할래. 이렇게 결정 내려버린 거야. 그냥 TV에 나오는 쇼를 보고 딱 엄청 멋있어 보였어, 그냥. 나 저거 할래.
그 다음에 어떤 가수가 막, 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쫙 팬들이 막 응? 와 열광하는 보고 아나 가수 할래. 이게 바로 직관적 유형이야. 직관적 순간적 판단. 어떤 매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어떤 특강을 듣는 데서 거기에 매료돼. 순간적인 어떤 매료를 느껴지고 순간적 판단에 의해서 나는 저거 할래라고 결정하는 게 바로 직관적 유형이야. 합리적 유형과 대비되죠. 어떤 유형이 직관적 유형이고 어떤 유형이 합리적 유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의존적 유형.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어떤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편중해서 이제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요리사가 되고 싶고, 아, 요리도 좋아해.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그걸 원치 않아. 부모님이 야, 너는 공무원이 되길 원해. 그래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공무원에 대한 부모님도 얘기해서 설득을 당하지. 그리고 아 그래, 공무원 해야겠다. 이거는 의존적 유형이 돼. 그럼 만약에 공무원이 됐는데 나한테 안 맞아. 아,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아, 나왜 공무원 됐을까? 막 후회를 하게 돼.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툭 튀어나와서 말 한마디 하게 되지. 엄마, 아빠가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의존적 유형이 돼.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어떤 의견. 그래서 그간의 어떤 수능 기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의견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그걸 했다 하면은, 이제, 아, 의존적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례를 들으니까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지, 직관적인지, 의존적인지 세 가지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사례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실제 기출에서 보면 사례가 그러한 형태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 선생님 방금 제시한 사례 잘 해 놔두면은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다? 이번에 본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크게 이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 및 대안을 탐색하게 되고 대안을 선택하게 되고 대안평가 및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요 다섯 단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 무엇인가 하고 싶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나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인식을 딱 가지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뭐 나의 적성과 그다음 나의 흥미와 이런 검사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거 어떤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조사를 하겠지. 그 중에서 내가 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겠다,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되겠다 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한 서너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너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 근데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기준? 어떤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대안 평가 두세 가지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 중에 최적의 것을 선택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한 준비를 하겠지.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 보게 되면은 작년까지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이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선택 대안 평가 및 결정 실행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 특강 책에 보면 좀 바뀐 게 있어. 대안 선택 단계가 조금 바뀌었어. 대안 선택 기준 결정 단계라고 아마 설정 단계라고 나와 있지. 내용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 그림표 단계는 이렇게 앞에 교재에 제시가 됐지만 교재 내용 뒷페이지 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여러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지금까지 계속 대안 선택 단계로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내용에 이걸 추가됐어. 대안 선택 기준 설정 단계로 추가됐다기보다는 변경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안 선택 단계로 많이 그동안 많은 책에서 활용됐고 어떤 일부 책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아, 대안 선택 단계랑 이제 요거를 대안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까지 설정하는 단계가 요 안에 들어간다, 포함된다라고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같이 반납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대안 선택 단계로만 나왔었어. 근데 이번 교재에는 대안 선택 기준 설정 단계라고 바뀌어서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이 사실 대안 기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대안 선택을 해야겠잖아. 그래서 근데 요 선택 단계에 대한 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기준 설정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 하나 해서

기준 설정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하고 같이 외워. 대안 선택 및뭐 선택 기준 설정 단계라고 해서 같이 공부해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1번. 첫 번째, 이제 문제의식 단계야.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과 핵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식하는 단계야. 그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나는 그뭐 어디 고민하고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은, 아, 문제인식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번 정보 탐색, 다른 말로 이제 대안 탐색 단계라고도 하는데,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단계야. 그래서 자신의 흥미는 무엇이고, 적성은 무엇이고, 성격은 어떻다, 가치관 등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직업의 종류, 전망, 직업을 갖기 위해 갖춰야 될 역량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단계가 바로 정보 탐색 단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업을, 뭐, 취업을 해야겠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흥미검사와, 그 다음에 적성 및 성격검사 등을 통해서 내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았다라는 제시문이 나오면, 아, 정보 탐색 단계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대안 선택, 혹은 대안 선택 기준 설정 단계인데, 탐색한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뭘 설정해 놨더라? 대안 선택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선택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끔 보통 이제 뭐야 두세 가지, 가장 적합한 두세 가지를 딱콕 집어서 하나 안 하거든. 두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선택해. 선택 기준의 설정에 의해서 두세 가지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된 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평가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느 게 적합한지. 그래서 탐색한 대안들에 대해서 급여라든가 직업 전망, 복지 등 다양한 기준을 비교해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안 평가 및 결정 단계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 결정됐어. 그래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천하겠지. 자격증을 취득하든, 아니다 공무원이다 공무원 공부를 하든,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야. 실행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만의 어떤 좀 유연성도 또 필요한 거야, 사실은. 가끔 TV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공시생들 막 3년, 4년 공부하니까, 아, 이제 조금만 하면 될것 같으니까 더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다른데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 예전에 사법시험이라든가 이런 큰 시험들이 보통 막 9년, 10년씩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내 자신만의 유연성, 그리고 한 곳만 보지 말고, 한곳 보고 우리는 쭉 공부해 나가는 거는 습관적으로 볼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 때 마치 자기가 패배감을 들거나 패배감을 갖게 되거나 패배자로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선생님은 뭐 우리나라 탑 대학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좋은 선생님이 됐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제가 선생님이 되려고 선생님이 된게 아니거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유연성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목표하는 대학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향해서 아마 달려갈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는. 중요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달성이 안 됐다고 해서 나는 패배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게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내가 갔을 때더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선생님은 저 나름대로 사실은 대학 교수로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 근데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학 교수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인생 패배자인가?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을 갖는 것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 굉장히 길어, 생각보다. 짧기도 하지만, 짧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잠시 쉬었다 가고, 그리고 참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길이 많고,
그 길이 오히려 더

나한테 더 행복감을 줄수 있는 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인생을 살아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취업. 취업이라는 것은 일하기 위해 일정한 직업을 잡아서 직장에 나가는 것을 사실 쉬운 표현으로서 취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취업의 어떤 의미, 역할을 보게 되면 개인적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즉 경제적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취업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성과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어떤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과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A라는 기업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소속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게 개인적 측면에서 취업의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고 역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 여긴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취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 국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한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 세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조세라고 하는 거고, 이 조세는 각 개인도 납부하지만 기업도 납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취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개인적 측면에만 우리 고려하지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도 취업이 많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사실은 조세 수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조세가 많이 확보될수록 사실은 우리한테 다 득이 되는 거야. 공공복리로서의 역할을 그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 취업인구수의 산업별 분포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형성을 예측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취업시장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취업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상황까지도, 기업의 어떤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정부 측면에서의 취업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취업과 경력개발 경로 있는데, 많은 학생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 경력개발 경로도 나와 있고, 앞에 단원에서 또 경력개발 경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앞에 있는 부분 쪽에서 좀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 앞에 두 가지 있었잖아. 우리 표처럼 나와 있던 거, 단계. 그치? 뭐 있었어? 경력 개발 단계가 있었고,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두 가지 중심으로 봐. 이두 가지 중심으로. 이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력 개발 계획 단계는 뭐하고 연계해서 봐라? 생애 발달과 연계해서 보고, 이거는 경력 개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측면에서의 단계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해 놔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자라는 거야. 경력개발 경로는 뭐 자기평가, 관심 있는 경력 탐색, 경력 목표 설정, 실행 계획 수립, 경력 관리 이런 단계를 경로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경력개발 경로 단계라고 보는데 이것도 앞에 부분만 조금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정도 넘어가고 앞에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자, 취업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취업 계획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취업 계획은 표로 잘 나와 있을 거야. 이 취업 계획의 어떤 수립 절차에 대해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지. 취업 환경 분석 및 취업 목표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 그 다음에 마지막 구직 활동 이후에는 취업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단계는 그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능 그간 어떻게 출제했냐면은 요 단계명을 제시해. 단계명을 제시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빈칸으로 넣어. 가 단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그간 출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제 이해됐지? 그 다음에 뭐 기업 선택 단계.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 지우고.

여기를 가로 넣어. 빈칸으로 놓고 가. 가 단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혹은 가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역시, 이 역시 이 단계가 법적으로 뭐 규정되거나 명문화된 게 없단 말이야. 이거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겠지, 단계가. 그래서 단계명이 제시가 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용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로 형성되게끔 해서 내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형태로 출제가 되어 왔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단계 하나씩 보도록 하자. 자, 취업 환경 분석 및 취업 목표 설정 단계에서 첫 번째가 이제 자기 분석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 등을 탐색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고 나의 적성에는 어디에 적합하구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애 목표를 수립해서 이제 수립하는 게 자기 분석 단계라고 보면 되고, 이 자기 분석이 끝나면 직종 및 직무를 선택하게 돼. 기능, 기술, 그다음에 경영 지원, 연구 개발, 판매 영업, 생산 관리 이런 등 NCS 관련 분야의 어떤 직무 수행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종과 직무를 선택해야 돼. 아, 나는 회계직이 나한테 맞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회계직이라고 해보자. 자, 회계직이 맞을 것 같아 했어요. 이 적성과 흥미 검사했더니 어떤 사무적이고 그다음에 정형화되고 이런 사무적인 회계 처리 이런 부분에 내가 역량이 있다라고 분석이 됐고, 아, 나 여기서 회계직에 대해서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업종을 선택하게 돼. 농업이냐, 임업이냐, 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자신이 관심 있는 산업 분야를 선택하게 돼. 무슨 말이냐면, 회계직이라도, 이런 서비스 기업에서 이제 또 회계를 하고, 제조업에서도 회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 회계는 다 해. 그 중에서 어느 업종이 나한테 맞을까? 아, 난 서비스 쪽이 좋을 것 같아. 컨텐츠 사업을 하는 서비스 쪽에서의 회계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겠지. 업종 선택하게 돼. 그러면은 컨텐츠 사업을 하는 업을, 그쪽 업에 대한 회계직을 한다라는 업종 선택까지 끝났으면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 이제 기업을 선택하겠지. 그지? 자신이 선택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지속 가능하고, 그 다음 추구하는 인재상과 자신이 부합해야 돼. 회사마다 그 어떤 문화라는 게 있어. 거기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나와 있어. 이 추구하는 인재상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 기업에 추구하는 인재상, 인재상이 다 나와요.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우리 기업에서는. 그거는 회사의 어떤 문화적 풍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 있지. 다 대기업이라도 그 대기업마다의 문화가 달라. 조직 문화가 다 달라. 근데 나한테 맞는 조직 문화가 있고, 나한테 맞지 않은 조직 문화가 있어. 그런 것도 이제 따질 필요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다 알아. 여러분이 뭐 대학 가게 되면, 아, 그 기업의 문화는 이렇대. 이런 사람들한테 적합해. 이런 거다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선택해. A라는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A 기업이 아니라 그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 한 20개 정도를 일단 선정한 다음에, 20개 많다. 그럼 10개만 해도 돼. 목록을 쫙 만들어. 목록 만들고 기업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거지. 자신이 선택한 그 중에서 좀뭐 특정적인 한 두세 가지 먼저 선택하겠지. 그지? 그럼 선택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라든가 추구하는 인재상, 시장 점유율, 매출, 그다음 경쟁사 현황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 분석을 해보고 정보 수집된 거를 가지고 확인하겠지. 그래서 기업 정보 수집할 때는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뉴스, 보도자료, 그다음 한국 거래소에도 있고 금융감독원 이런 등 그래서 기업 정보 공시 자료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기업 공시 자료를 보면은 그 기업이 보이거든. 어떤 것들에 대해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과 거래처 뭐 계약했다. 이런 것도 다 기업 공시 자료야. 그래서 아, 여기 전망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업 선택하게 되면 그 기업의 기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 기업의 정보를 통해서 이 기업에 나는 취업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채용 전형 준비를 해야겠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직 활동이 되는 거야. 채용 전형 준비에는 수집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돼. 어떤 회사는 이런 형식의 입사 지원서를 받고, 어떤 회사는 이런 다른 형식의 또 입사 지원서를 또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필기 및 면접 준비에 대해서 이제 기출 문제도 수집하고 그다음 내용 정리도 공부를 하겠지. 그다음에 최근 시사 정보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서 전공 지식을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채용 전형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채용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특히 이제 면접과 관련해서 실전 연습이 필요하겠지. 모의 면접이라든가. 물론 필기도 기출 문제 이런 풀어보는 것들이 다 실전 연습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면접 준비를 위해서 뭐 선배, 친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미지 메이킹 훈련도 해요. 표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컨설팅도 받고, 그런 학원들도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내가 그 기업에 최종 합격하면 취업이 되는 거지. 취업 이후에는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교육과 직장 예절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직장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등을 기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경력 개발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이게 취업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 이게 뭐꼭 정형화되어 있진 않고, 이 절차가 여기 해당하냐, 안 하냐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러한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는 게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앞으로 계속 요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기출문제도 선생님이 이제 중간 간혹 가다가 풀어주고 있잖아? 이런 것들을 기출문제 풀어주면서, 아하, 어떤 식으로 공부하라는 거구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그러한 부분이었구나를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몇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다음 진로 의사결정 과정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활동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의사결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어. 배열한 것은 했어요. 자, 문제 인식했고, 그다음 정보 탐색, 대안의 선택 기준 설정, 대안 선택 혹은 대안 선택의 기준 설정 같이 보라 그랬어 이거. 그다음 대안 평가 및 결정 실행 단계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졌지. 자, 정보 탐색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기억.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직업의 안정성, 급여, 자기계발 등을 설정. 기준을 뭐 했대? 설정했대. 기준 설정 어디야? 여기네. 그치? 나는 이제 기억이야, 기억. 요 기억이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래서 기억은 나야, 이거 나. 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직업 가치관 검사를 진행해 보고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직업들의 전망이라든가 필요한 자격증 목록 등을 정리해 본대. 목록도 정리해 본대. 이건 뭐 어디일까? 가치관 검사 진행해 보고 하면은 이거 정보 탐색이야. 알겠지? 그래서 니은이야. 이거 니은. 가는 니은이 여기에 단계에 해당하고. 디귿.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 워크샵 등에 참여하는 거야. 참여 등에서 실천하는 거야. 실천이니까 이거는 어디야? 실행이야, 실행. 대학원에 진학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실행 단계, 실행. 그다음에 니을. 직업 선택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직업군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직업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야. 어디야? 여기지, 여기. 대안평가 및 결정을 하는 거지. 선택했잖아, 결정. 그치? 그래서 이건 니을이야. 니을. 니을. 그러면 가나 다라 순서대로니까 니은, 기억, 니을, 디귿이네, 디귿순이네. 나온 거는 몇 번일까요? 그치. 4번이 되겠네. 니은, 기억, 니을, 디귿.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요 부분이 조금, 작년하고 다르게 좀 바뀌었지만 같이 공부해놨더라라는 거. 그동안의 기출에서는 이제 대안 선택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다음은 취업 계획 수립 관련 상담 내용이다. 이에 나타난 내용에 이어서 가에 들어갈 취업 계획의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다음의 취업 절차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자, 저는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의 강점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점에서 고객 응대 경험도 있습니다. 자,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서비스,
영업 분야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직종 선택하고 관심 있는 기업을

조사했어. 그래서 A씨는 기업 조사를 어떻게 시작하나 했더니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의 채용 절차, 기업의 채용 절차, 그다음에 주력 상품, 인지상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마다 요구되는 자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이나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자, 이거는 기업에 대한 어떤 뭘 수집한 거야? 정보를 수집한 거잖아. 그치? 기업 정보를 이제 수집한 거야. 기업 정보 수집 다음 단계 어떻게 돼? 채용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잖아. 그치?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자기 분석을 해. 그치? 자기 분석한 다음에 직종 및 직무를 선택하게 되지. 그다음에 업종을 선택해. 책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한다면 업종 선택하게 돼. 그다음 업종 선택한 다음에 기업을 선정하게 돼. 그지? 그다음에 기업 정보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지.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지. 기업 정보 수집했으면은 그다음이 채용 전형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전 연습해야겠지. 그리고 취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지금 앞에서 배웠던 어떤 취업 계획 수립 절차가 이거였잖아. 근데 지금 보면 내용에서 취업 전문가 바로 상담에서 기업 정보 수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과 관련된 것들을 했잖아. 그 다음 뭐야? 맨 밑에 가는 이거지, 이거지. 채용 전형을 준비하는 단계다라는 거야. 그럼 채용 전형 준비와 관련된 답을 찾으면 되겠지. 그치? 가는 채용 전형 준비다. 1번. 장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생애 목표를 수립한다. 요거는 자기 분석 단계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두 번째. 취업 박람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업 관련 정보, 기업 정보 관련, 이거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기업 정보 수집 단계고. 기업 정보를 분석한 후 자기소개서와 입사지원서를 작성한다. 이게 바로 뭐야? 채용 전형 준비잖아.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거잖아. 3번이 정답이지. 4번, 자신의 성격 유형, 직업 성향을 분석해 적합한 업종을 선택한대. 이거 업종 선택. 그치? 업종을 선택한대. 자신의 적성 흥미를 파악하기 위해 직업 적성 검사 등을 진행한다. 이건 뭐야? 자기분석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설문조사 답변을 통해 알수 있는 A씨의 의사결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을 때 이거 단서조항 나온다 했지. 단, 의사결정 유형은 하례안의 어떤 유형, 요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본 수능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 직업 선택 유형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했어요. 자, A씨고, 나이는 25세, 현재 직업은 마케터. 설문조사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느낌이 가는 곳으로 선택한다. 느낌이 가는 곳. 뭔가 끌리는 것이 있으면 깊이 따지지 않고 바로 도전하는 편이며,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내 감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무슨 유형? 직관적이지. 직관적 유형이지. 직관적 유형. 그 다음. 직업 선택 시 가족이나 친구의 조언을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시나요? 저는 주변의 의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더라도 제 느낌이 맞는 길이 아니면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결국 이 내용은 직관적 유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자신의 순간적인 판단이나 직관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1번 정답이네. 그지? 1번이 정답이라는 걸 발휘할 수 있어. 자, 2번. 전문가, 가족, 친구들의 신뢰.

신뢰되는 사람의 조언에 따른다. 이거는 의존적이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의존적이죠, 의존적. 이것도 의존적이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비교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유형, 합리적 유형이지. 합리적이요. 선택의 결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방안을 선택한다. 이것도 뭐야? 합리적 유형이야. 합리적 유형.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합리적, 요거 두 개는 의존적 유형. 정답은 직관적 유형은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의사결정 유형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완성해서 또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건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돼요. 왜? 100%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취업의 의미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경제 주체별 취업의 의미에 대해 하나씩 발표해 볼까요? 자, 개인 측면에서는 뭐, 취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는 재화, 서비스,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 측면에서는 취업의 인구의 분포 추이를 통해 산업구조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했어요. 자, 가에 들어간 개인 측면이야, 개인 측면. 1번,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건 누가 해? 기업이잖아. 이거는 기업 측면이지. 그제?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개인 측면이지.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3번,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했어. 이건 뭐야?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이건 정부 측면이지. 이거는 정부 측면이다라는 거. 4번, 실업수당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고민하는 거야? 정부지. 그래서 정부 측면이다라는 거.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측면? 기업 측면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요게 앞에서 우리가 경영 관련 내용 봤을 때 경제의 3주체, 가계, 기업, 정부. 거기 내용하고 조금 어떻게 중첩되겠지. 그치? 근데 이 경제의 3주체, 이런 가계 기업 정보와 관련된 기업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 경제에서 출제가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경제 주체별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해 정도 수준에서만 넘어가도 되겠다. 자, 5번. 다음은 취업 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학생 A, B의 활동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어요. 자, 취업 계획 수립 절차, 자기 분석 쭉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도 이렇게 절차는 일단 제시가 돼주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는 형태로 출제되는, 이게 수능에 좀 적합한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5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자, 학생 A 활동, 직업 적성 검사 결과 분석력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이 적합하다고 확인됨. 아, 이거 뭘한 거야? 자기 분석을 한 거야, 이거는. 그치? 자기 분석을 실시한 거야, 학생 A의 활동은. 그 다음, 두 번째. 학생 B 활동은, 활동. 자, 목표 기업인 공공자동차에 입사하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후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을 정리한다. 라는 거야. 요거는, 전형을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채용 전형을 여기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거지. 그치? 요거는 자기 분석. 요거는 채용 전형 준비 단계의 내용이다. 요게 A. 학생 A. 얘는 B의 단계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기억. 학생 A는 목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을 것이다. 학생 A는 자기 분석 이제 시작인데, 무슨 목표 기업에 대한 조사야? 아니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야? 기업 정보 수집이잖아. 이건 기업 정보 수집. 기업 정보 수집 부분이고. 니은, 학생 B는 다음, 학생 A는 다음 활동으로 적성 검사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 직무를 선택한다. 그치? 자기 분석 바탕으로 해서 직종과 직무를 선택하잖아. 니은은 맞는 답이지. 학생 B의 활동은 취업 환경 분석에
에 해당한다? 취업 환경 분석 아니지. 그치? 요거는, 어디야? 채용 전형 준비잖아. 그치? 그래서, 취업 환경 분석은 요거는 거기잖아. 어디까지가 취업 환경 분석이야? 요. 자기 분석과 직종 선택하고 업종 선택까지. 요게 환경 분석까지잖아. 환경 분석 단계지. 그치? 요거는 취업 환경 분석은 자기 분석부터 업종 선택까지니까 요거는 그 다음이니까 해당하지 않지. 학생 B는 다음 활동으로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훈련 등을 실시한다. 맞지? 요 다음이 뭐야? 실전 연습이잖아. 이때 실전 이런 것들을 실전 연습하는 거지. 그치? 니을도 맞는 답이 되겠네. 정답은 니은하고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수능에서는 이러한 형태, 즉 단계를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취업계획 수입 절차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감을 잡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기업의 인지상 관련 신문 기사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자, 이거는 뭐 제시문을 해석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볼수 있네요. 그죠? 자,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기업별로 선호하는 인재도 명확히 구분되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중심의 A 기업은 했어요. 인공지능 산업 중심 A 기업은 끊임없는 학습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를 요구한다. 자, A 기업 인사 담당자는 우리 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수입니다. 했어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수래요. 새로운 기술을 생각해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기술을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대. 이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 답을 찾는데. 반면, 소비재 중심의 기업이야. B 기업은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는 인재를 선호한대. 어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협업을 하는 인재를 중시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선호한다고 밝혔다. B 기업 인사 담당자는 우리 업계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팀워크라든가, 그다음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기업. A 기업은 창의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 기술을 생각해내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실무에 적용하는 거니까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업은 맞는 답이야. 창의성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라고. 여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지. 그치? 니은. A 기업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인재를 사용한다? 아니지. 새로움을 추구하는, 요거잖아.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를 요구한다 했어요. 그치?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지. 디귿. B 기업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관계 형성을 중요시한다? 의사,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잖아, 이거. 여기 핵심 키워드 있네요, 답에 대한. 의사소통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맞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원활한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맞지? 그치? B 기업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기술력 시행을 우선시한다? 아니지?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어떤 고객과의 원하는 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팀원을 협력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잖아. 그치? 이건 기술 혁신하고 관계없어. 그치?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될수 없다. 사실 6번 문제는 뭐야? 제시문에 제시된 내용에 파악하고 그냥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야.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런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서 나와. 이거는 특별하게 어떠한 학습적이고 내용적인 요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도 출제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볼때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이 최소 두 문제 정도는 나와.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포괄적으로 어떤 개념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시문을 잘 이해하는가를 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와 친한 사이지만 아빠와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말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성적 나왔어? 네. 국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이 아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 자기의 아들은 언제나 묵뚝뚝하게 대답을 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닫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후련해?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린 질문은요, 감정이나 마음, 느낌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 스스로의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너는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은 표현력도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있고요,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막장 드라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드라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죠. 왜 드라마를 보는지. 대화가 잘 이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드라마를 왜 봐?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죠.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그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럼 또 아내만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배우가 좋아서 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이 지칠 때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우리 아내는 저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알수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야구 중계를 보는 게왜 재미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서로가 궁금해할 때더 원활한 대화가 되니까요. 내 가족이 자주 하는 행동, 그런 거를 그냥 또 저러나 보다라고 하지 말고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은 되게 재미난 대화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디서 강의하니? EBS요. 어디 있는데? 일산이요. 그래, 일찍 자라. 힘들겠네. 나갈 때는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강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저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질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요구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고 내 기분 좋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가스를 잠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차 조심해라, 일찍 자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한 문장만 더 덧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몸 관수 잘해라. 밥잘 챙겨 먹어라. 우리 딸 건강한 게더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전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게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다듬을 하면 유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들리지 않게 발음을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후, 하 이렇게 히읗할 때 바람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요.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순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벌써 10강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체 35강 중에 10번째 강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일단 한숨 좀 돌렸으면 좋겠고, 오늘이 또 5단원의 마지막 파트 내용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공부 잘 하고 나면 5단원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고 나서 뭐 잘못 얘기한 건 없는지, 내 머리와 입이 따로 난 것은 없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하려고 모니터링을 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1.8배속 정도로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능 특강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바쁜 강의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보다 좀 말을 좀 빨리 해서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배속으로 들었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다.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으로 새롭게 이걸 듣고 있다면 최대 1.5배속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5배속 정말 좋은 건 그냥 제 속도로 듣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같이 공부할 5단원의 마지막 파트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의 마지막 내용은 이런 걸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을 텐데, 물질의 생산과 소비라는 것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여기는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그런데 새로운 용어들이 막 대거 등장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엔 좀 섞일 수 있고요. 그 용어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두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항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식 이런 거 배울 텐데 이건 전혀 어렵지가 않다. 이거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암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두 가지의 물질 종류, 탄소와 질소의 순환을 공부를 할 텐데, 탄소 순환은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질소 순환은

유기물의 생산과 그 유기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이제 용어가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총생산량입니다. 총생산량의 정의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그러니까 이름에 뭐그 뉘앙스가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총 전체 생산한 유기물의 양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간 1년간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계산이 돼요. 그다음에 단위도 연간 뭐 얼마만큼을 생산했다 이렇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생산했는데 자, 이 생산자는 유기물을 왜 합성한다고 했어요? 광합성이라는 걸왜 한다 그랬죠? 다른 생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 영양분을 이용해서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에너지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생산량의 원래 목적은 자기가 그걸 분해해서 쓰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한 양이 바로 호흡량입니다. 호흡량이란 생산자가 호흡해. 이 호흡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얘기를 해보면 세포 호흡이겠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가 해야 되는 게 세포 호흡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세포 호흡에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영양소가 필요하죠. 분해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합성을 미리 해놓은 거고 그거를 실제로 이용한 양이 바로 호흡량이라고 할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받은 어떤 용돈의 총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게 수입에 해당하는 1년 동안 받은 총량이 있다.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뭐 밥도 사 먹고 해야 되니까 생활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양이 호흡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을 다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남는 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만큼 벌어들였어요. 여기서 이제 유기물을 합성한 거죠. 합성해서 실제로 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호흡에 이만큼 분해해서 썼고 그럼 남는 양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남는 양을 우리는 순생산량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생산량은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다. 순생산량의 정의 자체가 총생산량, 이만큼 1년 동안 합성했는데 1년 동안 호흡을 통해서 사용한 거 빼고 남은 양을 우리는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사용해서 분해해서 없어져 버린 그런 유기물 말고 남은 유기물의 양을 순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다시 정리해볼 수 있겠죠. 총생산량은 그러면 다르게 이제 정리해봤을 때 호흡량 플러스 남은 양이라고 할수 있는 순생산량의 합이 총생산량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으로 내가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썼어. 그리고 이만큼 남았어. 근데 그 남은 게 항상 나의 뭐 통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확히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썼어요. 5만 원 남았어. 그런데 나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 돈이 한 푼도 없어. 나 나중에 갚을 테니까 2만 원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 갚을 건데 지금 나중에 갚을 거니까 2만 원만 달래. 뭐 어쩔 수 없지. 착한 친구라면 2만 원 빌려줄 겁니다. 근데 다시는 못 받았다면 그거는 영영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분명 내 돈이었으나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저버려서 없어진 돈.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넣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빼면서 뭐만원 정도 흘려가지고 영영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생산량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나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유기물의 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피식량, 고사낙엽량이에요. 피식량은 뜯어 먹히는 겁니다. 초식동물한테. 내가 분명히 내이 식물 몸체에 유기물을 저장했는데 나를 냠냠 뜯어 먹었어. 그러면 먹힌 부분만큼은 없어진 거죠. 내가 세포호흡으로 쓴건 아닌데 더 이상 내 몸에 안 남아있어. 그게 바로 피식량이다. 먹혔다, 먹혔다. 그 다음에 고사낙엽량은 고사는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진 걸 얘기하고요. 낙엽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제 잎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 잎이나 말랐다 비틀어진 그 가지나 뭐 이런 데도 유기물이 다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총생산량으로 합성한 유기물이 다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걔가 똑 떨어져서 나갔어. 그러면 더 이상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이랑 할수 없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없어져 버린 양이 고사낙엽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빼고 실제로 이 생물 안에 진짜로 차곡차곡 쌓여서 저장된 양, 그게 바로 생장량이다. 사실은 이 순생산량을 그냥 많이 남겨봤자 다 뜯어먹히면
얘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합성 많이 해도.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쓴거 빼고, 뭐 뜯어먹히는 거다 빼고, 생장량이 실제로 많이 남아야 이 식물체가 쑥쑥 성장을 실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또 나눠진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요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식물, 생산자 분집 있다. 생산자 집단 있다. 그랬을 때 1년 동안 요만큼의 유기물을 합성했습니다. 총 생산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유기물을 왜 합성을 했다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 호흡에 분해해서 그 에너지 쓰려고. 그래서 그 원래 목적대로 세포 호흡에 사용해서 더 이상은 이제 내거 아니냐. 분해해서 나가버렸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이미 다 분해해서 나갔어.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써서 없어진 양, 호흡량. 그 다음에 그거 빼고 남은 유기물의 양이 순생산량인데 뜯어먹혀서 없어진 거.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서 없어진 거. 다 빼고 실제로 남는 양이 생장량이다. 그래서 피식, 고산화겹, 생장량 이렇게 이제 순생산량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얘 식물 입장에서는 피식양이지만 그걸 먹은 이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먹은 양이잖아요. 먹은 양. 그래서 관점을 바꿔보면 이거는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섭식량이다. 섭식량입니다. 그럼 얘는 왜 먹었을까? 그냥 식물을 좀 괴롭히고 싶어서? 제가 좀 고통받게 하고 싶어서? 아니죠. 얘가 갖고 있는 그 유기물을 나는 못 만드니까 먹어서 획득해서 나도 세포하려고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섭식량이 요만 사실 요만큼이지만 지금 이게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확대해서 표현한 것이 우리 교재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냥 좀 확대해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요만큼이 섭식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은 거100%다 소화 흡수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덩어리가 나가잖아요. 그죠? 소화 안 되고 남은 찌꺼기가 항문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양이 생긴다. 그래서 이만큼 먹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그냥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배출량이 있습니다. 그럼 배출량 빼고 남은 양은 우리가 동화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은 것 중에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버린 배출량 빼고 나머지를 우리는 동화량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집중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적은 잘 없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배출량 빼고 남은 양은 실제로는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얘가 왜 먹었다고요? 괴롭히려고? 아니라고 했어요. 얘도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유기물이 필요하니까 먹은 거고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사용한 양이 호흡량입니다. 그럼 이만큼 남았겠죠? 남은 건데 그 남은 양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손톱, 발톱 계속 자라니까 깎아내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그 머리카락도 다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안녕하게 되는 양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모기한테 뭐 빨아먹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식, 자연사량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다 빼고 실제로 이 생장량이 내 몸에 많이 나오면 뭐 위가 됐든 옆으로가 됐든 뭐 유기물이 많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장량으로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의 호흡량 있잖아요. 이게 다음 단계인 초식동물의 호흡량으로 연결이 되냐 뭐 이런 어떤 문제들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 호흡량이든 이 호흡량이든 다음 단계로 절대 연결될 수가 없는 값입니다. 요거는 이미 써서 그냥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기물이에요. 다 분해해서 써버렸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호흡량도 절대 다음 뭐 2차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가 없는 양이고 여기 이 먹힌 양, 피식량에 해당하는 유기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초식동물에서도 이 피식량에 해당하는 것이 다음 단계 2차 소비자에게 뭐 먹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곤충한테 물어뜯긴다든지 뭐 그런 양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량은 다음 단계 어떤 것으로 연결될 수 없는 값이다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여러 이 용어들 포함 관계라든지 뭐 이런 뜻 같은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 흐름이에요. 이건 뭐 너무 상식 수준에서 진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의 흐름인데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순환하지 않습니다. 순환하는 거는 요 안에서 돌고 돌아서 새로 밖에서 유입되는 것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환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양은 열 에너지로서 나가는 양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포 호흡 배웠지만 그 세포 호흡에서 나온 에너지가 다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게 아니고 열에너지로 계속 빠져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열에너지로 이렇게 생태계를 빠져나가서 지구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는 그걸 쓸 수 없어. 그럼 점점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태양의 빛에너지의 형태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지금 태양의 빛에너지가 막힌다. 여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은 멸종하게 되겠죠.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의 그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에너지입니다. 그거를 광합성에서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유기물로 합성해놨다가 필요할 때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해서 쓰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생산자가 1차 소비자에게 먹히죠. 그렇게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관계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그 에너지가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산자가 포도당을 만들어놨어. 그럼 그 포도당이라는 물질의 합성, 아, 그 결합에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를 앙 먹었다. 그러면 유기물 자체를 섭취해가지고 내가 획득하는 거니까 유기물의 형태로 그 에너지가 담겨가지고 먹이사슬을 따라서 다음 단계로 계속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먹은 주체가 되는 각각의 생물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포호흡하니까 계속해서 그 유기물의 일부를 분해하는 거고 분해하면 분해할수록 계속 열에너지로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사체나 배설물에도 유기물이 저장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뜰살뜰하게 쓰는 애들이 있죠? 바로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곰팡이, 버섯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그것까지 분해해가지고 자기 생명활동하는데 쓰고 또 그 분해하다 보면 열에너지로서 빠져나가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 양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체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가 이렇게 합성해낸 만큼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쓰잖아요. 그래서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남은 양 중에 일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얘도 쓰잖아요. 써서 없어진 만큼 있고 그중에서 또 일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항상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언제나 항상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에너지 효율은 뒤에서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궁금하다. 그럼 내가 궁금한 애가 현 영양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려면 1차 소비자가 보유한 에너지 양을 뭘로 나눠주냐? 전 영양 단계. 그럼 1차 소비자의 전 단계는 뭐야?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 양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주면 전 단계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몇 퍼센트나 나한테 넘어왔는가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이 단계의 에너지 양을 그 전 단계 에너지 양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 효율은 보통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 단계 거가 몇 퍼센트나 넘어오느냐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1차 소비자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기, 고농축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양은 무조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 에너지 양은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전 단계의 것이 몇 퍼센트나 넘어가는가 하는 효율은 보통 이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경향이에요. 항상 100% 아닙니다. 그런 때가 많다.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에너지 양은 무조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효율과 에너지 양의 관계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물질 순환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흐른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아예 빠져나가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물질은 순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구만 생각을 해봐도 지구에 있는 물질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잘 없어요. 뭐
가끔 뭐가 떨어지는 뭐 운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드물다고 볼수 있고, 나가는 것도 뭐 요즘 뭐 많은 로켓을 쏘아 올리긴 하지만 예,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이 생태계 안에서 순환합니다. 형태를 바꿀 뿐이에요. 유기물에서 무기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꿀 뿐이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물질들이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를 오갈 텐데, 뭐 유기물로만 자꾸 뭐 정체가 된다든지 하면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기물이 무기물로 됐다가 무기물도 유기물로 됐다가 이렇게 순환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두 가지 원소의 순환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거 외에도 대학 과정까지 가면 이제 인의 순환도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생명과학 1 단계에서는 탄소와 질소의 순환을 중요하게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건데요. 탄소는 원체 중요해. 유기물을 이루는 기본 골격입니다. 단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요 영양소, 거기다 핵산까지. 그런 중요한 유기물들이 일단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그런 고분자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건물로 치면은 뭐 철근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아예 그런 분자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탄소가 잘 순환해서 공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탄소 순환을 공부를 한다. 자, 그다음에 질소는 단백질이랑 핵산에 공통적으로 질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이랑 핵산은 생명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핵산은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우리 생명 현상의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물질이 질소 없이는 구성이 안 돼. 자, 그다음에 단백질은 뭐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 성분으로 된게 너무너무 많지만, 뭐 근육이나 뭐 머리카락이나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다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효소들이 만약에 질소가 없어서 구성이 안 된다? 물질 대사가 안 돼. 여러분들 물질 대사 1초라도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모든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물질 대사를 끊임없이 계속해야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단백질, 이 질소 공급이 안 돼서 단백질 안 만들어져. 효소 구성이 안 돼. 그럼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들을 구성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질소 순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탄소 순환 그림 한번 볼까요? 탄소 순환은 사실 별게 없어요. 일단 우리가 무기물 상태로 탄소가 존재할 때 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산소 상태로 존재한다. 요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요 그림이 우리 181쪽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교재는 뭐 흑백이니까 흑백으로 돼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색깔로 강조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을 잘 어디 한 군데 정체되지 않고 잘 순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무기물 형태로 있을 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주로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또 유기물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해가지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거 연결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포도당 같은 유기물로 만들죠. 누가? 생산자가.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무기물이었던 탄소가 유기물의 상태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러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에 따라서 소비자한테도 가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한테도 가고, 근데 이 각각의 생물들은 왜 이거를 고정했다 그랬지? 왜 이거를 유기물로 만들었죠? 그거 분해해서 세포 호흡하는 데 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세포 호흡으로 다시 이산화탄소 내뿜고, 얘를 뜯어먹은 소비자도 왜 먹었어? 나 세포 호흡해야 되거든. 그래서 세포 호흡 결과로 또 내놓고. 그다음에 분해자, 사체랑 배설물 얘가 왜 가져가지? 나는 사체나 배설물을 좋아해요라기보다는 얘는 유기물을 못 만드는데 그 사체나 배설물에 유기물이 들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살려면 그거라도 분해해서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분해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세포호흡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있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먹이사슬을 따라서 움직인 다음에 모든 생명체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순환 다 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탄소 순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때이 이산화탄소에서 들어오는 화살표 단 하나 요것만 잘 찾아주면 됩니다. 요것만 찾으면 이게 광합성이고요. 그거 외에는 생물들이 호흡을 통해서 다 내보내는 그런 경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서 생물 쪽으로 들어오는 요 화살표 하나 찾으면 그게 광합성이고, 그 화살표가 향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무기물 상태로 있을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도 있지만, 일부 물에 녹아가지고 탄산

수소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수생 생물들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보통 출제되지 않고 이쪽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이 원래는 분해자가 다 분해해야 되는데, 가끔 땅 속에 깊이 파묻혀서 그대로 화석연료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제 뭐 유기물이 거기 저장돼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공장이나 이런 발전소에서 그거를 태우면 이거는 생물적인 반응 아니죠? 연소, 비생물적인 반응, 과정. 그래서 그거를 태우면 다시 이산화탄소로 돌아가는 그런 경로도 있긴 하다. 하지만 생물이 주가 되는 요 경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소순환입니다. 질소순환 아까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조금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으면 문제 맞출 수 없다. 자, 선생님이 이빈 공간에 처음부터 이 순환 과정을 그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빈 노트 같은 것들을 꺼내놓고 그냥 빈 종이면 되거든요. 그 종이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려주는 걸 그대로 그냥 그 순서대로 따라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오늘 공부 끝난 다음에 그거를 안 보고 맨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잘 빠짐없이 적을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이 될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머릿속에 기억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질소도 무기물과 유기물을 왔다 갔다 하겠죠? 순환이 잘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탄소는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많이 있었잖아요? 질소도 대기 중에 기체 상태로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N2. 요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얘는 질소 원자 두 개가 무려 삼중 결합, 삼중 공유 결합. 결합이 아주 셉니다. 강력해.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네 둘이 헤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일단 얘를 유기물로 만들려면 그게 물질이 종류가 변해야 유기물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변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 너무 걔네들끼리 강력하게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얘네 둘이 떼어놓는 것부터가 문제다. 웬만한 생물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어 놓아야 그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떼어 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떼어 놓은 상태의 형태는 이런 물질들이 떼어 놓은 상태의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라는 이온은 빼고 쓸게요. 암모늄 이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는 N이 질소, O가 산소니까 질산 이온입니다. 그래서 질산 이온이다. 이온을 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N2 상태로 돼 있는 거를 암모늄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줘야 비로소 얘네를 가지고 이거를 유기물로 합성하는 반응이 그때부터 가능하거든요. 얘는 안 돼. 근데 지금 이걸로 바꾸는 거 작업부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웬만한 생물은 할수 없고요.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그런 세균, 특수한 세균 종류가 이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활용하기 좋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 이거의 이름 자체는 질소 고정입니다. 질소를 고정해서 쓸수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 의해서 할수 있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세균들이 이 작업을 할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능력치입니다. 웬만한 생물들은 그거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안 해주면 우리는 질소를 못 써. 질소를 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핵산이나 단백질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그런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질소 고정 세균의 가장 유명한 친구는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우리가 앞서서 그 5단원 앞부분에 상호작용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랑 콩과 식물이 서로 상리 공생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콩과 식물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유기물을 제공해요. 포도당 같은 거. 유기물을 제공해.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 생명활동 할수 있겠죠. 그럼 뿌리옥 박테리아는 뭘 제공하냐? 고정한 암모늄 이온을 얘한테 풍부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콩과 식물은 그걸 이용해서 단백질도 만들고 핵산도 만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의 단백질이 풍부한 겁니다. 그렇게 공급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서로 상호 상리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쪽도
질소 기체를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건 이것도 질소 고정.

그래서 질소 고정이란 사용하기 어려운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질소 고정입니다. 그런데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질소 고정은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반응이고요.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이쪽의 질소 고정은 공중 방전, 번개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번개, 공중 방전에 의해서 비생물적으로 일어나는 경로다. 이렇게 두 개를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린 지금 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순환. 만약에 이런 경로로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소 기체는 점점 줄어들겠고,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점점 늘어나고, 그럼 불균형하잖아요. 지금 순환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로가 있느냐? 일단 지금 소개할 첫 번째 경로는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 지금 암모늄인데 질산이 될 거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질산화 작용. 질산화 작용이고요. 그냥 쟤 놔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해줄 수 있는 또 세균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질소 순환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균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될 텐데, 그 세균들의 이름을 어차피 뭐이 과정 이름에 똑같이 지어놔가지고, 그거를 담당하는 세균이 질산화 세균입니다. 그래서 질산화 세균이 하는 질산화 작용에 의해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순환이 잘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러면 지금 질소는 계속 다른 걸로 바뀌니까 계속 양이 줄어들겠죠? 얘는 거쳐가니까 뭐 유지가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질산은 얘도 질산이 되고, 얘도 질산이 되니까 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순환한다고 볼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균형이 맞을까요? 순환이 잘 될까요? 점점 쌓이고 있는 질산에서부터 저 질소 기체로 다시 나가는 이런 경로가 있으면 얘도 좀 줄어들고, 얘도 다시 늘어나는.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그 경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고요. 그거는 나 질산이었는데 나 이제 질산 안 할래. 질산에서 탈출할래. 이런 경로라서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탈질산화 작용이다. 그럼 이것도 가만 냅두면 되느냐? 아닙니다.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세균의 이름은 뭐겠어요? 탈질산화 세균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탈질산화 세균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세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양쪽 과정은 다 질소 고정입니다. 쓸수 있게 고정해준다. 근데 한쪽은 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한쪽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리고 암모늄에서 질산 이온으로 가는 과정, 요 일방통의 화살표, 요건 질산이 될 거야 하는 거니까 질산화 작용이고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질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다. 나 질산에서 탈출할래. 그래서 다시 질소 기체로 갈래 하는 게 탈질산화 작용이고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는 건데 지금 세균 외에 뭐 우리는 등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생물들이 등장할 겁니다. 일단 지금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꿨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은 우리는 아니에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가 이렇게 토양에 이렇게 있는 이런 이온들을 쏙쏙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자의 체내로 데리고 들어오면 이 생산자의 체내에서 질소, 동화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누가 한다고요? 생산자가 할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작용은 뭐예요? 요런 조그만 저분자들 가지고 더 큰, 성질이 다른 더큰 분자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질소 유기물을 동화하는 작용이다 해서 질소 동화작용입니다. 그럼 뭘로 바꿔주냐? 이런 거 흡수해가지고 단백질이나 핵산, 아까 그런 유기물, 질소를 가지고 있는 유기물로 바꿔주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도 이거 필요한데. 먹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먹어, 먹어. 그 다음에 소비자나 이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누구한테? 분해자한테 또 전달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 고정이 된게 이렇게 흡수돼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있어줘야 전체적인 순환이 완성이 되죠. 요렇게 고정돼서

유기물이 됐다가 유기물이 또 분해되고 또 기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나 그다음에 생산자의 사체 배설물이 분해자로 가게 되면 분해자가 그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유기물을 분해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이쪽 화살표가 있다. 또 합류할 수 있는 이쪽 경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돌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면 대기 중에 질소가 있었는데 요건 못 써. 어떻게 하면 쓸수 있죠?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면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요로 가는 것도 질소 고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모늄 이온으로 가는 질소 고정은 질소 고정 세균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가는 고정은 누가 해줘요? 공중 방전이라는 비생물적 과정으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나 질산 될래? 하는 질산화 작용. 누가 해요? 세균이 합니다. 나 다시 질산에서 탈출할래? 뭐 했죠? 탈질산화. 역시 세균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해놓은 얘네들 누가 흡수해? 생산자가 뿌리를 통해 흡수해요. 그러면 드디어 얘가 그거를 유기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물 상태로 있었는데 유기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질소 동화 작용입니다. 누가 해요? 생산자가 합니다. 그럼 생산자가 그런 유기물 합성해놓으면 우리는 먹죠. 이 소비자, 토끼가 지금 피식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걸 섭취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나 생산자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로 가게 되면 분해자가 그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자기 생명활동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요걸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지금 거의 한50% 이상은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겁니다. 열심히 잘 들었다면. 그러면 남은 것들 한번 더 채워봅시다. 자, 질소 고정이 뭐였어? 질소 고정이란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암모늄 이온이나 그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것은 질소 고정 세균이, 그다음에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것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고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질산화. 뭐가 되자? 질산이 되자. 그래서 출발점은 암모늄 이온이고 도착점이 질산 이온이죠. 질산이 되자라는 거니까 이거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그다음에 질소 동화입니다.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문항에서 요거랑 요거를 구분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헷갈리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게 제일 헷갈릴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섞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질소 동화는 유기물로 동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정해 놓은 거를 가지고 유기물로 동화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고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질소 화합물,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질소를 가진 유기물 화합물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건 생산자가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탈질산화는 나 질산인데 탈출할래. 어디로? 질소 기체로 다시 나갈래. 라는 내용이고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라는 거. 이제 아마 최소한 80% 정도는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남은 20%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채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공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면은 요 테두리가 바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생물적인 것들과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물질은 이 생태계 안에서만 돌고 돕니다.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겠지만, 이 안에서만 순환하니까 요런, 이 생태계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에너지의 흐름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양이 있거든요. 생태계를 아예 벗어나는 양들이 있죠. 이렇게 열 에너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거만큼 이제 외부에서 빛에너지로, 태양의 빛에너지로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계속 공급하고 돌다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만큼 또 공급하고 또 흘러나가고, 이런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생태 피라미드는 뭐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가 있죠. 영양 단계라는 거는 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요걸 영양 단계라고 하고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하위 영양 단계. 위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양 단계별로 몇 가지의 값들을 이제 그 조사해 가지고 한번 올려

0: 보면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띠더라. 그래서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 형태의 자료다 해서 이름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붙인 거고요.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그려놨는데 개체 수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보통은 하위 영양 단계가 숫자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풀의 초본의 수가 엄청나고 그걸 뜯어먹는 토끼는 그거보다 좀 적고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는 또 그거보다 좀 적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거 항상 그렇진 않다. 요건 좀 뒤집힐 수 있는데 대체로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더라라는 자료고 그다음에 생물량이라는 거는 단위를 봤을 때 어떤 단위 면적당 생물이 몇 그램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존량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요건 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중량으로 나타냈더니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값이 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늘 그런 건 아니고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는 절대 예외가 없어요. 언제나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는 밑에가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 가끔. 그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에너지 피라미드는 무조건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잠깐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전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내가 계산하고 싶은 현 단계의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효율이 나온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그런 식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생태계에서 평형 유지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어떤 교란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생태계는 조금 휘청휘청하다가 다시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개체 수, 뭐 에너지 양으로 해도 되는데 개체 수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생산자가 더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그런 어떤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에선지 1차 소비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균형이 지금 깨졌죠. 근데 얘가 늘어나면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살기 좋은데? 하고 수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얘한테 뜯어먹히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얘가 자기를 뜯어먹는 애가 더 많아지니까 먹혀서 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우뚱해지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먹을 건 줄어들고 나를 잡아먹는 애는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얘를 먹는 애는 역시나 감소할 수밖에 없고 얘한테 먹힌 애는 날덜 뜯어먹네 하고 조금 더 수가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를 회복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잘 예상하기만 하면 무리 없이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짧고 빠르게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에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요거 잘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유전적 다양성은 무엇이냐? 범위가 같은 종입니다. 세 가지 생물 다양성 중에 가장 좁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게 유전적 다양성인데요. 같은 종 안에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눈동자색이 녹색이고, 뭐 파란색이고, 검은색이고, 갈색이고,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유전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 다른 어떤 형질들의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겠죠? 높은 종은 개체들의 형질이 다양해서 만약에 환경이 변하더라도 멸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다 같이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빙하기가 왔어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다 동일한 종으로, 동일한 어떤 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개체는 조금 그런 어떤 온도 변화에 더 저항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생존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에 의해서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을 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종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떠올릴 수 있는 종이 다양한 정도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지역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종 다양성이고 종수가 많을수록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종수가 같더라도 종의 비율이 더 고르다면 종 다양성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건 이따가 탐구자료 보면서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볼 건데, 그래서 종수가 많을수록, 만약에 종수가 같으면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우리는 종 다양성이 높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한 종이 만약에 사라지더라도 다른 종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높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이건 말 그래도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인데, 우리가 생태계의 정의가 어때요? 생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 비생물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다.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있는가? 그러면 그냥 뭐 사막만 있는 것보다는 사막 옆에 산도 이어져 있고 그 옆에 뭐 바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환경이 구성이 돼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뭐 이해 가능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종 다양성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서 세 지역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교재에는 184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1, 2, 3가 있는데, 아, 서로 다른 군집 1, 2, 3, 거기에 있는 식물 종이다. 그래서 A, B, C, D 종을 그림으로 구분을 좀 해놨죠. 그랬을 때 군집 1, 2, 3에서 각 종의 개체 수를 세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은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네 종이 좀 골고루 섞여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체, 다섯, 일곱, 네 개체 이렇게 해가지고 분포하고 있고, 근데 군집 2는 종 C가 하나도 없어요. A, B, C로만 구성돼 있고, 그 중에서도 A가 압도적으로 17, 그다음에 종 B 1 하나, 그 다음에 종 D 2개, 요렇게 개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3는 4개가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림으로 봤을 때 A가 제일 많아 보이죠? 그래서 A 13, B 2, C 2, D 3, 요런 비율로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각 군집에 존재하는 개체 수다 더해보면 개체 수는 다 똑같습니다. 다 20개체씩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존재하는 종수는 어떤가? 종수는 1, 3가 4종, 그 다음에 군집 2는 C종이 없기 때문에 3종으로 종수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 2, 3에 대해서 종 다양성을 평가를 해보면 누가 일단 꼴등? 종수가 적은 2가 일단 꼴등인 건 확정입니다. 그러면 종수가 같은 1과 3 중에는 누가 더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4종이 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거는 1이잖아요. 그러면 종수가 같을 때는 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1이 더종 다양성이 높고, 뭔가 A에 치우쳐 있는 그런 3가 종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해석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 자원,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84쪽 내용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직접 이용과 간접 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뭐이 중에서 직접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간접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는 평가원에서 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게 생물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사례고, 이런 생물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우리 인간 위주의 어떤 느낌을 생각해 본다면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 게 유익하겠죠. 유용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뭐 하나씩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계속 위기를 겪고 있죠. 계속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소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짚어봅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조각나는 단편화, 그다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지되는 그런 어떤 수 이상으로 과하게 잡아가지고 남획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외래종이 도입돼서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뭐, 읽어보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자면, 서식지가 처음 면적에서 반 정도 파괴된다. 그러면 10%의 종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10%가 주로 우리 눈에 띄는 그런 대형 생물들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종의 그 감소율은 훨씬 더 높은 편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90%가 파괴되면 50%의 종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들이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상은 더 높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편화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길을 가운데 4개 되잖아요. 십자 모양으로. 그러면 파괴되는 면적 자체는 좁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부에 깊숙한 면적이 확 줄어든다. 그러면 이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막 육식동물, 대형 육식동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뭐 면적이 덜 파괴되더라도 단편화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뭐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런 비정부 기구 활동 같은 것들로 뭐 캠페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뭐 요거를 뭐 보호종으로 지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다양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읽어보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5단원의 마지막 내용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 복습을 꼼꼼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그런 용어들과 질소순환 과정, 빈 종이 꺼내놓고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열심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푼 다음에 채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27 순수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날 내용이 어떤 건지 학습 목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까지 벌써 왔는데요. 오늘 의사소통에는 편지 쓰기. 그렇게 내용이 많이 맞는 부분이 아니라서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법에서는 드디어 그 말많던 동사의 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상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베이스 없이 그냥 떡 갑자기 주고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것은 아니고 이 앞에서 조금 조금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를 집대성해서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사의 미래시제. 미래시제는 간단합니다. 동사의 상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이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 문화에서는 러시아 연극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연극에 대해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한 경우는 없지만 순특강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동동사를 하면서 이동동사에는 정태동사랑 부정태동사가 있다 하고 각각 정태동사는 언제 사용하고 부정태동사는 언제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했었는데요. 오늘 만날 동사의 상도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사의 상에는 갈래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불완료상 동사가 있고 완료상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불완료상을 쓰고 언제 완료상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의 상은 대학에서 전공하는 노노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3학년, 4학년이 돼서도 내가 동사의 상을 제대로 아는지 자신이 없어라고 말할 정도로 러시아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영역이 수능의 범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하는 것만큼, 전공생들이 공부하는 만큼의 양을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우니까 조금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요 정도, 최소 요 정도는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순특강에 담긴 거고요. 저도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불완료상은 지속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반면에 얘는 완료. 그 동사의 의미가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2번이 사실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는 반복의 의미가 있고, 여기는 일회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나왔는데, 얘는 동시적 행위, 여기는 순차적 행위. 이렇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또 시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불완료상 동사는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모두 존재하고요. 완료상 동사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만 존재하고 현재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제와 그리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설명이 있는데 아주 매끄럽게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교재에 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어 동사는 시간 속에서 행위가 전개되는 양상을 표현하는 상이라는 문법 체계를 갖는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완료상 동사와 불완료상 동사를 하나의 상의 쌍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어의 많은 동사들이 상의 쌍을 구성하고 있다. 불완료상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쓸수 있으나 완료상 동사는 행위의 완료를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시제로만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1번, 2번, 3번으로 의미적인 구별을 했었는데 그게 뒤에 자세히 나오고 먼저 교재에 제시된 부분은 상의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접두사. 그러니까 불완료상에서 어떤 접두사가 붙어서 완료상이 되는 아이들이 이 1번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취타지는 익다죠. 익다 동사는 불완료상인데 뭐가 붙었을 때? 브라. 브라가 붙었을 때 완료상이 되고 얘는 브라취타지가 되겠죠. 취타지, 브라취타지.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쓰다라는 동사인데 이 아이는 비싸지 앞에 나를 붙이면 완료상이 돼요. 계속 지금 접두사가 붙고 있죠? 비싸지, 나 비싸지.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면 젤라치 하다라는 의미죠? 젤라치 앞에는 스가 붙어요. 젤라치 하면은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트로이치 하면은 건설하다라는 말인데 얘는 바스트로이치가 됩니다. 바가 붙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나오지만 스마트리치보다 얘도 완료상이 빠스마트리치 되겠습니다. 즈바니치는 뭐죠? 전화하다죠. 전화하다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에서 역격을 데려오는데 선생님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뒤에 꾸다를 지배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빠스바니엘라 완료상이 빠니까 완료상으로 표현할게요. 야 빠스바니엘라 시스트리에 내가 시스트라에게 전화했어요. 전화했었다. 근데 시스트라가 어딨냐면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하고 부플러스 전치격을 쓰는 것이 아니고 꾸다를 지배하기 때문에 대격이어야 돼서 야로 끝난 명사 대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서 많이 제시가 됩니다. 어쨌건 스바니치도 역시 동일하게 보다. 그리고 건설하다와 동일하게 빠를 붙여서 완료상을 형성을 하고요. 또 알다 동사가 스나치 동사죠. 거기 앞에는 우를 붙여서 완료상 우스나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상의 쌍 형성에서 첫 번째 그룹을 보시는 것처럼 접두사가 붙어서 완료상이 이루어지는 아이들 만나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접두사가 아닌 접미사 교체를 통해서 완료상을 만드는 아이들입니다. 불완료상 처음 나온 아이가 부스타바치예요. 부스타바치는 일어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와가 빠졌어요. 와가 빠지면 부스타치가 되고 얘가 완료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변화 여러분 이거 할수 있어요? 부스타바치 동사 변화. 아바치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와가 탈락하죠. 그래서 부스타유, 부스타유쉬 이렇게 되죠. 또 반면에 얘는 동사 변화할 때 갑자기 N이 나타나죠. 부스타노. 하고 나머지는 일식 규칙, 부스타니쉬, 부스타니엘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바가 빠졌을 때 완료상이 되는 부스타치, 부스타바치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아드비츄아치 하면은 대답하다고요. 여기는 아죠. 근데 완료상은 이가 됩니다. 물론 자음도 바뀌었고요. 아드비츄아치, 아드비지치 이렇게 되고 강세도 앞에는

예 없었는데 뒤에는 예의 강세가 찍혀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로요. 다 플러스 대격하면 뭐뭐에 답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순특강 20강의 대격 지배 동사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위에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룹이라서 at grivat 열다 여기도 va가 빠져서 at grit 하면은 완료상이 됩니다. va가 빠진 거 동일하고요. 그다음 davat 주다 얘도 va가 빠져서 dat 하면은 완료상이 됩니다. Vstat, at grit, dat 완료상은 불완료상에서 va가 빠진 형태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가 이로 바뀌는 형태가 많은데요. 이즈츠아츠 하면은 배우다죠. 여기 아였다가 완료상은 이즈츠츠하고 똑같이 아, 이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샤츠 하면은 뭘까요? 결정하다, 해결하다, 풀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도 이 배우다와 동일하게 아가 이로 바뀌면 완료상으로 구성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미사가 교체되는 그룹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어간 자체가 교체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 자체가 닮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얘랑 얘가 그 동사의 상 짝꿍이야. 이거를 수능 특강에서 외워놓지 않으면 실제 문제를 봤을 때 같은 집에서 나온 아이라는 걸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닮지 않아서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온 것은 브랏 브지아찌예요. 영어에서 테이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불완료상 브랏 동사 변화 미루 미료시 미료 되고요. 완료상 브지아찌 얘는 동사 변화 써볼게요. 와지무 와지묘슈 와지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빠꾸빠치꾸삐치예요. 선생님은 한창 동안 이게 헷갈렸던 반대로 알고 있었던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거 다음에 이 빠가 붙어서 완료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 빠꾸빠치가 불완료상이고 저 빠가 없는 꾸삐치가 완료상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 싸지짜 씨에스지. 자, S로 시작하는 거 똑같고 나머지는 다 틀리잖아요. 생김새가. 여기 의미는 뭐냐면 어디로 앉다라는 의미로 동작 동사여서 뒤에 꾸다를 지배합니다. 사지자 CSG. 자, 그다음에 이 친구 보세요. 전혀 안 닮았죠? 말하다죠? 가바리치가 불완료상이고 스카자치가 완료상 되겠습니다. 그다음 글라시 빨라슈치가 있는데 얘는 어디로 눕혀 놓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꾸다를 지배하는 동작 동사 되겠습니다. 이제 16강에서 여러분, 이 다음 강에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배우는데 지금 그 중에서 두 가지 먼저 접하셨어요. 라슈짤리치는 의미가 어디로 눕다. 그래서 저번에 했었죠. 요거 다음에 자다라는 동사가 오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 어디로 눕다의 불완료상이 라쉬자고 완료상이 레치 동사입니다. 레치 동사는 과거 시제가 특이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정리하면 리오크, 리글라, 리글로, 리글리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접두사가 첨가되거나 접미사가 교체되거나 어간 자체가 많이 바뀌는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이제 상의 의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정리했던 부분이 다시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완료상은 행위나 상황의 종결 또는 일회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장 많이 내니까. 그게 가장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불완료상은 행위의 진행, 지속, 반복 또는 행위 사실 자체를 의미한다. 자, 1번. 행위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불완료상. 그러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행위 사실만을 언급할 때는 불완료상을 사용한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뒤에 이어질 부분들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교재에 나왔으니까 해석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동사 앞에 우가 있으니까 떠남이죠. We hold the teachers. 당신은 지금 떠나십니까? 출발하십니까? 나, 네, 야, 우하슈. 네, 저는 떠납니다. 이 책을 너는 읽었어? 응, 읽었어. 다 읽었는지 이런 거 관심 없고요. 관련 없고 그냥.

자, 보시면 문장 3개 중에 어떤 지속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놀고 뭐예요? 오랫동안, 그 다음에 느바치사, 2시간 동안, 그 다음 위에시지엔, 하루 종일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불완료상이 쓰였겠죠. 지속의 의미가 있으니까. 아나, 그녀가 오랫동안 취달라, 불완료상이죠. 완료상은 브라취다지. 에꾼이고 이 책을 읽었다. 그래서 불완료상이 사용됐고요. 두 번째는 2시간 동안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지속의 행위를 의미해서 불완료상 동사인 주다치 동사가 쓰였고요. 기다리다의 완료상 동사는 빠다슈다치가 되겠습니다. 온슈달, 그가 뭘 기다렸냐면 택시를 기다렸어요. 2시간 동안. 리슈아치 동사, 요거의 완료상은 리슈치 동사, 전미사가 교체되는 형태였죠. 그들이 해결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어요. 마프로시 질문을 문제를 위시지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내내 할때 위시 시아 시오 시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배웠고, 동일하게 젤리 가지고도 젤리 젤라야 젤라에 젤리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 내내란 말이 된다. 이거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완료상 동사의 예시 보도록 할게요. 행위의 완료를 의미하고 결과를 강조하는 것. 우쉐, 이미. 이게 조금 힌트가 되겠네요. 그녀가 이미 브라치달라. 취따지의 완료상 동사죠.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완료. 에트꾼이고 이 책을. 여기 나와 있는 슈다치 동사의 완료상이 바로 요거예요. 빠다 슈다치 동사. 그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니프리슐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완료상, 완료상 동사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마침내라는 아이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온 나카니에츠, 그가 마침내 리쉴 풀었습니다. 에따 자다추한데 에뚜 자다추, 이 과제를, 이 문제를. 그래서 완료상 동사인 리쉬치가 쓰였어요. 불완료상 동사는 리쉬치, 완료상은 리쉬치. 이제 3번,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별표 쳤던 부분이죠. 반복적 행위의 불완료상과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의 완료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볼게요. 밑줄 먼저 거 보면 가슈디진 매일 반복이죠. 그다음 후시그다 항상, 이것도 빈도 표현이죠. 그다음 가슈디니지류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도의 가슈디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면 뭐뭐마다. 그러니까 얘는 매주 라는 표현이 돼서 이것도 역시 빈도 표현에 포함이 돼서 여기 각각의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는 불완료상 동사가 사용되겠죠. 자, 사지싸 하면은 완료상이 CSG. 어디로 앉다. 불완료상, 완료상. 가슈디젠 반복이라서 불완료상이 쓰였고요. 가슈디젠 온사지짜. 그는 항상 앉는다. 스 플러스 족격, 뭐뭐와 함께, 나와 함께. 두 번째, 무입시그다. 우리는 항상 빠꾸빠이엠. 산다. 자, 여기는 불완료상이고 완료상은 뭐죠? 굿비치 동사. 오버시. 야채를 저기에서 산다. 빈도 표현이 있기 때문에 반복을 의미해서 구입하다. 불완료상 빠꾸빠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아나 무제 비싸치. 비싸치 동사 불완료상이죠. 완료상은 나 비싸치고요. 편지를 그녀는 쓸 것이다. 매주마다. 그래서 매주마다는 빈도의 표현이고 빈도의 표현은 불완료상이니까 비싸치. 불완료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완료상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일회적 행위의 완료를 의미한다. 일회적. 한 번. 일회성 행위. 자, 그러면 밑줄 그어볼게요. 후치에라. 어제, 시보드냐, 오늘, 시보드냐, 오늘. 요것이 일회적 행위라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어제, 그녀가, 시엘라, 쟤는, 시시. 어디로 왔다의 불완료상, 사지자. 어디로 왔다의 완료상, 시시. 그래서, 후추라 때문에,
이렇게 완료.

상이었죠. 앉았다, 리아덤, 옆에라는 말인데, 리아덤스 족교 가면 뭐뭐가 나란히 라는 말이어서, 그 옆에 그녀가 앉았다 말이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호빗, 완료상이죠. 샀어요. 오늘, 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매일 저녁마다, 매일 주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회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다 동사의 완료상 동사 코피치 같고요. 뭘 샀냐? 프록티, 과일을 어디에서? 나링께. 시장은 르이너기인데, 오크로 끝나는 것은 오가 격변할 때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가 탈락한 상태로 전치격이 됐고, 얘는 방향이나 장소에서 전치사 나와 결합하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 문장. 오늘 그는 아빠스다. 아빠스다 완료상. 아빠스다츠, 아빠스디바츠. 얘가 불완료상. 근데 매일 지각한 게 아니라 오늘 지각했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행위라서 여기에는 완료상 동사인 아빠스다츠 동사가 나왔고요. 어디로 지각하다 해서 나우로 수업으로 지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3번에 해당되는 반복과 일회성 행위의 이 대응 관계가 시험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불완료상 동사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의 행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 뭐 하면서 뭐 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상은 두개 이상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보았다.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고,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둘다 불완료상을 써서, beach. 스마트리치 불완료상이 왔어요. Мы пили кофе.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스마트리치 텔레비전을 보았다. 두 번째, она лежит на полу и читает газету. 자, 이 동사가 뭐냐면요. лежать 플러스 그지. 어디 어디에 누워 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요. 그가 어디 어디에 그지 표현이가 나 팔루 바닥에라는 말이에요. 볼이 바닥인데 나 플러스 강세에 있는 우가 와서 전치격이 됐어요. 장소를 표현할 때 바닥에 누워서 쥐딸까지 또 신문을 읽고 있어요. 불완료상 불완료상 쓰였습니다. 동시 동작이라서 세 번째 문장 야스타얄 내가 서서 비엘 노래를 불렀다. 비에스뉴 얘는 어디 어디에 서 있다. 스타야치 플러스 그지 동 상태 동사 되겠습니다. 반면에 완료상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Он приготовил ужин и выпил чай. 그는 저녁을 준비한 후에 차를 마셨다. 가토비치 완료상이 프리가토비치예요. 비치 완료상 마시다 위비치거든요. 그래서 각각 순서가 있는 순차적인 행위이므로 완료상 쓰였습니다. 아침에 그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우트람 온 빠사프트라칼 원래 사프트라카치 하면 불완료상인데 그 앞에 빠가 오면 완료상이 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빠숄 갔습니다. 자, 요거는 가다 동사, 걸어가다 동사, 빠이치 동사가 지금 이치 동사가 과거 시제라서 주어가 남성이라서 빠숄 온 거죠. 푸시골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간 거니까 각각의 완료상 쓰였고요. 아침 식사하다처럼 점심 식사 아비에다치도 빠가 붙어서 완료상이 되고요. 저녁 식사 우슈나치도 빠가 붙어서 완료상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우리는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것이다. 무이 나왔네요. 빠비다임 점심 식사하다도 빠가 붙어서 완료상이 돼요. 어디에서? 카페에서. 아빠도 그 다음에 여긴 직접적으로 대놓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바스모트림, 스마트리치 완료상, 바스마트리치, 뭐를? 필름, 영화를 볼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요거는요, 되게 짧게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 엄청 많이 써먹어요. 출제진들이. 또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의 시작, 계속, 종결을 의미하는 동사 하나씩 볼게요. 시작. 나츄나치, 나츄아치. 불완료상, 완료상이에요. 그 다음, 브라달슈아츠, 브라돌슈이츠. 계속하다, 불완료상, 완료상. 간차츠, 꼰치츠. 끝내다, 불완료상, 완료상. 여기 이렇게 시작과 계속과 종결을 의미하는 동사는 불완료상 동사랑 결합을 합니다.

뒤에.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불안요소랑 동사랑 결합을 하냐면 감정이나 능력이나 상태를 의미한 동사. 요게 좀 어려우면 바로 동사로 갈게요. 류비지, 좋아하다. 느라비짜, 마음에 들어 하다. 다음, 우미에지, 할수 있다. 우스타바지, 지치다. 다시. 류비지, 느라비짜, 우미에지, 우스타바지. 등과 같이 사용되는 동사의 미정형은 주로 불완료상이다. 그러니까 여기 1번 그룹, 시작, 계속, 종결. 그 다음에 얘네 2번 그룹 애들은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왔을 때 불완료상 동사랑 결합한다. 그리고 관련된 예문이 뒤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나나출라. 자, 시작하다 동사의 과거가 나왔고요. 시작, 종결, 계속은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불완료상 동사랑 결합하니까 아비에다치. 완료상은 빠비에다치죠. 그래서 여기는 불완료상 동사인 아비에다치가 왔습니다. 이 동사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점심 먹기 시작했다. 그다음 프라달슈아이드. 계속하다 얘 다음에도 불완료상 동사가 와야 되는데 하다, 지엘라치. 완료상은 지엘라치. S가 붙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완료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뭘 하는 걸 계속했냐면 다 마슈니 사다니, 숙지하는 걸 계속하고 있다. 우트라움 이아나추나요. 또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요거 다음에는 불완료상 동사 온다고 했죠. 우치지. 완료상은 나우치지. 그래서 러시아어 배우는 것을 아침에 나는 시작한다. 러시아 공부를 나는 시작한다. 그다음 네 번째 예문은 느라비짜. 문인 드라비짜. 드라비짜 다음에도 불완료상 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노래하다 불완료상은 비에치고요. 완료상은 스피치예요. 노래 부르는 것이 나는 좋다라는 거고요. 우미에치, 할수 있다 다음에도 불완료상 동사가 온다고 했어요. 이그라치의 완료상은 지그라치예요, 여러분. 지그라치. 근데 우미에치 다음에는 불완료상 동사가 와야 하니까 요게 왔고요. 기타가 기타란데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악기 연주하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으면 나는 기타 연주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에서의 상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쭉 읽으면 될것 같아요. 명령문에서 동사의 상도 의미적 특성을 동일하게 갖는다. 즉, 동사 명령령이 행위의 시작. 그 다음에 계속, 반복, 다시 할게요. 착수, 지속, 반복을 의미하면 불완료상을 쓰고, 명령령이 일회성에 해당하는 행위, 그리고 행위의 완료를 지시할 때는 완료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원래 불완료상과 완료상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뭐냐면 부정 명령문의 경우 불완료상 동사를 사용하면 행위의 금지, 그거 하지 말면 안 돼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완료상을 사용하면 경고의 의미가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예시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볼게요. Слушайте русский песни каждый день. 카슈디 젠, 매일 러시아 노래를 들으세요. 매일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완료상 슬루샤치가 왔어요. 이건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브라지 이제 이사지기스 들어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니 아빠지드 와이지에 나자니아지에 수업에 지각하지 마세요. 자, 완료상도요. 이게 문법적으로 막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회화니까 3개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슈트 그지에마가진 상점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크로이지드 위에 문을 닫아주세요. Please, 니자부제 잊지 마세요. 부지아치 슬라바리 사전을 가져오는 것을. 자, 이어지는 순서는 이제 동사의 상과 관련된 미래 시제인데 미래 시제가 합성 미래가 있고 단순 미래가 있어요. 합성 미래는 이 동사가 어떤 거랑 합쳐지기 때문에 합성 미래라고 하겠죠. 자, 볼게요. 합성 미래는 V자 동사의 인칭 변화형 플러스 불완료상 동사의 미정형으로 구성이 된다. 즉, 불완료상 동사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없어서 V자 동사의 미래 시제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불완료상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묶어서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V자 동사의 미래 시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무두 드이 부지시 온하나 부짓 머이 부짐 왜 부짓세 아니 부듯 이렇게 됐죠. 주어에 따라서 변화가 됐고요. 다음에

표상동사.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적용된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동사 변화 먼저 볼게요. 아, 보이지 변화 볼게요. 무이 무짐, 아니 무두, 야 무두. 선생님이 오른쪽에 쓴 그대로 저게 주어에 따라서 변화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불알유상 동사가 오겠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빠마가치. 불알유상 맞고요. 완료상은 빠모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역격을 지배하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너의 역격에 해당하는 찌베가 왔어요. 우리는 너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할 것이다. 뭐할 거냐면 비에치, 노래할 것이다. 불완료성 동사가 왔고요. 완료성 동사는 스가 붙어야 돼요. 뭐를? 러시아 노래를. 야부두, 나는 뭐말 예정이다. 라보타치, 일할 예정이다. 피르마가 회사, 호피르미의 회사에서 일할 예정이다. 미래 시제에서 불완료상은 앞에 브이치 동사의 변화를 미래 시제를 가져온 다음에 불완료성사를 결합해서 만든다. 반면에 단순 미래. 단순 미래는 완료상 동사의 인칭 변화 자체가, 즉, 완료상 동사의 동사 변화 자체가 미래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불완료상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했는데, 완료상 동사는 과거랑 미래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다 동사의 완료상 동사인 브라취따치 하면 과거하고 미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다, 다 읽었다가 될 거고요. 미래는 다 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남성이면 야 브라 취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래는 야 브라 취타유. 그래서 완료상 동사를 동사 변화 시키면 요거를 미래로 해석이 된다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단순 미래와 관련된 거니까 모두 완료상 동사가 나왔겠네요. 보세요. 바로 그냥 인칭 변화,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 시키고 이걸 미래로 해석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은 뭐예요? 빠 이하치죠. 왜빠 이하치는 미래, 그 완료상 동사예요? 이 접두사가 없는 이동 동사는, 얘는 이제 정태 동사인데, 접두사가 없는 이동 동사는 모두 불완료상입니다. 그런데 정태 동사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상이 완료상으로 바뀌어요. 부정태 동사 앞에는 접두사가 붙어도 그대로 불완료상으로 남고요. 그래서 얘는 정태 동사잖아요. 예하치 동사는 코 앞에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완료상 동사인 거죠. 예하치 동사 변화 어떻게 돼요? 야 예두, 너의 예제시, 오나나 예제 되죠? 그래서 빠 예제시 됩니다. 갈 거야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 동사라서 꾸다를 지배하는데 위스타프카가 전시회거든요. 전시회는 간지에르트처럼, 지금 연주회라는 명사처럼 나를 취합니다. 그래서 나 위스타프 된 거예요. 전시회에 갈 거야. 언제? 부플러스 대격 요일에, 화요일에. 자, 피사치 동사의 완료상 나 피사치가 왔어요. 이거를 동사 변화 시키니까 쓸 거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무 그에게 편지를. 말씀이요 됐어요. 우지아치 동사입니다. 우지아치 테이크의 의미를 가진 아이고, 얘 불완료상은 브라치, 완료상은 이거예요. 요거에 동사 변화하니까 고를 거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미래로 해석한 거죠. 뭐를? She, 러시아 양배추 수프를. 나 아비엣, 점심 식사로, 점심으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야삐리담, 요것도 완료상 동사죠. 나는 전화할 거야. 누구에게 뭐를? 그녀에게 안부를. 그래서 역격과 대격이 같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편지 쓰기. 소중한 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에게 편지에 이제 문두에 쓰는 말이 있는데요. 볼게요. 드라고에. 원래 드라고에는 물건은 값비싼, 사람은 소중한인데 소중한 누구에게 할때 이렇게 쓰고, 만약 뒤에 오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만 여자일 경우 안나 할 때는 형용사 변화 시켜야 되겠죠? 드라가야 안나 이렇게. 그다음 우발샤이미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남성일 때, 여기는 루드밀라가 여성이니까 우발샤이마 나왔죠? 우발샤이마야 루드밀라 쓰리기이브나. 자, 이게 이름이고 이게 부칭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이 사람.

사람은 세르게이의 딸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장 기다릴게. Je dois attendre. 이게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뭐뭐와 함께 할때 s 플러스 족격을 쓰는데요. 우발슈에니예 이게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과 함께. 그러니까 편지 말미에 존경을 담아라고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학생 안톤 드림. Das wäre 하면은 연락까지. 그래서 또 연락하자라는 말로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나는 이메일로 너에게 보낼게. 이거는 passlet, 보내다 라는 동사의 변화 형태예요. 내가 보낼게, 누구에게, 너에게, 뭐로, 파플러스, 역격으로, 통신수단, 이메일로 보낼게. 자, 그러면 이제 본문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글이라서 대화문 형태가 아니라 본문 형태로 나왔어요. 드라고이 민수, 소중한 민수에게 깍띠빠시바이시 마스크 위에 모스크바에서 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시울리에 서울은 매우 홀라나 매우 추워. 노 하지만 누마유 주어가 야죠? 내가 생각하기에 땀 거기가 할라든예. 자 형용사 미를 제거하고 고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넣으면 더 뭐뭐하니죠? 거기가 더 춥다, 추울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야이차유 까리스키이지. 나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스 플러스 족격. 원래 마샤인데 마쉬가 됐죠? 마샤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단다. 머이스 족격하면 나와 족격은. 그래서 아나의 족격이 왔고요. 여기 앞에 있는 마샤가 되겠죠? 나와 마샤는 스모트림. 본다, 뭐를, 까리스키 필미, 목적어가 요거예요. 한국 영화를 보고, 슬루샤임, 들어, 뭐를, 음악을 들어. 그리고 항상, 가바림, 말하지, 빠까리스키. 말하다, 읽다, 쓰다는, 빠까리스키, 빠로스키, 빵글스키, 이렇게 걸어봤다고 했죠? 한국어로 항상 말해. 깍, 땀, 띠, 쥐벼시. 너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 그리고 깍, 이즈 트래쉬. 어떻게 배우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로스키지, 러시아어를. 알다, it's not. 그 다음에 여기 나온 is chat. 배우다. 이런 거는 뭐뭐 이직. 그러니까 로스키이직, 가레스키이직, 앙그리스키이직.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트프라프 하면 보내렴. 뭐를? 포토그래피 사진을. 누구에게? 문예. 간접 목적어. 나에게 사진을 좀 보내렴. 우두. 뭐뭐 할 거야. 슈다치 기다릴 거야. 답장 기다릴게. 너의 알료샤, 너의 알료샤로부터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샤이의 안드레이 미할로비치. 존경하는 안드레이 미할로비치 씨에게. 자, 여기 보시면 이름, 두 번째가 부칭. 자, 보면 여러분, 아,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구나 유추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있죠? 미하일, 미하일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미니아 자붓 보람 김. 자, 나를 부릅니다. 보람 김이라고. 나의 대격인데, 이름의 주체를 나타낼 때는 대격을 사용하고, 나이의 주체를 나타낼 때는, 역격을 사용하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스콜거 밤, 리에 달때 밤이 부의 역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주체는 대격, 나이의 주체는 역격. 이아카리아 안까, 저는 한국 여자예요. 한국 남자는 까리츠. 러시아 남자는 로스키, 러시아 여자는 로스카야 이렇게 되죠. 시차스 지금 야 우추스 저는 재학 중입니다. 우니베리시티에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자 우치사 플러스 그제 하면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우치사 다음에 까크가 와요. 예를 들어서 하라쇼 뭐 이렇게 와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우치자 우 생격 역격이 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배우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쓰였죠. 대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그다음에 학년을 나타내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년이라는 말이 러시아에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 중, 고에서의 학년은 클라스라고 표현하고요. 대학교에서 학년은 코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몇 학년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전치사가 부 나로 갈

얘는요, 클라스는 보르스고요, 보르스는 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몇 학년에 할때나 플러스 전치격 왔죠. 대학교의 학년이니까 보르스가 왔고요. 드레츠 하면 세 번째니까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이 이주 차이로스키지 그리고 러시아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 인치레스유스. 자, 동사 원형 인치레사 왔자. 자, 얘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오바치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오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에 족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vasha, programma가 각각 족격으로 되어 있어요. 저 동사 때문에 저는 당신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과목 프로그램이냐면 바루스카마 이지코 러시아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하찌엘라 V 그리고 원합니다. 하찌엘라 V 그러니까 하찌엘 V 하찌엘라바 이렇게 하찌엘 V 오면은 정중한 요청의 의미가 담겨진 거라고 했죠. 저번에 우리가 주문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앞에 대화문에서 뭘 요청 원하냐면 바라돌시츠 계속하는 거 뭐를 우츠오브 공부를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스카슈트 파샬로이스타 슈터문에 노슈나 슈터브이 파스트피치 와슈 유니버시티엣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슈터브이 뭐뭐하기 위해서 파스트피치 하면은 어디 어디로 들어 입학하다 아니면은 취업하다 이런 말인데 뒤에 대학교가 나왔으니까 입학하다가 되겠죠. 당신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 슈터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슈터브이가 있고요. 거기 앞에 주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또 주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와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일할 때는 여기에 오는 이 동사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고요. 첫 번째 오는 주어와 뒤에 오는 주어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 주면 돼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는 앞에 오는 주어와 뒤에 오는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블라가다리우 자분이 많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표현할 때 감사의 이유를 자 플러스 대표 표현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보람 김으로부터. 세 번째 편지 글입니다. 드라기의 노브의 스튜젠티 마스코프스카와 가수다르스 비엔나가 우니베르시티에다 소중한 새로운 대학생들, 어디의?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소중한 새로운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이죠. 나브로파쇼알로바치 환영합니다. 다음에 꾸다죠. 그래서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 돌크슈토 당신은 이제 막 나츄리 시작했습니다. 우츠오브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에치필, 이제 당신은 학생입니다. 어디의 학생?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 해당하는 곳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는, 애는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할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Вы можете. 당신은 하실 수 있어요. Изучать раз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다양한 전공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마치마티쿠, 피지쿠, 물리학, 그리고 루스키직, 러시아어, 에코노미쿠, 경제학, 이 문어고 드르고에 많은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나시 프로페서라, 우리의 교수님들은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뭐하기 위해서 당신이 좋은 학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교 사무실, 그리고 구내식당, 그리고 기숙사에는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근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 만일 당신에게 빠이비츠 하면은 나타나다 발생하다. 뭐가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공부나 또는 대학 생활에 있어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당신에게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슈라스 다시 한번 나브로파쇼로베츠 환영합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오신 것을 그다음에 줄라요 기원합니다. 기원 대상 역격 기원 내용 생격 큰 성공 학업에서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엠게우 여기 보면 필수어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엠게 확장에 쓴 편지였습니다. 이름은 막심 안드레이비치 비트로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름이고 이게 부칭이고 이게 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 코스입니다. 러시아 연극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을 한국어로 알고 있다고 해서 러시아 연극과 관련된 문항을 맞추는 거에는 조금 연계고리가 약하긴 하지만 러시아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배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연극. 자, 시미온 폴로츠키의 탕자의 비유 희극이라는 17세기 말에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 작품은 학교 연극을 위해 집필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 연극의 시작을 알렸고요. 당시 러시아 연극은 주로 교훈적인 내용을 주로 다뤘고 장소는 궁정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뾰뚜르 대제 아시죠? 뾰뚜르 페르브이와 엘리자베타 여제를 통해서 대중적인 연극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마로코프라는 사람이 18세기 중엽에 설치된 상설 극장의 연출을 맡게 되면서 러시아 근대 연극의 발전에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조금 알려져 있는 곳이 나오는데 말리 극장 아시죠? 19세기 전반에 이 말리 극장이 개관했는데 여기는 찌아트랄라 블로시츠 극장 광장 1번지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발쇼이 찌아트르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리 극장은 고전과 다양한 장르의 연극 작품을 선보이면서 러시아 연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 두 명이 나와요. 19세기 말 배우 겸 연출가인 스타니슬랍스키. 대학에서 연출 관련된 거, 뭐 연극 영화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스타니슬랍스키와 연출가 예미로비치 단첸코라는 사람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을 만들었어요. 러시아어로 마스코프스키 후도실스비니 지아트르를 창설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연기를 지향했냐면 자연스러운 연기, 실제 같은 연기. 그래서 무대에서 자연스러운 배우의 연기, 그게 인물에 몰입하는 연기 스타일을 강조한 스타니슬랍스키의 예술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주의적 연기 기법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영국 유학하신 분들의 연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녹아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진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스타니슬랍스키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곳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모스크바 예술극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자가 러시아의 단기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예정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3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누구야? 이렇게 짧은 그 기간으로 예정으로 갔다가 이렇게 길게 있게 됐냐? 그랬더니 본인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문화예술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대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무료인 것도 있고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공연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 박물관을 갈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딘지 내가 원하면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갈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거기서 오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러시아를 가실 때뭐 맛집, 예쁜 카페 이런 중심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이런 예술적인 공간에 가셔서 그 러시아인들의 문화예술의 깊이와 향기를 마음껏 느끼시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수업 정리한 거 나눴고요. 이제 오늘 15강까지 했으니까 5강, 10강, 15강, 20강 4개로 나누면 4분의 3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얼마 되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남은 강도 지금까지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20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어디냐면 사고와 산업 안정.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14강. 그리고 15강, 16강에 있는 교재 중에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못 풀어봤던 수능 실전 문제 다 모아서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본 뒤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강입니다. 14강. 자, 1번이죠. 1번. 자, 1번에서. 자, 다음은 안전관리 사례 비교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사례 비교 보고서에 A기업과 B기업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A기업의 주요 위험 작업에 나타난 유해 물질은, 그럼 볼까요? 주요 위험 작업에 나타난 물질이야. 주요 위험 작업이 여기 있어. 여기에 나타난 물질이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얘는요? 물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 우리가 작업 환경에 유해 요인은 선생님이 여기 강의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를 이제 배우는데 작업 환경은 모든 세상의 모든 작업 환경에는 유해 요인이 있어. 그 중에서 물리적인 게 있고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액체, 기체 이렇게 물질 상태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래서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걸 물리적 요인이라 하고요. 그리고 물질 형태로 들어오는 게 화학적 유해 요인이래. 자, 화학 물질이잖아.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물리적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B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볼까? B기업은 안전관리 조직이 참모 조직이 정책을 수립하고 직계 조직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거야. 그쵸? 참모 조직이 정책 실행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경영자와. 그래서 얘는요. 관리 책임이 명확하고 안전관리와 생산 목표를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직계 참모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뒤급 볼게요. A기업은 선제적 예방 중심, B기업은 실무적 개선 중심이다. 한번 볼까요? 사고 예방 이런 걸 봤더니 얘는요.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예방을 위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B기업 같은 경우는 현장 교육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선제적 예방, 실무적 개선 중심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A와 B기업의 자격부단 내에 부착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경고 표지이다 라고 돼 있어. 급성 독성 물질 경고야. 그 다음 얘는 매달린 물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수능부터요. 요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나오면 이제 계속 나와. 우리 친구도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경고 표지이다. 맞는 보기 리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재해 사례 버드의 제1원 중 기본 원인의 설비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야. 기본 원인, 기본 원인 있지? 그 중에서 자, 기본 원인이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했죠? 인설 작관. 그쵸? 인적 요인이냐? 그다음 설비적 요인이냐? 그리고 작업적 요인이냐? 그리고 관리적 요인이냐? 요거 기본 원인에.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땡땡 전자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노후된 배선의 과부하로 스파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봤을 때 이 요인 중에 설비적인 건 뭐겠어? 이 노후된 배선 이거를 좀 뭔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볼까요? 이로 인해 가동 중인 기계의 제어 안에 화재가 발생했고 작업자들이 즉시 수화기로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확산돼서 장비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두 명의 작업자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설비적 요인에 해당되는 대책이야. 설비적 요인에 해당되는 대책. 그럼 볼게요. 설비적인 거. 전기 배선에 이 과부하 감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설비 재배치야. 설비를 재배치, 작업을 위한. 이거는 작업적 관리, 요 작업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까요? 고위험

고용이 작업자 대상 보고 착용 의무와 작업자의 대상을 의무한다. 이것도 작업적인 거지. 그리고 뭔가 자발적인 캠페인 활동을 한다. 이거는 관리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얘는요. 이런 작업자 대상의 소화기 사용 교육 강화를 하고 이런 것도 관리적 요인에 해당이 됐지. 근데 뭔가 이 설비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 설비 자체를 하는 것들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은 땡땡 건설의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구축 사례이다. 가단계 활동이야. 가단계. 그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한번 볼까요? 땡땡 건설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거 많이 봤잖아. 데밍의 사이클 활용해서 자, 뭐 ISO를 자격증을 취득했고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했을 때 자, 가단계야. 그러면 우리 데밍의 데밍은 순환 구조였어. P, D, C, A. 그쵸? 그러니까 뭔가 데밍의 PDCA 사이클은 품질에서도 사용하지만 안전에서도 사용한다 선생님 이야기 했었습니다. P, 여기는 계획이야. P, 플랜. 그 다음 D, 여기 나와 있죠. D, 두, 실시하는 거야. C는, 얘는요,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 체크. 그리고 A는 액션, 조치야. 자, 그랬을 때, 가가 이제 검토에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번 볼까요? 사고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설계하였다. 설계 계획하는 거지. 계획. 얘는 피해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 2번. 현장의 잠재 유해 요인을 시스템 설계에 반영했다. 얘도 뭔가 설계 계획 피해 해당이 되겠네요. 그다음 3번.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인식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실시한 거야. 이게 실시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D 두에 해당이 되겠지.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다. 여기는 이제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야. 그쵸? 그럼 검토한다는 얘기죠. 얘가 검토한다는 얘기. C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5번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현장 점검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게 바로 조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땡땡 기업의 작업장 사고 분석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금속 가공 공정에서 연삭 작업을 하던 중에 휠이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부상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원인, 2차원인 있어요.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1차원인은 연삭기 사용 중에 보호구를 미착용한 거야. 휠도 파손됐어. 2차원인, 자, 유지보수 점검 소홀했고, 보안경 착용, 산업안전보건 표지 미부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조치를 했을 때,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인 산업안전사고의 종류 중 충돌에 해당한다는데, 자, 얘는 휠이 파손돼서 파편이 튀어서 부상을 입은 거야. 파편이 날아온 거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한 거야. 튀었다. 자, 날아옴. 어디에 해당이 되죠?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말 선생님 공부하라 했잖아. 비례. 비례다. 비례. 그죠? 들린답지. 자, 2번. 부착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금지 표지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안경 착용해라. 얘는 금지가 아니라 지시 표지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 자, 3번 볼게요. 후속 조치는 사고 예방 5단계 중 1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자, 사고 예방 대책 5단계가 첫 번째가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그 다음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 그리고 분석 평가하고 시정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자, 그런데 1단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얘는요, 여기 뭐 이렇게 다 적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5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단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답지. 그 다음 4번. 예방 대책으로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중 외형의 안전화를 적용한다. 자, 예방 대책을 보면 이런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방호장치 덮개, 그러면 우리 기계 설비 안전화 방안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외형을 안전하게 하느냐, 구조를 안전하게 하느냐, 아니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 기능을 넣느냐, 이건데, 외형, 방호장치 설치하는 거야. 그럼 얘는 외형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5번. 2차, 사고의 2차 원인은 하인의 재발생, 무효인 중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이거는 예체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행동 자체.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행동 유지 점검도 소홀했고요. 그 다음 얘는 보건 표지도 미부착했어요. 그러면 3단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 결함이 아니죠. 자,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주요 사고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 건설업은 고층 출업, 그 다음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또한 근속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산재 발생률이 1년 미만 근속자보다 41% 높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내 상급자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직접 가르쳐주는 실무 위주의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업무상 재해 발생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억 보도록 할게요. 신입사원에 대한 OJT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OJT가 아니라 얘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OJT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해당되죠. OJT죠. 그러니까 OJT는 집체 교육, 저기 연수원에 가서 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OJT.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업무상 재해 총 발생 건수는 제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업무상 재해의 총 발생 건수를 딱 봤을 때, 재해 건수가 이렇게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서비스업. 서비스. 우리 클라크가 1차, 2차, 3차로 구분한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죠?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억 안 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자, 얘는 제조업이야. 제조업, 건설업. 이게 2차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보기만 해도 뭔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굉장히 발생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더 높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맞는 답지.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업무상 질병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농림 및 어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요구에 보시면, 업무상 질병이 있고, 업무상 사고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질병,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야. 이 중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무리한 힘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선생님이나 작업 환경 유해 요인에서 배웁니다. 부적절한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무리한 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뼈와 근육이 아파. 그쵸?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슨 질병이라냐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골격계. 그럼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어디가 더 제일 많이 나타났냐면 제조업이 더 많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이거 볼까요?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율이 가장 높은 거는 농림업이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거 틀린 보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요, 이거를 맞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이 정정 요청하겠습니다. 집필자 확인을 해서 정정 요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 리뷰 해볼게요.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전체의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전체 건수가 건설업종이 전체 우리 건수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3.5, 8, 5, 그리고 2, 1.5를 다 더하면 총 20건이 나와요. 그런데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요 사고를 확인을 하면 20건 중에 13건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20, 13 곱하기 100. 몇 퍼센트냐? 65%가 됩니다.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으로 나왔는데 3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알겠죠? 자, 그 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다음 해빙기 건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해빙기야. 그런데 점검한 게 지보공이 손상. 지보공 우리 친구도 알아야 돼. 비계. 자, 그리고 이런 거 낙석. 그랬을 때 이 조치 사항 나왔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무너짐 사고 방지 구조물을 용접으로 보수하였다. 그러면 뭐르냐면 무너짐이야. 무너짐. 뭘 보면서 무너짐을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들. 땅이나 굴을 팔 때 우리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가설물을 설치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지보공이라고 했어요. 자, 지보공. 이거에 용접을 했다. 접합부에 용접을 했다. 그래서 무너짐 사고 방지 구조물이 바로 지보공이잖아요. 지보공에 용접 작업을

조사했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변형부의 재시공 조치 작업 시, 변형부의 재시공 조치 작업 시 사용하는 보호 장비로 안전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계 다리의 휨 발생이야. 그럼 비계는 우리 친구들 뭐, 비계가 뭐였어요? 우리가 건축 공사를 할때 얘를 밟고 다닐 수 있는 작업을 위한 발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수 작업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안전대 필요하죠. 안전대가 있다.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절토부 낙석 발생 장소에 설치한 산업안전보건 표지는 요겁니다. 요거. 얘는 위험 장소 경고 표지다 있는데, 자, 이거 우리 나 위험 장소 경고 표지는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얘는요, 낙하물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이게 자세하게 하나씩 이름을 아는 게몇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선을 요번 공부하는 친구들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다음 수능 실전 문제 15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5강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재해 사례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땡땡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층에서 기계 설비 공사 작업 중 피복이 벗겨진 두 전선이 접촉되면서 이거 너무 많이 나왔지. 두 전선 합선 이걸 또 다른 말로 단락이라 한다. 단락. 자, 그랬을 때 화재가 발생했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농도 이하가 되는 방법을 활용해서 초기 환자를 진압했다. 얘는 질식 소화 이후 동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작업자에게 직접 안전에 관한 조언을 할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 참모형을 둔 거야. 그쵸? 참모형. 자, 그랬을 때 볼까요? 기억. 화재 발생 원인은 합선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 니은. 화재의 유형은 B급 화재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C급 정기화재죠. 틀린 보기.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신설한 안전관리 조직은 참모형이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화재의 초기 진압 방법으로 질식수화법을 활용하였다. 맞는 보기.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화재 사례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재 사고 계를 보면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는 땡땡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충전 중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여기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도한 전류야. 과열이지. 과열. 과열로 됐을 때 자, 그리고 예방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억 볼게요. 화재 유형의 구분색은 황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얘는 C급 화재. 자, 그래서 황색. C급은 무슨 색이죠? 정색이다. 청색. 자, 우리 친구들 황색은 B급에 해당이 되는 거. B급이나 D급. 아니, E급.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B급은 유류 화재, E급은 가스 화재입니다. 이거 틀렸죠? 니은 볼까요? 적합한 소화제에는 분말 소화기가 있다. C급 소화제는 적합한 소화제를 구비했는데, 자, 분말 소화기는 우리 분말. A급, B급, C급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개념에서 소화기, 빨간 소화기 보여줬어. 그게 바로 분말 소화기고 A, B, C 색깔별로 나타나 있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거야. 그쵸? 분말 소화기로 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그 건조사, 모래, 마른 모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요걸로 한번 수정해 보시겠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정정 요청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수정되면서 편집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건조사 마른 모래. 여기 나와 있는 건조사 마른 모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제냐면, 우리 친구 어디야? D급. D급이죠. 근데 얘는 C급이잖아. C급. C급 화재에는 분말 소화기가 적합하다. 알겠죠? 자, 요렇게 수정하십시오. 자, 그 다음, D급.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은 과열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안전 교육 방법은 OFJT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매 업무 시작 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얘는 OJT죠. OFJT가 아니기 때문에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번 니은이 맞는 이유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걸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분말 수학에 있을 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정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다음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 이렇게 돼 있어. 가로치고 주. 그럼 얘는 주식회사라는 얘기야. 주식회사. 그죠? 주식회사. 땡땡 기업의 대표는 철도 신호 시스템 분야에 진출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철도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철도 신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업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철도에서 신호 설비 고장 등 이상이 있으면 열차를 서행하거나 중지하도록 표시되는 철도 신호 설비를 개발하였다. 여기 있어. 안전 운행을 위해서 신호 설비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얘를 중지하도록 하는 거. 이거 뭐야? 페일 쉐이프. 우리 두 가지 기능이 있었죠? 페일 쉐이프냐, 풀프루프냐. 그래서 풀프루프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누가 하는 거야? 작업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프루프 막아주는 기능이 풀프루프고요. 얘는 기계가 잘못되었을 때 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페일쉐이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철도 터널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 터널로 진입하는 열차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서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터널 경보 장치를 개발했다. 그리고 나서 세무사무철도공사에 공급하고 해당 장치 유지 보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볼까요? 기업. 무한 책임 상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거 이제 알죠? 자, 책임이 한도가 무한하다. 이건 뭐야? 무한하다. 무한 책임 상황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내 재산까지 담보로 잡히는 거. 이게 바로 한명 회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주식회사는 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업만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죠. 자, 그 다음, 니은. 페이쉐이프 기능이 적용된 철도 신호 설비를 개발하였다. 페이쉐이프.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대표가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은, 자, 기술사입니다. 선생님이랑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개념 다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사는 기술 분야에서 최상위 자격증이야. 그래서 실무 경력이 9년 이상이어야 얘를, 이 자격증을 응시할 수가 있어. 따는 게 아니라 응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이 5년이 아니라 7년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그다음 세무세무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치, 이 장치가 이거를 통해서 예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국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보기,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죠. 자, 그다음 7번과 8번 세트형 문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4의 개선 활동 보고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 개요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사고 예방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왔을 때 안전관리 조직이고, 이렇게 딱 나온 거 선생님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암기할 것도 없어, 사실은.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더 이상의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얘를 사실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원인을 찾고, 개선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이거 사실의 발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에 따른 방지 대책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이에요. 사고의 원인은 버드의 제1원조 직접 원인에 해당한다. 그럼 버드의 제1원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원인은 3단계에 해당되는 거.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고의 원인을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고의 원인 봤더니 A씨가 가공 작업 중에 회전부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가동 중인 범용 기계 회전부를 점검하다가 옷이 말려 들어간 거야. 말려 들어가서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 그쵸? 협착 사고를 당한 거야. 근데 가동 중인 범용 기계의 회전부를 점검하면 안 되죠. 가동 중인 거. 그렇기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을 한 거야. 그럼 3단계 직접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재해 방지를 위해 기계

조작원이야. 조작원, 조작, 조립이 들어가면 기능업이 관련 기능 종사자가 아니고, 그쵸? 이거 많이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 얘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조작이란 말이 들어가고 조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대로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 사고 보고서의 사고 예방 5단계 중 가에 해당되는 활동이야. 가가 사실의 발견이었잖아요. 뭔가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확인하거나 발견하는 거야. 이러면 얘를 조사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록과 제재 작업 일지를 확인해. 확인하고. 그쵸? 그럼 이 3번에 해당이 되겠지. 3번. 3번.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안전관리 조직을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에 따라서 분석평가 이런 분석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는 국어적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번에 9번과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과 10번. 자, 세트형 문항이에요. 다음은 땡땡 기업 재해 방지 활동 결과 보고서에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업 공정이 나와 있고요. 입고 공정, 이송 공정, 가공 공정, 운반 공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해 방지 활동과 그리고 활동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활동 전과 활동 후에 있는 이 체크시트를 활용해서 나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기업. 운반 공정에서 무인 반송차를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보면 여기 운반 공정 볼까요? 운반 공정이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지정된 장소에 완제품 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GV 무인 반송차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이송 공정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격리형 방호 장치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송 공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작업장별 재료를 이송하고 있네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이걸 통해서 얘가 이제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얘를 뭔가 차단할 수 있는 뭐 차단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울타리를 놓는다던가 이런 거한 거야. 그게 바로 격리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재에는 이게 또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송 및 그리고 가공공정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쵸? 자, 요거 삭제하세요. 요거. 요거 삭제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가공공정의 연삭기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연삭기는 포집형 방호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들어갔으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재 요거 선생님이 또 이것도 정정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입고 및 운반 작업 구역에 산업안전보건 표지 중 경고 표지를 부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입고. 입고에는 입고시 지게차를 활용해서 재료 창고로 이동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및 운반 작업 구역 내 출입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함. 금지라고 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 표지가 우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시, 금지, 경고. 그리고 안내 이네 가지 중에서 얘가 여기는 금지였었잖아. 우리 딱 보면 금지 나왔죠. 금지. 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경고가 아니죠. 자, 그다음 리을 보도록 할게요. 리을. 자, 이송 공정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리라는 이게 바로 컨베이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을, 리을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수정했을 때 4번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요.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자, 위 보고서에서 활동 결과를 나타낸 도구와 그다음 활동 전부 다 활동 후 가장 높은 비율로 재해가 감소한 분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도구가 우리 보면 체크시트였잖아요. 체크시트. 체크를 시트 체크. 탁탁탁 다 체크한 거야. 체크. 체크. 이게 체크시트죠. 특성 요인도는 우리 생선 뼈처럼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뭐 반대로 뒤집기도 하고 이게 특성 요인도였고 얘는 체크시트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활동 전과 활동 후 어떤 비율로 재해가 감소했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1분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같은 경우는 11건이잖아요. 11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1건. 11건. 그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얘는 9건, 얘는 8건, 얘는 11건이 그대로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활동을 했더니, 자, 얘는 3건, 얘는 2건, 얘는 3건, 얘는 2건, 요렇게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한번 얘를 계산을 다시 해보면,
11분의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수능에서는 실제 이거를 막 정말 계산이 약간 이거 어렵잖아. 그쵸? 딱딱 떨어지게 나와요. 우리 친구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린 수능 특강이니까 계산기를 사용해도 된다.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자, 이건 11건이에서 3건이야. 11건에서 2건이야.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얘는 9건, 8건에 2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감소한 걸알 수가 있죠. 그쵸? 감소했다. 그래서 체크시트 4분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수능 실전 문제 16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6강. 자, 3번입니다. 다음 근로자 준수사항 포스터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만일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땡땡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랬을 때 기억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기업이다. 주식회사인데. 무한 책임 사원이다. 무한은 한도가 없을 무, 책임이 내가 한도가 없어. 그래서 내 재산이 담보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회사? 한명회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무슨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오프제이트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이거 보면서 확인하는 거야.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강화시켰다. 실제 업무 수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거는 OJT. OJT. 근데 집체교육 멀리 벗어나서 하는 거야. 연수원에서. 그게 바로 OFJT야. 자, 얘는 자,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자, 대밍 사이클을 활용해서 안전관리 실행하였다. 대밍, 우리 바로 PDCA의 순환 구조 볼까요? 계획, 실행, 검토, 조치,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터널에서는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을 걸러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호구, 분진이야. 분진. 진. 얘는 뭐죠? 얘를 분진을 방지하는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터널에서 방진 마스크 착용 호흡기를 보합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기 설비에 대한 A씨의 발표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노후화된 전기 기기와 배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노후화된 전기 기기 배선이야. 노후화된 이 말들이 노후화된 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업에서는 설비의 고장, 성능 저하 등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부주의에 의한 단락은 제일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배선의 과부하로 배선이 손상되며 발생한 단락은 전기 화재의 주요 발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C급 화재, C급 화재,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점검 차원에서 다시 보면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우리 친구도 바로 선생님처럼 쓸줄 알아야 돼. 자, A급은 일반 화재다. 자, B급은 유류 화재다. C급은 전기 화재다. D급은 금속. E급은 가스 화재. 자, 이것까지. 그랬을 때 볼까요? 얘는 전기에 관련된 C급 화재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A씨가 보유한 국가기술 자격은 뭐를 보유했는지 볼까요? 전기공사 기사를 자격을 했어. 기사. 자, 기사는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국가기술 자격에는요. 최하위 자격이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능사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 기능사 위에는 바로 위에 상위 자격은 산업기사가 있어. 얘는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돼. 또는 내가 기능사, 그 관련돼서 기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실무가 1년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바로 위가 어디냐? 기사야. 이 바로 위가 기사. 그다음 기술 쪽에서 가장 높은 게 기술사가 해당이 되고요. 기능 쪽에서 가장 높은 게 기능장이 된다. 그래서 얘만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고 얘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 4년, 얘는 실무 경력 2년, 그다음 얘네들은 실무 경력 9년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자격증을 땄을 때 그럼 이런 것들을 땄을 땐 조금 더 축소가 되겠죠. 자, 실무 경력. 근데 이제 볼까요? 기사야. 기사. 4년 이상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어때요?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보기. 그죠? 자, 그다음 디귿.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방법으로는 자, C급 화재야. C급 화재는 포말 소화기 안 되고요. 분말 소화기 되고 CO2, 이산화탄소 소화기,

가능합니다. 맞는 보기. 리을, A씨는 기업에서 설비보전 관리 활동 중 예방보전 활동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 대한 내용이 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격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환경오염 사례를 조사한 온라인 게시판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사가 최근 발생한 환경오염 사례는 무엇이나요? 했더니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땡땡 기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시켜 최고의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의 16, 16만 5천 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뮴이라는 요소가 나왔어. 자, 그다음 생태계를 복원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례도 있나요? 했더니 세무 지역에 질소와 인성분이 포함된 생활오수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다음 교사가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얘기해 볼까요? 했더니 저는 성인이 되면 전기 자동차를 살 거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켜서 대기질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체크한 평가 요소들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땡땡 기업에서 배출한 중금속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선생님 이거 많이 나온다 했지. 자, 중금속 카듐 세 글자 이타이병이다. 자, 미나마타는 뭐다? 수은에 관련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A 학생이 저감하고자 하는 물질은 A 학생이 요 학생이었어. 이 학생은 저감을 뭘 하고 싶냐면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염 단계에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우리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소 산화물과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그 매연들 있잖아요. 이거를 황산화물, 황화물 요것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게 많다 보니까 비가 내려. 그래서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이 되고 질산이 되는 이 비. 산성비 5.6 이하의 비, 이거를 우리는 산성비고 원인 물질은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하나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A 학생이 성인이 된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 바로 전기 자동차였어요.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만 가는 거야. 전기. 그쵸? 모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조합한다라고 해서 내연기관 들어가지 않아. 자, 이 자동차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리을. 세무 지역이야. 질소와 인이 포함된 생활 오수야. 그럼 이건 영향 염료가 많다는 얘기야. 영향이 많네. 부영향화죠. 부영향화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정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링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안전순찰 점검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검 사항이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가에서는 가는 화학 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 안전 장갑이 포함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나는 나가 뭐냐면 누전 차단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누전 차단기. 그럼 전기 화재 관련된 거야. 자, 그럼 B급 화재, 유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위험 물질 중 발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양호하다. 그럼 양호한 게 이거야. 자, 근데 이제 발화성 볼까요? 마그네슘 등 물과 닿으면 연소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은 자, 가연성. 그러니까 스스로 발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화성 물질에 대한 거 양호 발화성 물질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양호한 점검 결과를 받았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다는 작업자의 부주의 한번 볼까요?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가 이상 없이 잘 설치되는가? 불량되어 있다고, 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작업자의 부주의로 신체 일부분의 기계의 위험한 영역을 들어갔을 때 급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리는 접근 반응형 방호 장치. 이 방호 장치 맞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와 라의 보호구를 모두 착용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안전모도 필요하고
안전 장갑 안전화도 필요해. 이거 웬만하면 다 필요한데 안전대는 보통 고소 작업에서 우리가 필요하죠. 고소 작업. 자, 그럼 우리 고소 작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철골 구조물 설치, 공장 설비 상부 보수, 건물 외벽 유리창 교체, 범용 선반에서의 나사 깎기 작업이야. 자, 그럼 이거 다요세 가지는 고소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사 깎기보다는. 그쵸? 그래서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이에요. 8번. 다음은 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해 발생 알림 이렇게 나왔고 이랬을 때 재해 원인과 사고 예방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사고의 결과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1, 2, 3, 10 숫자로 공부했어.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 10명 이상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땡땡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이던 이 작업자가 떨어져서 6개월입니다. 한 명이 6개월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아니죠. 아닙니다. 그쵸? 자, 그다음 개편 예정인 안전관리 조직은 이라고 했습니다. 개편을 예정하는 거, 예정인 거 뭘까 볼까요? 안전관리의 계획에서 실시까지 모든 것이 현장 작업의 조직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현장 작업 조직 개통을 위해서 그럼 이거는 직계형 조직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설비와 고리 미체결로 연결이 안된 보호구는 보호구를 볼까요? 떨어짐 방지용 보호구와 연결된 설비의 고리가 미체결됐다. 떨어짐, 추락. 추락 방지, 뭐야? 안전대가 해당이 되겠죠. 방음 보고, 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작업자는, 자, 공사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이렇게 발판, 비계였잖아요. 비계. 비계, 여기 있는 비계 해체 작업.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과 10번 세트형 문항입니다. 세트형. 다음은 플라스틱 가공 제품 제조업 공정별 작업 유해 요인 및 예방 대책 보고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해 요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자, 그럼 유해 요인 여기 보면 1단계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한 개념을 다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거는 아직 뒷부분이지만 요거는 같이 통합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인력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자, 근육, 그다음 뼈. 이게 아픈 거야. 그러면 얘가 반복적인 방법으로 작업 자세와 작업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애야. 뭔가 물질 형태로 인체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화학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화학적 유해 요인.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로봇으로 인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 얘도 분쇄, 고속 분쇄 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음. 이 소음은 에너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유해 요인. 자, 그랬을 때 한번 우리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와 4단계 공정에 나타난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2단계는 화학적 유해 요인이고 4단계는 물리적 유해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과 물리적 격과 니은의 조합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그래서 유해 요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10번입니다. 가해는 반복 작업을 줄이며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예방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가가 뭐냐면 자, 이거야. 선생님, 아까,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작업 자세, 작업 방법들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게임을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했어. 자, 어때요? 내일, 그 다음 일어나면 여기 막 아프잖아. 그쵸? 그걸 바로 우리가 근골격계질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따른 이 대책으로는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예방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나에는 방음 보호구 착용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방음이야.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 보호구. 니은은 분진이었어요. 소음은 여기지. 근데 얘는요. 얘가 바로 방음 보호구.
선생님이라 직업병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분진은 방진 마스크. 이것도 많이 나와. 그래서 방진 마스크입니다. 자, 그럼 유기용제는 무슨 마스크가 해당이 되겠죠? 방독 마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기용제는 방독 마스크, 분진은 방진 마스크. 이거 같이. 자, 그럼 여기 있을 때 방음 보호구 착용은 이 물리적 요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다는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능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기능 두 가지. 첫 번째가 페일 쉐이프. 페일 쉐이프야. 그래서 여기는 기계가 실패했을 때 얘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났을 때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풀프루프야. 풀프루프.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얘를 막아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페이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고장나는 거야. 기계. 기계. 자, 그럼 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요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친구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계 설비 안전화로 따지면 이 기능을 집어넣은 거는 우리는 이거를 기능의 안전화에 해당이 되는 기계 설비 안전화에 따지면. 자, 그럼 요 개념을 확실히 했어. 그럼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 다 한번 볼까요? 다 보면, 다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면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에 방책문을 닫아야 로봇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야. 방책문은 화재, 폭발, 그리고 가스 누출 등 비상 상황 시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구역과 위험구역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차단용 문이에요. 차단용 문. 그래서 이거를 닫지 않으면 로봇이 작동하지 않도록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풀프루프 기능을 갖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라의 유해인자 측정 단위는 라의 유해인자가 뭔지 보면, 라 같은 경우는 유해인자가 소음이었습니다. 요것도 종종 또 나왔습니다. 소음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이다. 이거 종종 나왔어. 데시벨. 소음은 데시벨이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고와 산업 안전, 그리고 기기 안전, 건설 안전, 화공 안전, 전기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산업 안전 단어는 그 다음에 있는 선생님 개념부터 산업 안전 단어인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섯 번째 단원이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 풀어주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쵸? 예,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굉장히 용어가 생소한 것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끝까지 또 완강하도록 한번 해봐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고 그 힘이 곧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회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버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세로 로즈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어로 로즈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금융 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마한 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장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이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섰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 국가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외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구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 좀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셜 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심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어?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주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

0: 해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재앙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0: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0: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0: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0: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와 친한 사이지만 아빠와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말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성적 나왔어? 네. 국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이 아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 자기의 아들은 언제나 묵뚝뚝하게 대답을 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닫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후련해?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린 질문은요, 감정이나 마음, 느낌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 스스로의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너는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은 표현력도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있고요,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막장 드라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드라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죠. 왜 드라마를 보는지. 대화가 잘 이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드라마를 왜 봐?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죠.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그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럼 또 아내만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배우가 좋아서 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이 지칠 때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우리 아내는 저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왜 재미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서로가 궁금해할 때 더 원활한 대화가 되니까요. 내 가족이 자주 하는 행동, 그런 거를 그냥 또 저러나 보다 라고 하지 말고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은 되게 재미난 대화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디서 강의하니? EBS요. 어디 있는데? 일산이요. 그래, 일찍 자라. 힘들겠네. 나갈 때는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강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저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질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요구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고 내 기분 좋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가스를 잠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차 조심해라, 일찍 자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한 문장만 더 덧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몸 관수 잘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 딸 건강한 게 더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전 참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하면 유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들리지 않게 발음을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후, 하 이렇게 히읗할 때 바람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요.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겪은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야, 저 젊은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첫 번째 장소는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바나 평원, 세렝게티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전히 그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보고 사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국적인 기분이 실제로 내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멀리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도요. 문 열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영화 세트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깔, 음식, 노래, 옷차림, 식생 뭐 하나하나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낯선 경험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평소 내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없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만 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타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평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오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특매기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단어 실력,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Hello, this is Ben.
2: Hi Ben, what's up?
1: Do you want to go skiing this Sunday?
2: Sorry, I can't. Let's go swimming this Saturday instead.
1: Sounds good. Let's meet at the sports center.
2: See you there.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What's up? Skiing. Instead. Sports center. 단어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What's up이에요. 요거 같이 부차사 친구들 기억해 주고요. What's up은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How are you? 대신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Hi, how are you? 하지 않고 Hi, what's up? 이렇게 하면 잘 지내니?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또 누군가가 뭐 전화를 하거나 야야야야 나를 이렇게 부를 때 What's up? 그러면 뭔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어요. 뜻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친구들이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돼요. Ski, ski. 우리말로도 스키, 근데 영어는 한 박자로 ski 발음하고요. 스키도 되지만 스키를 타다라는 동작도 된다. 영어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같은 의미의 동작도 되고 그것을 부르는 말도 될 수 있는 거. Instead, instead, instead. TED인데 T 소리가 instead 약간 된 소리처럼 T 소리 나요. Instead는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이거 없는데요. 그럼 대신에 적어주세요. 이럴 때 대신에 instead. Sport, sport. 우리는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요거 S 붙여서 sports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운동이라든지 경기, 우리말로 스포츠 이렇게도 부르는 말이 sport. 요것도 우리말은 스포츠 세 박자지만 영어는 sport 또는 sports 한 박자라는 거. Center, center. 센터는 우리도 센터 하면 사실이 딱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또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 있죠. 스포츠 센터면 운동 여러 개 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잖아요. 이러면 이해되죠 친구들? 그런 시설을 센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대화 볼게요. 전화하는 상황이에요. 남자애가 Hello, this is Be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죠 친구들? 여보세요? Hello, this is Ben. 이것은, 이 사람은 벤입니다. 우리 대화할 때는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라서 나는 I am이 아니고요. 이쪽은, 그쪽 말고 저쪽 말고 이쪽은 이라는 의미로 This is Ben 이라고 해요. 아, 여보세요? 나 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Hello, this is Ben 이라고요. 이거 통화 예절이니까 친구들 꼭 기억해요. Hi, Ben. What's up? 안녕, Ben. What's up? 무슨 일이야? 전화가 했으니까. Do you want to go skiing this Sunday? 왜 전화했어요? Do you want to? 너 할래? 하고 싶니? Go skiing. 스키 타러 갈래?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키 타러 갈래? 그랬더니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나 못 가. Let's go swimming this Saturday instead. Instead가 아까 대신에라 그랬잖아요. 일요일에 못 가는 거 미안하니까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Instead, 대신에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수영하러 가자. 이렇게 이걸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요. 그냥 못 가 이러면 속상하니까. 나 그날은 못 가지만 대신에 이거 할래? Let's go swimming this Saturday instead. Sounds good. 좋은데, let's meet at the sports center. 둘 다 어디서 수영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죠? Let's meet, 만나자, at the, 한 점, at the sports center. 스포츠 센터에서 만나자. 뚝 하고 전화를 끊었죠. 좋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99, 99 눌러서 887 들어가 볼게요. 887, 887, 887, 887.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기.
2: This is Hannah.
0: 아하, this is Hannah. 얘는 하나여도 될 수 있지만 이게 통화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야 라는 게 되겠죠.
2: Let's go hiking this Saturday.
0: 뭐뭐 하자? Let's go hiking. 하이킹 가자. 언제?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2: Let's go skiing this Sunday.
0: 비슷한 느낌이죠? Let's go skiing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에 스키 타러 가자.
2: Let's meet at the sports center.
0: 이거는 우리 마지막 문장이었죠, 대화에. Let's meet at the sports center. 스포츠 센터에서 만나자.
2: Let's meet at World Cup Stadium.
0: Uh-huh.

0: Let's meet at World Cup Stadium.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자.
1: See you there.
0: See you there. 거기서 보자니까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보자. 오늘 정말 유용한 대화가 많은데요.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나는 수진이야. 수영하러 가자. 스타파크에서 만나자. 오케이, 도키. 이제는 우리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9 켜주세요. 대화 한번 시작해볼게요. 뭐 만나자, 어디서 보자 이런 약속 잡기예요.
2: Hello.
0: Hi.
3: Who's speaking?
0: 아, 이거 봐요, 친구들. Who's speaking은요. 여보세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Who's speaking? 지금 전화인 거예요. 나는 수진이야. 그러면 I am 수진이 아니죠. 전화하고 있으니까 this is로 말해요. This is 수진. 흥?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 말하고.
2: Hi.
0: Hi.
3: What's up?
0: 무슨 일이야? What's up? 수영하러 가자. 가자. Let's go. 수영. 그렇지. Swimming. Let's go swimming.
3: I can't hear you well.
0: 잘 못 들어. What's up? 한 번 더. Let's go swimming. 좀 천천히 말해야 잘 알아듣나 봐요.
3: Sounds great.
0: Okay. 그럼 어디서 만나지?
3: Where shall we meet?
0: Where shall we meet? 우리 어디서 볼까? 스타파크에서 만나자. Let's meet. 한 점에서 만나니까 at 하고 스타파크는 그냥 star park 말하면 되겠죠? Let's meet at Star Park. 어렵지 않지.
3: Okay.
0: Okay. See you there.
3: See you there.
0: 내가 할 말. See you there. 자,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요, 친구들.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What's up이 나왔으니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있잖아요. 요걸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ow are you? 말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알려줄래? 만났을 때 하는 말. What's up? 잘 지내? 별일 없지? What's wrong?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What's the occasion? 무슨 좋은 일 있어? 여러 가지가 있네. 오늘 배운 What's up? 잘 지내? 별일 없지? 무슨 일이야? 이런 캐주얼한 인사가 있고요. What's wrong? 할 때는 뭔가 친구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What's wrong? 그리고 친구가 뭐 옷을 되게 잘 차려 입었어. 무슨 좋은 일 있어? What's the occasion?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인사법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화 예절 그리고 약속 잡기 함께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은 앱으로 다시 한번 꼭 체크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빛의 굴절을 학습할 것이고 그 굴절을 가지고 볼록렌즈를 설명할 겁니다. 볼록렌즈는 우리 교육과정상에 있는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하고 학습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의 강점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소중한 것들은 내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요. 옛날에는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멀리 유배를 보내는 거였어요. 저도 얼마 전에 본 영화에서 왕을 유배시키는 장면이 나오던데 그 유배시킨 장소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유배에 가는 것이 무슨 큰 형벌이 될까? 가서 좀 쉬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철 없었을 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곳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켜 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시는 어쩌면 조금의 쉼은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될수록

그곳에서 있는 본인의 모습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해요. 포로 수용소에서도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죄수들에게 이렇게 여기 있는 흙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 다 옮기면 다시 옮기게 하고, 왜 옮기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옮기게 하는 것이 가장 힘겹고 무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고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여러분, 매일매일 보게 되는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런 환경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37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현상, 그것을 굴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속도 차이에 의해서 굴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데, 느려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 빨라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꺾이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 비유를 막 제가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결론만 이야기하면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요것만 기억해도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상황을 한번 보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어떻게 꺾였습니까? 이렇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였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꺾이지 않고 그냥 직진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꺾였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법선 쪽으로 꺾인 거예요. 법선 쪽으로 꺾였다라고 하면 느려진 거죠. 아, 지금 이 상황은 느려진 거야. 이 빛의 속력이 매질 1에서보다 2에서 느려졌기 때문에 법선 쪽으로 꺾였고요.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보면 입사각은 이만큼, 굴절각은 요만큼이에요. 굴절각이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법선 쪽으로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굴절각이 작아진다는 거야. 괜찮아? 여기다가 만약에 그러면 매질 2에서 더 빨라질 수도 있잖아. 다른 매질일 때, 그치? 그럼 그때는 어떻게 꺾여요? 이렇게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면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굴절각으로 이야기해 보면 굴절각이 커지는 거죠. 입사각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붙고 빨라지면 경계면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현상,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옆에 있는 부분 보면 이제 굴절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 부분을 한번 학습해 볼까요? 굴절률. 우리가 절대 굴절률 이렇게 부르거든. 절대란 말은 이렇게 생략하기도 하고, 굴절률. 기호로는 N이라고 씁니다. N.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가 기준이냐면 진공이 기준이야.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C잖아. C. 그러면 어떤 매질로 들어가게 되면 빛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느려지면 어떻게 꺾여요? 그래요. 이렇게 법선 쪽으로 꺾인다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봐봐. 법선을 그리고요.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느려졌어. 그러면 이렇게 법선 쪽으로 꺾이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그런데 더 느려질 수도 있잖아. 이 매질이 다른 매질이야. 여긴 진공이고 더 다른 매질이야. 더 느려진 거야. 더 느려지게 되면 더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를 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느려진 거야? 이런 상대적인 비율을 굴절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요. 굴절률은요, N은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했을 때그 매질에서 빛의 속도를 V라고 한번 해볼까요?

빛이 요 비율. 그 매질에서 빛의 속도분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여러분, 요 값은 상수잖아. 일정하잖아. 결국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질에서 빛의 속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다? 요 빛의 속도가 느려. 느려. 요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이 더큰 거야. 더 많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많이 꺾인다.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들어갈 때더 많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표를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진공은 굴절률이 당연히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c니까 c분의 c가 돼서 1이 되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물은 굴절률이 1.33, 이렇게 1.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1.3이야. 유리는 굴절률이 1.5예요. 여러분 잘 봐봐. 진공보다는 물이 크고 물보다는 유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굴절률이 커질수록, 굴절률이 클수록 이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야. 아,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메모 하나 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요세 매질을 봤을 때 유리가 굴절률이 제일 크네? 아, 이 말은 유리에 진행할 때 빛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다. 괜찮아? 이것을 굴절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굴절률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상대 굴절률이란 것도 있거든? 상대 굴절률.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굴절 법칙이에요. 스넬 법칙 이렇게도 부릅니다. 과학자 이름을 붙여서요. 상대 굴절률이야. 이렇게 씁니다.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래서 1의 굴절률분의 2의 굴절률의 비를 상대 굴절률 이렇게 부르고요. 굴절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 식을 조금만 전개해 볼게. 그럼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식이 된다? 봐요. 굴절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이렇게 정의했잖아. N2를 V2분의 C 이렇게 쓸수 있죠. 요거 N1을 V1분의 C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럼 뭐가 지워져? C가 지워지면서 요 부분은 뭐가 돼요? 바로 V2분의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V2분의 V1.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파동의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파동의 속력은 뭐와 뭐의 곱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요 V1 대신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람다 1 곱하기 F1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V2 대신에 람다 2 곱하기 F2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파동이 진행하다가 속도가 달라져서 파장이 달라지긴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달라지지 않지? 맞았어. 요거 진동수. 진동수는 불변이야. 주기가 불변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파동이 만들어진 파원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진행 과정에서 빨라지든 느려지든 그 과정에서 변하는 값이 아니야. 요 F1과 F2는 같단 얘기야. 결국 이렇게 지울 수 있거든.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람다 2분의 람다 1. 이게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N1분의 N2는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요 값은 사인 R분의 사인 I가 있다? 사인 R은 굴절각이에요. I는 입사각이란 말이야. 요 값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R분의 I가 아니고요. 사인 값의 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굴절 법칙, 스넬 법칙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봐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 진행해요? 여기서 진행하는 거 하나만 더 그려볼까? 나란히 진행하는 걸
요렇게 하나만 더 그립니다. 요렇게 하나 더 그려요. 법선을 요렇게 그리고요. 자, 굴절 됐어요. 이렇게 굴절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굴절 법칙에서 요 사인 R분의 사인 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면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파면. 파면은 좀 단어가 좀 어렵나요?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봐. 돌멩이 하나를 퐁당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떤 파동이 퍼져나가요? 이런 동심원 모양의 물결파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을 파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면. 파면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위상끼리 연결한 선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루끼리 연결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마루끼리. 그러면 여기 마루 부분을 연결한 거야? 여기 마루 부분을 연결한 거야. 파동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구면파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면파. 바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마루부터 마루까지니까 그냥 파장. 이렇게 읽어도 된다. 파장. 파동의 진행 방향과 파면은 수직해요, 항상. 그래, 이런 구면파 말고 평면파도 한번 그려볼까? 긴 막대기를 가지고 물을 첨벙, 첨벙, 첨벙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첨벙, 첨벙, 첨벙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쭉 퍼져나갑니다. 지금 그린 게 뭐예요? 그린 게 파면이라고, 파면. 파의 진행 방향은, 물결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이렇게 수직한 방향.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 파장, 이렇게 푸른다고. 괜찮아? 요 정도까지 이해했다라고 하면 아까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봐봐요.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파면을 한번 그려볼게.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 수직한 방향. 여기 파면이야, 파면. 파면. 여기 파면이야. 그치? 파면. 그 다음에 이 파면과 수직한 방,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 여기 파면이라고요. 여기 파면. 이게 파면.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의 파동의 이 빛의 진행 속력을 V1, V2라고 하면 여기가 느려진 거죠. V1이 V2보다 큰 거다. 맞지? 그러면 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을 우리 뭐라고 생각해? 여기 파장이잖아. 람다 1. 여기는 람다 2가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싶으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이 왜 일정한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봐봐. 여기가 입사각 I죠. 이게 입사각 I면 요각과 요각을 더하면 90도니까 여기 수직이니까 요각이 I가 돼요. 요각이 I. 응? 요각이 입사각하고 크기가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봐봐. 여기가 지금 굴절각이잖아. 굴절각 R. 그치? 그럼 요각과 요각을 더하면 90도니까요. 바로 요각과 요각을 더하면 90도죠. 그러니까 요각이 R이 되는 거야. 여기가 I고요. 입사각, 여기가 R이다. 봐봐.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 람다 2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 람다 1입니다. 람다 1.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요 길이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한번 해볼게. A라고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사인 I는 A분의 요 길이. 람다 1이지. 그치? 그래서 A분의 람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R은 A분의 요 길이. 람다 2죠. 그래서 사인 R은 A분의 람다 2로 우리가 저 그림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 요두 개를 나눠볼까? 사인 R분의 사인 I는 요 나누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요 A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남는 게 뭐야? 람다 2분의 람다 1이야. 요 람다 2분의 람다 1 값은 뭐하고 똑같냐면 바로 사인 R분의 사인 I하고 똑같다. 여기 있잖아. 요 값의 B가 일정하다는 거야. 사인 값의 B가. 이해돼? 굴절 법칙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식을 기억하는 것은
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오목렌즈 다 배웠어요. 그 하나의 문제에서 막 볼록렌즈도 있고 오목렌즈도 있고 두 개의 렌즈 막세개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배웠지만 지금 교육과정 물리학에서는 볼록렌즈만 배워요. 볼록렌즈만. 응? 조금 기분 좋아지라고 한 이야기인데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르겠어. 요 렌즈란 말은 라틴어에서 온 거야. 씨앗의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렌즈, 볼록렌즈. 볼록렌즈는 요 중심이 볼록한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봐봐. 이렇게 굴을 두개 이렇게 그렸을 때요. 아, 이거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 요게 볼록렌즈. 볼록렌즈가 돼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는 이 구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 이 구의 중심도 있겠죠? 여기를 쭉 연결하잖아? 이걸 광축, 이렇게 불러요. 광축. 광축. 괜찮아? 광축. 그 다음에 요 중심과 요 렌즈의 중심, 여기까지 거리가, 요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 되는 것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볼록렌즈에 대해서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다? 이제 광축이 있고, 볼록렌즈가 있는 거야. 두 개의 그림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빛이 이렇게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것이 꺾여서 어느 한 점에 모인단 말이야? 한 점에 모이는 요것을 초점이라고 불러. 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점에서 나온 빛이 볼록렌즈를 지나가면 광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요. 요 특정한 한 점을, 여기를 초점 이렇게 불러. 사실은 여러분, 봐봐. 렌즈를 조금 확대해 볼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번 확대를 해 볼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공기라고 한번 해 볼까? 이 렌즈, 유리라고 한번 해 볼게요. 공기와 유리,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꺾이잖아. 굴절이라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적용해 보면 이걸 경계면이라고 하고요. 경계면에 수직한 선, 법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긴 공기고 여긴 유리란 말이야. 느려지는 게 명확해. 느려지면 어느 쪽으로 꺾이는 거야?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잖아. 그러면 빛이 진행하다가 요 경계면에서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법선 쪽으로 붙인다? 붙는다? 그럼 요렇게 꺾이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렌즈에서 공기로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다른 매질이잖아, 다른 매질.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봐봐. 경계. 이렇게 접선 하나 그리고요. 이 접선에 수직한. 이게 법선이란 말이야, 법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꺾이냐면 렌즈에서 공기로 갈 때는 빨라지잖아. 빨라지면 어느 쪽으로 꺾여요? 경계면 쪽으로 꺾이는 거죠? 경계면 쪽. 이렇게 직진하지 않는단 말이야? 경계면, 이게 경계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아, 여기서 한번 굴절, 여기서 한번 굴절. 두 번의 굴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게 굉장히 얇거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됐다라고 생각하고 보자. 라고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굴절한다. 한 번만 굴절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하면 한 점을, 점에서 모인다? 초점. 한 점에서 나온 빛은 광축에서 나란하게 간다? 요한 점을 초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초점부터 렌즈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 F 이렇게 불러요. 이런 용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얘기해 봐야 돼. 초점, 초점 거리, 뭐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말도 입에 전혀 붙진 않지만 광선 추적법이라 그래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광선 추적법. 우리가 볼록렌즈로 물체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이에요. 물체를 직접 보이는 거 아니잖아. 상을 보는 거야, 상. 그러니까 때로는 실상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허상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 눈으로는 구분을 못 해.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구분을 못 해요. 봐봐. 언제 실상이 생기고, 언제 허상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해보자고요. 이게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게 뭐라고요? 광축이야, 광축.

다음에 이렇게 큰 원, 구를 그렸을 때 중심 있고 중간 초점이 있고요. 여기서 초점이 있고 이큰 구를 그렸을 때 중심이 있을 거야. 빛은 진행을 하면 렌즈를 통과하는 거죠. 굴절이라는 현상이 생긴다니까. 통과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면 거기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거기다 스크린을 놓잖아? 그럼 거기에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상이 맺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칠판에서 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을 보는 거야. 실상을 보는 거라고요. 괜찮아? 상을 보는 건데,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여기서 모인다? 라고 하는 것이면 실상이라고 불러요. 실상. 그러니까 이쪽에서 빛이 만나면 실상이야. 렌즈 오른쪽,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그런데 여기서 빛이 만나지 않아. 그러면 상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때요, 그 연장된 빛을 쭉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 렌즈의 왼쪽에서 만나기도 해요. 거기에서는 실제로 빛이 만나는 건 아니야. 거기서 마치 빛이 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두 빛이 만난다? 그것을 허상 이렇게 불러. 괜찮아?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만났다. 두 빛이 만나? 아니면 세 빛이 만나? 여기에 실상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만나지 않아? 그래서 쭉 연장해 보니까 이쪽에서 만나?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야? 실상, 허상. 괜찮지? 그 다음에, 봐봐. 지금 물체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화살표로 한번 표현해 볼게. 만약에 이쪽에서 여기서 세 개의 빛이 만난 거야. 만났으면 여기서 광축에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똑바로 서 있는 게 렌즈를 통해서 봤더니 뒤집혀져 있어요. 뒤집혀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돌입이라고 불러. 돌입. 돌입. 뒤집혀져 있다는 거야. 만약에 똑바로 있다. 똑바로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정립 이렇게 불러요. 봐봐요. 만약에 허상이 생겼다. 근데 허상이 똑바로 서 있어. 그러면 정립 허상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익숙하지 않죠? 자꾸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쪽에 상이 생겼는데, 이쪽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야? 상이 뒤집혀졌어. 그러면, 아, 돌입 실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괜찮아? 여기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실제로 상의, 물체의 길이가 이만해. 상을 봤더니 상의 길이가 물체 길이보다 조금 작아. 그러면 축소된, 이렇게 부르고요. 아, 상의 크기가 실제 물체보다 좀 커. 그러면 확대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다시 읽어볼게. 봐봐. 이쪽에 상이 생겼어요. 실상. 상이 뒤집혔어. 원래 물체보다 뒤집혔어. 뒤집혔는데 실제 크기보다 좀 작아. 그러면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이 이쪽에 생겼어. 이쪽에 허상이야. 그럼 똑바로 서 있네. 정립. 크기는 원래 물체보다 커. 그러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겼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요. 세 가지 빛의 진행 방향을 쭉 추적하다 보면 어디에서 빛이 만났는지가 보인다? 그럼 그 만난 곳에 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세 가지 빛의 경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선 추적법이야. 광선을 추적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거야. 자, 세 가지 빛의 경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어딜 통과한다? 여기 초점을 통과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외웠다? 평행하게,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초점을 통과한다? 평초. 익숙해질 거야. 두 번째. 초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볼록 렌즈에 입사한 빛은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아, 초점을 지난 빛, 평행하게 진행한다. 평초초평. 이렇게요.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초점을 통과하고, 초점을 통해서 진행한 빛은 평행하게 진행한다. 마지막 경로는요, 요 중심을 향해 진행한 빛은 그냥 쭉 직진한다.

아, 중심 직진. 요세 가지 빛의 진행 경로 보세요. 평행하게 진행한 빛은 초점, 평초. 초점을 통과한 빛은 평행하게, 초평. 중심을 향해 진행한 빛은 그냥 쭉 직진한다. 중심 직진. 평초, 초평, 중심 직진. 좀 이렇게 음유를 좀 이렇게 섞어서 같이 여러분들 기억한,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기억이 쉽게 나지 않을까? 아, 쉽게까지는 아니야. 반복을 해야 돼, 반복.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면.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요. 실제 물체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상이 어디에,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물체의 위치에 따른 볼록렌즈에 의한 상이에요. 봐봐. 여러분들 꼭 그려봐야 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리면 잘안 그려져요. 핵심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큰 구라고 생각하고요. 구의 중심도 우리가 잘 몰라. 그치? 여기가 중심인지 어떻게 알아? 그 초점, 그거의 중간인 초점인데 초점을 제대로 찍지도 잘 못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광선 추적법을 통해서 세 가지 빛의 경로를 생각했는데 그 경로를 따라 진행해도 잘안 맞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자, 일단 우리 물체를 첫 번째, 요 초점 거리의 두 배인 곳을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물체를 그려볼게. 여기. 여기는 EF인 곳이야, EF. 중심이죠. 중심. 중심. 이걸 큰 구라고 생각했을 때큰 구의 중심이야. 중심.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이 물체를 볼록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개의 빛의 진행 방향 중에 두 개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개만 가지고. 봐봐. 첫 번째는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 이 광축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빛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초점을 통과한다고. 초점. 초점 어디쯤 있을까? 여기 F니까 같은 거리만큼 여기. 요 점을 F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 여길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빛의 경로만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면 결국 아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보일 거야. 이것도 살짝 어긋났죠? 여기 F야.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진행 경로는 중심을 향해 진행한 빛, 직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직진하는 빛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F잖아. 그럼 이게 초점 거리, 요거 두 배, 여기가 뭐야? 중심이죠. 또 그치? 요 구의 중심이다. 요 중심에 여기쯤 해서 만나야 되는데, 한번 결론을 가지고 알고 그려볼게요. 쭉 직진하잖아, 직진하잖아, 직진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만나. 잘 만났지?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뒤집혀진 상. 어? 제가 여기가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리, 렌즈에서 똑같은 거리 여기에 생기고요. 이 길이도 똑같다? 요 길이도 똑같아. 요게 똑같단 말이야. 여러분, 요쪽에 생겼으니까 무슨 상? 실상. 뒤집혀졌지? 그러면, 아, 돌입. 크기는 똑같아. 크기가 똑같은 돌입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그것 한번 써볼게. 첫 번째. A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부터 렌즈까지의 거리예요. A가 EF만큼 떨어져 있을 때. EF일 때. EF일 때는 상이 어디 생겨요? 같은 크기의 상이 바로 여기에 생긴다. 5점에. 5점이라고 하는 건요 렌즈의 중심, 초점 거리의 두배 되는 곳에 생긴다. 바로 같은 크기의 돌입 실상이 생긴다. 요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기준이야. 자, 두 번째. 그럼 A가 EF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EF보다 커. 봐봐.
여기 있을 때는

1번에 위치했을 때는 여기 1번 프라임의 상이 생겼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상이 이거보다 더 멀리 있어. 물체가 더 멀리.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쯤 뒤로 갔어요. 여기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일단 직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게 직진한 거 이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 라인 어딘가에서 만나는 거야. 맞지? 맞잖아. 그치? 그럼 봐봐. 2번에 있을 때 여기 2번이라고 한번 해 볼게. 이때는 빛이 어디서 만나냐라고 하면요. 하나의 빛의 경로만 더 그리면 돼. 요 빛의 경로요. 요 중심을 향해 들어간 빛은 여기에서 쭉 직진하면서 어딘가에서 만날 거란 말이지. 맞나? 봐요. 중심을 향해 진행한다는 건 이것보다는 조금 완만하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한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완만해. 그 완만한 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아,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2번에 있을 때는 여기 생기네, 2번. 괜찮아? 여기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 요 A가 렌즈부터 물체까지 거리가 EF보다 클 때는 이쪽에서 만나니까 실상이야. 뒤집혀졌죠? 돌입이야. 그치? 축소됐어. 크기가 작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축소된 돌입 실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 괜찮아? 오케이, 힘을 내. 조금만 더 하면 돼. 세 번째, 이제 물체를 이제 렌즈에 좀 가깝게 좀 붙여볼게요. 붙여볼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여기 3번 위치라고 한번 해볼까? 3번 위치.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을 때.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요 경로는 똑같다? 근데 여기서 중심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보다는 좀 기울어졌잖아. 기울어졌잖아요. 그쵸? 잘 봐요. 요 빛은 쭉 이렇게 직진할 거야. 아까 초점을 지나서 통과하는 빛을 쭉 직진하고 여기서 요 중심을 진행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급해. 급하게 이렇게 내리꽂아. 내리꽂으니까 쭉 직진시켜보면 여기서 만나네.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아, 상이 광축을 조금 더 연장해보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뒤집어졌어. 뒤집어지고 크기는 원래 물체보다 크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A가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은 곳에 있게 되면 물체 위치가 확대됐죠. 커졌죠. 커졌단 말이에요.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깁니다. 지금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뭐야? 실상이 생겼다는 거야. 실상. 그리고 뒤집어졌죠. 돌입. 맞아요? 돌입. 봐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만약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요. 물체의 위치가 점점 렌즈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2프라임, 1프라임, 여기가 뭐야? 3프라임인 거잖아. 3프라임. 그쵸? 3프라임. 상도요. 상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가면서 점점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물체의 위치가 렌즈에 가까워질수록 상은 점점점 커지고 어때요? 렌즈부터 상까지의 거리는 점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다. 괜찮아?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 자, 그다음. 물체가 초점에 있게 되면, 초점, F에 있게 되면, 여기요. 자, 요 경로는 똑같고요. 중심을 향해 진행한 빛은요, 요 빛과 정확하게 나란하게 갑니다. 나란하게. 어때요? 두 빛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아, 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네 번째야. 네 번째. 물체 위치가 초점에 있을 때, 이때는 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마지막이야. 다섯 번째는 물체가 초점 안에 들어온 거야. 초점 안에. 여기 있어. 여기.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어떤 글씨를 볼 때, 그때 상황이야.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거는 경로가 똑같아. 그럼 여기에서요, 요 아래로, 렌즈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 빛과 요 빛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나지 않아. 실상이 생기지 않아. 실상이 생기지 않고요. 이걸 쭉 연장해 보잖아? 연장해 보면, 연장해, 여기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니까, 바로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똑바로 된 상이 이쪽에 생겼어. 허상, 허상이고요. 크기는 더 커졌죠. 돋보기로 보면 크게 보이는 거야. 똑바로 된 게. 허상이에요, 허상. 오케이? 그래서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물체 위치가 초점거리보다 작을 때, 이때는, 여기 다르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는 거야. 확대된, 똑바로 된 정립, 허상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 여기만 허상이에요, 여기만. 나머진 다 실상이고, 이땐 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요 과정을 여러분들 결과를 알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결과를 알고. 그리려면, 실제로 그리면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물체가 요 초점거리의 두 배인 곳에 있을 때부터 해보는 거야. 요큰 구의 중심에 있을 때, 그때는 이쪽 구의 중심의 상이 생긴다. 같은 크기. 여기보다 멀어졌을 때, 가까워질 때,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여기 점점점점 가까워지면 상은 점점점점 렌즈에서 멀어지죠? 멀어져, 멀어져. 전부 다 실상이 생기고 뒤집혀진 실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체크하시고요. 초점에 있을 때는 상이 생기지 않고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마지막, 물체의 위치가 초점 안에 있을 때, 초점 거리보다 작을 때는 그때만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물체의 위치에 따른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이 되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제가 한번더 다음 시간에 강조를 할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신 기초 문제 8번입니다. 단색광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고 있어요. A와 B의 경계면에서 단색광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 거죠. 그쵸? 여기 반사야. 이게 굴절이야. 이 세타가 무슨가? 입사각. 반사각은 어디 있어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반사각인데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쵸? 이게 굴절각이에요. 굴절각은 지금 어떻게 꺾였어요? 법선 쪽으로 꺾였잖아, 법선. 느려지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아, 느려졌구나. 그래서 법선 쪽으로 꺾였고, 요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구나. 요것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옳은 것을 찾아볼까요? 반사각은 세타다. 요거 묻고 있는 거죠. 반사각은 항상 예외 없이 입사각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속력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그럼 여기요. 반사광은 입사광하고 같은 매질이니까 속력이 똑같을 거야.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비교할 때 어디가 느려요? 여기가 느리죠. 느려지니까 법선 쪽으로 꺾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속력을 비교하면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니은? 맞습니다. 진동수는요,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3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는 그림은 광축상의 한점 기억에서 나온 빛이 볼록 렌즈를 지나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무엇인지 쓰시오. 초점이었죠? 초점에서 나온 빛은 광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초점거리가 F고요. 물체가 여기 있어요. 물체의 크기는 H고. 그런데 렌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F보다는 크고 EF보다는 작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큰 구의 중심은 여기쯤 있는 거고 그 안쪽에 들어 있는 거야. 그치? EF보단 작고.

0: F보다는 크다?
1: 그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라. 여러분, 여기부터 EF보다 컸을 때, F보다 크고 EF보다 작았을 때, 여기까지는 쭉 가까이 오면 여기서 상은 어떻게 생겨요? 상은 이렇게 가면 생기죠. 실상이 생기지, 그치? 실상. 뒤집혀진 실상이 생기는 거죠. 돌입실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만약에 EF인 이곳에 딱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여기는 크기가 똑같은 실상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상도 이렇게 가면서 어때? 커지는 거죠. 실제 크기보다 커집니다. 요 멀리 있을 때는 요거보다 좀 작고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상의 크기는 H보다 크다라고 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렌즈에서 상까지의 거리. 여기가 EF란 말이에요, EF. 똑같을 때, 크기가 똑같을 때, 이거보다 크니까 EF보다는 작다, 틀린 설명이야. 크다가 맞겠죠. 자, 디귿. 물체를 F인 지점까지 렌즈 쪽으로 이동하면, F인 지점까지 이렇게 가면, 물체가 이렇게 오면 상도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치? A가 작아지면 렌즈부터 상까지의 거리는 커져요. 그래서 렌즈의 공식 이런 것도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A가 작아지면 상까지의 거리는 커진다. 그래서 상은 렌즈에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멀어진다가 맞겠습니다. 기억만 맞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볼까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나타낸 것으로 상은 바로선 모습이다. 그럼 적립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허상이야, 허상. 똑바로 된 상은 허상밖에 없어요. 실제 크기보다 큰 거죠. 그쵸? 물체와 볼록렌즈 사이에 초점이 있다. 기억은 어때? 기억은 틀린 설명이죠. 초점. 물체와 볼록렌즈 사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체가 초점 안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똑바로 선 허상이 생기는 거야. 기억은 틀린 설명.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 맞죠? 확대된 적립 허상. 디귿. 상은 빛의 연장선이 모이는 곳. 연장선이 모이는 곳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허상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연장선이 모이는 곳에 맺힌 상이다. 허상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니은과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은 틀리고요. 정답 4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 볼까요? 그림 가와 나는 볼록렌즈에 의한 거꾸로 된 상을 나타낸 것으로 가에서는 자 거꾸로 선상 그렇죠? 거꾸로 된 아니고 거꾸로 선상 그러니까 돌입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돌입 돌입이면은 아 실상이겠네. 돌입 실상 가에서의 크기는 물체보다 크고, 나에서의 크기는 상이 물체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봐봐. 자세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가 초점이야. 초점. 여기가 초점 거리의 두 배가 되는 곳.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물체가 여기 있을 때는 원래 크기와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상이 여기 생기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 녀석이 렌즈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이 오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상은 어떻게 가요? 상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게 됩니다. 한번 그려봐. 빛이 이렇게 직진하면 어딜 지나? 초점을 지난다고요. 초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A가 작아지면 상까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어디까지? 초점까지. 물체가 여기 딱 오게 되면, 초점에 있게 되면 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억. 가해상은 실상이다. 맞아요. 돌입실상이야. 기억, 맞는 설명. 니은, 나의 상은 실제로 빛이 모인 곳에 만들어진 상이다. 실상이라.

한다는 얘기죠.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물체 사이의 거리. 지금 요 두 개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물체 크기하고 똑같은 거지. 요쪽에 가까워지면 원래 물체 크기보다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야.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것보다도 더 A가 크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크다라고 한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게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렌즈에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굴절이 볼록렌즈에서 쓰이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확인하고 볼록렌즈에서 상이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이 만들어지는지, 실상이 만들어지는지, 허상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물체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지는지, 크게 만들어지는지까지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만만치 않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할 때 아, 이것 때문에 옛날에 고민했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에요.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수능 완성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독서 감상문에 나타난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발견의 시대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항해할 때 사용한 산타마리아호는 캐렉선의 일종이다. 자,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구조로 튼튼한 선체와 높은 선미 갑판,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춘 선박이었다. 자,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산타마리아호는 거친 대서양 항해를 견디고, 특히 높은 선미 갑판은 항해 중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고 망을 보기에도 유리하였다. 망을 본다라는 것은 견시하는데, 주위를 관찰하는 걸 우리가 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견시라고 얘기합니다. 견시 보기에도 유리하였다. 자,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콜럼버스는 이 배를 이끌고 1492년 바하마 제도에 도착하며 유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항해 중 하나를 완수했다. 이 캐렉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발견과 도전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항해 영감을 주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산타마리아호는 캐렉선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캐렉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렉선은 이러한 달고 있는 범선입니다. 범선. 자, 바람의 힘으로만, 세일의 힘으로만 추진력을 얻는 걸 우리가 범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선 중에서도 사각도과 삼각도시죠. 여기 삼각도, 삼각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도는 순풍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삼각도는 역풍에 유리합니다. 즉, 역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선박이 세일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끔 항해하는 게 삼각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캐렉선은 사각도과 삼각도를 함께 갖춘 선박이다. 범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풍에 유리한 사각도과 역풍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삼각도를 가진 범선이다. 신대륙 발견과

세계 일주에 사용되었던 16세기의 선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기역, 범선으로 분류된다. 자, 바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범선으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스크류 프로펠러를 사용한 배이다. 동력선이 아니죠. 자, 역풍에도 배가 추진할 수 있게 발전하였다. 삼각돛을 가지고 있다. 역풍에 유리한 삼각돛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판옥선과 같은 종류의 선박이다. 자, 조선시대의 판옥선은 바람과 노,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바람과 노를 함께 사용한 범노선 또는 범요선이라고도 얘기하죠. 범요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캐릭선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캐릭선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풍에 유리한 것은 사각돛, 그 다음에 역풍에 유리한 돛은 삼각돛이라는 거. 가끔 요거를 가지고 제시문을 구성하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포스터에서 소개하는 선박의 선체 재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볍고 튼튼한 바다 위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선박은 연안업 어선에 사용되고 레이저와 낚시 어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질이다. 녹슬 걱정이 없다. 녹슬기 쓸지 않는다라는 것은 철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지 보수 비용이 다운된다. 연료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가볍다라는 거죠. 소형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하다. 가볍기 때문에 전국 어업인들의 선택. 땡땡 조선소의 최신형 낚시보트. 그리고 강한 내구성과 뛰어난 기동성으로 작업 효율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선이라든지 또는 작은 소형 어선이라든지 레저용 보트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질이 강화 플라스틱이죠. 강화 플라스틱. 그래서 정답은 강화 플라스틱이 되겠고요. 이러한 강화 플라스틱의 장점은 가볍고, 녹슬지 않는다. 녹이 쓸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유지와 관리가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죠. 용이하다.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좋다. 대신에 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성형이 유리하다. 성형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반면, 이런 광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선박의 단점은 국소적인 충격. 부분적인 충격, 국소적 충격에 약하다. 잘 깨진다라는 거죠.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화재에 취약하다. 불이 붙으면 쉽게 끄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 시에는 고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장점과 단점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선박의 선조 구조,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옳은 것은. 자, 이제 선조 구조하면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 특히 이중조 구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학생은 수산해운 산업 기초 수업 시간에 선박 구조에 대해 배우던 중,

선박의 바닥 부분의 구조, 선조 구조죠. 선조 구조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선조가 한 겹으로 이루어진 단조 구조죠. 가는 그러면 단조 구조가 되겠고요. 단조 구조. 다른 하나는 선조 아래에 또 하나의 평판을 추가하여 이중 바닥을 구성하는 이중조 구조. 이중조 구조. 이중조 구조는 내접판과 안쪽에 있는 내접판과 다른 하나의 판, 외접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중조 구조는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중조 구조의 장점,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장점 또는 특징. 자, 이중조 구조는 내접판과 외접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접판이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져서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내접판이 막고 있기 때문에 선내로 물이 들어가는 거, 즉 침수가 된다라는 거죠.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외접판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내접판이 막고 있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색인가 호깅에 강하다. 색인가 호깅에 잘 견딘다. 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색인이라는 것은 선박이 이렇게 굽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는 게 색인이고, 이렇게 굽어지려고 하는 게 선조가 호깅이라고 하는데 판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자, 하나로 돼 있을 때 외부에 견디는 이렇게 견디는 거하고 판이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안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굽어지려는 세깅 상태와 호깅 상태로 선박이 굽혀지려는 거에 대해서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세깅과 호깅에 잘 견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내접판과 외접판이 있고 그다음에 선박의 수직 방향으로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이 나오겠죠. 그러한 공간을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탱크로, 다양한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주로, 평형수 탱크, 밸런스 탱크라고 얘기하죠. 평형수 탱크 또는 깨끗한 물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청수 탱크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 이 평형수 탱크로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트림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트림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한 트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중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가는 단조 구조죠. 단조 구조는 연료 탱크나 밸러스트 탱크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연료 탱크나 밸러스트 탱크, 다양한 탱크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중조 구조죠. 이중조 구조. 나입니다, 나. 이중조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자, 이중조 구조는 외부 충격이나 침수 시 선체 보호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침수 구역을 제한해버리죠. 그래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중조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단조 구조는 이중조 구조에 비해 유지 및 관리가 간단하지만 손상 시 안전성이 낮다. 단조 구조는 하나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판이 깨지게 되면, 물이 침수가 돼서 선박이,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이중조 구조에 비해서는 낮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는 모두 소형 선박이나 단순 용도의 선박에 사용된다. 자, 단조 구조는 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구조고요. 이중조 구조는 대형 선박에 또는 특수 선박에 사용되는 선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까지 풀어봤고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생활 방식에 따른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생물을 생활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생물군에 대한 특징을 서술하시오. 자, 물에 뜬 채로 흘러다니는 생물, 물에 뜬 채로 흘러다니는 생물, 부유생물이라고 얘기하죠. 물에 떠서 흘러다니는 생물, 와편 모조류나 규조류, 그 다음에 요강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해저 바닥의 표면이나 내부에 서식하는 생물, 저서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서생물. 해저 바닥이니까 저서 생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시마, 매생이, 김 등이 이 저서 생물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스스로 헤엄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생물, 헤엄을 치는 동물, 유형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형 동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는 부유생물, 나는 저서생물, 다는 유형 동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가는 그럼 부유생물이죠. 부유생물은 주로 엽록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포함된다. 부유생물 맞는 얘기죠. 식물성 플랑크톤, 우리 1차 생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생태계 그 생태계 그 바다의 기초 생산량을 결정하는 생물이 부유생물이 되겠죠. 부유생물, 식물성 플랑크톤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는 저서생물입니다. 저서생물은 조간대 저질과 조하대에서 사는 생물을 포함한다. 자, 우리 조간대, 조하대,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높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을 때를 고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조. 물이 많이 빠졌을 때를 저조라고 얘기합니다. 저조. 자, 조간대라는 것은 고조와 저조 사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다에 잠겨 있지만 저조, 물이 빠졌을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 여기를 조간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위쪽. 그러니까 고조 위쪽으로는 파도에 의해서 물이 약간 이렇게 튀는 구역이 있겠죠. 여기는 조상대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대. 조상대. 그다음에 저조 아래쪽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조하대라고 얘기합니다. 조하대. 자, 그래서 나는 저서생물은 조간대 저질과 그다음에 조하대에 사는 생물을 포함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마, 매생이, 김 등이 다이 조간대 아래쪽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자, 유형동물은 바닷속을 유영하면서 사는 생물로 대표적으로 오징어와 멸치가 포함된다. 오징어와 멸치. 오징어는 두 종류죠. 두 종류에 포함된다. 그래서 유형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정선택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본 수능에서 이 생물 분야, 수산 생물 분야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가 유형동물을 분류할 수 있느냐? 유형동물을 경고로류와 연고로류 또는 경고로류, 연고로류를 주면서 포유류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지, 포유류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즉 포유류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우리 연고로류와 경고로류에 대한 정답지를 찾을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는 게 자주 출제되는 출제 형태고요. 포유류 하면 우리가 인간도 포유류에 해당되는 거죠. 포유류에 해당돼서

포유류는 허파로 숨을 쉰다. 허파로 숨을 쉰다. 그 다음에, 젖을 새끼에게 먹인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고류나 연고류는 변온 동물이지만 정온 동물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문으로, 답지로 주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우리 수산 생물 문화 중에, 생물 문항을 문항으로 구성한 문항입니다.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SNS에 게시물에 나타난 수산 가공식품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전통 훈연 방식으로 만들어낸 자연 그대로의 맛이라고 해서 봄 한정 출시라고 얘기했네요. 자, 삼나무 칩과 참숯으로 70도씨에서 약 4시간 동안 천천히 정성 들여 훈연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훈연 특유의 향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지금 주문 시 훈연의 원리 스토리카드와 함께 발생됩니다. 자, 훈제품에 대한 내용이죠. 훈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첨가물 없이 자연 훈연으로 식품 유통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숯 훈제고 등 훈제품, 자연 보존. 그래서, 연기를 세게 해서 가공한 수산식품인 훈제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훈제품의 훈연 방법에 따라서 냉온법이냐, 온온법이냐, 여름법이냐, 에콘법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훈연 온도와 훈연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70도씨에서 약 4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70도씨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70도씨 여기에 해당되고 4시간이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훈연 방법은 온온법에 의한 훈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냉온법이라는 것은 훈연 온도가 15에서 30도, 즉 연기의 온도죠. 15에서 30도씨에서 1에서 3주 동안 긴 시간 동안 훈연한 거다. 그래서 수분 함유량이 당연히 그러면 1에서 3주 동안이기 때문에 낮게 되겠죠. 수분 함유량이 낮다라는 것은 보존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수분은 생물을 가지고 있는 수분은 그 수분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분 함유량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냉온법은 수분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온온법은 30에서 80도에서 3에서 5시간 동안 훈연한 거다. 수분 함유량이 높다. 그래서 보존성은 나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름법은 100에서 120도씨에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훈연한 거다. 마찬가지로 수분 함유량이 높고 보존성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에콘법이라는 건 소쿤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식품을 훈연액, 목초액이죠. 목초액, 훈연액에 담그는 겁니다. 침지한 뒤 건조한다. 담근 뒤에 건조한 것을 에쿤법이라고 얘기한다. 단시간에 대량 건조가 가능하지만 보존성과 품질은 실제 훈연법들보다 떨어진다. 자, 에쿤법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많은 훈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에쿤법인데 다른 훈연법보다 품질은 더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온온법이죠. 온온법. 자, 훈연 방법 중 온온법에 속한다. 아까 온온법은 몇 도씨에 70도씨였죠. 30에서 80도씨에서 3에서 5시간이니까 70도씨를 4시간 했으니까 온온법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훈연 방법 중 수분 함유량이 가장 낮다. 수분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것은 냉온법이었죠. 냉온법. 낮은 훈연 연기에서, 2주 동안, 1에서 3주 동안 훈연한 거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낮아서 보존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훈연 방법 중 수분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냉온법이다. 온온법이 아니고 냉온법이다. 자, 훈연 시 사용하는 목재의 종류는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준다. 목재에 각각의 목조마다 태우면 나는 연기의 향이 틀리기 때문에 풍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온온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보존성이 낮다라고 얘기했죠. 수분을 그만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온법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5번 문항은 훈제품에 대한 내용이고, 훈연 방법 중에 온온법에 의한 훈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글에 나타난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삼면이 바다인 고을에서는 봄과 가을이면 물살이 빠른 곳에 대나무를 엮어 그물을 설치하니 물고기가 흘러 들어와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자, 물고기가 물살에 강제로 빨려 들어온 거죠. 빨려 들어온 거. 강제 함정 어법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을에서는 물막이 그물이라 불렀으며 어민들이 밀물과 썰물대를 맞춰 설치하고 수확하였다. 그래서 빠른 물살에 의해서 대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함정에 물고기가 빨려 들어오게끔 한 전통 어법을 제시문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법을 강제 함정 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함정 어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유도 함정 어법. 그다음에 유인 함정 어법. 그다음에 강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 함정 어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유도 함정 어법의 대표적인 게 정치망이죠. 정치망. 일정 수역에 그물을 설치해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길그물로 차단해서 물고기가 그 길그물을 따라서 그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해서 잡는 어구어법이 유도함정어법이고요. 자, 유인함정어법은 물고기가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해서 함정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통발이죠. 통발.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통발 안에 넣어놓게 되면 냄새를 맡고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크고 나오는 입구는 적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 근데 뭘로 유인한다? 보통 먹이로 유인해서 함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유인함정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제함정어법은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형 능력이 떨어지는 어종이 빠른 물살에 의해서 그물에 강제로 들어가게끔 하는 걸 우리가 강제함정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강망이 대표적인 강제함정어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강제함정어법은 유형력이 약한 어류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강한 조류 등에 의해 어군이 강제로 그물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방식이다. 강제함정어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군을 따라가며 그물을 끌거나 던져 즉시 어획하는 방식과 같은 적극적인 어법 방식이다. 자, 디귿은 끌그물 어구 어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따라가서 그물, 그러니까 어군이 있으면 그물을 투망해서 일정 시간 끌어서 대상물을 잡는 건데, 끌그물 어법, 우리 트롤 어구죠. 트롤 어구는
어근을 찾아다니면서 어획을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업기기 전문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품명이 있고, 구성은 발신기, 수신기, 지시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기능은 그물의 침강 속도 및 위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물이 가라앉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선망업에서 필수 장비이다. 자, 선생님이 선망업의 침강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직 기기. 자, 선망의 침강 속도를 알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직 기기는 레트 존대죠.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온, 심도, 속도 등 부가 데이터도 수직 가능하다. GPS와 연동 가능하고 수심 자동 경고 기능을 탑재하였다. 이러한 것은 어획률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거를 구매해라는 거죠. 그래서 선망에서 그물의 침강 속도를 알수 있는 것은 네트 존대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수중 정보 수직 기기. 수중 정보 수직 기기. 시험에 출제되는 수중 정보 수직 기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군 탐지기죠. 어군 탐지기. 어군 탐지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수직 어군 탐지기. 선박의 아래쪽에만 어군을 탐지해 갈수 있는 수직 어군 탐지기. 음파를 선박 주변으로 전부 다 발사해서 선박 주변에 있는 어군까지, 어군의 존재 유무까지 알수 있는 게 수평 어군 탐지기. 소나라고 얘기를 하죠. 소나. 어군 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트롤어선. 트롤어선의 어구의 전개 상태. 그물의 전개 상태. 전개 상태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네트 레코더죠. 네트 레코더. 네트 레코더. 그 다음에, 트롤어선에서 전개판이 있습니다. 전개판의 간격을 측정. 얼마만큼 잘 벌어졌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개판 감시 장치입니다. 전개판 감시 장치.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트롤어선의 어구의 전개 상태를 알수 있는 네트 레코더와 어군 탐지기, 그 다음에 선망에서 그물의 침강 속도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수중 정보 수직기기인 네트 존대. 이세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어군을 유인하거나 가두는 데 사용하는 장비이다. 자, 그물의 침강 속도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이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선망업에서 투망시 그물이 침강에 가는 상태를 파악하는 장비가 네트 존대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군 탐지기와 연동하여 어군 동태와 어구 전개 상태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네트 존대와 어군 탐지기와 연동을 시키면 그물의 침강 속도뿐만 아니라 어군의 동태까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은 우리 네트 존대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깨끗한 바다 아래 다시 피어나는 다시마 숲이라고 얘기했네요. 땡땡군 수화식 양식장 생태 관광지로 주목한다. 수화식은 물 아래쪽에서 대상물을 키우는 양성 방법을 수화식 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남 세무세무군이 바다 위에 설치한 부유식 뗏목과 부표에 줄을 매달아 다시마와 미역을 기르는 양식장을 해양 생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래서 뗏목 수화식, 밧줄 수화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 양식장은 해조류의 포자를 붙인 줄을 수면 아래에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물속의 영양염료와 일조량을 자연스럽게 활용해 빠른 생육을 유도하고 있다. 밧줄 소화제식 양성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에서 어린이 생태 체험 학습과 해양 환경 보호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자, 양식장 관계자는 다시마와 미역은 별도 해조 고정 구조물 없이 바닷물의 흐름과 빛만 있으면 자라기 때문에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다. 먹이를 주지 않아도 광합성만으로도 스스로 생장하는 게 다시마와 미역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수화식 양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화식 양성 방법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화식이니까 물 아래쪽에 대상 생물을 키우는 걸 모두 수화식 양성인데, 뗏목을 이용하면 뗏목 수화식, 밧줄을 이용하면 밧줄 수화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화식 양성 방법은 부착성 동물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굴이라든지 담치, 우렁생이, 멍게죠, 멍게. 우렁생, 멍게의 표준어는 우렁생이죠. 우렁생이 등 부착성 무척추 동물의 양식을 위해서 이들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뗏목이나 밧줄 등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 기르는 방법을 수화식 양성 방법이라고 한다. 자, 이러한 수화식 양성 방법의 특성은 성장이 비교적 균일하고 물 아래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해적 생물의 피해가 적다. 그리고 해면을 입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뗏목 수화식 양성 방법은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뗏목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 기르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대상 동물이 굴이다. 자, 밧줄 수화식에 비해 시설비가 많이 들고 일손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다. 밧줄 수화식은 생물이 부착한 기지를 밧줄에 매달아 물속에 넣어 기르는 방법이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밧줄에 매단 거죠. 밧줄 수화식입니다. 대표적인 대상 동물은 진주 담치와 우렁생이이다. 자, 가리비는 일시적 부착 생활을 함으로 부착 생활 기간이 지나고 성장해 감에 따라 자, 종패를 체롱으로 옮겨서 물속에 매달아 체롱 양성 방식으로 양식하기도 한다. 체롱이라는 것은 바구니에 넣어서 물 아래에서 기르는 걸 체롱 수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역과 다시마는 어미줄을 물 아래쪽에 일정한 깊이에 설치하고 종자를 붙인 시주를 감아서 하는 게 미역과 다시마의 양성 방법이다. 그래서 수화식 양성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수화식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문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기억. 바다를 아까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진주 담치나 우렁생이 양식에도 주로 쓰이는 방식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익장 내에 수차를 설치하여 용존 산소량을 늘려야 한다. 이건 정수식 양식에 대한 내용이죠. 수화식 양식은 물 아래에서 담궈서 그대로 길러내는 방법이죠. 생물의 먹이 공급을 자동화된 펠리사료를 투입기로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용동물을 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수화식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8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대화에서 교사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은 양식 생물의 유통의 중요한 과정, 축양과 운반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식장에서 생물을 바로 출하하지 않고 일정 기간 깨끗한 수조에 넣어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 혹시 체중을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축양은 목적이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생물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생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과정. 어떤 목적에 의해서 대상 키웠던 양성 생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축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후 축양한 생물을 소비지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운반 중 생물의 생존을 보장하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활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축양한 생물을 하루 정도 소요되는 거리까지 운반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운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자, 살아있는 생물을 운반하는 거, 활어 운반이라고 얘기하죠. 활어 운반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가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줘야 된다.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야 된다.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운반 전에 2, 3일 동안 금식 시킨다.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운반할 때 운반 용수에 수온을 대상 생물이 원래 활동하는 수온보다 저온으로 유지시켜 준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줘야 되고, 두 번째가 산소를 보충해 줘야 된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움직이는 활어차에 운반하는 경우에는 산소 보충을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운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물을 제거해 주는 여과장치도 필요하다. 자, 활어 운반의 기본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생물에 사료를 공급하여 출하 전에 살을 쪄야 된다. 2, 3일 전에 금식시켜야 된다. 수조에 사육 수온을 높여 체온을 올려서 이동시켜야 된다. 저온을 유지시켜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줘야 한다. 많이 활동성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하 전 생물에게 영양제를 투여하여 활력을 높인 뒤 출하해야 된다. 자, 활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거리와 상관없이 비닐봉지에 넣어 밀폐한 뒤 운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닐봉지에 넣으면 장거리, 짧은 거리는 상관없지만 긴 거리, 긴 시간 이동할 때는 반드시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한다. 비닐팩에 생물과 물을 넣고 산소를 주입하여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글에서 오로 과정, 가, 나에 들어갈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땡땡호에서 오로 과정을 참관하였다. 오로 과정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자, 첫 번째, 오로 과정의 첫 번째가 어군 탐색이죠. 내가 잡아야 될 대상 어류가 어디에 있는지 어장을 찾고 그 어장에 도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즉, 뭐, 예를 들면, 다른 어선의 어획 실적을 참고해서, 매년 여기에서 고등어가 많이 났네. 그러면, 대충의 어장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간접 탐어라고 얘기합니다. 간접 탐어. 어장에 도착하면 여기에 어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직접적으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어군을 찾는 것을 직접 탐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탐어. 그래서, 가는 어군 탐색을 얘기하고요. 나는 집어입니다, 집어. 이제 어군을 찾았으면 이 어군을 효과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물고기를 모으는 것, 집어입니다. 그래서 집어 등및 유도 등을 이용해서 집어를 한다. 마지막 3단계가 어획이죠. 어획. 직접적으로 잡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군을 그물 안에 가두고 끌어올려 배 위로 올리는 단계, 어획의 단계이다. 어획물을 안전하고
확보하고 조업을 완료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잼 줄인 즉 PC 펌프 등이 사용되고 선별 작업도

여기에 포함, 어에게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근 탐색 과정, 가죠. 어근 탐색. 가는 간접적 어근 탐색과 직접적 어근 탐색이 있다. 간접적 아까 어근 탐색은 어떤 자료 등을 이용해서 또는 경험으로 그 어장이 어디에 형성될 거라고 유추하는 거죠. 어장을 찾는 거죠. 어장. 어장을 찾는 거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잡아야 될 어근을 탐색하는 게 직접적 어근 탐색이다. 자, 나는 집어죠, 집어. 나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는 연승어업에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다. 연승어업에서, 준학어업에서 낚시에 미끼를 끼워서, 그 미끼를 먹기 위해서 대상 생물이 다랑어가 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집어의 단계 중에 지금 니은 선택지는 유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집. 자, 가와 나, 어군 탐색과 집어는 대상 생물의 종류와 이들의 행동 양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어군 탐색과 집어는 생물마다 탐색하는 방법과 또는 모으는, 집어하는 과정을 유집을 쓸지, 차단 유도를 쓸지, 그 다음에 구집을 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거, 니온 디귿 다 맞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집어는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집어는 유집, 구집, 차단 유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유집은 자구원 쪽으로 모이게 하는 거, 구집은 자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차단 유도는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차단해서 그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해서 잡는 게 차단 유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집어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10번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평가 요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1단원에서 선박의 종류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캐릭선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캐릭선. 사각돛과 삼각돛이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번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체 재질에 따른 선박의 분류.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선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번 1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의 선조 구조 중에 단조 구조, 이중조 구조가 있는데 이중조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생물을 분류하는데 부유생물, 저수생물, 유용동물로 분류하는 제시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가공식품 중에 훈제품 중에 오는품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6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강제함정어법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7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중정보수집기기 중에 네트존대, 선망에서 사용되는 그물의 침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존대에 대해서 출제가 됐고요. 8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생물 양성 방법 중에 수화식 양성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9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문항으로 구성을 했고요. 10번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어로의 과정,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4회 1번부터 10번까지 10문항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0문항 11번부터 20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0: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4회의 후반부 1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뭐죠? 친환경 방제법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발문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기사에서 할 수 있는 유통이에요, 유통. 근데 우리가 이 앞에, 그러니까 이 3강에서 나왔던 유통은 유통의 특성에 관련된 거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그런 문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지금까지 출제가 잘 안 된 내용 요소 중에 하나예요. 출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 단서정을 보니까 지금 B2B, B2G, B2C, C2C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누가 거리를, 누구와 누가 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자, 다음 기사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위원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이제 이런 발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방제법 또는 그 생명공학 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발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례를 보고 그 사례에 맞는 걸 찾아보는 거죠. 자, 세모 지자체는 도내 농산물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 사이버 장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산자에게 복잡한 유통 과정과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 이 사이버 장터의 개설 목적이 되겠어요. 자, 사이버 장터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리콜 제도를 도입한 것이에요. 상품 품질에 대해서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접수가 되면 생산자가 직접 교환 또는 반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또한 사이버 장터는 거래 수수료가 없고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현물 거래로 따져보면 뭔가 지금 시장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이건 지금 직거래인데 그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나는 건 아니고 뭐가 있다? 중간에 사이버 장터가 하나 있다. 사이버 장터가. 그러니까 생산한 농민과 소비자가 그 장터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B는 비즈니스죠.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체. 그리고 G는 가버먼트에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건 지금 컨슈머 대 컨슈머 C2C로 볼 수 있습니다. C2C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다고 해서 이걸 기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정부로 볼 수도 없고 뭐 사는 사람이야 당연히 개개인이 사기 때문에 이건 컨슈머 C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파는 사람도 개인이 팔기 때문에 C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범주는 전자상거래의 범주는 C2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2C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 아하 기업체네요. 이건 뭐 뒤에 볼 것도 없죠. 과일주를 조달하였다. 나라장터에. 나라장터는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데. 자, 니은 농업인 A씨는, 그렇죠. 이제 요거, 이 정도는 C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해서 재배한 표고버섯을 판매해서 이게 C2C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귀농인 B씨는 개인이죠. 중고 사이트의 경운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어요.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뭐, 농기계 회사나 이쪽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C2C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농조합 법인이니까 기업이죠. B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이건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식품회사, 이건 B2B가 되겠네요. 디귿과 미음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이제 거래 유형과 특징을 보도록 하죠.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기업과 기업 거래가 B2B에 해당됩니다. 원료의 조달, 부품 업체와 조립 업체 간의 거래 또는 물류센터와 판매장의 거래, 이런 게 B2B 거래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 기업과 정부, B2G. 주로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이 판매하는 그런 유형이죠. B2G. 그리고 B2C, B는 비즈니스, C는 컨슈머에서 기업과 소비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거래 유형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인터넷상의 가상 상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C2C,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한 소비자 간의 거래. C2C, G2G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B2B, C2C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래의 유형은 아시죠? 자, 다음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정리한 식물병의 병원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병원체는 세균, 곰팡이, 진균, 곰팡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로 한정한다. 식물병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동물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두 가지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질병들이, 식물에 관련된 질병들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일단 나온 거, 연계 교재에 정리가 된 것만큼은 알고 갑시다. 알고 갑시다. 일단 곰팡이가 병원체인 질병은 이런 게 있어요. 도열병, 모잘록병, 흰가루병, 녹병, 깐부기병, 잿빛 곰팡이병, 역병, 탄저병, 균핵병, 녹균병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등등을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알고 갑시다. 자, 다음 세균성.

벼, 흰 입마른 뼈, 풋마른 뼈, 그리고 무릎뼈, 둘레 썩은 뼈, 궤양뼈, 그리고 반점 세근 뼈, 뿌리 혹병. 이제 이렇게 뭐 곰팡이나 세균이나 이렇게 직접 나와버리면 굉장히 좀 쉬워지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이 부분하고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왜냐하면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약으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살균제로 곰팡이와 세균을 잡아내는데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모자이크병, 오갈병, 파이토플라즈마는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외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거 두 개도 외워야겠죠. 외워야겠죠. 네. 자, 병원제. 이제 선충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명 자체가 선충이 들어가서 금방 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즈마 외워두는데 요거 두 개가 특히 그 답지나 아니면 선택지에 요거 두개쓸 때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일단 병도 많고 바이러스나 파이토플라즈마는 지금 나온 게 4개밖에 안 돼서 선지에서 정오 가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그에 비해서 곰팡이하고 세균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식물의 질병에 관련된 게 이번 수능에도 나온다면 이게 아마 1등급을 좌우하는 문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12번 어떤 병원증가 봅시다. 학생 A는 토마토의 병의 조사를 수행평가로 부여받고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네요. 피해 증상, 뿌리가 없고 지상부의 잎은 누렇게 변하면서 낙엽이 지고 있어요. 병원체는 뿌리의 물관부에 증식해서 수분이 상승하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시드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생 환경 보니까 병원체는 식물체에 가는 뿌리나 상처를 통해 침입하고 병원체는 토양 내에서 수년간 생존하기 때문에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병이 나갈 때는 이렇게 키워드 등을 하나 줘요. 이제 여기에 나온 게 뭐예요? 토마토 시드름병이에요. 시드름병. 시드름병. 토마토 시드름병은 진균, 곰팡이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럼 여기서 곰팡이에 관련된 걸 골라야 되는데, 곰팡이가 병원체인 병을 골라야 되는데, 이건 쉽죠. 이건 쉬워요. 근데 이게 시드름병이구나. 아, 시드름병은 곰팡이성 질병을 이거 아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드름병이 곰팡이병에 나왔나요? 안 나왔어, 지금.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를 풀면서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이거 연결교재예요. 그러니까 문항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자료 등을 활용해서 문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시드름병은 곰팡이성 질병이다라고 지금 외우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자,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병이죠.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즈마죠. 그러니까 이거 바이러스 질병과 파이토플라즈마는 금방 골라져요. 몇개안 돼서. 이제 뿌리혹병, 궤양병이 세균이라는 건 외워져야죠. 아셨죠? 15번의 정답은 3번 곰팡이성 질병, 딸기에 발생한 잿빛 곰팡이병.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가축의 감염병. 아이고, 어려운 문제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네요. 설명하는 가축 감염병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어떤 질병인가 봅시다. 일단 동물의 질병이네요. 동물의 질병은 반려견에서 나오는 동물의 질병은 하나, 광견병.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축 감염병이니까 닭, 돼지, 소에서 나오죠. 닭, 돼지, 소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수능 특강 뒷부분에 보면 각 축종별로 해서 닭이 고병호성 AI부터 시작해서 뉴캐슬 이렇게 해서 4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정리된 게 있고, 돼지도 그 정도, 소도 그 정도 해서 뒤에 따로 정리된 거 있어요. 그 질병들을 꼭 알고 갑시다. 거의 그 안에서 나와요. 거의 그 안에서. 그 이상 벗어나면 공부를 얼마나, 그만큼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학으로 뭐 수의대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질병은 꼭 알고 갑시다. 자, 동물정과에 재학 중인 학생 A는 가축의 질병에 대한 수행평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했어요. 가축 질병, 병원체가 이렇게 돼요. 병원체 모르죠? 근데 요것만 알고 가죠, 요것만.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 알수 있잖아, 바이러스 정도는. 자, 감염 대상은 돼지입니다. 그럼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 우리가 그 수능 특강에 정리되어 있는 돼지 질병 중에 바이러스성 질병.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질병, 관리 질병이고요. 자, 최초 발병 기록. 1953년 돼지 사산 태아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마우스에 대한 병원성 교차 중화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최초로 알게 됐어요. 돼지의 질병 중에 사산, 생식기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증상 보면 모돈, 엄마 돼지죠. 모돈은 임신 중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많아. 임신 중인데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게 많아요. 분만 시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켜요. 임신이 됐을 때 질병에 걸려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분만을 해보면 사산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유산이 돼요. 임신동이 처음 감염될 경우 분만 자전의 약 40%가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킵니다. 돼지의 유산과 사산을 주로 일으키는 질병이 뭐냐면 일본뇌염이에요. 일본뇌염. 여기 보면 저페니스라고 있네요. 저페니스. 이건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은 사산이나 유산을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뇌염은 사람이 걸리는가? 사람이 걸립니다. 걸려요. 제2종 가축전염병 맞습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모도는 자연치유가 돼요. 자연치유가 돼. 그런데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감염 경로는 빨간집 모기입니다. 빨간집 모기. 그래서 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언제 하냐면 모기가 발생하기 전 봄에 3월에서 5월에 예방접종을 다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빨리 좀 따뜻해지죠. 그래서 모기 발생도 좀 빨리 되고, 그래서 좀 예방접종도 좀 많이 당겨졌습니다. 자, 감염된 개체를 격리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개체는 일단 감염이 되면 사산이나 유산돼서 태아에 있는 그 자돈들은 다 죽는, 그 태아들은 다 죽는 거고, 어미는 다시 이제 자연치유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생제 투여가 따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니은 디귿으로 된 1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돼지 질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열병이에요. 열병. 돼지 열병. 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 요즘 난리죠. 근데 그냥 돼지 열병이 아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 열병은 앞에 아프리카가 붙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거와는 좀 다른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 일단, 돼지 질병 중에 가장 출제율이 높았던 거, 돼지 열병. 바이러스성 질병. 일본뇌염도 바이러스성 질병. 돼지 열병은 주 증상이 열나는 거예요. 40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식욕이, 원기가 떨어지죠. 변비가 생겨요, 처음에. 변비가 생겨. 그러니까 속에서, 뭐, 확실한 표현을 좀 세게 하자면, 똥이 썩어요. 그 다음에 설사를 내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리고 피하출혈. 피하출혈.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 이런 거. 일본뇌염은 임신돈의 유산과 사산. 자, 그리고 돼지열병은 간염겹적 분비물 등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뇌염은 빨간집, 작은 빨간집 모기가 간염을 하고, 둘다 예방접종합니다. 돼지열병은 걸리는 것과 동시에 살처분합니다. 치료제 없습니다. 일본뇌염은 예방접종합니다. 걸리면 가만 놔두면 낫습니다. 자, 이건 1종, 돼지열병은 1종, 일본뇌염은 2종 가축 감염병입니다. 일본뇌염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자,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농업 기계를 분류하였을 때네요.
농업기계. 같은 범주에 속하는 농업기계로 오는 것은 농업기계를 여러 개로 분류를 하죠. 자, 일단 농업 동력기계. 농업의 작업기를 돌리는데 거기에 동력을 줄수 있는 농업 동력기계. 농작업기계, 실제로 땅을 판다거나 농작업을 실제로 하는 기계들. 농산 가공기계. 생산된 수확물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기계들. 농업용 중장비. 물론 농업용 중장비라고 해서 중장비가 아예 따로 있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포크레인도 농업에 쓰는 농업용 중장비, 로더도 농업용 중장비. 중장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장비는 농업에 쓰이면 다 농업용 중장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인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농업기계를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래와 같은 공공장터 게시판에 판매글을 등록을 했습니다. 제목, 농업기계를 판매합니다. 구입 문의는 이렇고, 사용기간은 3년이네요. 상태, 프레임, 기관, 유압기기가 있네요. 유압기기. 유압으로 해서 힘을 낼수 있는 유압기기. 선회 장치, 뭔가 돌아가는 장치 등 정상 작동하며 수리센터에서 점검을 마칩니다. 이 농업기계. 특히, 바퀴형으로 기동성이 좋아요. 바퀴형으로. 근데 바퀴는 다 달려있죠. 경운기도 달려있고, 관리기도 달려있고, 트랙터도 달려있고. 일단 콤바인은 아니겠네요. 콤바인은 무한계동형이니까. 중량이 5820kg에서 5850kg. 중량이 5톤입니다. 5톤. 5톤, 6톤. 그런데 트랙터가 5톤, 6톤이 안 나가죠. 5톤, 6톤. 5톤, 6톤 나갈 만한 게 뭐가 있어? 여기 보니까 또 버킷이 있네, 버킷. 바가지. 바가지 용량이 0.07부에서부터 0.027 세제곱미터 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바가지가 있고 선회를 하고 크기가 5톤인 농업기계 뭐겠어요?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농업용 중장비에 속하지. 중장비. 농업용 중장비, 로더, 농업용 중장비지. 스프링클러, 이건 물줄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관수회. 동력 경운기, 이건 농작업기계. 헤이 컨디셔너, 이거는 축산용 농업기계. 스피드 스프레이어, 이것도 농작업용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농약을 분무, 그러니까 뭔가 액체를 분무할 때 쓰는 그런 농업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농업용 중장비, 1번 로더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용 중장비, 산업용 중장비가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 주로 농작업에 사용되는 소형 중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도저. 흙 밀어내고 땅 고르는 데 사용하는 거 도저. 굴착기, 포크레인, 흙 굴착, 흙칠기, 흙 고르기, 도랑 파기 등의 역할을 하고요. 지게차, 화물의 화역, 그리고 운반 등을 하고. 로더, 흙 굴착 및 적재 또는 지면 고르기, 분뇨 수거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사례에서 가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학생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농약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지 답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자, 수행평가 질문 보겠습니다. 농약의 정의를 쓰죠. 자, 농약이란 농작물의 재배와 저장 중에 발생하는 잡초와 병해충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약재와 생장조절제 등을 총칭해요. 총칭, 약재, 실제로 농약, 생장 조절제 등까지 다 농약에 들어갑니다. 좀더 가면 비료도 농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 농약이 갖추어야 될 조건. 농약을 어디다 뿌려요? 작물에게 뿌리죠. 그 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잘 크기 위해서. 잘 크기 위해서. 근데 그 작물, 식물에서 작물로 분류하는 게, 식물과 작물의 차이점은 작물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르는 식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는 식물에 사용하는 농약의 조건은 일단 안전성이지, 안전성. 안전성. 안전성이고 그 농약이 내가 필요한 거기만 목적타를 정확히 날려야지 다른 영향을 줘서는 안 되죠. 자, 농약이 갖춰야 될 조건 보겠습니다. 일단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죠. 2차 오염이 없어야죠. 정확히 원하는 목적만 이루어야 되고,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저,

먹어야 되고 없어야 되죠. 품질이 일정하고 저장 중에 변질이 되지 않아야겠죠. 저장 중에 변질이 돼버리면 이게 사용을 얼만큼 해야 될지가 그때그때 달라져. 효력이 정확하고 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을 것. 그렇죠? 토양과 생물체 내에 축적되면 안 되겠죠. 축적되면은 최종 소비자. 누구예요? 최종. 최종 소비자. 사람이죠. 인간. 그러니까 축적되면 사람 몸에도 축적이 돼요. 축적된 작물을 먹고, 그 축적된 작물을 먹은 동물을 또 사람이 먹고. 그러니까 잔류성이 없어야죠. 적어야 되고. 농약에 대한 방제 대상. 잡초 및 해충의 저항성을 유발되지 않을까? 저항성. 그러니까 이 농약을 사용해서 얘, 이 잡초를 죽였는데, 이 잡초가 내성이 생겨버려서 더센 걸로 탈바꿈해버리고, 이제 그런 저항성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자, 조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죠. 작물에 대한 약해가 없어야죠. 작물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잡초를 죽여야 되는데 작물을 죽이면 안 되죠. 약해가 없어야죠. 이거 옳은 내용이고. 농약관리법 규정에 등록된 것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다른 약재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품질이 일정하고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1, 2, 3, 5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른 약재와 혼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용할 수 없다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전분의 구성 성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분의 구성 성분이네요. 전분의 구성 성분. 전분의 구성 성분은 우리가 두개 나와요. 수능 특강에 보면. 그죠? 호화와 노화를 설명할 때 전분의 구성 성분이 두개 나옵니다. 봅시다. 제목. 왜 경단만 굳지 않고 말랑할까요? 경단 떡입니다, 지금. 돌잔치 답례품으로 받은 작은 상자, 작은 떡 상자에는 백설기, 꿀떡, 경단 세 가지의 떡이 들어가 있네요. 식탁 위에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났죠. 열어보니 백설기랑 꿀떡이 딱딱해졌네. 전분의 노화가 발생된 거죠. 전분의 배타화가 발생이 된 거죠. 경단만은 여전히 말랑해요. 말랑해요. 왜 같은 떡인데 경단만 말랑했을까요? 떡이 백설기, 꿀떡, 경단이 있는데 꿀떡과 백설기는 그 다음날 보니까 떡이 딱딱해져서 노화가 돼 있어. 그에 비해서 경단은 아직도 말랑말랑해요. 자, 농촌 지도사가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 백설기와 꿀떡의 경우 가의 함량이 경단에 비해 많아서 딱딱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전분의 구조.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그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보통 아밀로펙틴이 대부분 찹쌀이나 맵쌀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으로 먹는 걸 맵쌀이라고 그러고, 떡할 때그 찰떡, 인절미 같은 거 만들 때가 찹쌀을 쓰죠. 근데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 맵쌀은 아밀로펙틴이 100%는 안 돼요. 80%. 그리고 아밀로스가 20%예요. 근데 그 20%의 아밀로스 때문에 노화 빨리 딱딱해집니다. 자, 아밀로스 포도당이 선형으로 괴롭혀서 6개, 8개의 포도당 단위로 한 번씩 회전하는 회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포도당이 선형 결합에 가지가 달린 형태로 아밀로스보다 분자량이 큽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구조가 다르게 생겼죠. 자,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예요. 그래서 노화가 좀 느려. 그에 비해서 맵쌀은 아밀로스가 20%가 들어가는데 이20% 때문에 찹쌀보다 노화가 빨리 옵니다. 자, 다시. 그럼 가에 들어갈 건 경단에 비해, 찹쌀에 비해서 많은 게

아밀로스, 아밀로스. 자, 아밀로스는 맵쌀의 20% 정도 함유되어 있죠.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찹쌀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라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찹쌀이 아니고 맵쌀이 돼야죠. 그래서 틀리네요. 그래서 틀리네요. 전분 구조는 포도당의 나선형 구조를 이룬 상태이다. 아밀로스는 나선형 구조를 이룬 상태이다.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분의 구성 성분에서 이게 노화와, 그러니까 전분의 호화와 노화를 설명하면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 또는 뭐 인절미를 했는데 얘가 딱딱해서 못 먹었다. 왜 얘가 딱딱해졌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지금까지 이제 전분에 관련된 문항이 좀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전분에 관련된 문제가 꽤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호화와 노화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문항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종자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종자가 발화할 때 떡잎과 씨젖을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했네요. 자, 실험 보고서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콩, 팥, 녹두, 옥수수, 종자가 각 5알씩, 그리고 고운 흙, 그리고 포트 4개.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실험 방법은 4개의 포트에 각각 고운 흙을 채워요. 포트 4개에다가. 그리고 관찰 방법을 보니까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작물별로 씨젖이나 떡잎이 땅 위로 나오는지를 가출해요. 씨젖이나 떡잎이 땅 위로 나오는지, 지상 발화하는지, 지하 발화하는지, 를 관찰해요. 실험 결과 떡잎이 지상으로 올라왔네. 지상 발화. 지상 발화. 자, 그러면 실험 결과 보니까 떡잎이 지상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떡잎이 지상 위로 올라오는 종자로 보는 것은 그런 문제네요. 자, 발화 형태 보죠. 발화 형태. 발화는 종자가 이제 휴먼을 타파하고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떡잎이 땅속에 있느냐 아니면 올라오느냐. 올라오는 지상발화. 지상발화. 올라오는 대표적인 게 콩과 그리고 밭과 소나무가 지상발화에 속합니다. 지상발화. 다음 지하발화. 떡잎이나 씨젖이 지하에 남아 생장점에 양분을 공급하는 게 지하발화입니다. 완두나 화분과, 화분과가 뭐죠? 볕과, 벽과, 벼, 뭐 옥수수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화분과가 지하발화입니다. 자, 지상발화와 지하발화. 자, 그러면 지상발화. 떡잎이 올라오는 지상발화는 뭐가 있죠? 자, 일단 콩과 맞나요? 맞고, 팥은 아니네요. 녹두 맞죠? 옥수수 화분과 아니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이 문제는 지상발화와 지하발화를 이게 여기가 뭐랄까요? 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보면서 아, 선생님 이제 어떻게 봤냐면 우리 그 콩나물하고 녹두나무, 숙주나물이잖아요. 그게 위에 이렇게 배가 올라오고 배추 위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찾으니까 좀 쉽게 찾긴 찾았습니다. 아시죠? 자, 17번의 정답. 지상발화에 해당하는 콩과 녹두,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친환경 방제 방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방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친환경 방제 방법은 경종적,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방제로만 한정한다.

아, 이 발문 지금 1회에서도 나왔고요. 이 발문이 2회에서도 나왔고 3회에서도 나오고 4회에서도 나오네요. 자, 뭐만 달라져요? 여기만 달라져. 여기만. 다음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다음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다음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만 달라져요. 수능도 마찬가지. 작년 수능 찾아보세요. 그리고 올해 보는 6월 모의고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발문이 많이 틀리지 않아요. 발문이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제시문만 좀 달라지고 여기에 사례 찾는 건데 여기서 사례 찾는 게 이것도 이제 쉽죠. 그래서 수능 수문제 중에 난이도가 저난이도인 문항에 들어가는 내용 요소예요. 친환경 방제. 우리 그 11강에 대한 내용이죠. 수능 특강 기준 11강 내용.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친환경 방제. 친환경 방제는 말 그대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방제를 하는 거예요. 환경을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농약,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해 버리면 그 성분이 땅에 있는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빗물이나 이런 게 휩쓸려서 녹아내려서 하천으로 가서 수생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걸 애초에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에 무리가 없는. 그러려면 친환경 방제에 사용하는 자재들은 다 친환경 자재에만 해요. 자, 친환경 방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네 가지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종적. 이걸 지금 사회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번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0번째까지 설명을 할것 같아요. 자, 일단 물리적 방법. 말 그대로 물리적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열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물리적 토양을 가열한다든지 해충을 유인, 유화 등이나 아니면 페로몬이나 이런 걸로 유인해서 잡아 죽인다든지 기계로 잡초를 잘라낸다든지 덫을 만들어서 해충을 잡는다든지 비닐 필름을 이용해서 아예 모독에 막는다든지 물리적으로 이게 물리적 방법입니다. 화학적 방법.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목초액, 나무 태울 때 나오는 그 액, 목초액, 그리고 제충국, 국화 일종이죠. 꽃잎에, 이 제충국 꽃에 피레트린이라는 살충 성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큰 동물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 자, 석회, 보르도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석회 보르도에 석회와 유황을 섞은 석회 유황 합제, 그리고 달걀의 노른자와 기름을 섞은 식용유와 달걀 난황을 섞은 난황유 등이 화학적 방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적 방법. 생물적 방제. 살아있는 생물.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미생물에서부터 큰 동물까지. 미생물, 농약, 천적, 곤충, 잡초, 석식, 동물. 하여튼 살아있는 걸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이 생물적 방제. 자, 그리고 경종적 방법, 재배적인 방법이죠. 그 질병에, 그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다든지, 또는 작부 체계를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동반 작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법은 정말 10강, 10, 수능 특강 11강을 안 듣고, 듣지 않고, 수능 완성만 10번 풀어보면, 10번 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식 볼게요. 세모세모구는 어울림센터에서 천적, 끝났네. 단어가 나왔다. 끝났어. 천적 활용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어요. 천적이 되려면 일단 살아있어야지. 그렇죠. 자, 이날 교육은 원예 작물 천적 투입 효과 증진 기술 보급. 이 기술보급 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농가에 사용, 적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제 홍

자, 세 번째, 포도의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 비가 못 오게 물리적으로 막았어. 그래서 이건 물리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의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에 진딧물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흰색 테이프를 설치해서 이것도 물리적 방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고추의 세균성 전문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르도액 화학적 방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생물적 방제 사례를 찾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반려견의 품종. 반려견 품종에 관련된 문항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한 3년? 3년, 4년? 그 정도 전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반려견이 주로 나왔냐면, 한국, 우리나라 토종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돗개, 삽살개, 뭐, 동경이, 이게 한 2년 정도 쭉 나오다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반려견이 아닌 외국산 반려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반려견이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연계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총, FCI로 이제 그룹별로 해서 10그룹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과서 두 종에 나와 있는 반려견과, 그리고 수능 특강에 보면 한국에 우리나라 반려견 5개 구분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종 반려견을 다 알고 수능 특강에 나오는 우리나라 토종 5개 거기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이 나와요. 누가 봐도 이거구나라고. 여기 답지 한번 볼까요? 시추. 어떻게 생긴지 대부분 알죠? 시추. 푸들. 어떻게 생긴지 알고. 퍼그. 몰티즈. 또는 말티즈라고도 하죠. 말티즈. 닥스훈트. 일반적인 견종들이 나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공공품종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의 품종의 원산지는 프랑스로. 가축의 품종 또는 반려견의 품종에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빠져요. 뭐가? 원산지가. 이유는 이 개는 체격이 크다. 이 개는 흰색이다. 이 개는 성질이 좋다. 나쁘다가 객관적이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객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정답 또는 제시문으로 주기에는, 그러니까 제시문이나 정답의 키워드로 쓰기에는 수능에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원산지는 딱딱딱 떨어지잖아. 딱딱딱. 한우가 미국 건가? 이건 확실히 아니잖아. 그렇죠? 자, 원산지는 프랑스입니다. 몸 높이에 따라 대형, 스탠다드, 중형, 미디엄, 소형, 미니어처, 초소형, 토이, 뭐 아무튼 그 정도로 구분해요. 그래서 분양할 강아지는 크림색의 3개월 된 수컷으로 종합 백신을 2차까지 맞았고, 중성화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단순히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아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객관적으로 개에 대한 이 반려견에 대한 힌트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리고 굳이 따져보자면 이 반려견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보통 진돗개 하면 한 중형견 정도, 3호에도 하면 대형견, 뭐 이렇게 닥스훈트 하면 좀 소형견 이렇게 딱 나는데, 이건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까지 골고루 다 했다는 얘기네요. 자, 이것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일단 원산지가 프랑스다. 시추는 중국 쪽.

0: 푸들이 프랑스어. 퍼그 영국, 몰티즈 이탈리아, 닥스훈트 독일. 일단 원산지만 알아도 충분히 알수 있죠. 푸들의 대형이 있나요? 스탠다드 푸들. 중형이 있나요? 미디엄 푸들. 소형이 있나요? 미니어처 푸들. 더 작은 거, 토이 푸들. 이렇게 나뉘죠. 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 품종 나오는 건 그렇게 한국의 반려견 5가지 외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 그 평가원에서나 아니면 그 우리 연합고사 이런 곳은 이제 올해는 아마 서울 것만 시행이 될 건데, 거기에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림도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림도.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잘 설명이 안 되면 그림을 집어넣으니까 그림은 뻔하죠. 삽살개 같은 그림. 눈이 잘안 보이는 눈앞에 긴 장모종. 이렇게 금방 알수 있도록. 뭐 동경이 같은 경우는 뭐 꼬리가 짧다든지 없다든지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19번 원산지 프랑스인 반려견 푸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해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른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학생 A는 영농 과제 실습으로 벼를 재배하였으나 처음 보는 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가해 해충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았네.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생김새만 가지고 이 해충을 잡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자, 가해 증상. 애벌레가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줄기와 이삭이 말라 죽습니다. 성충은 회백색의 나방이네. 나방. 그나마 힌트가 나방이에요. 암컷 성충의 몸 길이는 12mm, 날개는 22mm 정도입니다. 앞날개에 7개의 작은 검은 점이 있어요. 앞날개에 7개의 검은 작은 점. 알은 납작한 타원형으로 길이는 1mm 가량이며, 성충은 잎 표면에 알을 낳는데 부화까지 기간은 5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를 풀면서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건 이화명 나방이라는 해충이에요. 이화명 나방. 자, 1년에 두번 나타납니다. 둘 이자에다가 나타날 화, 그러니까 두번 나타난다 그래서 이화명 나방입니다. 자, 벼가 많은 곳에서 성장, 변태해서 벼의 잎이나 이삭을 통해 피해를 줍니다. 이삭 등에. 피해 증상으로는 1세대 이충은 어린 배의 입집이 한갈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시들어 고사합니다. 이 유충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2세대 이충은 출수기 직전에 이삭이 나오지 못하거나 백색의 쭉정이 이삭이 되어 벼 생산량을 감소시킵니다. 볏짚 또는 그루터기에서 유충으로 활동을 하는 해충입니다. 무슨 해충이라고요? 이화명나방. 이화명나방. 자, 이화명나방 1년에 2회 발생한다. 그래서 이화명나방입니다. 뿌리를 갉아먹고 피해를 준다. 날개가 있는데 논이잖아요. 뿌리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아니지, 지금. 뿌리가 아니지. 자, 벼의 구루터기나 볏짚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기역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화명 나방 다시 한번 보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결교재에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이화명 나방 둘 이에 될 화자, 나타날 화자. 그래서 1년에 두번 나타난다 그래서 이화성에서 이름이 유래가 됐습니다. 이화명 나방. 벼가 많은 곳에서 성장 변태하고 잎이나 벼의 잎이나 이삭 등에 피해를 줍니다. 뿌리 아닙니다. 뿌리 아닙니다. 피해 증상은 1세대 이충에 의해서 어린 볏짚, 어린 벼의 입집이 황결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시들어서 고사합니다. 2세대 이충은 출수기 직전 이삭이 나오지 못하거나 백색의 쭉정이가 나와서 벼 생산량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벼집이나 아니면 벼의 그루터기에서 유충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도 후반부 20번 문항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이번 사회에는 이제 이 문항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계 교재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내용 요소예요. 아셨죠? 자, 다음 시간 5회 우리 설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에 수능 특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해운학과 정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학만과 관련된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 물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항만 물류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 물류라는 건 물자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물자의 움직임, 이동. 그래서 물자의 이동, 보관 등을 통해 유통시간의 격차를 적절히 조정해서 물자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물류라고 얘기하고요. 자, 항만이라는 것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그 다음에 연결, 종결되는 곳으로 대상화물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라는 것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을 항만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항만 물류의 특성을 보면은, 자, 항만 물류는 공공시설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이러한 제약은 시설, 장소, 노동력 및 요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항만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또는 다양한 제약성이 있다. 자, 항만 물류의 특성 두 번째가 불규칙성인데요. 항만 물류라는 것은 국제경제의 상황에 따라 물동량이 불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국제경제가 또는 나라와 나라의 간의 무역이 활발할 때는 물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또는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불규칙성을 얘기를 하고요. 자, 항만 물류의 세 번째가 특성 중에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국제무역과 해상운송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물류 자체가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아니다. 즉, 다른 경제적인 또는 나라와 나라의 무역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항만 물류는 노동 집약성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역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항만이 미개발된 후진형 국가, 즉 하역 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아는 나라에서의 항만에서의 일은 많은 부분을 사람이 직접,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만이 미개발된 후진영 국가에서는 항만 하역 작업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항만 물류는의 특징 중 마지막인 게 비저장성인데요. 자, 항만이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은 제한되어 있어서 화물의 증감에 따라 적체나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자,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는 특성으로 서비스의 즉시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 항만의 공간적인 부분은 제약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도 제한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저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만 물류의 특성까지 알아봤고요. 자, 항만 물류 시스템을 보면, 자, 항만 물류라는 것은 외국 항만에서 항만으로 들어와서 국내 내륙 생산과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 가운데의 물류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항만 물류 시스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입출항 지원이죠. 그래서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항행 및 접 이안의 안전 관리 측면이 입출항 지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하역 이송, 항만 활동의 핵심이자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점인 선적과 양화가 이루어지는 게 항만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보관 측면에서 보면은요, 운송량 격차 해소를 위한 완충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항만에서 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사일로가 있죠. 사일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곡물 같은 것을 쌓아놓는, 수입되어 있는 곡물을 쌓아놓는 거대한 원형의 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각 지역의 소비지로 배송하는 내륙 수송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입출항 지원, 하역 이송 보관, 내륙 수송은 자, 원활한 항만 활동을 위해 선박, 화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하는 항만 정보에 의해서 각각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컨테이너와 복합 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화라고 얘기하죠. 컨테이너화의 진전으로, 발전으로 인한 복합 운송의 발전. 복합 운송은 두 개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걸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합 운송의 발전으로 해운 산업과 유관 산업 간의 경계 구분이 와해되면서 없어지면서 해운과 물류 분야의 융복합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 항공, 육상 브릿지를 통한 해운과 철도 운송 등의 다양한 운송 방식을 결합한 운송 서비스. 이게 우리가 복합 운송이라고 얘기하죠. 복합 운송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항만에서의 물류 연계 및 지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해상 운송만으로 운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중간 운송 과정을 단축하게 되어 전반적인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 되고 복합 운송이 됨으로써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입니다. 포트미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 포트미스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의 안전항에 관련된 항만 운영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포트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선박의 입출항 보고서 및 허가서 등 항만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 교환, EDI라고 얘기하죠.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해운 항만 물류용

보 시스템이다. 자, 이 해운항만 물류 시스템은 전국의 항만 및 선박 운항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합 물류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자, 통화 포트 및 주요 서비스 내용은요. 자,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 주체가 있겠죠. 항만을 이용하는 주체는 선사, 대리점이 있을 거고요. 운송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역사, 그 다음에 화주, 포워드 등. 그러니까 이러한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항만 물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신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포트미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항만 물류 주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에 항만별 주체별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사와 대리점은 선박 운항 신고, 그다음에 화물의 반출입 신고, 화물료 납부, 그다음에 시설 사용, 애선과 애도선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포트미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자, 화주와 포워드는 화물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위험물 반입 신고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항만 운영 정보와 통계를 이용할 수가 있다. 애도선사와 항만 운송사업자는 애도선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애도선을 지정할 수 있고 항만 운송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운송사는 화물 반출입 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선박 입출항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도 이 포트미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하역사와 터미널은 선박 운항 정보와 위험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반출입 및 도착 예정 시간을 조회할 수 있고, 관문 같은 경우에 관문 입출과의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유관기관과 CIQ 기관은 신속한 항만 운영 정보와 다양한 항만 정보 관리 및 통계 정비, 그 다음에 입출항 신고서와 선원 승객 명부까지도 이 포트미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만 주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한국물류정보통신이라고 하는 KLNET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 KLNET 한국물류정보통신은 해운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교환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정부 기관의 문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아톰스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아톰스와, 그 다음에 일반 부두 운영 정보, 지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톰스, 그 다음에 항만 물류 통합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 물류 정보 통신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네 가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해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선박 운항 및 물류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게 한국 물류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들이 시험에 한 문항씩 또는 보기 선택지나 답지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항해와 정보, 항해에 어떤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선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IB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브릿지 시스템, 인터그레이티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라는 거 우리가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에 여러 가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비행기 조종사처럼 한 자리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선교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현재 상태 및 타선의 동향, 위험물의 존재 등 모든 위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항해사를 중심으로 배치된 형태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선교 시스템

시스템의 효과를 보면은 소수 인원으로, 작은 인원으로 선박 운항이 가능하고, 당직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항해 속력의 제어가 가능하여 정시 운항이 가능하다. 자, 항로별 연료 소비량을 분석하고, 연료 소비량을 분석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고요. 자, 항해사의 조선술과 병합해서 활용되어 선박을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게 통합선교 시스템이다. 통합선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즉, 통합선교 시스템은 어떤 위험을 분석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자에게 알려주거나,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항해사의 조선술과 다른 여러 시스템을 합쳐서 결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하역 의장 시스템이라는 건, 자, 화물을 싣고 내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동안 적절한 선박의 보건력, 그다음에 트림, 그다음에 종강력, 행강력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은 화물의 재배치 작업, 그다음에 중량 초과 적재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즉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화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선적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고, 중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무거운 화물을 그 선박에 실을 때 안전하게 어느 부분에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자,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운영 비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데이터 입력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선박의 기관실의 주요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운전 상태를 관찰하는 시스템이 기관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자, 선박의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선박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 제어 관리 체계로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 자동화 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추진 제어 시스템. 추진 제어라는 건 기간의 제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선박 운항 중에 주기간의 제어와 운전 상황을 감시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주기간 제어 시스템,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 조타 제어 시스템,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 또는 조타 제어 시스템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선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타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게 조타 제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은 우리 선박의 아래쪽에 횡방향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 스크류가 달려 있어서 선박을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이고, 주로 선박을 이완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력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발전기 제어 시스템과 전력 관리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개별 기기 제어 시스템은 선박 시스템에서 각 기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다. 다양한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보일러 제어 시스템, 펌프 제어 시스템, 냉동기 제어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각종 선박에서 선박의 상황을 감시하고 그다음 위험성을 알려주는 게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인데, 선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해서 경보를 발생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관 성능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운항 조건에 맞게 기관의 출력과 회전수, 속도 등을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 기관 성능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관 자동화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 관리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정비 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효율성을 높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이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육상에서도 선박의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를 취합,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선사에서도 현재 선박의 어느 부분이 정비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선용품 중에 또는, 선박의 재고품 중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넘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통신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만 정보, 위치 정보, 선체 상태 정보, 화물 관련 정보, 기간 운전 상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자, 선박 내 창고에 남아있는 각종 선용품의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파악해서 최적의 상태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재고 관리 시스템이고요. 선박의 각종 기계와 주 기간에 대한 정비 기록을 유지하고 정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언제 어떤 기기를 정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비를 하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정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선박 내 입출항 서식 작성을 비롯한 부서별 작업 보고서, 항해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게 사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의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건, 자, 선박 운항의 자동화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운항의 경제성이겠죠. 선박 운항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선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운항 경제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자, 운항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고, 선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자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해양 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박 운항 자동화의 목적이다. 자, 선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은 중에 항행 지원 시스템은 넓은 해역에 걸친 기상, 해상 정보와 도착 해역의 혼잡 상황 등을 본선의 장비만으로는 알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항행을 도와주는 거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 자동 운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운항 시스템은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과 입출항 자동항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통합 운항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최적 항로 계획 시스템, 해상 기상 상태 감시 평가 시스템, 선체 상태 감시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자세 제어 시스템, 충돌 자초 예방 시스템. 그래서 최적의 항해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결론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항해를 할수 있게끔 위한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선박이 입항하고 출항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항해 시스템은 항행, 정박, 하역에 관한 항내 자동항해 시스템이 있고요. 자동 접 이안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박이 접안하고 이안하는데 기존에 많은 사람이 인력에 의해서 접안과 이안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화에 의해서 선박을 접안하고 이안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동 묘방 및 개선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 하역 시스템이 입출항 자동항해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내에서 자동 운항 시스템은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과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항내에서 최적의 항로를 설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설정하는 시스템. 그래서 GPS,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GPS와 전자에도, 그 다음에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의 선박 위치를 추정하는 장치로 항내 법규 준수, 그 다음에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해 가면서 안전 항로를 설정해 준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내에서 접안할 수 있게끔 또는 이 안에서 항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항내 자기유도 시스템은 항로 설정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기상과 해상을 고려해서 좌선의 운동 특성으로 타와 주기 회전수의 조작량, 그 다음에 시기를 결정한다. 타는 타의 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기 회전수는 엔진의 출력량을 얘기하겠죠. 출력량과 시기를 결정해주는 시스템이다. 자, 충돌과 좌초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자, 충돌 예방 시스템은, 자, 선박과 선박이 항 내에서 또는, 운항할 때, 대항에서 운항할 때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다른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타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 AIS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그래서 항해사에게 알파와 AIS 정보를 제공해요. 안전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알파라는 것은, 우리 레이더에서 알파 기능을 가진 레이더를 우리가 알파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알파 레이더의 기능은 본선과 타선 간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충돌할 것인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몇분 후에 충돌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충돌하지 않더라도 최근접점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알파 레이더라고 할수 있겠고요. AIS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데 우리 선박의 정보를 전파를 통해서 발사하게 되면 AIS 수신기가 있는 선박에 우리 정보를 받아서 우리 선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박도 AIS 기능이 있는 AIS 수신기가 있으면, 장비가 있으면, 우리 선박 주위에서 그 정보를 쏘는 선박의 모든 그 선박의 정보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좌초 예방 시스템은 소나는 우리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면 아래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소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소나 장치에 의한 해저 장애물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측정값을 레이더 영상이나 전자에도 영상에 표시해서 사전에 선박이 해저에 좌초되는, 그러한 장애물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좌초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접이한 시스템은 접이한은 선박과 접안과 이안은 선박의 속력이 극히 저속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선박을 붙이고 뗄 때는 이루어지므로 선박을 제어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고 선박의 위치와 속력에 저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할 때 가장 선장과 그 다음에 항해사들, 그 다음에 선박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선박을 조선하는 게 선박을 접이한할 때죠. 자,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자, 접이한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실전 문항, 열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항만 물류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항만 물류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미국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는 이날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3일간 중단됐던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자, 제시문에 보면 항만 노동자가 4만 5천 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

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자, 노조는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으나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정부의 조율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항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항만이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극도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항만 노동자들에 의해서 항만이 운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노동 집약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물동량의 불규칙성과 수요 발생의 수동성 모두 항만의 특징인데 제시문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항만 물류의 특성은 노동 집약성인 것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항만 물류 활동 가에 대한 학생의 발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과학고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그림과 같은 항만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표해 보라고 하였다. 자, 항만 물류 시스템은 요기 외국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박이 들어오는 거, 입항과 출항을 지원하는 시스템, 입출항 지원부터, 그 다음에 들어온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장치장까지 이송하고 하는 하역 이송 시스템,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하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옮기는 내륙 수송의 전 단계까지를 우리가 항만 물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하역 이송이죠. 하역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장치장까지 이동하는 거, 이송하는 거. 자,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양하합니다.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내리는 거, 양하하는 거는 하역 이송에 가에 해당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입항하는 선박에 도선사와 애인선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입출항 지원이죠. 입출항 지원. 입출항 지원에 해당된다. 수입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합니다. 이거는 보관 기능이 되겠죠. 보관 기능. 자, 4번. 항만을 통해 수입된 화물을 내륙 후 소비지로 배송합니다. 내륙 수송이죠. 내륙 수송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륙 수송에 해당된다. 자, 선원과 화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통관 등을 실시한다. 선원과 화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하고 통관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입출항 지원에도 해당이 되고 항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만 정보 활동에도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역과 이송에 해당되는 것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양하합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알수 있는 해운정보 시스템의 운영 효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해운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자료라고 했네요. 자, 다음 주 교육 자료를 미리 제공합니다. 전국의 항만 및 선박 운항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 사용자 교육 자료 최종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포트미스라는 걸알수 있겠죠. 포트미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미스는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죠.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다. 자, 전국 항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전자문서 EDI,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방문 없는 민원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이용한 주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이 포트미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트미스에 대한 운영 효과. 자, 선박에 필요한 선용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자, 선박에 필요한 선용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 재고관리 시스템이죠. 재고관리 시스템이다. 자,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선박의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여 하역비를 절감한다. 하역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하역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포트미스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효과는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각각의 주체가, 항만을 이용하는 주체가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글에서 사업가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지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간단한 작업은 자동화하여 직원들이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이 시스템은 주문 및 발주, 인보이스, 그 다음에 송장 등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주고받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표준화된 문서로 자동 교환되는 시스템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EDI라는 걸알수 있죠.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니 거래처로부터 받은 문서를 표준 형식으로 자동 변환시켜 주어 단순 획색 작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에 단순 반복 업무보다 더 높은 가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EDI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우리 아톰스는 뭐의 약자라고 했었죠?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의 약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GTOMS는 일반 부두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죠. 일반 부두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PRISM은 웹 기반의 해운 항만 물류 통합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로직스빌은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다음은 005 조타실에서의 인터뷰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선박의 조타실은 꼭 비행기 조종석 같아요. 아까 선생님 앞에 비행기 조종석처럼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IBS라고 얘기했었죠. 인터그레이트 브릿지 시스템, 통합 선교 시스템. 자, 각종 항해기가 항해사 중심으로 집중 배치된 시스템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선박 운항이 가능하고 GPS, 그다음에 전자헤더, 액티스, 알파레이더, 기상위성 팩시밀리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운항함으로 항해사의 당직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사는 통합선교 서비스, 지금 항해사가 얘기하는 것은 통합선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죠. IBS. 통합선교 서비스, 통합선교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소수인원으로 선박을 먼 바다까지 항해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 땡땡호는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대양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은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하니까 선장이 대답해 준 거죠. 자, 5번 문항, 5번 문항. 자, 이 인터뷰에서 항해사가 설명하고 있는 시스템은 뭡니까? 통합선교 시스템이죠. 통합선교 시스템. IBS입니다. IBS. Integrated Bridge System, IBS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인터뷰에서 가에 들어갈 선장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가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우리 최적 자동 항해 시스템은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최적 자동 항해 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걸 찾는 거죠.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은 타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충돌을 예방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선박의 화물을 하역할 때 복원력, 트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하역 자동화 시스템이죠. 하역 자동화 시스템. 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항로, 속도, 연료 소비, 각종 선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각종 기계 및 주기간의 정비 사항을 입력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비를 하도록 관리합니다. 뭡니까? 정비 관리 시스템이죠. 정비 관리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그래서 최적 자동화 항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A씨가 제공하는 선박 자동화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큰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계약을 맺은 건가요? 하니까. 자, 감사합니다. 땡땡 중공업이 건조 중인 선박의 선수 및 선수, 선박의 앞쪽이죠. 그다음에 선미 하부에 장착되는 보조 추진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선박의 선수와 선미 하부에 있는 보조 추진기, 스러스터죠, 스러스터.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선수와 선미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횡방향으로. 그래서 이쪽 안에 프로필러가 있어서 물을 양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횡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고, 저반과 이안에 이안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선수와 선미 하부에도 추진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선박이 부대에 접이안할 때는 정밀한 조향이 필요한데, 이때 추진기보다 작은 용량으로 선박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선박을 횡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선수 선미 하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뭐라고 하느냐? 스러스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황에서 할수 있는 선박 운항 관련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A 학생은 형이 항해사로 근무하는 선박을 방문했다. 조타실을 견학하던 중 흥미로운 선박 운항 관련 장치가 있어 형에게 이 장치에 대해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은 제품 안내서를 보여주었다. 자, 장치 개요, 선명, 선박의 이름이죠. 선종, 어떤 선종은 이 선박이 뭐 원유 운반선이냐 또는 여객선이냐 어선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 정보 등의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감지 및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자, 솔라스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화물선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과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에 장착하도록 요구됩니다. 자, 선명과 선종, 위치 등을 알수 있고 모든 이러한 선박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선박 자동화 식별 장치인 AIS입니다. AIS.

그래서 선박, 자동화, 식별 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utomatic Identification 시스템의 약자죠. 그래서 8번은 AIS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AIS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AI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지라든지 선박의 타선박의 침노, 속력, 위치 등을 우리 선박에서 자동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주변 선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 맞는 얘기고요. 음파에 의해 수중 목표 방위와 거리를 알수 있다. 이건 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이더에 나타나는 여러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분석한다. 알파 레이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대한 내용은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기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선박 자동화 시스템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능 상의가 끝나고 드디어 내일 입항인데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아 신경 쓸 것이 많다. 선장님, 다음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한 선용품이 있는지 수량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자, 선박에 부족한 선용품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재고 관리 시스템이고요. 기관장님은 입항 후 보수해야 할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정비 내역을 확인하여 점검 시기가 다가오는 기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자, 기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비 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비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재고 관리 시스템과 정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해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니은, 리을,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A군이 추가로 구매한 장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선박 제어 시스템의 활용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군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게임기로 자동차 게임을 즐기기 위해 추가로 핸들 장치를 구매하였다. 자, A군은 핸들을 돌려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주변 자동차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조종하는 것이 스릴 넘치고 재밌었다. 자, 자동차의 핸들과 관련돼서 선박은 뭐가 있습니까? 선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타 제어 장치가 있죠. 조타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답지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발전기를 제어하여 선박에 전원을 공급한다. 발전기 제어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간을 제어하여 선박의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여기와 관련된 것은 주기간 제어 시스템입니다. 주기간 제어 시스템이고. 자, 펌프를 제어하여 선박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한다. 여기는 펌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펌프 제어 시스템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조타 장치를 제어하여 선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조타 제어 시스템이죠. 4번이 조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정해서 장애물을 피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거, 선박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거 조타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이 조타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스러스터. 아까 스러스터 설명을 했었죠. 스러스터를 제어하여 선박을 좌우로 평행 이동시킨다. 선박을 횡방향으로 좌반과 이완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죠.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10번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3단원, 우리 교과서 3단원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실전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4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해양 레저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1: 그대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있나요? 시작을 해볼 텐데, 아, 오케이. 지금 저희가 수많은 도용들을 같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들이 이 강의를 보는 순간이 몇 월쯤 됐을까요? 그 해의 학력평가 전이려나 후려나, 만약에 이제 뭐 6월이라는 중요한 학력평가 전이다 혹은 뭐 9 전이다 할 때 6 또는 이제 뭐 9 아니면 뭐 수능이든 당연히 꼭 도용의 문제를 맞춰주시고, 6월 학력평가 봤는데 아 뭐 뭔가 감은 오는데 놓쳐서 못 풀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후기라대 반성문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위로와 화이팅을 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반성문 적고 가세요. 하지만 당연히 마치고 오셔야겠죠?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내접해 있고 주어진 길이 갖다 적읍시다. 5, 3루트 5. 그리고 여기가 7일 때 지금 각 두 개가 같고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네요.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저희는 어떠한 각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그쵸? 이 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가 같다고 했으니 이 BC에 대한 그 3분의 길이와 CD에 대한 3분의 길이도 이렇게 같겠지. 왜요? 사인 법칙만 생각해도 그렇지. 같은 원을 내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R은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어떠한 그 마주보는 길이가 되는 건데 지금 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X의 길이도 같다라고 제가 자연스럽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어받아 볼게요. 왜냐면 변 3개 같다 이렇게 다 등장을 했잖아. 왼쪽 삼각형에서 X제곱은 5의 제곱, 3루트 5에 제곱하면 9, 5, 45 마이너스 2배에 저 둘 곱해주시면 30루트 5 완전 계산 점핑. 그리고 코사인 이 친구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줄게요.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럼 좀 정리하게 되면 70에다가 마이너스 36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지. 그럼 너무 연립하고 싶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을 3루트 제곱하니까 9, 45, 7, 7에 49, 빼기 2배의 타타 곱해주면 42루트 5에다가 역시나 같은 각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주시면 94에다가 마이너스 42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진 이 줄과 이 줄에 대한 값이 각각 x제곱으로 같으니 우리는 이 둘을 같다라고 두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맞죠? 그럼 같다라고 주고 한쪽으로 싹 넘겨주시면 코사인 넘기면 12루트 5 코사인 세타, 그리고 70 넘겨오시면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우리

나눠주면 루트 5분의 2인가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좋아요. 그러면 루트 5분의 2라는 코사인 값이 나왔으니 사실은 우리는 x값까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여기다 넣어주지 뭐.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70 마이너스 30 루트 5에다가 코사인 값 루트 5분의 2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타타 60 빼주는 거니까 10이 x되고 따라서 x는 루트 10이라는 그 값까지 데려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하이 루트 10이 되어지는 거고 이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 나오고 즉 사인 값도 나왔으니 우리는 사인 법칙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겠다. 일단 코사인이 이러니 사인 값은요 루트 5분의 1이겠죠. 차차차 구해주시고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저 반지름의 두 배는 사인 값에다가 루트 5분의 1에다가 지금의 마주보는 루트 10 해주는 거니까 루트 50이네요. 그러면 5루트 2가 되는 거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루트 2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보이는 대로 코사인.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사인으로 타타 이어받아 줬습니다. 가보자. 6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 그림. AC는 6이래요. 어머나. 아주 새하얘. 아주 새하얗다. 자, 한번 치워보자. 어디가 6이랬지? AC가 6이래요. 요렇게. 자, 천천히 쌓아보자. 이럴 때 AC와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하자. 여기가 이제 4K이고, 여기가 3K.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위에 점, 각이 갖다 주어져 있을 테고, 지금 여기, 사인, DA. 그리고 사인, EDA. 에 대한 B가 지금 1대3이다. 그럴 때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요. 삼각형 BCD에 대한 그 외접원의 넓이를 묻고 있고 A의 길이가 루트 5이다. A에 대한 길이가 여기가 루트 5이다. 오케이. 다 잡았어. 간다. 자. 일단 각을 어디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DA 여기네. 그 각이랑 EDA.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알파벳을 이렇게 읽을 때 어렵죠? 저만 헷갈려요? 여러분 해봐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꽤나 헷갈리답니다. EDA 여기야. 그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이 1대3이래.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대3이라니까? 그치? 그러면 마주변에 보는 길이가 지금 여기잖아요. 하이. 결국 D 2대 A 여기 길이가 1대3이 된다라는 거라 이 D2의 길이는 3분의 루트 5라는 거지. 3으로 나눠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아래에 넓적한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안의 넓이니까 뭐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할 테고 즉 이제 사인을 뭔가 사용해 주러 가야 되는 건데 그쵸? 와,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두 변의 길이는 있고 4K 즉 뭔가 K를 또한 이제 찾으러 가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거는 이 b밖에 없단 말이지. 아, 여러분, 이거 어때요? 지금 이 ADE 있지?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 각을. 그렇게 되면 이 남은 이 각도, 즉 CDB 있죠? 여기 각 저쪽으로 데려올까? BDC. 이 길이는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치?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머의 세타는 같잖아. 즉 우리가 지금
이 각에 대한 사인값의 비율이 3대 1이었는데 결국은 이각과 이각에 대한 그 비율도 지금 3대 1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3대 1이라며 그 사인값이. 근데 같은 사인값을 가지니까 결국은 3대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마주보는 변이 어디예요? 각각 이쪽과 이쪽이거든. 여기에 대한 비율도 지금 3대 1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2가 된다라는 거죠? 3K가 2가 되어서 K는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살짝 쿵 넣어주시면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죠. 이 길이는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 이렇게 새 변의 길이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저 코사인. 여기 저 친구 이제 구하러 갈수 있다라는 거지. 코사인 법칙 써줄게요. 코사인. 누구? 알파라고 할까? 아예 그냥 각 쓰자. DAE. DAE에 대한 값은요, 위에 작은 이 삼각형에서 생각해 주게 되면 두 배의 양쪽에 대한 변의 길이 곱해 주시면 3분의 8이랑 루트 5 있네요. 그리고 각각 제곱해서 더해 주시면 9분의 64에다가 5에다가 빼기 아래 이 부분은 3분의 루트 5였거든. 그러면 루트 5 곱해서, 자, 이제 제곱해서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일단 코사인 값이 나오겠네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3분의 16 루트 5에다가 위에는요, 9분의 여기 5가 9분의 95, 45가 되어지는 거니까 9분의 104가 되겠네. 이렇게 쭉쭉. 그러면 여기 3으로 나눠지고 저 위는 4로 나눌까요? 그러면 26에다가 4, 아, 이거 16으로 나눌 걸. 자, 그렇게 되면 12분의 12 루트 5분의 26이 된다라는 거고, 한번더 나눠지네요. 여기 6 루트 5에다가 13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지. 좋아요. 한번더 정리할까요? 그러면 30에다가 13 루트 5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 코사인에 대한 값이. 그러면 지금 이 각은 사실 아래쪽에 있는 저 코사인 DBC. 여러분, 쳐다봐. DBC. 그 각과 이제 주어진 게 조건에서 같으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인 만들게요. 그러면 필요한 이 각에 대한 사인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1 루트 에다가 1 마이너스 이 친구의 제곱인 거지? 굉장하다. 169에다가 5 곱해. 그러면 3 800 845 845가 되어지는 거라. 여기 루트 900에다가요 55 들어가네요. 즉 30분의 루트 55예요. 참, 이게 지금 사인 값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으로 탁 받아주면서 아래 큰 넓적한 삼각형에서 그 외접원이 있다면 두 배는 사인에다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누구예요? 이 친구랑 마주보는 이 친구는 여기죠. 3K. 3K. 2였죠, 여기. 2였으니까 2딱 데려오시면 결국은 이 반지름에 대한 길이는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55분의 30입니다. 해서 지금 넓이 구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해주시면 55분의 900 파이니까요. 55로 나눠서, 아니 11로 나눠서, 5로 나눠서 11분의 180 파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 계산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인 법칙을 이용했구나라는 이 마지막 결과는 보이는 거고, 중간에 저 길이들이 궁금하니까 코사인으로 이제 시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저희 지나가 볼게요. 6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다리 문제야. 왜냐면 말이야. 그림 보면, 아우, 대단해. 새하얘. 자, 대단한데. 야, 여러분들. 어디 한번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고민하고 한번 해보세요. 안 풀려요.

0: 좀더 투자해봐. 아유, 너무 많이 투자했다 싶을 정도로 한번 투자해보고, 안 됐으면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수능 14번이었거든요. 자, 일단 필요한 길이랑 다 옮겨 적어 볼게요. 지금 AB, DC가 3, 4예요. 자꾸 이전이랑 가지? 3, 여기가 3, BC가 4. 찬. 그러면 직각이니까 너무나 이 AC 5 일단 적어주고 싶고, 그때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D가 있대. 여기 D가 있대. 아, 2대1. 그러면 아이 반지름의 길이가 2구나. 이렇게. 괜찮죠? 반지름의 길을 알려준 거고. 아, 그러면 또 일단 적고 싶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3이겠네. 더해서 5였으니까. 그치?
1: 보여?
0: 보여, 보여. 자, 그 다음. 우리 CG가 2루트 6이래요. 갈게. CG가 여기가 이제 2루트 6이래. 그리고 원 위에 점 H가 이렇게 각이 같대. 표시가 돼 있겠지? 어, 좋아. 이 각이 같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선분 GH의 길이야. 갈게요. GH의 길이. 야. 야, 좋아. 자, 이제 구하러 가보자. 어떻게 해볼까? 자, 제가 알수 있는 거는 일단 이 각도, 이 각도가 같은데 그 각을 세타라고 줘볼게. 그럼 여기도 이제 보여? 세타일 거야. 그치?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5분의 3이고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는 거를 적어두면 좋겠죠. 그치? 그리고 어디를 이용하면 좋을까? 자, A는 반지름이니까 2죠. 근데 제가 만약에 G에서 A 이렇게 탁 이어주면 여기도 2네. 이렇게. 얘왜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삼각형 C, G, A. 그대더라. 이렇게.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거든. 그렇다라는 거는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내가 쓸수 있다라는 거잖아.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어느 각을 정리해 볼까요? 이 각을 알파라고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 알파, 에 대해 코사인 법칙 사용해 주시면 우리 두 배의 삼각형 CGA에서의 그 양쪽 5입니다. 2루트 6이랑 5야. 그럼 두 배의 5랑 2루트 6 곱하면 10루트 6이야. 이렇게. 아, 그래 헷갈리겠다. 자, 다 적고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곱해준다라는 거고, 각각 제곱하시면 4, 6에 24, 25에다가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의를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계산하게 되면, 이쪽은 20 루트 6, 그리고 위에는 이제 45가 되어서 약분하면요, 저기 4 루트 6에다가 이렇게가 나옵니다. 좀더 정리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값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지금 코사인에 대한 그 정보를 꺼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것을 내다보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 길이라고. 근데 이 정보가 나왔어. 그치? 그러면, 어? 짝꿍? 그러면 하나의 짝꿍만 더 있으면 뭐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사인 법칙. 짝꿍 보니까, 어, 이 변의 길이 있잖아. 그러면 이 각을 뭔가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괜찮아? 근데 이 각을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이 각이랑, 그대들아,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줬을 때, 이쪽 각이랑 더하면 180도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의 각을 뭔가 하나 꺼내오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이 각을 이제 뭔가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삼각형으로 쪼여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요. 그리고 2루트 6이랑 3을 알아. 그럼 이 길이, G2에 대한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또한번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사용할게요. 어느 삼각형에 사용하겠다고? 지금 삼각형 CGE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제가 이 G, 2에 대한 길이를 x라고 두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x의 제곱은, 여기가 이제 x, x에 대한 제곱은 4, 6에 24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두 배의 급진모두를 곱해주시고, 아,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요기죠, 요기죠? 4 루트 6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33에다가요, 나누자. 하이, 이렇게 없애주시고, 이렇게 없애주시면, 마이너스 27. 따라서 지금 6이라는 게 x제곱이라, 저 g2에 대한 그 값이 루트 6이 나온다라는 거지.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루트 6. 루트 6. 이렇게. 3, 루트 6, 2루트 6. 또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 다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칠해놓은 이 각도, 베타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봐봐. 이 루트 6과 2루트 6. 1대 2죠. 1대 2.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한 그 사인 값도 1대 2가 된다라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그 사인 법칙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알파에 대한 사인 값부터 계산해 줄게. 그럼 여기가 4 루트 6에다가 위에 분자 구할게요. 16에다 6 곱하시면요. 우리 96에다가 81 빼서 그러면 루트 15. 제곱 더하시면 1이 되거든. 그러면 이 친구 좀더 정리할게. 그러면 4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는데 여기 8분의 루트 10. 이라는 지금 사인 알파 값이 나온다고. 그런데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사인 알파 때 제가 지금 저쓴 각인 사인 베타는 마주 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로 1대 2를 갖는다고요. 따라서 지금 사인 베타는 말이야 두 배한 4분의 루트 10이 나온다라는 거고, 제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저 위쪽에 뾰족한 각 있죠? 각 C, H, G 말이야. 이 친구는 베타랑 더해서 파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지금 사인 값은 결국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대로 오겠죠? 4분의 루트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하려는 거는 지금 GH 마지막에 사인 법칙 한번더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CGH를 바라볼게요. 이때 사인 세타 대 구하려고 하는 GH 에 대한 값은 다른 짝꿍인 이 친구죠? 사인 각 CHG에다가 마주 보는 2루트 6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대들 잘 따라오시고,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이 길이는 여기 4분의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루트 10 들어가는 거라 찻 계산할까요? 루트 10에 8 루트 6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는 지금 5분의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라 5 루트 48에 32 루트 6. 그러면 50에다가 여기 60 들어가니까 2 빼서 64에다가 4로 나눠주시면 15. 이렇게. 50분의 64 루트 15라는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아, 한번 더. 2로 보기에 맞춰야죠. 2로 덜 나눴네요. 나눠주시면 이렇게. 최종 이제 GH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길었어요. 길었어. 이제 코사인 법칙도 두 번이나 사용했고 사인 법칙도 두 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주어진 걸로 출발을 하면서 도달할 거 사인 바라보시고 가는 방법 다시 정리해 보세요. 알겠지? 흐름이 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재생시켜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으로 또 이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3, 2라는 길이를 가지고 3, 2라는 길이를 가지고 또 이제 코사인 지금 BAC에 대한 값이 8분의 7 이래요. 그쵸? 그럴 때 지금 MD에 대한 길이를 구하여라. 착! 여기에 대한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네. 지금 주어진 각은요, BAC 2에 대한 코사인 값을 주었습니다. 오케이. 변두 개의 길이 나왔고, 각 하나 나왔으니, 일단 우리는 이 AC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 X라고 탑 두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아래 큰 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타라고 줄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즉, 8분의 7이라는 값을 우리 공식 그대로 데려와 주시면 2에 3 곱하고 x 곱하고 9 되고 x 제곱 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빼주시고. 그쵸? 그러면 타타, 우리 정리해 주시면 21x는 이쪽 정리하면 4x제곱에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시 천천히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20은 0이 되는데, 어디 보자. 4, 1, 이게 5, 4.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어가지고, 4x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 x의 길이가 지금 4랑 4분의 5. 가 가능한데 지금 주어진 게 x가 범위가 있겠죠? 그림에서도 딱 4라는 게 보이긴 하는데 AC의 길이가 3 이상이다. 아니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4가 된다라는 걸로 바로 데려와 주시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절반 절반 나누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이 길이가 각각 2와 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구해야 될 것은 MD에 대한 길이인데, 어떻게 해볼까요? 그대들. 이럴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많이 쓰여요. 제가 CD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M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나비 모양, 나비네타의 모양이 보여요? 내손 따라가 봐. 차차차, 따단. 나비네타의 모양 보이죠? 그러면 이 M에 대해서 이 마주보는 각 같고, 그리고 원주와 같으니까 결국 이쪽도 세타라는 각 되고, 그러면 삼각형 이 위쪽에 MCD와 아래쪽에 A, B, 아니지, M으로 붙였어야죠. 아래도 MBA. 이들은 서로 이렇게 닮음일 거거든. 그를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떠한 변을 좀더 구해서 이제 비율, 닮음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길이를 찾으러 갈게요. 이 길이. 구할 수 있거든. 왜냐면 각 나와 있고 변의 길이 나왔으니까 y라고 해줄까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y제곱은 이라고 이제 등장시키고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2, 3 곱해주시고, 코사인 세타인데, 제가 위에서 8분의 7이라고 줬으니까 딱 집어넣어 주시면,

13에다가요, 여기가 2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지,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어서 y라는 값은 루트 2분의 5가 되어요. 여기는 루트 2분의 5가 됩니다. 좋아. 이 값을 찾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 닮음이 삼각형 이용해서 닮음비 이용하겠다고 했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하면 되겠어? 이 길이와 루트 2루트 5대 이 길이. 2는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3대? 아니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친구네요. 아, 여기 MD의 길이죠? MD랑 이제 짝짝꿍 되는 친구는 여기죠, 여기. 2. 2대 MD.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MD에 대한 선분의 길이는 우리 4를 루트 2분의 루트로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 5, 루트 2 이렇게 곱해주시면 5분의 4루트씩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서 이렇게 나비 모양을 그렸는데 그래서 닮음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이따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닮음비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변의 길이를 또 이제 많이 사용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처럼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볼수 있고. 자, 넘어가 볼게요. 7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각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루트 10이래. 오케이. 여기가 루트 10, 루트 10, 찬?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럴 때 넓이를 비율을 3배의 이 친구가 4배의 이 친구와 같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AB에 대한 길이인데 BC의 길이가 2루트래요. 오케이, 간다. BC의 길이가 2루트래요. 좋아, 좋아, 좋아. 자, 넓이가 S1, S2. 즉, 이 친구들의 B는 4대 3이라는 거야. S1이 더 커서. 그치? 4대 3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어떠한 삼각형의 그 넓이 공식은 2분의 1에 어떠한 각에 대한 사인값 곱해주시고, 제가 일단 그냥 이렇게 쓸게. 그리고 그 각을 만드는 두 변의 길이를 이렇게 곱해줬잖아. 그런데 이 왼쪽에 S1 만드는 삼각형이랑 S2 만드는 삼각형 봐봐요. 그러면 이각두 개, 하나는 이쪽이랑 하나는 이 각도에 대해서 만드는 그 변의 곱은 루트 10, 루트 10으로 같지. 그럼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사인 세타의 값에 대한 비가 지금 4대 3이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제가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S2고. 이럴 때 지금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에 대한 비가 결국은 지금 4대 3이 되는구나로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또이 이루토라는 이 크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데 여기서는 이제 살짝쿵 수에 대한 감각이에요. 제곱하면 10이죠. 제곱하면 10이에요. 더하면 20이야. 이거 제곱하면 20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사실 발견해 줘야 되는데 힌트는 그림이에요. 우리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바라본다고 아, 직각이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정보? 아, 이 숫자 사용해야 되는데 어? 혹시나? 라고 머리 빠르게 계산 딱 해보면 직각. 이 삼각형이 나와서 다시 말하면 이 각도가 지금 2분의 8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각도가. 괜찮니? 이럴 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각은 2파이에서 2분의 파이 뺀 거니까 2분의 3파이예요. 찬? 이렇게. 그런데 베타는 그러면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는 뺑값이잖아. 그치?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건지 보이죠? 엮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지금 베타, 즉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은 우리가 각변환 시켜주면 이쪽은 코사인 알파가 되어지고 우리 얼사탄고 아 오랜만이야 얼사탄에서 예각 빼주니까 제3사분면 즉 마이너스가 오게 되면서 이 친구 마코 알파가 되면서 여기다 적어줄까? 그럼 사인 알파 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지금 4대 3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에 대한 비가 나왔어? 아유 과거를 거슬러 봐. 우리 이거 관계식으로 많이 풀었잖아요. 이 제곱 제곱 더한 게 1이 된다라는 거 사용한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4K이고 이쪽이 3K라고 해줘볼게. 그러면 제곱하면 16K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9K제곱 즉 25K제곱이 지금 더해서 1이 된다라는 거니까 K는 5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사인 알파는 4배하니까 5분의 4. 그지?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해서 마이너스 5분의 3 딱 이러면 B도 맞고 딱 관계신도 맞는 이러한 식이 나온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저 AB 성분에 대한 길이입니다. 그치? 저 길이는 그러면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갑니다. GAB에 대한 제곱은요. 양쪽에 대한 루트 10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빼기 2에다가 루트 10 루트 10 곱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그 알파값 즉 마이너스 5분의 3 데려와서 곱해줄게요. 나 플러스 플러스 만들게. 그러면 20에다가요. 여기 계산해주시면 12네요. 그래서 32가 들어가는 거고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의 값은 루트 32 즉 4 루트 2다. 4 루트 2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 2분의 파이라는 걸 찾으면서 더했을 때 이렇게 2분의 3파이라는 것까지 이제 이어가야 다음의 방향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문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7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번에는 기니디 문제네요. AB가 5고 BC가 4예요. 그리고 코사인 ABC에 대한 값이 8분의 1이래요. 오케이. 자, 5, 4. 오, 적혀져 있다니. 아, 아쉬워. 하나라도 외워서 늘 옮겨줬고 있는데. 좋아. 그럴 때 각들이 갖고 또 가져올 정보는 없어. 좋아. 가볼게.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AC의 길이가 6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이 길이가 6인가요? 라는 거를 묻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이 ABC에 대한 각이 그에 대한 이렇게 전체 각 B에 대한 그 코사인 값이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네요. 그쵸? 기억을. 기억에서 코사인 법칙 바로 이용해 볼게요. 우리 AC에 대한 길이를 제가 X라고 두고 한번 진행을 할게요. 그럼 X제곱은 양쪽 5와 4 제곱해서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2배의 5, 4, 20 그리고 마주보는 코사인 8분의 1 이렇게 데려오는 거지. 41에 마이너스 여기 5 그러면 36 해서 X는 6이다. 아! 그 보기에 답이 맞다. 그러면 기억은 일단 동그라미 따내는 거고 니은 보러 가자. A2와 A2라고 읽는 거 대박이죠. EA와 EC에 대한 길이가 같느냐.

EA와 여기의 길이가 같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두 친구 길이 묻고 있는데, 힌트.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왜냐면, 외접하는 변이, 아니, 원이 있고, 그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딱 길이가 나왔으니, 각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면 어때? 니은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이 작은 하나의 각을 각각 알파라고 두고 이렇게 보여요. 다시 알파 알파 이렇게 두고 이 작은 각, 이큰 각들은 베타 베타라고 둘게요. 이렇게 베타 베타. 그러면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A, C, E에 대한 이 각도 베타. 이쪽이랑 이제 같다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쪽 베타랑 같은 게 뾰족 닿는 게 뾰족 닿으니까 이쪽도 베타.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같은 외접안을 갖고 그러면 그 ER에 대한 값은 같고 우리가 사인 베타 분의 이 변의 길이 그리고 이 친구랑 마주보네. 사인 베타. 이 각이 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둘에 대한 변의 길이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같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귿으로 갈 텐데, 디귿은 AD의 길이가 8분의 31이냐, AD, 아, ED의 길이는, ED의 길이는 여기네요. 이 친구가 지금 8분의 31이라는 값을 갖니라고 묻고 있는 건데, 저 친구 어떻게 끌어내 볼까요? 일단 이 D가 중점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으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각을 좀더 이제 등장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이 각이 보이네요. 여기 각도. 왜냐, 이 삼각형 ADB에 대해서 A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여기 외곽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각이 들어갈 테고 괜찮니? 그렇게 되면 오! 이 각도는 이 AD에 대한 각도가 알파 하나 베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라며. 즉, 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DE에 대한 그 선분의 길이도 결국 양쪽에 대한 그 길이와 같겠구나. 따라서 이 길이든 이 길이든 그 길이를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그쪽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또 이렇게 쳐다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 X의 6이라는 길이도 있었는데, 그럼 이쪽을 쳐다보면 어때요? 제가 각 A, E, C에 대한 그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에서 반대편에 있는 이 각도, 즉각 A, B, C죠? ABC를 뺀그 각의 크기거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 마이너스 8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바로 디귿에서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저, 여기, 이 EC에 대한 길이를 제가 A라고 둘게요. A, A. 이렇게 두고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즉 8분의 1에 대한 값은 두 배의 A 곱해 주시고, A제곱에다가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6에 대한 제곱이죠? 36. 빼주시면 이제 구해지겠네. 좋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위쪽을 우리 2A제곱분의 2A제곱 마이너스 36인 거니까, 자, A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이쪽이랑 이제 방정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4 곱해주셔서 마이너스 14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넘겨와서 9a 제곱은 144가 되어지면서 a 제곱은 9분의 144라. a의 길이는 3분의 12라는 지금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저 3분의 80, 8분의 31이니? 라는 것은 틀리고 지금 4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는 결국 a에 대한 값이랑 같으니까 따라서 틀리다 해서 기역 니은 이 답이 되겠네요.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다 그림과 같이 그림 그림. 지금 저러한 또한 정보가 있는데 바로 가볼까? 길이가 3과 루트 13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AD와 CD, 지금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를 곱하니 9라고 해요. 적어둘까요? AD와 CD를 곱했더니 9가 된대요.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라 하고, 여기를 S1, 여기를 S2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저 S2가 6분의 5의 S1이라고 할때 묻고 있는 것은 사인 각 AD10분의 R에 대한 그 값을 묻고 있어요. 좋아, 한번 가볼게요. 우리 그러면 바로 일단 보이는 게이 AC에 대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쵸? 코사인 법칙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사용해 주시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와야겠지? 코사인 60도인 거니까 2분의 1을 공식 사용해 주시면 2에 3에 x 곱해 주시고요. 9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3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3x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 x제곱, 차차, 2차, 정리해 주시면, 우리 x 플러스 1은 0이라, x는 양수 값인 4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4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그렇게 되면, 지금 S1이라는 그 넓이 값을 2분의 1에다가, 이 각에 대해서 양쪽, 즉 3과 4 곱해주시면 12,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6에다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 3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럴 때 우리 지금 S2는 그에 대한 값에다가 6분의 5배래. 그렇다니까 우리는 2분의 5 루트 3 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때 한번더 우리 사인 법칙 이어 받아주시면 2분의 1에다가요. 저 양쪽 딱 만들고 있는 AD와 주어진 길이 사용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각도 어디겠습니까? 이 길이 곱해주니까 끼인각, 여기 세타라고 해줄게요. 즉, 지금 ADC를 제가 이렇게 세타라고 잡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기에 대한 사인 세타 데려오면 된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할게요. 이만큼에 대한 값이 지금 문제에서 9라고 나왔거든. 그러면 2분의 9의 사인 세타라는 것이고, 이어오겠습니다.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값이 그러면 9분의 2로 여기를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9분의 5루트 3. 이렇게 되어지겠네. 우리 사인 법칙에서 우리 왜 저번에 반지름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세타라고 잡아줬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4거든. 그러면 2로 나눠주시면 이런 게 지금 R에 대한 값이 돼요. 묻고 있는 것은 제가 세타로 잡아줬으니까 계속 세타로 데려올게요. 그렇게 되면 세타 두 개의, 아니 사인 두 개에다가 2를 결국 계산해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사인 제곱해 주시면 우리 81분의 75 나오고, 2 올려 주셔서 75분의 81인데, 3으로 나눠 주시면

0: 우리 25분의 54.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와 시민의 윤리, 사회 계약론 관점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약속드렸던 출제 경향부터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3년도부터 24년도, 5년도, 6년도를 쫙 보게 되면 이 사회 계약론자들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홉스, 로크, 루소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루소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때 이제 일반 의지 정도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한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국가는 자연 발생했다라는 비교 포인트도 나왔지만 요즘에는 참 요즘 여러분들 점점점 약간 줄어들고 있고요. 나아가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묵자와 맹자와 같은 동양의 국가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사회의 계약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묵자, 맹자의 입장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는 제가 사회계약론 관련돼서 정리했던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를 보면서 각자의 자연 상태, 계약의 목적, 계약 이후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연 상태가 셋다 조금 의미 차이는 있지만 불안정하다라는 내용들 알수 있고요. 나아가서 사회계약의 목적이 각각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이성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홉스, 로크의 경우 여러분 특히나 이 모두 양도한다, 일부 양도한다, 루소 모두 양도란 여러분 모두 양도한다란 내용 등등이 약간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가별로 깊이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계약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홉스 절대군주를 얘기했고요. 주권자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3자가 바로 리바이어던. 이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저항권에 대해서 홉슨 여러분들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로크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 이후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운영됩니다. 입법권과 이 집행권이라는 게 분립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국가의 최고 권력은 입법권이라고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사회계약을 설명하면서 명시적인 동의와 묵시적인 동의를 얘기하게 됩니다. 동의로부터 개인들이 정치사회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신탁을 어겼을 때, 계약을 어겼을 때 저항권이 발동된다라고 로크의 경우에 명확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끝으로 그럼 루소의 경우에는 직접 민주제가 이상적이지만 공화제가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의지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주권자는 인민, 계약 당사자 전체이고요.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주권자에 대한 루소와 홉스에 대한 포인트가 기출에서 자주 비교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각자의 사상가들마다 미묘한 비교 포인트, 심화 포인트로 출제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세 명의 공통점도 나와 있습니다. 1번, 자연 상태가 불안정하다. 2번, 자유롭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동의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그쵸? 다음 3번, 국가의 의무와 역할은 개인들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에 있다, 보장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계약론,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에 비해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든 지점만 잘 넘어가면 생활관리 1등급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넘어가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적절한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심으로 천하가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며 천하가 다스려지기를 바라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면 마땅히 아울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자가 나와서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개념 강의, 특강 강의에서는 공자를 설명할 때 비교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여러분들? 겸해교를 강조했던 묵자가 되겠습니다. 갑은 묵자다. 묵자 여러분들, 겸해교리.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서로 이로움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묵자의 포인트예요. 공자의 관점에 따르면 다시 이게 여러분들 말할 때 약간 꼬일 때가 있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자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존비 친소의 구별에 따라서 이 사랑의 가까움과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르지, 그치? 우리 엄마 아빠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이웃의 엄마 아빠 또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엄마 아빠 나아가서 세계의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공자의 인, 공자의 사랑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가 제시했던 여러분 사랑은 겸해로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웃집 엄마, 아빠 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차별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 너희 엄마, 아빠 차별하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싸움이 생긴다, 손해가 생긴다,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목자는 다른 나라를 대하는 걸 우리나라 대하듯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다른 나라 싫어하게 되면 전쟁하게 된다. 서로 손해를 끼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겸해교리 관점 이렇게 더 퍼지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목자에 대한 내용은 이 파트만이 아니라 뒤에 평화 파트에서도 출제가 가능하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아가서 예술과 윤리에서도 동양 파트에서 또 나오는 사상가입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생업, 한자가 나왔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정한 상황 여러분들 항산을 말하는 거예요. 항산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 항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심. 진이지만 일정한 생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들이 한 10명이야. 내가 먹고 막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 일정한 생업이 내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굶기게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전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안 되겠다. 저기 있는 빵이라도 한번 훔쳐와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우리 장발장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맹자의 관점에 따르면, 야, 군주라면은, 어진 군주라면은, 백성들이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인 삶을 잘살수 있도록, 항산을 보장해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 돼. 자기 자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를 공양할 수 있도록, 먹고 살만하게 해야 되라고 맹자는 강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짓들을 하게 된다라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네, 어른 여러분들 맹자입니다. 맹자가 얘기하는 항산, 항심, 나아가서 항산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네, 됐죠?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군주는 친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의 질서를 확립해야 돼. 친분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 좀비 친소를 막 구별하면서 막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서 막 사랑을 구별하면 안 돼. 우리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 겸해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물결 바로 목자가 얘기하는 겸해가 되겠죠. 네, 목자의 관점에서 동그라미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잠깐 위에 볼게요. 군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군자라는 여러분 표현은 제가 넘어갔는데. 이거는 묵자나 맹자, 유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군자 하나 보고 막다 유교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보고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니은입니다. 군주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천하의 평화를 이뤄야 된다. 천하의 평화 이뤄야 됩니다.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천하가 이롭게 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는 아닙니다. 네. 특히나 묵자는 침략전쟁에 반대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 나라나 다른 나라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보는 게 묵자예요.

디귿 동그라미. 네. 말이 조금 막 어렵게 나와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문장을 계속 읽어가는 독해력도 키워야 됩니다. 리을입니다. 군주는 의로움보다 백성의 이로움을 중시해야 된다. 맹자와 묵자가 여러분들 그 표현에서 좀 달라지는 표현이 있어. 빠르게 한번 X를 치고 갈게. 먼저 이 리을은 맹자에게 틀렸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맹자에 따르면 여러분들 의로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맹자 여러분 관점에서는 의로움이요, 이로움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익이 되냐 마냐의 문제보다는 그게 의로운 건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맹자는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묵자의 입장에 따르면 좀 뺄게요. 묵자는 여러분들,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겸해교리를 얘기했던 묵자의 관점에 따르면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에요. 따라서 이 묵자와 맹자가 의로움과 이로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답 안 말했네요. 정답 기역과 디귿의 2번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8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불신, 공명심은 분쟁의 주된 원인이다. 홉스에 여러분들 자주 나와 있는 포인트예요. 서로 이익을 두고 싸우게 되고, 그쵸? 네. 불안정하게 되고,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공명심에 의해서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간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얕잡아 보는 표현 때문에 폭력을 동원합니다.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를 위협하는 공통 권력이 없다면, 만인에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포인트, 이 표현 여러분들, 홉스에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홉스에 따르면 이기적인 본성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바로 공통 권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권력 가진 리바이어단 필요하다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갑의 지문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홉스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야. 자연 상태 잘 살고 있었어. 이 상태는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 자유의 상태야. 자연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던 거예요. 로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갖습니다. 자연법에 따르는 자유, 자연적인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은 있지만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없어. 사람들이 막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줄 만한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쟤랑 친구라서 쟤한테 유리한 판결 내린 거 아니야? 이거 맞아? 라고 막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게 됩니다. 네.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적인 자유를 이제는 버리고, 그쵸?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시민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네. 로크의 맥락에서 이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인 자유를 좀 구분하는, 이 사회적인 자유를 좀 구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차차 설명드리면서 더 보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네, 바로 을은 로크다. 됐죠? 갑부터 보겠습니다.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삐,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홉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시민들은, 그쵸? 계약을 맺으면서 주권자에게 맡긴 거예요. 주권자는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이미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주권자는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맥락을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의 설립에 의해서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에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권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 침해가 되지 않는다. 대리인이야, 얘한테 맡긴 거야.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맡겨서 내가 한 거야. 나 너희들 권리 침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1번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오답이에요.

이게 되겠죠. 네, 1번 X.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또,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문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한번 더, 네, 강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 그쵸?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는 건 아닙니다. 양도할 수 있는 것만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 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양도할 수 없는 건 뭐였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자기 보전 관련된 것들은 양도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생명의 위험에 저항할 권리, 나아가서 생명 보존의 수단들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는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일단 1번 나왔네. 그치? 1번 체크. 다음 이제 3번입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네.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 사람들은 다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저마다 그냥 막, 이런 처벌권을 바탕으로 막 싸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혼란이 더 가중된 거예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자연권의 일부인 자연법의 집행권을 바로 공동체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인 입법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입법권이 최고 권력인 이유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법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그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입법권. 그것이 최고 권력이다. 그렇죠? 네. 동그라미. 다음 5번입니다. 네.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의 근거에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자신의, 그쵸, 자연 상태 소리가 누리는 자연권이라는 것은 이성의 근거에서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둘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둘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둘의 공통점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5번 여러분 내용은 별표까지 치고, 홉스와 로크의 공통점으로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88번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적절한 건 뭘까? 일단 갑부터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모두와 하나가 되는 모두가 모두의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넘기는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하고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여러분들 이 모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갑은 루소가 되겠죠. 자연 상태에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였어. 그런데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국가, 그것을 공동체에게 신탁, 믿고 맡기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개념에서 나오는 포인트.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한다라는 걸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로크는 여러분들 신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회계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법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신탁된 권력, 우리가 믿고 맡긴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입법권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게 되면 로크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항권도 연결 지어서 보시면 돼요. 을은 로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며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공공의 선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하고요. 네, 아니면은 공익을 지향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루소가 바라본 일반 의지의 특징으로 맞기 때문에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원문 표현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하며 공익을 지향한다. 언제나 공명 정대하고 항상 공익을 지향한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형성된다. 로크 여러분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기 전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을 갖고 있었지, 그치? 따라서 B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 자연권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사회계약이 성립한다. 루소랑 로크 여러분들 공통점으로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만장일치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지, 그치? 여러분,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모두의 자발적 합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디귿이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만장일치란 단어 여러분들 또 선지로 활용되어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력평가 문제를 통해서 루소랑 로크의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의 3번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사상가 가브리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만인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늑대처럼 싸우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호 계약을 맺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해야 된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보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전쟁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 계약을 맺고요. 신의 계약을 맺고요. 그에 따라 하나의 인격. 우리가 배웠던 리바이어던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홉스의 말들을 계속 보게 되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의 인격은 당연히 인위적인, 인공적인 인격이 되겠지, 그치? 네. 이 인격을 지닌 통치자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믿고 맡겼어. 날 대리인으로 썼어.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사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 밑바탕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맞게 쓰겠지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볼게요. 이 통치자 빼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표현, 절대 군주. 리바이어던 떠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절대 권력 지닌다라는 걸 참고. 네, 갑은 누구? 바로 홉스. 을입니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 사자에게 먹히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형광펜을 한번 써볼까요? 좀 민망하네. 잠깐, 얘들아. 네. 형광펜, 오케이. 이거였는데? 아, 됐다. 찾았다, 찾았다. 네. 우리 지금의 이 모습은 기억해서 잊어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기억하지 마. 네. 절대 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의 합의는 사자에게 먹히는데 만족하는 것과 같다. 네. 누구를 지금 겨냥한 비판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홉스를 겨냥한 비판입니다. 홉스야, 너 사회계약의 목적 이행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여우나 스컹크를 피해서 사자에게 가는 거랑 다를 바 없어. 절대 권력 만들어서 권력 다 모아서 권력 집중시켜서 사회계약 목적을 도달할 수 없어라고 로크가 비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홉스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나오라 할땐안 나오고 지금 또 그치? 네. 오케이. 네. 홉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로크는 사회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권력을 분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쵸?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의미도 있고 우리가 배울 게더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나름대로 정말 깔끔하고 중요한 것만 제가 딱 요약해서 여러분들 부담이 안 되도록 딱 정리했습니다. 알겠죠? 네. 통치자가 시민의 생명, 자유 및 자산을 보존할지 못할 때 시민은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 연결, 저항권, 발동. 네. 로크의 내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을은 누구? 로크가 되겠죠. 그쵸. 로크. 네. 홉스, 로크예요. A에 들어갈 말, 홉스에게 예스, 로크에게 노. B에 들어갈 말, 홉스에게만 예스면 되죠. C에 들어갈 말, 로크에게만 예스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A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을 어기는 것은 가능한가?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 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국가의 통치자, 절대군주, 리바이어든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회계약을 맺은 건 사회계약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얘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한테 넘겨준 거야. 우리 계약대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야. 나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어. 절대군주인 나는 사회계약에 참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홉스에게 여러분들, 노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치? 지워주면 돼요. 홉스의 관점에서 요,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자가 사회계약 위반하는 거 가능하겠죠? 네.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사회계약을 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겼을 때 저항권을 발동 받을 수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로크에게 만약에 yes, no를 쓰게 된다면 저라면 가능하다. 어길 수 있긴 하지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항권이 발동되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그쵸? 기억 틀렸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신의계약으로 탄생한 자연적 인격인가? 아, 신의계약. 이제 홉스가 좋아하는 표현 맞습니다. 근데, 아, 잘 나가다가 하나가 어긋났어. 그치? 어디가 어긋났을까? 바로 자연적 인격이 어긋났죠. 그쵸? 국가라는 건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노, 이거는 인위적인 인격이에요. 우리가 계약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낸 자연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인격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재밌게도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디귿리을이 정답이겠죠.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빠르게 막다 보여주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딱 디귿리을 정답이라고 보고 딱 정리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준비할 때 어떤 친구들은 실력을 쌓는 것보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막 왔다 갔다 빠르게만 하는 거에 급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출제하는 분들 또한 고려하는 거예요. 출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막못 풀라고, 막 헷갈리라고, 막 정말 막 시간 내에 못풀 만한 지문과 성질을 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기획과 생각 속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억과 니은을 확실히 알았다면 사실 89번 문제는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시간을 막 급하게 풀어가지고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력을 확실하게 쌓아서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디귿리을 이제 우리가 맞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디귿입니다. 빕니다. 국가가 없는 곳. 달리 말하면 자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 대한 표현도 사상가들마다 혹은 선지마다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하는 거. 그치, 여러분들. 우리가 홉스의 자연 상태 특징 얘기했잖아.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고, 소유권도 없다. 배타적인 소유권도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홉스에게 부재한다? 맞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시.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진다. 너가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신탁된 권력에 반해서 만약에 횡포를 부리게 되면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로크에게 예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다시아의 디귿리을 체크 됐죠? 이렇게 확실하게 푸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한 명만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쵸? 그런데 선지가 딱세개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전. 오히려 이런 게더 헷갈려. 그치? 네. 원래는 과학탐구 쪽에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3개 선지가 많이 활용되어 나왔었는데 최근에 사탐 쪽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서로가 막 벤치마킹하고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4개 선지를 많이 쓰긴 하지만 한때 이렇게 또 3개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트렌드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헷갈린다라는 거. 네, 만만하게 보면 안 돼. 네,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 자연법에 따라 나름대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마다 다투게 돼. 왜? 자연법의 집행을 둘러싸고 막 싸우거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연법 집행권은 공동체의 양도하자라는 것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했다. 누구? 로크, 그치?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암시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준에 양도한다.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건 괜찮아. 근데 자유를 양도? 분명히 로크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자유권 자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 여러분들이 네, 꺽쇠를

마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를 사회수준에 양도한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의 자유는 자연적인 자유라고 보시면 수월합니다. 자연법에 따라 살았던 자연적인 자유를 사회수준에 양도해. 그리고 우리는 입법권 하에 만들어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갈 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게 로크의 표현에 여러분 따르면 사회적인 자유 혹은 시민적인 자유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불안정함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통된 법률에 따라갈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떠올린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의 공통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갖고 있죠. 그렇죠? 누구는 대한민국 법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과 연결해서 요 꺽쇠친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유를 양도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자유는 자연적인 자유라고 보시는 게 낫다. 네. 이제 로크라는 걸 제가 계속 안 써가지고 로크를 좀 쓰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로크. 이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는 그들을 공통된 법률의 지배하에 둔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시민적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또 한번 또볼수 있는 포인트, 명시적인 동의가 되겠습니다. 로크는 동의로부터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의무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의 관점들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나아가서, 네,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묵시적인 동의. 명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 이두 가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드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내가 정확하게 서명을 딱 했어. 그건 여러분들 명시적인 동의예요.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고 정확하게 서명을 했어. 이거는 명시적인 동의. 반면에 이 묵시적인 여러분 동의의 경우에는 내가 명확하게 사인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알게 모르게 그 국가에서 재산을 향유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 혜택을 누리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럴 때는 야, 너 김상곤, 너이 국가에서의 법을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할 때, 알겠죠? 향유할 때. 네. 혜택이란 표현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재산을 향유할 때 정도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로크를 완성해 봤고요. 우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선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어때요?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을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로크의 사회 계약은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합니다. 그게 뭐죠? 자연법의 집행권이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 재산권과 같은 것들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계약 이후 재산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재산권을 한번 떠올리면서 요 기억은 X치면 되겠습니다. 기억이 날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뭐야? 뭐야? 세 개가 여러분 날라갔어. 근데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 니은과 디귿 중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더 어려운 거예요. 그쵸? 네. 한번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어때요? 최고의 권력. 사회계약을 맺은 시민에게 있죠, 그쵸?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니은을 보면 헷갈립니다. 상권쌤, 입법부를 폐지한다고요? 폐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크가 말했던 저항권을 떠올려 보세요. 저항권이라는 것은 입법부나 행정부를, 여러분들, 정부를 폐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힘이에요. 너희들 우리한테 지금 함부로 이렇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됐어? 안 되겠다. 너희들 바꿔야 되겠다 할수 있는 게 저항권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옛날에 내신에서 이 문제를 냈을 때 많은 친구들이 폐지할 수 있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폐지하는 건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폐지 및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항권이다. 니은 여러분, 동그라미 정답 1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루스 다시. 참고로 여러분들, 로크가 얘기했던 저항권이라는 것은 사회계약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계약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끝장내버리고 자연 상태로 가자?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통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다. 많은 친구들이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표현에 보게 되면 뭐 공통된 법률이

의 부재로 막 분쟁이 생긴다고 했던 것 같은데,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은 자연 상태에서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이 존재합니다. 그 자연법은 공통된 자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자연법이 없다? 틀렸습니다. 공통된 자연법은 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날카롭게 풀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공통된 자연법은 존재한다. 다만 공통의 동의를 통해 확립된 법률이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면 당연히 니은 정답이고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야.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번에 이거 내가 갖게 됐다. 이거 내가 샀다. 막 내가 구했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거를 막 뺏어가고 뭐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뺏기는 거야, 그냥. 자기 보존을 위해서 지켜야 되지만 막 뺏길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어. 배타적인 소유권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적어볼까 한번? 최근 기출에 나왔던 포인트. 배타적인 소유권이 없다.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로크랑 대비되는 포인트가 되겠지, 그치? 이런 대비되는 포인트 또한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VS 로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재산권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VS.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이 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성과 공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 계약을 맺고 자기 보존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사상가는 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해설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가의 관점에서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 이거보다는 사상가에게 맞는지 틀린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마치 절대 권력 하에는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쉽게 연결을 짓습니다. 야, 절대 권력인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스니들 오해를 합니다. 근데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 주권자의 절대 권력 양립이 가능합니다. 엥? 지금 양립할 수 있다고요? 네. 봐봐. 일단 국민이라는 우리 말을 통해서 사회계약 이유라는 걸 한번 볼수 있지, 그치? 나아가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네, 기억. 홉스의 자유. 사회계약 이후의 자유. 홉스의 여러분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얘기가 됩니다. 사회계약 이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첫 번째. 네.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계약 이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이후란 뜻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지킬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두 번째가 재밌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뭐냐면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동할 자유예요. 네. 말이 좀 길지, 그치? 그래서 한번 줄여서 표현하겠습니다. 법의 침묵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국민 최대의 자유는 홉스에 따르면 법의 침묵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들어봐. 교실에서 여러분들 김상권이 거의 막 절대 군주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절대 스마트폰 하지 마. 이걸 이제 제가 딱 명령을 한 거예요. 법으로 딱 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마트폰을 할수 있는 자유는 없겠지, 그치? 근데 반면에 그러면은 투지폰은 쓸수 있겠네? 그러면은 스마트패드 쓸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치? 네. 제가 법으로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머지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야. 상건 쌤이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했지. 오케이, 알겠어. 스마트폰은 안 할게요, 쌤. 근데 이건 내가 할게요. 가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국민 최대의 자유는 법의 침묵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권자가 그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재량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과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바로 틀렸다고 지워야지. 자연 상태 정의 불의 없다. 다음 디귿.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서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네, 홉스가 얘기하는 표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주권자가 어떤 힘을 쓸수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권자는 절대 권력을 갖는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보장에 있어, 자기보존에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안전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권자에 복종해야 돼. 주권이 침해가 되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보다 더큰 재앙이 초래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에 따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더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바로 갑은 홉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지문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 사상가에게 이 말은 꼭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마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갑 지문이 로크였다면 재산권 관련된 내용들, 분쟁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특히나 강조되어 나오고요. 홉스라면은 전쟁 상태, 리바이어던 강조되어 나오고, 루소라면은 일반 의지 강조되어 나온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면서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네, 1 보겠습니다. 국가의 주된 목적은 재산 보호에 있다. 제가 말했던 그대로, 그치? 절대 권력의 통치는 사회와 정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절대 권력을 위정자에게 넘겨주면 자연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홉스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로크가, 그쵸? 로크가 이렇게 꺽쇠와 같이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별표 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는 주권을 분할해야 온전히 보장된다. X 바로 치고 적겠습니다. 홉스 여러분 따르면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요. 분리 불가능. 그 내용도 분할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할 불가능.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권력을 모았던, 집중했던, 절대 권력 강조했던 홉스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절대 권력을 지닌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을 여러분들 맺은 적도 없는데, 그치? 네. 따라서 X가 되겠지, 그치?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국가는 상호 간의 이익을 전제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되게 말은 좋아 보여. 근데, 개인과 얘들아, 국가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맺는 건 아니야.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맺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X. 아주 미묘하게 진짜 오답 포인트가 막, 그치? 막 흘러나오고 있어. 다음 여러분 4번입니다.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쵸? 최고 권력 맞습니다. 나아가서 사회계약 목적에 의해서, 그쵸?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저항권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계약으로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보장된다. 로크 얘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렸던 자연권 중 하나인 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홉스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홉스에 따르면 재산권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 없었어. 그치? 자연 상태에서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홉스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홉스에게 소유권은 계약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권리다. 권리다. 사회계약 이후에 정당화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우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 바로 아까 4번. 다음 이제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 때문에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한 자연 상태, 네, 전쟁 상태 연결, 나아가서 리바이어던 탄생. 갑은 누구? 바로 홉스가 되겠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 상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과 같죠, 그렇죠? 따라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참고로 여기서 요 표현 여러분들, 네, 여기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 양도한다. 입법권이라는 것이 최고 권력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바로 을은 로크다. 좋습니다. 이제 1번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나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 권력이 없는 곳이 어딘데요? 자연 상태.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선 여러분들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의라는 건 홉스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게 정의다. 불의라는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불의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계약 이후에 정의, 부정의를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사법권과 분쟁의 해결권을 갖지만 입법자는 아니다.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을 포인트, 별표를 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홉스의 여러분들 주권자는 웬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뭐 분쟁해결권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입법권 갖고 있어. 입법자 맞아라고 지워줘야 됩니다. 제가 그 목록들을 잠깐 말로 여러분들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권자는 평화와 방위에 관한 모든 권한들, 국가 통치를 위한 사상의 선정과 이해, 교육권 및 검열권, 와우, 재산의 규정 등 모든 시민법에 대한 입법권, 사법권, 외국과의 전쟁 수행권 및 강화권, 공무원 선임권, 처벌권 및 보상권, 훈작 서임권, 기타 국가 행정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도 갖고 이런 힘들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특히 이제 개념을 정리할 때 입법권을 갖는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홉스는 주권자가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하였고, 그렇죠?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였고, 루소는 여러분들 조금 더 비교 포인트로 사회계약 당사자들이, 그렇죠? 그들이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이 아니라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홉스, 사회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입법권을 갖는다고 하는 루소, 이렇게 비교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됐죠? 네, 지우고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재산 보존은 시민사회의 주된 목적이죠? 네, 될수 없는 게 아니죠. 로크가 특히 강조하는 게 재산 보존인데, 그치? 네, 틀렸습니다. 4번, 권력 분립에 의한 통치는 사회계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로크는 여러분들 권력 분립을 강조하지, 그치? 오히려 권력을 집중시키는, 절대 권력을 만드는 홉스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쵸? 5번. 네. 아, 잠깐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었지, 그치? 1번 체크. 이래서 정답 나올 때 바로 체크해야 되겠지? 저처럼 막 헷갈리면 안 돼요. 5번입니다.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 어때요? 네. 먼저 여러분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자의적인 권력 행사 가능하죠.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홉스에게 확실히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위반하게 되면 저항권이 발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맥락들을 기억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3번 문제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이 재산권을 가져, 그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가져. 나아가서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근데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네. 로크가 사회계약 때 넘겼던 자연권의 일부, 바로 자연법 집행권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연법 집행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재산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서로 막 싸우고 막 다툼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전쟁 상태로 치달하게 된다라고 로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로크의 관점에서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 자연 상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힘들, 그런 권리들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처벌권은

0: 공동체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사용법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해야 된다라는 표현과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요 갑은 여러분들 누구? 로크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들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연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소유권이 아닙니다. 네. 내 거다라고 하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의 것도 그냥 다내 거인 거야.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사회계약을 맺고 포기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기 보존을 확실하게 할수 있다라고 홉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 홉스가 말하는 정의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계약을 잘 지키는 게 정의야. 계약을 어기는 건 정의롭지 않은 거 불의야.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라면 정의란 말 자체라는 건 결국에는 계약 이후에 생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홉스는 여러분들 계약의 유효성은 국가 수립과 함께 시작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의라는 것도 계약 이후, 국가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을은 바로, 네, 홉스라는 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로크, 을은 홉스로 잡고 내려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싸움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은 재판관이 된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 바로 빨간색, 위에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싸움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서로가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갖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네. 막 우리 가끔 막 일상에서도 막 가끔 막 장난칠 때, 아유, 잘났네, 잘났다. 네가 재판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그치? 저만 혹시 얘기할까,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네. 윤리과의 개그인가?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괄호 열고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분쟁이 더 심해질 거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신탁된 권력, 시민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다. 정부한테, 입법부한테 믿고 맡겼어. 정부도 오케이, 입법부도 오케이, 여러분들. 그럴 때 만약에 이 둘이 우리가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럴 때는 뭐할수 있다?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빨간 펜, 저항권 발동할 수 있다. 저항권을 통해서 입법부와 정부를 폐지 및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항권 동그라미. 최근에 이제 루소의 경우에도 저항권에 대한 뉘앙스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불의를 피하려고 계약을 맺는다. 어때요? 네. 바로 X가 나와야 돼요. 왜? 자연 상태에서는 불의가 없기 때문에 라고 바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 디귿과 같은 선지도 매번 반복되어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 기출문제를 한번 푼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마 모의평가나 수능을 봤을 때또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은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 시민이 주권자다? 괜찮은데? 그쵸? 동그라미? X, 그쵸? 왜? 주권자 여러분들 빨간 펜. 주권자 빨간 펜.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고로 이제 세 명의 사상가들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홉스. 홉스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주권자는 누구죠? 주권자는 바로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입니다. 두 번째, 로크. 여러분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이 주권에 대한 언급이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다음 여러분들, 루소. 루소는 조금 특이합니다.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바로 주권자가 됩니다. 네. 인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회계약 당사자.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말라고 좀 전체 의미를 더 강조를 합니다. 네, 전체. 이렇게 전체가 주권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홉스랑 루소의 관점이 비교가 되었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맡긴 리바이던이 주권자가 된다라는 거. 제3자가 주권자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루소에 따르면 이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전체와 불가분의 것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주권자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고요. 이 루소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사회계약 당사자 전체가 바로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로크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입법권이 이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시민에게 있다는 걸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홉스, 로크, 루소에 대한 내용까지 다시 보았습니다. 그럼 리을은 이제 틀렸다라는 걸 확실히 알 거예요. 리을 왜 틀렸죠? 누구에게 확실히 틀렸지, 얘들아? 바로 홉스에게 틀렸죠. 홉스, 빨간 펜, X. 왜? 홉스에게는 시민이 주권자가 아니야. 주권자는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야. 따라서 리을은 홉스에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확실히 나왔고요.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쫙 빼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됐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94번 문제까지 한번 풀었습니다. 이 사회 계약 문제. 처음에는 막 홉스, 로크, 루소 막 이게 뭐야 막 싶기도 하고 미묘하게 사실 되게 다 닮았어. 그치? 심지어 막 사상가 이름도 헷갈려. 생활과 윤리 혹은 또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 온갖 사상가들이 막다 나와서 이름 구분 짓는 게참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거의 매해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상권쌤, 이름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상가 찾기 힘들어요. 막 그게 너무 괴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과 여러분 다르게 또이 윤사, 생윤의 경우에는 사상가만 딱 파악을 하고 그의 개념과 좀 깊이 있는 내용들 공통점 차이점만 딱 알게 되면은 정말 쉽습니다. 오히려 단계에 도달했을 때더 등급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약간 좀 낯선 것들, 어려운 것들 막 느끼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막 급해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계속 반복 숙달하는 연습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사나 생윤 같은 경우엔 한 번에 보고 문제를 푼다, 한 번에 보고 다 맞춘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틈틈이 여러분들 반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최소 3번 이상. 나아가서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들. 처음에는 막 이게 누구지 막 헷갈렸다가도 이 사람한테 특히 이런 말이 잘 나오네라는 걸 구분 지으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들 제가 절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자료를 무한 제공할 건데 그걸 하는 건 여러분들이란 거. 여러분들에게 생활과 윤리가 나아가서 또 윤사까지 택했다면 윤리와 사상이 여러분들의 대학 합격의 키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힘을 내 봅시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화이팅!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훈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야. 뭐가 마지막이냐면은 기후가 마지막이죠, 기후가. 그래서 오늘 기후가 다 끝나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문지리 파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조금 힘내시면은, 아, 어려운 거다 했구나. 이젠 앞으로 좀 쉬운 길밖에 없겠구나.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따라오다 보면 막 재밌고 쉽고 그러거든요. 할 만합니다. 할 만해. 알겠죠? 자,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죠. 이 문제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정답률이 막 엄청 낮았냐, 이건 아니지만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수능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렸다? 엄청 쉽게 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르는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문제 하나. 지도가 안 주어졌죠. 아, 원래 지도가 항상 주어지는데, 아, 지도가 안 주어진 거야, 이번에. 근데 이거는요, 9월 모의평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리 알려줬어. 우리 지도 안낼 거야. 지도 안낼 수도 있어. 너희들 지역만 보고서 지도가 어디, 그 지역이 어디는지 알아서 잘 판단을 해야 돼. 라고 미리 알려줬었거든. 그리고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올 만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은 지도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치. 지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죠. 그치? 그래서 이런 지역이 나왔을 때요. 지역이 안 나왔어? 근데 지역명은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그리면 돼요. 그리면 돼. 네, 그리면 되지 뭐. 나만 그리는 거? 너무 쉽죠? 네. 제주도, 울릉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도록 합시다. 자, 남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남해가 되겠죠. 남해고요. 또 안동은 항상 이런 지도 그릴 때요. 여러분들 그냥 이 한반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도 같이 그리면 좋냐면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을 같이 그려주면 좋아요. 그치? 자, 안동은 어디? 안동은 이쪽이 안동이 되겠죠. 밀양은 어느 쪽이야, 밀양? 약간 이쪽이 대구보다 살짝 아래쪽이 밀양 쪽이 되겠다. 그치? 대구에서 약간 북동쪽, 아, 남동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춘천 지역은요, 이쪽이 되겠죠.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돼. 대략적으로만.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최근 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요, 극한기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염일수,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한파일수,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 엄청 추워야 되겠지? 호우일수, 일 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호우가 엄청 많이 내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내 지역을 추론하면 되는데요.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극단적인 것부터 보면 되는 거야, 극단적인 것부터. 봐봐. 한파일수하고요, 폭염일수가 나왔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일수, 한파일수는 원의 가운데 값이다. 이러면서 원은 호우일수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1991년에서 2020년의 평년값이다. 비교적 최근에 한 30년 동안의 그런 평년값이 되겠네요. 그렇게 살펴봤을 때 봅시다. 가가 일단 폭염이 제일 많아.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요, 한파가 제일 많아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찾아내자 이거야. 쉬운 것부터. 라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한파일수는. 한파일수는요, 위도가 높을수록 내륙일수록이잖아. 그러니까 라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춘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좀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나 달을 찾는 게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폭염일수는요, 열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했었어. 일단 폭염일수는 위도가 낮으면서 내륙일수록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폭염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였어? 라고 한다면요, 대구와 같은,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그런 대구와 같은, 뭐예요? 영동, 영남, 영동이 아니 영남, 내륙지방.

이 대표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했었어요. 그치? 그래서 영남 내륙 지방이 두 지역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두 지역 중에서 더 남쪽에 위치한 밀양이 폭염 일수가 가장 높겠죠. 그치?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밀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다면은 남해하고 좀 헷갈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해를 골랐다는 거는 내륙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 폭염은 최고 기온이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안보다는 내륙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위도가 같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영남 내륙 지방이었다라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높은 지역도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지역이 남았거든요. 사실 나가 다보다 폭염 일수가 더 높아. 근데 위도가 워낙에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모를까봐 호우 일수를 통해서 좀 구분하라고 알려줬어요. 호우 일수. 남해는 대표적으로 다우제예요. 특히 연 강수량이 높은 쪽에 속해. 그래서 연 강수량 순위하면 우리 뭐라고 했었어? 연 강수량 순위라고 한다면은 연 강수량 네 지역은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강수가 많은 거. 서, 기포, 거제, 남해. 1900mm가 넘게 오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대관령. 1700mm 정도 옵니다. 그치?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 강수량 많은 네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여름철에 강수도 굉장히 많이 오겠지. 반대로 안동 같은 경우는요, 연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소우재속합니다. 당연히 집중호우도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다가 남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 안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극단적인 거 먼저 찾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염을 생각했을 때꼭 영남 내륙 지방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대야라고 한다면 좀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일수록 거기다가 촐락하고 도시를 비교한다? 그럼 도시 쪽이 더. 알겠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인공열 때문에 그랬었죠. 그래서 열대하고 폭염은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그두 개를 좀 구분을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가는요 뭐가 되고 밀양이 되고요. 밀양의 위치 좀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몰라서 틀렸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지역은 꾸준하게 나와요. 꾸준하게. 진짜 충북에 어떤 지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충북 지역 잘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가 안동, 그리고 다가 남해, 라가 춘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적용하면은 그래도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한다면은 진짜 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좀 적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53번.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래프는 가에서 다 기상현상의 계절별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서리, 열대야, 황사 중 하나라고 나오고요. A에서 C는요, 각각의 대관령, 서울, 울릉도라고 나옵니다. 일단 계절이 주어졌으니까 딱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서리, 열대야, 황사부터 빨리 구분 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사고력이 좀잘 돌아가야 돼. 지역을 먼저 찾기보다는 이큰 틀부터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서리 같은 경우는 겨울, 열대야는 여름, 황사는 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좀잘 나타나죠. 그치? 그래서 겨울에 주로 발생 일수가 많아요. 라고 한다면 가는 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서리 일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수 있어. 서리 일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영하로 떨어지면 웬만하면은 지표면은 이제 얼어붙으니까요. 서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네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두개 중에 열대야가 되는 거죠. 다 같은 경우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니까 황사밖에 안 남죠. 이렇게 계절별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해가지고 지역도 골라내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자, 일단 위치를 봤을 때요. 이 위치를 보면은 이것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좋은데 자, 지금 세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 게요. 여기 서울과 그리고 대관령. 대관령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이렇게 있으면은 그 태백산맥 쪽에 위치하죠. 그치? 그리고 울릉도. 거의 동 위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수륙분포로도 물어볼 수 있었다.

돼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그럴 때는 이제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B인가? A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치? 나를 보는 거예요. 열대, 야를 봤을 때, 아, B하고 C가 분포하는데 A가 없네. 이것만 보고서는 틀렸을 수도 있었는데, 나를 보니까 조금 더 확실시가 됐죠. 좀 애매했었는데. A가 뭐예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거. 열대야는 여름철 기온이 낮을수록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 최난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최난월 평균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낮다라고 있었어요. 이거 앞에서 배웠던 개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A가 대관령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잘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고서 한번더좀 정립하고 가는 거죠. B가 서울이 되겠죠. 서울은 좀 대도시적인 성향으로 열대야가 촉락과 비교해서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또 황사로도 보면은 사실 서울이 가장 서쪽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도 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유추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어쨌든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1번입니다. 가는 편사풍을 타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리가 날아 들어오진 않죠. 보통은 황사죠, 황사.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다음, 2번.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무상기관과 일치한다. 무상기관이니까요. 서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서리, 상입니다. 서리가 내리는 거, 상. 그치, 상. 그래서 무상,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서리 일수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가와 관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상일수하고 서리일수 은근 많이 헷갈리거든. 좀잘 하세요. 3번입니다. 다가. 황사가 봄에 발생한 일수는 울릉도가 서울보다 많다. 당연히 서울이 더 서쪽이니까 서울이 더 많아야 돼. 라고 푸는 것도 좋지만, 뭐 그래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좀 유추했으니까, 뭐 이건 지식으로도 풀어도 되겠죠. 그치? 그래도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래프를 한번더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비가 가장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울릉도보다도. 그러면은 울릉도가 서울보다 많다가 아닌 거지. 더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서리는요, 열대야보다 냉방용 전력의 수요를 급증시킨다?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급증시킨다가 아니죠. 정답 5번이 되겠죠. 가에서 다 기상현상의 총 발생 일수는 대관령이 울릉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실질적으로 다 계산하기보다는 뭘 계산하면 좋냐면은 대표적으로 좀 서리 일수를 바탕으로 보면 되겠죠. 울릉도하고 대관령을 비교했을 때 서리 일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되잖아. 근데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좀 없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어떤 게 훨씬 더 양이 많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풀면은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한국 지리 같은 경우는 막 계산해서 푸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똑같은 지표 안에서 뭐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뭐가 더 적고 이런 걸알수 있거든. 이런 것도 딱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 서리 일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치? 울릉도. 예, 열대야가 발생하고 황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치?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대관령이 울릉도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죠. 서울하고 울릉도, 서울하고 대관령 이렇게 비교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서리 일수가 좀 비슷하니까. 그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계산하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할게요. 54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여름 기후 현상에 대한 강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역시 봐봐. 9월 모의평가 때 이렇게도 등장을 하기도 했잖아. 사실은 미리 알려준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작년도 문제긴 하지만. 그치? 자, 보면요. 일단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지역을 직접 그리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크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치? 대구, 서귀포, 제주도, 태백 나왔으니까 제주도까지만 그립시다. 울릉도 안 그려도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서귀포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영남 내륙 지방 중에 하나인 이쪽이 대구가 될 거고, 태백은 여기가 태백이죠. 그리고 서울은 이쪽이 서울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도 좋고, 한편에다 그려도 돼요. 얼마 안 걸리거든, 사실은. 알겠지? 저는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한번 할때 그냥 시간 조금 쓰더라도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확실하게. 자, 내용은 뭐 읽어보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열대야.

하고 폭염을 구분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폭염은 위도가 낮을수록 내륙일수록, 그리고 열대야 같은 경우는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일수록. 근데 그와 더불어서 목까지 같이 기억을 하자고, 촐락하고 비교하면은 대도시 쪽에 더 열대야가 더 많이 발생을 했었고, 폭염 같은 경우는 특히 뭘 비교하자고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 영남 내륙 지방 꼭 기억을 하자고. 영남 내륙 지방 그렇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요. 그냥 폭염은 영남 내륙 지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폭염 일수가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것부터 찾으면 되겠지. 그치? 가장 많은 거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거야. 여기서 영남 내륙 지방에 해당하는 거, 가. 뭐밖에 없어요? 대구밖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폭염 일수가 가장 적어요. 이거는 최나날 평균균이 제일 낮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태백이 되겠죠. 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하고 다를 구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폭염 일수는 다가 더 많아. 근데 열대야 일수는 또 나가 더 많아요. 그리고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강수량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좀 차이가 나는 폭염 일수하고 열대야 일수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일단 제가 말했죠. 열대야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물론 대도시 같이 적용하는 거 좋아요. 근데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거는 해안가이면서 저위도인 거. 이걸 먼저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대도시예요. 대도시가 우선되는 건 아니야. 그치? 막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촐락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 해안이면서 해안 끝 자체면서 저위도, 가장 저위도인 서귀포가 전국에서 사실상 열대야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가 서울이 되는 거죠. 서울도 열대야가 상대적으로 되게 좀 많은 것을 볼수 있어. 고위도인 것 치고는 좀 많네 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폭염 일수도 상대적으로 내륙 쪽이니까, 아, 제주도는 해안가고, 그리고 그래도 서울은 조금 더 내륙이니까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셨어도 되게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열대야 일수 하면은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면 좋지. 이제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적용해서 암기한다면요, 제주도가 가장 높다. 그렇지? 그래서 폭염 일수하면 영남 내륙 지방, 열대야 일수하면은 제주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물론 여름 강수량을 가지고 좀 풀었어도 되는데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물론 여름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쪽이 서울이겠다라고 추론을 하셔서 되게 잘한 거긴 한데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이 같이 주어졌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유역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대단히 높을 거니까 그렇게 풀 수는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열대야 폭염을 가지고 좀 추론을 하셨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요, 정답을 찾아보면요, 가는 대구가 될 거고요, 나는요 서귀포가 될 거고요, 다는 서울이 될 거고요, 라는 태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어요. 만약에 나하고 다가 바뀐 1번하고 헷갈렸다면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왕 나온 거 열대야하고 폭염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55번입니다.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표는 세 도시의 시기별 A에서 C 기상현상 발생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단, A에서 C는요, 열대야, 한파, 황사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는 달별로 주어졌어. 근데 사실상 똑같이 뭐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봄, 이거는 여름, 이거는 가을, 이거는 겨울이구나. 그치? 그래서 부산, 대전, 인천 당연히 위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로 봄에 발생해요, 비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주로 여름에 발생해요. 그리고 또 A 같은 경우는요, 잘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한다면 주로 겨울에 발생해요. 그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아, 벌써 찾았지. 사실은 뭐야. A는 뭐가 되고. 겨울에 발생하니까 겨울과 관련되어 있는 거 한파가 될 거고요. B는 주로 봄철이니까 황사가 될 거고요. C는 이제 뭐가 되고요? 하나 남았죠. 열대야가 되는 거지. 봐봐. 그래서 한파 일수를 보면 생각보다 좀 적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리 일수하고 한파 일수, 뭐 결빙 일수 이렇게 비교하면 서리 일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알겠죠? 자, 보면요. 찾으면은 내용 자체는 막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찾는 것도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진 않았고. 1번, A는 주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 한파, 북태평양 기단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베리아. 시베리아. B, 동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동파와 관련된 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A와 관련된 거지. 그치? 자, 3번, A는 시보다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 아니, 당연히 한파는 뭐보다? 열대야보다 난방용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유발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치? 정답 3번. 자, 4번, C는 B보다 이 황사가 호흡기 안과 질환을 더 유발하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둘이 바뀌면 맞는 설명이겠죠? 자, 인천하고 대전에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상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표를 가지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인천을 가지고 푸는데, 봄에 A는 없어요. 우리 한파 비교하는 거니까 A 없어. 여름에도 한파 없고, 가을에도 한파 없네. 그럼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 겨울만 비교하면 돼. 그럼 겨울에서 대전이 인천보다 더 많잖아. 인천이 대전보다 한파 일수가 많은 게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막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5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요, 수능 문제고요. 그래프는 가에서 다 기상현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 모레, 서리, 열대야, 황사. 딱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서리, 겨울과 관련된 거, 열대야, 여름과 관련된 거, 황사, 봄철과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A에서 C는 각각의 서울, 안동, 포항 중에 하나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렇게 지역이 세개세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치? 기상, 현상 세 개, 그리고 지역 세개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지? 항상 큰 틀부터 찾으라고 하세요. 찾아보세요. 지역부터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리, 열대야, 황사부터 찾는 게 맞는 거야. 이제 시기별 발생 일수가 나왔고요. 지역별 발생 일수가 나왔어요. 이제 시기별 발생 일수를 가지고 서리, 열대야, 황사를 추측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별 발생 일수는 A에서 C의 시기별 발생 일수에 각각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치? 자, 가 같은 걸 봤을 때 여름에 발생하기보다는 봄, 가을,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리가 되겠죠. 그치? 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열대야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니까 되게 금방 찾지 않니? 다 같은 경우는 하나 남았죠. 봄철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황사. 우리 ABC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서울, 안동, 포항인데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그냥? 뭐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리니까. 자,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그려주고. 그치? 자, 안동은 어디예요? 이쪽이 안쪽이 안동이 될 거고요. 서울 이쪽이 서울이 되게 될 거고요. 포항은 여기가 포항이 되겠죠. 해안가, 영남 내륙 지방 그리고 서울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A, B, C를 봤을 때 일단 C에 A가 가장 가가 잘 드러나지가 않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아, 위도가 낮으면서 해안 쪽이겠구나. 왜냐면 위도가 높으면서 내륙 쪽이어야지 서리가 잘 발생하니까 겨울철이 더 추우니까 겨울이 더 길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포항.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적용하면 되지 않니? 그럼 우리는 A하고 B만 찾으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황사 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황사 A가 더 많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A는 더 서해안 쪽에 위치한 서울이 되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열대야도 보니까 촐락하고 대도시를 비교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비교해? 대도시가 더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겠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둘다 해안 쪽도 아니잖아. 둘다막 위도가 낮으면서 해안 쪽이 아니니까 둘이 대도시 촐락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뭐가 되고 서울이 되고요. 종합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B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안동이 되는 거지. 네, 안동. 됐죠? 풀어볼게요. 찾는 게막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찾을 만했었어. 찾았어야 돼. 가가 발생하는 기간은 무상 기간이다 라고 하는데요. 반대죠, 반대죠. 서리 기간이라고 해야지. 서리일 수하고 무상일 수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닙니다. 니은 A는 서울은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그렇지? 고위도에 위치하죠. 맞는 설명이네요. 디귿 A에서 C 지역 간 발생일수의 차이는 황사가 서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간 발생 일수 차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절대적인 숫자가 클수록 그 차이도 크겠죠. 황사 일수는 비교적 다 작아요. 그냥 차이가 막 극명하게 나진 않아. 근데 반면에 서리 일수는 포항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안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것을 볼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서리가 더 크다라고 해야지. 여긴 작다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포항은 서울보다 열대야 일수가 많다인데요. 이거는 해안 쪽일수록, 그치?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도 풀수 있었고, 여러분들 지식으로도 풀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항상 다음에는 그래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는 팩트잖아, 팩트.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더 중요하지, 그치? 어쨌든, 리을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열대야 정말 많이 나오지 않니?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니? 폭염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잘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왔던 문제인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치? 57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세 지역의 계절별 기후 현상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백령도, 서귀포, 울릉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뭐가 나와 있어? 기상 현상이 나와 있어요. 눈, 열대야, 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A에서 C를 먼저 찾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그래도 우리 지역의 위치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의 위치 좀 여기다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작게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도 그리면은 편해, 그리면은. 되게 별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리면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자, 지금 서귀포하고요, 울릉도하고, 그리고 이쪽에 백령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씩 찾아보면요. 일단 일수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비를 보니까 겨울철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비일수는 눈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일수는 상대적으로 좀 여름철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죠. 열대야입니다. 황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제 가을, 뭐 겨울, 봄 이때 조금씩 정말 나타나는 걸 봐서 특히 봄철에 집중되는 걸 봐서 황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눈보다는 막 서리일수 이렇게 나오는데 좀 신기하게 눈이 나왔습니다. 눈하고 비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달라요. 다릅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뭐 눈도 많이 내리겠지만 비 내리는 그런 비율도 되게 높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고려하는 거야, 사실은.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렇게요. 자,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찾아도 되겠지만요. 일단은 좀 가장 쉬운 것부터 찾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부터 찾으면은, 자, 울릉도.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울릉도는 눈이 가장 많이 내리겠다. 그치? 그럼 전체 중에서 비일수가 가장 많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울릉도가 되겠구나. 그럼 나는 울릉도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울릉도.